Yeah.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오늘은 무슨 이야기지?
1: 바로
2: 내 이야기!
0: 오늘도 이야기 대결인가?
1: 내 이야기는 소 이야기인데 무도 나오지.
3: 어? 내 이야기는 무 이야기인데 뭐 소도 나와.
0: 아무튼 둘 다 소랑 무가 나오는 이야기냐?
1: 내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을걸. 옛날에 칠성이라고 맨날 잠만 자는 게으르기로 소문난 아이가 있었어. 칠성이는 어찌나 게으른지 밥도 얼굴에 붙여놓고 자면서 먹었지.
4: 아유 덥다 또. 아이고 칠성아, 너 맨날 그렇게 잠만 자지 말고 좀 나와서 엄마 아빠 일도 좀 돕고 해야지.
5: 아 귀찮은데 아주 이따가요.
3: 너 그렇게 게으름 피우다가 소 된다 소.

0: 된다, 소. 소? 그 소는 맨날 풀만 뜯어먹고 한가롭게 잠만 자던데.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듣게 나도 그냥 소 되면 좋겠다.
1: 아, 안 일어나? 당장 일어나!
0: 아, 잠도 못 자게 하고!
1: 잠깐, 잠깐, 저, 그 어디가 아니죠?
2: 아유, 지금
3: 쟤는 뭐지?
0: 맨날 이러라고 하고 엄마 아빠는 우와 동물털 많다.
4: 이 달은 그냥 달이 아니란다. 쓰면 실제로 그 동물로 변하는 마법의 달이야.
0: 마법의 달이요? 그럼 이 소탈 쓰면 진짜 소로 변해요? 아, 나 진짜 소 되고 싶은데.
4: 그럼 한번 써볼게요.
0: 그래도 돼요?
5: 칠순이가 소탈을 쓰자. 진짜 소로 변했어.
0: 우와, 내가 진짜 소가 되다니. 우와.
1: 아유, 마늘이 잘 됐네.
0: 아빠, 내가 진짜 소가 됐어요.
1: 아니, 이 소가 왜 이래?
5: 칠성이가 아무리 말해도 다른 사람에겐 소 울음소리로만 들렸지.
4: 이 소가 자네를 따르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돈은 필요 없어.
1: 정말요?
4: 그래. 단, 무는 절대로 먹이지 말게. 이 소는 무를 먹으면 탈이 나거든.
1: 아이고, 예, 어르신. 아이고, 정말 감사하구만요. 자, 어서 가자. 이리야, 이리야.
0: 엄마, 나 칠성이야.
1: 아유, 소가 생겼네.
0: 엄마, 엄마.
4: 아빠, 엄마, 열심히 도와드리거라.
5: 소가 된 칠성이는 매일매일 일을 해야 했어.
1: 이리야, 이리야. 자, 얼른 밭에 갈거라.
0: 아, 머리 아파. 아빠, 좀 힘들어요.
1: 아, 이 소가 도대체 왜 이리야? 아, 그만 울고 얼른 일이나 혀. 일이나 혀.
0: 아, 머리 아파.
1: 얼른 일이요.
0: 아, 소 되면 풀 먹고 잠만 잘 줄 알았는데. 아, 힘들어. 아. 아이고, 힘들어. 매일매일 일하고, 또 일하고. 사람 살려! 아, 힘들어. 다음에 나 쉴 거야.
1: 아, 이 소가 왜 이리야? 아이, 얼른 일어나! 얼른!
0: 인간적으로 좀 쉬면서 합시다.
1: 아유, 이 소도 그냥 칠성이를 닮았나? 아니, 이 소도 참 게을러.
6: 아이, 그나저나 우리 칠성이는 며칠째 어딜 간 거야? 아유,
0: 나 여기 있는데. 엄마! 아빠!
7: 당신은 좀 쉬세요. 칠성이는 내가 찾아볼게요.
6: 아유, 우리 칠성이 좋아하는 콩 심으려면 빨리 갈아야죠.
1: 그래, 그 칠성이 콩 좋아하지. 예. 얼른 갑시다. 에이, 우리 칠성이.
0: 나 좋아하는 콩밥 해주려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맨날 힘들게 일하신 거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게으름만 피웠어.
1: 자,
0: 아빠. 엄마!
8: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0: 엄마! 괜찮아? 내가 할게!
1: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도 뜰라나. 조수가 왜 저런데?
6: 그러게요.
5: 그 후 칠성이는 엄마 아빠를 열심히 돕기 시작했지.
3: 아이고 소야, 네 덕분에 올해는 더 풍년이로구나.
6: 고맙다.
8: 저도 고마워요 엄마 아빠.
3: 뭐라는 거야?
6: 아이 몰라요.
5: 그렇게 칠성이는 영원히 소로 살았답니다.
3: 발음 같네.
6: 뭐?
5: 아이 당연히 거짓말이지. 칠성이는 사실 이걸 먹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당근, 2번 무.
9: 글쎄. 근데 아까 그 할아버지가
10: 단, 무는 절대로 먹이지 말게. 이 소는 무를 먹으면 탈이 나거든.
9: 이랬잖아.
6: 혹시 무를 먹으면 사람으로 변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5: 딩동댕 동동이 초담. 칠성이는 무를 먹었어.
6: 아.
0: 이야, 콩자로 옮기기도 완벽하게 끝!
6: 아유, 세상에 이걸 금세 다 옮겼네?
0: 아, 이 정도쯤이야. 아, 이랬더니 목마르네.
6: 어? 시원하게 무 먹을래?
0: 네!
1: 아유, 여보 나왔어요. 아유,
3: 아유, 아 이게 뭐야? 이거 무 아니야? 아유, 그 어르신이 무는 먹이지 말랬는데.
0: 아, 아이고 배야!
3: 아이고 이게 누구야? 칠성아!
6: 칠성아!
0: 엄마, 아빠.
5: 이렇게 사람으로 돌아온 칠성이 그 후론 엄마 아빠를 잘 도와드리며 살았대. 댕댕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
9: 와 진짜 재밌다.
6: 댕댕이 이야기도 재밌지만 내 이야기는 훨씬 더 재밌지.
5: 오, 무 이야기라 그랬지?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볼까?
6: 옛날에 아주 착한 농부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해 밭에서 무가 엄청 크게 자란 거야.
3: 이렇게 큰 무는 태어나 처음 봐요.
6: 아유, 저도요. 이 정도면 무생채를 1년 내내 해먹을 수 있겠네.
3: 온 동네 사람들이 무국을 해먹어도 남겠어.
6: 그러게요. 아유, 그런데 이 무를 어떻게 해야 하지?
3: 아주 아주 귀한 무늬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원님에게 선물로 드립시다.
6: 아유, 좋아요, 좋아.
3: 이야, 엄청 크다.
1: 오라, 거참 신기한 무로다. 이렇게 커다란 무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잔치를 열면 참 좋겠구만.
6: 썰어서 말려 무말랭이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나눠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요. 와, 역시 두 분은 마을 사람들만 생각한다니까.
11: 아유, 자네들도 마을에 무슨 일 생기면 먼저 발벗고 나서질 않는가.
1: 그러게.

0: 말일세. 어, 내가 이렇게 귀한 물을 선물로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아, 나도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1: 예? 아유, 아니에요. 그러려고 드린 게 아닌데.
0: 아닐세, 아닐세, 아닐세. 어, 그래, 뭐가 좋을까?
2: 아, 마침 마을 관아에 이 무크기랑 비슷한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건 어떠실까요?
0: 소라,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2: 예?
0: 소를 죽어라.
3: 그렇게 소를 선물 받은 농부 부부 앞에 마을의 욕심쟁이 최대감이 나타났지.
4: 와! 아, 이게 그 물을 선물해 받은 소인가?
1: 예.
4: 아이, 잠깐. 자네들이 한 달 전에 우리 집에서 쌀 한 자루를 빌려갔지, 아마? 아유, 그동안 이자가 붙었으니. 아유, 옳지. 이 소로 갚으면 되겠다.
5: 네?
4: 이 소는 이제 제 겁니다. 가자.
5: 쌀 한 자루를 소로 봤다니. 난 역시 대단해.
4: 아유, 이뻐라. 이야. 아니, 근데 원님도 참 어리석지. 아무리 커봤자 그냥 무인데. 아, 더 비싼 소를 왜 선물해? 어리석다, 어리석다. 잠깐. 어리석은 원님을 이용해. 돈 좀 벌어봐.
5: 물을 선물하고 더 귀한 소를 받았으니 만약에 소를 바치면 더 귀한 황금? 아니면 보석?
4: 엄청 더 귀한 걸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역시 난 똑똑해. 저희 집 소가 이렇게 편하게 자라서 원님께 선물하려고 가져왔습니다.
0: 정말 이 소가 최대감님 댁 소가 맞습니까?
4: 그럼요. 네.
6: 내가 모를 줄 알고.
0: 아이고, 이렇게 귀한 소를 받았으니 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 이방 그 관아에 최대감님들이 좋은 선물이 있겠는가?
7: 선물요?
0: 아, 그거 있잖아, 그거.
2: 하! 관아 창고에 얼마 전에 들어온 저 소만한...
3: 여기서 문제! 원님은 최대감에게 무엇을 선물했을까?
1: 와, 설마 저 소만한 황금? 아니면 보석?
4: 에이, 원님이 최대감 속셈을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어.
3: 원님에게는 소와 비슷한 크기에 무가 있었지.
4: 무? 농부 부부한테 받은 그 무?
8: 진짜 이걸 주신다고요?
4: 아니, 농담이시죠?
0: 아니, 농담이라뇨. 아, 이게 우리 마을 땅에 선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귀한 무랍니다.
2: 이 귀한 무가 썩기 전에 각종 무요리를 해서 마을 무잔치를 여는 건 어떠실까요?
0: 오, 오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쵸, 최대감님?
5: 아, 이게 뭐야, 정말.

0: 두 이야기 중 더 재밌는 이야기는 친구들이 선택할래? 난 그럼 이만.
1: 뭐야 이게?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비가 옵니다. 팔팔한 조지는 집안에 있어야 했죠.
1: 아빠, 비가 그쳤어요.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아, 그럼 되지. 어서 나가 놀아라.
0: 팔팔은 진흙 튀기기를 좋아하죠.
1: 난 진흙 튀기기가 좋아.
3: 페파? 진흙 웅덩이에서 뛰어놀 때는 장화를 꼭 신어야지.
1: 알았어요, 엄마.
0: 조지도 진흙 튀기기를 좋아하죠.
1: 조지, 진흙 웅덩이에서 뛰어놀 때는 꼭 장화를 신어야 해.
0: 팔팔은 남동생 조지랑 잘 놀아주죠.
1: 조지, 다른 웅덩이가 있나 찾아보자.
0: 팔팔와 조지는 신나게 놀았어요. 팔팔은 작은 웅덩이를 찾았죠. 조지는 큰 웅덩이를 찾았고요.
1: 저기 좀 봐. 아주 큰 웅덩이가 있다.
0: 조지가 먼저 뛰어들려고 하네요.
1: 조지, 잠깐만. 누나가 먼저 안전한가 볼게. 안전해, 조지. 이제 들어와. 미안해, 조지. 그냥 진흙이야.
0: 팔팔와 조지는 재미있게 놀기 시작합니다.
1: 가자, 조지. 우리 아빠한테 가서 보여드리자.

0: 유희, 넌...
1: 아빠, 아빠! 우리가 뭐 했는지 맞춰보세요.
0: 글쎄다. 텔레비전을 보고 놀았나?
1: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0: 그럼 목욕을 했니?
1: 그것도 아니에요.
0: 아, 알겠다. 진흙웅덩이에서 놀다 왔구나.
1: 네, 맞아요, 아빠. 신나게 진흙튀기기 하고 놀았어요.
0: 그래서 진흙투성이가 됐구나. 걱정 마렴, 닦으면 되니까. 엄마가 보시기 전에 우리 빨리 씻자.
1: 아빠, 깨끗이 닦은 다음에 엄마랑 아빠랑 또 나가서 놀고 싶어요.
0: 그래, 마당에 나가 놀자구나.
2: 팔파와 조지는 장화를 신었어요. 엄마와 아빠도 장화를 신으셨죠. 팔파는 진흙튀기기를 아주 좋아해요. 팔파 가족 모두 진흙튀기기를 좋아하는군요.
3: 이를 어떡하나. 아빠가 너무 더러워지셨네.
1: 그냥 진흙이에요. 공룡 인형이 없어졌어요.
2: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공룡입니다.
4: 공룡.
2: 조지는 공룡 선생을 좋아하죠. 공룡으로 팔팔을 놀리는 것도 좋아하죠.
4: 와.
1: 오, 무서워라.
2: 조지는 저녁을 먹을 때도 공룡 선생을 옆에 둡니다.
3: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조지가 낸 소린가, 공룡 선생이 낸 소린가?
4: 공룡.
2: 목욕할 때도 조지는 공룡 선생과 함께 하죠.
3: 잘 자라, 페파.
1: 안녕히 주무세요.
3: 잘 자라, 조지. 공룡 선생도 잘 자고.
2: 잘 때도 조지는 공룡 선생과 함께 잡니다.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공룡 선생을 높이 던졌다가 떨어질 때 잡는 거죠. 페파는 아빠하고 체스를 두고 있군요.
1: 내가 이겼어요, 아빠.
0: 오, 우리 페파 잘하는 걸. 조지.
3: 조지, 왜 그러니?
4: 공룡.
0: 조지, 공룡 선생이 없어졌단 말이니?
2: 공룡 선생을 그만 잃어버렸어요.
3: 걱정 마, 조지. 엄마, 아빠가 금방 찾아줄게.
0: 그런 건 탐정이 하는 일인데.
1: 아빠, 탐정, 그게 뭐예요?
0: 탐정은 없어진 물건 같은 걸 잘 찾아낸단다.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을 하지.
1: 저 물건 아주 잘 찾아요.
0: 그럼 우리 페파가 탐정을 하렴.
1: 누나는 이제 탐정이야. 누나가 공룡 선생을 찾아줄게.
3: 탐정이라면 먼저 조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지.
1: 조지, 공룡 선생 어디다 뒀어?
2: 공룡 선생을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나 봐요.
0: 공룡 선생이 어디 있을지 탐정이 생각을 해내야지.
1: 공룡 선생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조지는 매일 공룡 선생이랑 같이 목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욕조 안에 있을 거예요.
2: 공룡 선생은 욕조에 없습니다.

0: 도진은 잘 때 항상 공룡 선생하고 같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침대에 있을 거예요.
1: 공룡 선생은 침대에도 없죠.
2: 마당에 나가서 찾아봐야겠구나.
0: 맞다, 마당. 저도 마당에 가려고 했어요. 공룡 선생아, 어디 있니?
1: 공룡 선생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0: 아무리 찾아도 공룡 선생이 없어요.
3: 조지, 공룡을 던졌다 잡는 놀이 좋아하지? 아까 공룡 잡기 놀이 하다 너무 높이 던진 게 아닐까, 조지?
0: 저기 나무 위에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봤어요.
3: 잘 찾았다, 페파. 탐정 역할을 아주 잘하는구나.
0: 공룡. 으아.
1: 조지는 공룡 선생을 다시 찾아 기뻤습니다.
0: 유후!
3: 조지, 나무 옆에선 공룡 선생 던지기 놀이를 안 하는 게 좋겠는데.
0: 공룡.

0: 공기 소리만 나면 내가 밤새 울었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싫어하시는 건
1: 번개구나.
2: 응, 맞아.
3: 잘 돼가. 어? 우와. 뭐가 완성될지 정말 기대되는걸.
1: 태경아, 그럼 너 지금도 울어? 번개 치면?
2: 아니, 안 울어. 번개는 번개인이 나타나는 신호잖아.
1: 말씀은 드렸어? 지금도 걱정하시면 어떡해?
2: 말할 거야, 이렇게.
1: 또 수화하니까 좀.
4: 멋지다.
3: 오, 태평아.
2: 홍몽개쌤?
3: 뭐가 그렇게 좋아? 번개맨이?
2: 번개맨도 좋은데 또...
3: 또?
2: 엄마가 주차장을 기다리세요. 안녕히 계세요.
3: 어, 아이. 그래, 지구도 좋지?
5: 힘을 내요, 번개맨!
6: 최고다, 번개맨!
3: 예!
6: 파워!
7: 어제도 지구를 구한 번개맨. 그럼 번개맨이 오늘 특별한 공연을 펼칩니다.
2: 나도 보러 간다. 번개파!

0: 윤슬, 별빛, 그리고 반짝이는 번개도.
1: 우리 열차는 현재 구동장치 고장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차하면 하차 후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하차? 아, 늦겠네. 아, 뭐라고 하는 거지?
1: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구동장치 고장으로 현재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정차하면 하차 후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하차? 수호로 뭐지? 아, 어떡해.
3: 무슨 일이에요? 아, 여기 구동장치가 고장났다고 싹 다 내리래요. 아이고, 참.
2: 저기요.
3: 아이고, 엄마가 농인이시구나.
4: 야, 어린데 되게 기특하네.
5: 어, 잘한다.
3: 그저께 언제부터 배웠어? 이렇게.
6: 아이고, 애기가 수어를 배우느라 고생이었겠네.
7: 혜평이 맞구나! 너 지난번에 놀러 왔잖아. 어머니는 처음 뵙네요. 인사해야지.
8: 안녕하세요. 김태평. 어? 괜찮아?
7: 지구한테 들었어요. 번개맨 공연 보러 가신다고.
9: 방송 들으셨죠? 이번에 내려서 같이 택시 타고 가시죠. 아, 어제 시간이 아슬아슬하다.
7: 괜찮으시죠?
2: 아,
9: 왜 그래? 어머니 뭐라고?
8: 아니.
7: 아, 안 들려. 크게 말해봐.
8: 아니, 너무.

선배님 뭐라고 하는지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도 모르면서

0: 어제 번개맹공이는 재미있었어? 지구랑 데이트는 잘했냐?
1: 김태평, 이거.
2: 아, 그림책 두고 왔다.
0: 김태평!
3: 어제 왜 번개맹 보러 안 갔어?
2: 아니에요.
3: 왜? 무슨 일 있었어? 우리 태평이가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2: 저도 답답했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줘야 하는데 아직 모르는 단어도 많고요. 수어도 어렵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지구가 다 봤어요.

0: 혹시 이야기 소리 들리니?
1: 네? 아니요.
0: 선생님도 안 들려. 근데 봐봐. 저기 신호등이랑 자동차 깜빡이. 이렇게 소리 없이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 복잡한 단어가 아니어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
1: 엄마, 아빠도 가끔 불 깜빡이면서 부릴 때 있어요.
0: 오, 그렇게도 대화하신다니. 멋진데?
1: 맞아요.
0: 아, 그리고 짠! 편지도 한 방법이지.
2: 태평아, 말로 하긴 어려워서 편지를 써. 다음 번개맨 공연은 꼭 내 옆에서 보고 싶어. 기린님 내 마음.
0: 어, 태평아, 저기.
1: 엄마! 엄마, 밥 먹재요.
0: 어, 그래?
3: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외출은 자제하시고 주변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0: 최고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남은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1: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2: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0: 박사, 준비됐지?
3: 네, 조그만. 자, 오.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0: 당장 진행시키지.
3: 자,
4: 암흑보석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좀 잡아.
0: 암흑보석이 어디로 간 거지?
5: 이런 암흑보석의 주인.
4: 슈아! 슈아! 슈아! 슈아! 슈아! 슈아!

0: 어, 신기록이네,
1: 번개맨.
2: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 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1: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3: 찾았어?
1: 드디어!
3: 어디? 찾았어, 어디?
1: 아니, 두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3: 두쩡,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3: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0: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2: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
3: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2: 맛있어?
3: 보약도 언니만 주고. 나도 먹을 거야. 맛있다.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3: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0: 언니, 나 먹어라.
2: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3: 어이가 없네.
0: 뭐가?
1: 아니, 어차피 들키고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놨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1: 대나!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1: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1: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2: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4: 아,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편만 들고.
4: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4: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 거 먹어야 돼.
5: 아, 같이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5: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꼭 드셔야겠어요?
5: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날 때 단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5: 알았어, 너 먹어.
0: 얼마예요?
6: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도 이사 왔거든요.

0: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1: 네. 어, 예.
2: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0: 아니, 아니, 저.
1: 아, 계산해 주세요. 응.
2: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1: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나 먼저 먹어. 아.
2: 생각해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1: 그걸 왜 3초 지나고 알려줘?
3: 하얀 드라운은 자기소개 아길
4: 태문정
2: 한지구 모범 연아를
5: 김대표
2: 난 고랑이도 사과에서 고랑이랑 우상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4: 네, 좋습니다. 봄겨울촌에 새로운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봉개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봉개쌤!
1: 자, 친구들, 오늘은
6: 어? 저 친구는?
1: 어? 어제 그 두쫑구?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2: 네, 선생님.
1: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7: 번개요.
1: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8: 화장실이요.
1: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8: 똥이라서.
2: 까똥.
9: 우와.
2: 멋지다. 근데 왜 반반 달라? 두 얼굴에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8: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2: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8: 응. 뭔데?
9: 아! 이게 뭐야?
2: 아바타잖아. 몰라?
10: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9: 나 괴물 싫은데.
2: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10: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9: 귀엽다. 나 이게 뭐야.
2: 좀 아쉬워. 붙여봐.
8: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2: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8: 네가?
9: 야! 이게 뭐야!
2: 북극곰이
9: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2: 넌 10년 후에 네 모습.
8: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2: 다시 그려줄게. 누구한테 해줄까? 너? 자기가! 너? 너? 이리 와봐.
1: 자, 그만. 자, 뚝!

0: 아유,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괜찮아.
1: 대박.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2: 설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1: 나쁘게 운 거 아니야.
2: 노사랑.
1: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2: 아, 사랑아. 아, 노사랑.
3: 어, 조그마왕님.
4: 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5: 지구? 왜지?
3: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4: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5: 시끄러! 암흑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조그마왕이라고.
1: 미워! 다 미워!
0: 전 그 이제 안 먹어보네.
6: 마마,
0: 누구야?
6: 암흑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녀석이야.

0: 비싼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어서 미니 특공대를 찾아야 해.
1: 다음 뉴스입니다. 어젯밤 유성 8개가 밤하늘에 나타나 블루시티 곳곳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유성이 한꺼번에 8개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2: 저 유성 좀 봐. 진짜 멋있어.
3: 그러게. 정말 예쁘다.
4: 유성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니 느낌이 좋지 않다.
5: 쌤이 뭐가 그렇게 심각해. 유성이 떨어졌을 땐 그냥 소원을 빌면 된다고. 별님, 맛있는 땅콩 많이 먹게 해주세요. 얘들아, 이거 봐봐.
2: 우와, 진짜 맛있겠다. 웬 땅콩 도넛이야?
5: 내가 제일 좋아하는 땅콩 도넛 위에 땅콩 버터랑 땅콩 가루까지 익혀져 있다니. 잘 먹을게.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이거 넣어줄 거 아니거든. 이따가 제시랑 먹으려고 준비한 거야.
6: 아 참, 이렇게 많은데 하나만 먹자.
5: 안 돼.
6: 으악, 저기 봐.
5: 어?
6: 야호!
5: 네가 그럼 그렇지. 도넛에 절대 손대지 마.
7: 회원들, 긴급 상황이다. 어젯밤 유성이 떨어진 장소에서 신상치 않은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다. 즉시 출동해 유성을 조사하도록.
8: 네, 사령관님.
9: 이걸 보십시오, 카르노님. 티라 녀석이 도망간 것 같습니다.
10: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티라. 어차피 그레이트 코인은 내 손에 들어올 운명이다. 카르노님, 제가 티라 녀석을 없애버리고 그레이트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좋다. 너에게 맡기마, 블랙 해머.
11: 목표 지점까지 5km 남았어.
12: 오케이.
10: 어디야? 잠깐 나와라.
13: 저 괴물은 뭐지?
10: 여기 있어. 잠깐 나와. 정말 약한 행성이군.
12: 일단 막아야겠어.
10: 이 조그만 녀석들이. 한철은 벌레들.
12: 루시!

0: 다른 군단. 드디어 나타났구나.
1: 저게 뭐지?
0: 미니트 공대, 너에게 힘을 주겠다.

0: 레버를 밀어!
1: 정말 대단한 파워군.
2: 조심해!
0: 녀석들!

0: 반갑군.
1: 반갑다, 미니 특공대. 너희를 찾고 있었다.
2: 우와, 너 작아질 수도 있구나.
3: 넌 대체 누구야?
1: 난 다이노이드 행성에서 온 다이노이드 전사 티라라고 한다. 우리 행성은 카르노라는 우주의 대악당에게 침공을 받아 멸망했다. 카르노는 다름 아닌 이 그레이트 코인을 노리고 있었지. 나와 내 동료들은 그레이트 코인을 챙겨 이 행성까지 피신했지만 카르노 군단의 공격을 당해 불시착하고 말았다.
2: 그럼 어제 그 유성들이 너의 동료들이었구나.
4: 카르노 군단을 막을 방법은 있나?
1: 그레이트 코인이 카르노 군단을 막을 열쇠입니다. 흩어진 나의 동료들을 찾아 그레이트 코인의 힘으로 합체하고 지구의 전사들과 함께 싸워야만 카르노를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를 찾아온 것이다. 나를 도와다오, 미니 특공대. 온 우주에 평화가 걸린 일이다.
5: 우주 멀리까지 나의 활약상이 전해진 모양이야. 잘 왔어. 카르노건 카르건 우리가 다 물리칠 테니까 걱정 말라고.
6: 그렇게 쉽게 말해선 안 된다, 볼트. 아까 상대한 녀석도 쉽게 물리친 게 아니었어. 방심했다간...
5: 에헤이, 세미. 아깐 조종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고. 다음에 또 녀석들을 만나면 그때 제대로 혼내주면 되잖아.
3: 왜? 세미, 넌 자신이 없어?
6: 뭐? 뭐?
5: 아하! 혹시 혼나는 거야?
6: 에이, 누가 겁이 난다고 그래! 언제든지 상대해줄 수 있다!
1: 다들 믿음직스럽군.
4: 좋다. 지금부터 다이노이드와 미니 특공대는 카르노를 물리치기 위해 연합한다. 앞으로 디라는 M03G팀과 함께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하도록.
7: 네, 사령관님!
5: 수지야, 우리 왔어. 얘가 어디 간 거지?
1: 야, 마침 배고팠는데 정말 맛있었다.
3: 나도 먹어보고 싶었던 도넛인데. 그래, 이거 나 줘.

0: 저 하냐고 팔로 볼트를 한 번에 제압하다니 반해버릴 것 같아.
1: 야, 얜 뭐야?
0: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라니 정말 매력적이야.
2: 이상한 녀석이 들어왔군.
0: 뭐같지? 죄송합니다. 신생명체들이 파괴를 하는 바람에 널 파괴한 놈들이 누구지? 미니특공대라고. 미니특공대, 날 파괴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0: 중장비 레인저스처럼 멋진 영웅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명예 구조대원이 되어보세요. 최근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로부터 함께 도시를 지켜줄 미래의 영웅을 찾고 있어요. 명예 구조대원 선발 대회!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나도 소방 구조대가 되고 싶다.
1: 북풍 꿈을 안고 참가했던 구조대원 선발 대회. 하지만 도전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 알 수 없는 해커의 출현으로 모두가 위험에 빠지기도 했지. 그렇지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새 친구와 함께 힘을 합쳐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들을 모두 구해냈거든. 우리가 바로 새로운 구조대원 타이와 트윗이야. 사파리 탈출 대소동.
2: 구조대원이 된 타이와 트윗을 축하해주기 위해 친구들이 모였어요.
3: 어디 보자. 자, 다 됐어.
4: 타요, 트윗, 구조대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1: 감사합니다.
3: 너희의 첫 임무는 신의 순찰이야.
0: 오늘은 처음이니까 우리가 함께 다녀줄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모르는 게 생기면 언제든 물어봐.
1: 응, 고마워.
0: 신의 순찰을 할 땐 주변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해.

0: 귀여운 원숭이랑 커다란 코끼리도 볼 거다.
1: 우와, 정말 동물원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0: 다음엔 함께 놀러 가자. 우리 먼저 가볼게. 재밌게 놀고 와.
2: 안녕.
0: 도착했습니다.
3: 우와. 자, 한 명씩 천천히 내리세요.
0: 안녕.
4: 어서 와, 얘들아. 사파리에 온 걸 환영한다.
0: 그럼 다 같이 신나는 사파리 모험을 떠나볼까?
2: 좋아. 우와.
5: 동물들은 어디 있지?
6: 여기 원숭이다.
0: 우와. 꼭 우리 집 고양이 같아.
7: 겁내지 말고 내 손을 잡아요. 친한 친구 좀 환상해.
4: 모두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2: 네.
8: 좀 더 놀고 싶었는데.
0: 아쉬워요.
5: 저기 봐.
8: 저건
0: 원숭이들이다.
5: 또 놀러 올 테니 그때까지 잘 지내.
2: 안녕.

0: 사파리는 어땠어?
1: 엄청 재밌었어. 얼룩말들이랑 달리기도 하고
2: 코끼리 가족이 목욕하는 것도 구경했어.
0: 우와, 재밌었겠다.
1: 어? 이게 무슨 소리지?
3: 어떻게 된 거야? 어?
4: 다음 구역이 끝인가? 순찰도 쉬운 건 아니구나.
0: 그래도 처음 치곤 잘하고 있어. 어?
5: 제시, 시내 동물들이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0: 동물들이요? 얘들아, 어서 가보자.

0: 곳에 다시 데리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니?
1: 물론이죠. 출동하자.
2: 얘들아 미안.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3: 자, 천천히.
1: 여기. 어이, 어이. 벗고 싶지? 어서 따라오라고. 어디?
2: 됐다.
1: 준비됐죠? 출발. 이제 한 마리만 남은 건가? 저렇게 큰 녀석을 어떻게 데리고 가?
4: 코끼리가 들어갈 수송차도 없는데
2: 어떡하면 좋지?
3: 간지러워.
2: 그만, 그만하라고.
1: 노아, 그대로 출발해봐.
4: 뭐?
1: 코끼리는 노아가 마음

0: 마음에 들었나 봐.
1: 왠지 부러운 걸.
2: 뭐?
3: 이걸로 모두 끝난 건가?
0: 아니,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 사건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해.
1: 아무래도 이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
4: 여긴 보안이 철저해서 침입자가 있었다면 경보가 울렸을 텐데.
0: 혹시 동물들이 열었을 가능성은요?
5: 에이, 비밀번호까지 눌러야 하는데?
3: 이건 출입문과 가장 가까이 사는 동물이 누구죠?
1: 원숭이들이야.
6: 우리 배웅해줘서 똑똑히 기억해.
3: 원숭이들이라.
0: 범인을 찾은 것 같아.
2: 뭐?
0: 사육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4: 타요, 네가 부탁한 대로 원숭이들을 모두 불렀어.
0: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됐지?
6: 그렇긴 한데.
0: 네, 타요 말을 한번 믿어보자.
6: 아, 알겠어. 그럼 갓.
0: 모두 이리 와. 외치라고 하시니 목욕은 해야겠지.
5: 우리 애들이 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7: 범인이랑은 무슨 상관인 거지?
4: 저 녀석은 물이 싫은가 본데?
0: 찾았다! 저 원숭이를 따라 물을 뿌려줘!
6: 아, 알았어! 자,
2: 지울 수가!
4: 설마... 원숭이처럼 생긴 로봇이었어.
3: 역시. 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그건 나도 처음엔 범인은 외부에서 온 침입자일 거라 생각했어. 그러다 발자국들을 보게 됐지.
3: 이건
0: 그 발자국은 사육사님들의 것이 분명하고, 문제는 원숭이 발자국들인데, 원숭이 발자국 같지만 유난히 깊게 파인 수상한 발자국이 하나 보이더라고. 게다가 출입문의 숫자판도 이상했어.
3: 숫자판이?
0: 자세히 보면 비밀번호의 숫자만 깊게 패여 있어. 마치 단단한 쇠로 찍어 누른 것처럼 말이야.
3: 쇠라면 로봇이나 기계 같은?
0: 응. 로봇은 기계니까 물이 닿으면 고장날 테니 물을 뿌리자고 한 거야.
3: 타요, 추리 실력이 대단한데? 꼭 명탐정 같아.
0: 운이 좋았던 것 뿐이야.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1: 저 녀석이 또 나를 방해했겠다. 듣고 보자.

0: 이상한 인형.
1: 북한산에는 700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150종 이상의 새들과 동물들도 살고 있어요.
2: 선생님, 딱따구리도 있어요?
1: 뭐, 그럼.
3: 우와!
2: 조윤호!
3: 어?
2: 선생님 설명 안 듣고 뭐해?
3: 아, 알았어.
1: 이제 여러분이 기다렸던 점심시간이에요. 밥 맛있게 먹고 동물 나올 수 있으니까 멀리 가면 안 돼요?
4: 네!
3: 우와, 여기서 보니까 서울이 더 멋있다.
2: 맞아.
5: 사진 보내줘.
3: 어? 안녕. 이거 줄까?
2: 동물한테 먹을 거 주면 안 된댔잖아.
3: 아, 맞다. 미안.
6: 응? 도망 안 가네?
3: 안녕, 토끼야. 어? 어?
2: 조윤호!
3: 어?
2: 멀리 가지 말라고 했잖아.
3: 멀리 안 가.
2: 정말?
3: 어? 아, 저기 있다. 이쪽으로 갔는데. 어? 어디 있지? 저건가?
7: 어디 맛점? 아, 뭐지? 하라리오!
3: 뭐였지? 아무것도 없네? 어? 이건 뭐야? 방금 움직인 것 같은데. 어디? 아닌가? 이런 인형은 처음 보는데.
2: 윤호가 왜 안 돌아오지?
5: 호랑이라도 만난 거 아니야.
2: 내가 한번 가볼게.
5: 윤호다.
3: 뭐 하다 오는 거야? 그냥 저기.
2: 그런데 그건 뭐야?
3: 아, 숲에서 주웠어.
2: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걸 뭐하러 주워왔어?
8: 다들 모이세요.
2: 우리도 돌아가자. 그걸 왜 넣어?
3: 그냥.
8: 다이어다.
1: 자, 차례차례 올라타세요.
2: 출발합니다.
6: 산에 갔다 왔더니 힘드네.
2: 그게 뭐가 힘들어?
9: 어서들 오너라.
3: 다녀왔습니다.
9: 그래, 세나도 잘 갔다 왔니?
2: 네. 포근아, 안녕. 윤호야, 내일 봐.
3: 잘 가.
9: 들어가자.
3: 네.
9: 밖에서 들어오면 손부터 씻는 거 알지?
3: 네. 이게 있었지? 포근아, 이거 뭔지 알아? 안 돼. 여기 놓자. 맞다. 손 씻어야지.
7: 아휴, 강아지 녀석. 자, 빨리 돌아가자.
5: 너 거기 있었냐?
0: 난 돌아갈 테니까 조용히 있어. 조용하라니까. 착하지. 아무도 없지. 가자. 살금살금.
9: 고구나, 왜 이렇게 짖어? 뭐라도 있어? 어? 어? 그건 뭐야? 어?
3: 어? 어? 아빠, 그거 제 거예요.
9: 아, 그래? 세탁 좀 해야겠네.

0: 다녀왔습니다.
1: 어?
0: 보그나 안녕?
2: 다녀오셨어요?
1: 왔어요?
0: 네.
1: 금방 저녁 준비할게요.
0: 고마워요. 산은 올라갈 만했어?
2: 그럼요.
0: 우리 윤호 다 컸네.
3: 아휴, 이런 꼴을 다 당하다니.
0: 맛있다.
2: 네, 맛있어요.
0: 이것도 좀 먹어봐.
3: 살금살금.
1: 그거 세탁하고 있었는데.
2: 고마워, 포근아. 저 올라갈게요.
1: 아, 밥 다 먹어야지.
2: 다 먹었어요.
1: 원 녀석도.

0: 꼼짝 못하고 있었더니 뻐근하네. 여기서 자고 있었냐? 쉿! 정말 조용히 있어야 돼. 어디 보자. 저기로 나가면 되겠다. 조용히 해달라고.
1: 포근아, 안 자고 뭐해? 뭐가 있어? 인형이 왜 저기 있는 거야?
2: 이런. 조용히 하라니까. 잠깐 내 말 좀 들어줘.
3: 난 해치야.
1: 해치? 그게 이름이야?
3: 응. 아라리오!
1: 우와!
3: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인간들은 모르지만 선계인들이 살고 있는 선계가 있어.
1: 선계?
3: 응. 그 선계와 인간 세상을 오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북한산에 있는데, 선계인들이 여기 인간 세상으로 넘어오거나 거꾸로 인간들이 선계로 넘어가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내가 그 통로를 지키고 있었어. 그리고 오래도록 그곳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나도 인간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몰래 구경을 해봤어. 그런데 인간 세상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아름다웠고, 나도 모르게 동굴 밖으로 나오고 말았던 거야. 그때부터 난 가끔 몰래 북한산으로 나갔다가 동굴로 돌아가곤 했어. 어디 맛점?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내 정체를 인간에게 들키게 된 거야. 내가 동굴을 나와 인간에게 들킨 걸 선계에서 알면 난리 날 거야. 그러니 제발 비밀을.
4: 윤호야,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괜찮니?
1: 아무것도 아니에요.
4: 그래, 잘 자라.
1: 네.

0: 여기가 인간계? 오예!
1: 이상한 아이.
2: 네. 어서 오세요, 안 실장.
3: 보고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2: 보고?
3: 인간계 통로를 지키던 해치가 어제 오후부터 보이질 않습니다.
2: 보이지 않는다. 별일이 있겠나.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3: 해치가 없는 틈에 누군가 인간계로 넘어갔습니다.
2: 아, 뜨거워! 뭐야?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세요.
3: 알겠습니다.
0: 인간은 좀 다르게 생겼네. 이렇게 다니면 금방 들켜버리겠어. 저걸 좀 빌려야겠군. 삐요삐요. 됐다. 보자. 아차, 삐요삐요. 괜찮은데? 가자.
4: 윤호야, 일어나자.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5: 뭐야? 왜 그래?
2: 어떡해, 깜빡 잠들어 버렸잖아.
5: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2: 내가 없어진 걸 선기해서 알면 난리 날 거야. 돌아가야겠어. 안녕. 휙.

0: 안녕하세요.
1: 안녕.
0: 출발합니다.
2: 다녀오겠습니다.
1: 그래.
0: 윤호야.
2: 어?
0: 안녕.
2: 안녕.
0: 가자.
2: 응.
3: 조윤호, 양세나.
0: 어?
3: 안녕.
0: 안녕.
3: 윤호야, 응? 이따 수업 끝나고 축구하자. 어,
2: 축구? 축구는 별론데.
0: 좋아.
3: 하기로 한 거야.
2: 어.
0: 뭐가 이렇게 복잡해?
4: 어? 아무리 선대윤을 감지했어. 뭐지? 아무도 없는데.

0: 자자자!
1: 해치?
0: 아, 실장님.
1: 어디 갔다 온 거니?
0: 그게...
1: 진실의 방울을 달았으면 진실을 말해야지.
0: 잠깐 밖에 나갔다가 인간과 마주쳤습니다.
1: 인간에게 걸렸다?
0: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비밀을 절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 그건 됐고, 네가 없을 때 선계에서 누군가 인간계로 넘어왔어.
0: 네? 아까 그래서... 방울이...
1: 자칫하면 인간계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빨리 찾아서 선계로 보내야 해.
0: 돌아오는 도중에 진실의 방울이 선계의 기운을 감지했어요.
1: 응?
0: 찾아올게요.

0: 어디로 도망간 거야?
1: 방울아, 잘 좀 찾아봐.
2: 신기한 게 많네. 야, 찾았다.
3: 아? 뭘? 잘 모르겠는데.
2: 딱 봐도 성게 기운이 느껴지잖아.
3: 그냥 인간 꼬만데.
2: 으이그, 인간으로 변신한 거잖아.
3: 아!
2: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데려와.
3: 공주님! 공주님.
2: 어?
4: 성게에선 미아 공주 맞죠?
2: 누구?
4: 아, 놀라지 마세요. 나는 공주님이 인간계에 있는 동안 보호할 사람이에요.
2: 그래?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3: 어? 아, 잠깐만요. 아, 페어 만났습니다. 응? 여기.
2: 아빠?
5: 도착했구나. 거긴 선계와 다르니 보호자들 말 잘 들어야 한다.
2: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5: 너 바로 소환해버린다.
2: 아니에요.
5: 절대 사고 치지 말고 조심, 또 조심, 알겠지? 끝.
4: 자, 가시죠.
2: 나만 넘어온 줄 알았는데. 어?
6: 미아 공주님.
2: 어?
6: 반갑습니다. 여기 타세요.
2: 출발!
3: 예스!
0: 어디 있냐고.

0: 어? 근처야. 어? 어? 방금 그 차야.
1: 아, 아야.
0: 축구하기로 했잖아.
1: 아.
2: 좋아. 가자.
1: 받아!
0: 짜자!
3: 금주님, 인간계에는 왜 오신 거예요? 놀러온 건가?
2: 놀러온 거는 아니고.
3: 뭔가 비밀이 있는 건가?
4: 잘 좀 알아보라고.
0: 좋았어. 간다.
1: 좋아.
2: 잠깐 세워줘.
4: 아무데서나 차 세우면 안 돼요.
2: 삐요삐요.

0: 운전 똑바로 안 해?
1: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마법 기운이야. 어디지? 저쪽이야! 알아듀! 가자자! 자!
0: 거기 뭐 볼만한 게 있나요? 애들이 그냥 축구하는 거잖아. 학교에 관심이 있어요?
2: 학교?
0: 어? 아닌가?
2: 그럼 가죠.
0: 어?
1: 이 근처인 것 같았는데.
2: 되세요?
0: 어?
1: 왜 안 움직이지?
0: 아직도 그러고 있니? 빨리 좀 고쳐봐.
2: 삐요삐요.
1: 와! 됐다! 저거다! 안 돼!
3: 떡볶이 사 먹을까?
2: 좋아! 내가 아는 맛집으로 가자!
1: 놓쳤어. 이쪽에서 나왔는데. 어디?
0: 내가 가져올게. 이쪽인데.
1: 어머나!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0: 오늘은 기필코 번개맨을 이기고 말겠다. 동굴에 신비한 장갑만 있다면 번개맨을 이기고 온 우주가 내 것이 될 텐데. 아차, 아차차.
1: 네, 가시네 대장님.
0: 바로 동굴별에 가서 신비한 장갑을 가져와라. 알겠나?
1: 네, 알겠습니다. 출발!
2: 뭐야? 저쪽이잖아.
3: 아, 저쪽이야? 출발!
2: 출발!
0: 잠깐!
2: 네?
0: 절대, 절대, 절대 장갑을 끼면 안 돼. 알겠나?
3: 네, 알겠습니다.
1: 동물대로 출발!
4: 힘이 세진 아차차.
3: 여기가 동굴별인가? 근데 동굴이 많아도 너무 많아.
2: 아우 진짜 됐고. 응. 난 위쪽, 넌 저쪽. 어서 가.
3: 알았어.
2: 어딨지?
3: 아 진짜.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뭔가 좀 으스스하네. 어? 저게 뭐야? 설마 저건가? 신비로운 장갑?

0: 찾았어! 아차! 아유, 우와, 멋있다. 아, 근데 이거 왜 껴보지 말라는 거야, 궁금하게. 살짝 꼈다 빼면 아무도 모르겠지? 어우, 딱 맞아!
1: 신비한 장갑에 손을 대는 것이냐!
0: 아니, 내가 안 꼈어, 안 꼈어! 안 봐. 오! 장갑에서 강력한 힘이 나온다! 우와!
2: 지진인가? 어?
3: 이러다가 동굴벽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어? 아, 괜히 왔어.
4: 아이, 걱정하지 마. 흔들리는 거 이제 멈췄어.
3: 아유, 다행이다 멍.
1: 장갑에 어? 손을 댄 자, 어? 내가 혼내주리라.
2: 어? 이게 뭐야? 무슨 소리지?
3: 문을.
2: 어?
1: 장갑에 손을 댔죠.
2: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 거짓말.
2: 지금 자는 거야? 아이, 아차차 일어나! 아차차! 아유, 아유, 정말!
0: 아유, 바닥이 너무 차가워. 입 돌아갈 뻔했어.
2: 아유,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장갑 빨리 찾아야 되는데.
0: 누구세요?
2: 어? 누구? 아이, 진짜 장난치지 말고. 응? 뭐야, 장갑? 잠깐, 너 근데 이 장갑을 왜 끼고 있는 거야?
0: 이게 뭐야?
2: 어?
0: 근데 여긴 어디?
2: 어?
0: 난 누구?
2: 뭐야? 너 이름도 몰라? 너 아차차잖아.
0: 아, 내가 아차차구나. 아차차?
2: 그래, 아차차. 잠깐만, 너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럼 나는, 그럼 가시벨 대장님은 정말 몰라?
0: 몰라. 어? 누구세요? 어?
2: 실증? 정말 기억을 잃은 거?
0: 아이들이 위험해! 돌려서라 생을! 예!

지켜주고 있어.

0: 그만두지 못해!
1: 싫대! 어?
0: 이치! 이치!
2: 아차차가 날려오네? 어?
3: 어? 네네, 포켓맨!
0: 어림없지? 예! 괴물은 물러가라! 예! 아차차 왜 그래?
4: 번개맨! 아차차가 달라졌어요.
5: 맞아요. 우리를 지켜줬어요.
6: 착해진 것 같다, 뭐.
3: 내가 착해졌다고?
0: 이야, 아차차 대단한걸? 어떻게 그런 힘이 났어?
3: 그냥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절로 막 힘이 솟았어요.
5: 아차차, 아까 정말 번개맨 같았어.
4: 아, 이름이 아차차니까 아차차맨 어때? 오,
3: 아차차맨?
6: 그래, 정의로운 아차차맨이다, 망.
3: 내가 정의로운 아차차맨?

0: 알 수 있나?
1: 자, 그럼 아차차맨.
0: 네.
1: 앞으로 날 도와줄래? 넌 정의로운 아차차맨이니까.
0: 좋아요. 너무 신나요.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잘 생겨.
0: 아, 신나.

0: 발송! 발송! 퀴즈! 오늘은 딩동 기자와 함께합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딩동 기자입니다.
0: 와우! 딩동 기자, 오늘은 아차차 맨에 대해서 퀴즈를 준비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영웅 아차차 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0: 우와.
1: 네, 아차차 맨은 이것을 끼고 힘이 솟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자, 우리 친구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1: 우와.
0: 자, 팔찌, 안경,
1: 반지.
0: 어허, 뭐라고요?
1: 안경.
0: 와, 과연 지금 큰 소리로 말한 저 장갑이 정답일까요? 딩동 기자, 정답 주세요.
1: 네, 정답은 바로 장갑이었습니다.
0: 우와!

0: 그렇죠.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아주 기억을 잘하는군요. 띵동 기자, 다음 문제 얍.
1: 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차차는 번개맨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과연 무슨 선물일까요?
0: 자, 너 기억을 잘 해보세요. 자, 셋 중에 어느 걸 선물로 받았을까요?
1: 네.
0: 뭐라고요?
1: 망토라고요?
0: 망토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1: 모자라고요?
0: 아하. 자, 그럼 띵동 기자 정답 주세요.
1: 네. 번개맨에게 받은 선물은 바로바로 망토였습니다.
0: 우와!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1: 잘했습니다.
0: 띵동 기자와 함께해서 너무나 재밌었던 알쏭달쏭 퀴즈!
2: 가시별 대장님, 아차차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3: 뭐라?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2: 네! 자기 맘대로 장갑을 끼더니만.
3: 그렇게 끼지 말라고 했는데.
2: 그뿐인 줄 아세요? 번개맨이랑 친해져서 세상을 구하네 마네 막 신나가지고 하하호호 아주 그냥 진짜.
3: 뭐라? 번개맨이랑 친해졌다고? 잠깐!
2: 네?
3: 아차차를 이용해서 번개맨을 잡는 거야.
2: 역시 가시별 대장님 최고!
3: 번개맨 기다려라!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딩동 기자입니다. 새로운 영웅의 탄생! 번개맨을 돕는 정의로운 그 이름! 그 이름은 바로바로 아차차!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떨립니다. 언제 어디서?
4: 아유, 위험해요.
2: 아우,
4: 괜찮아요?
1: 당신 아차차맨? 어머나 세상에. 아차차맨, 절 구해주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4: 아니에요.
1: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정의로운 행동을 하시는 거죠?
4: 아이, 생각이라니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을 뿐이에요.
1: 어떡해. 어머, 웬일이야. 너무 멋있어. 어머, 세상에. 어머, 이 포즈 봐.
4: 저기,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구하는 게 도리 아닐까요?
1: 어머, 세상에. 이러니까. 세상에 너무 멋있잖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멋져요. 제가 앞으로 팬 할게요.
4: 아, 네네.
1: 어이,
4: 나쁜 바나나 껍데기 같으려고.
1: 잠깐! 이거 저 주세요. 제가 집에 가서 잘 보관할게요. 아차차맨 멋져요. 정말 멋져요.
4: 조심히 가세요.
1: 사랑해요, 아차차맨.
4: 네.
1: 혹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어떡해. 아우, 멋있어.
4: 잘 가요. 나 너무 인기 많은 거 아니야? 이러다 번개맨보다 인기 많아지는 거 아닌가 몰라. 이게 무슨 소리지?
3: 아차차!
4: 누구냐 넌?
3: 누구냐 넌? 바로 알려주마. 가시.
4: 아차차. 기절.
3: 아차차차.
2: 뭐야, 아차차. 너 기억이 돌아온 거야? 기억이 돌아왔어?
4: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기억을 잃어버렸다 그래.
2: 됐다 됐어.
3: 아차아차차.

0: 아차차, 너 기억이 진짜 돌아왔구나.
1: 아이다 진짜, 내가 언제 기억을 잊어버렸어.
0: 아우 됐어. 됐고 번개맨이나 잡으러 가자.
1: 그래
0: 따라와.
1: 어 알았어.
0: 번개맨 두고 보자.
1: 두고 보자.
2: 아 빨리요, 빨리 빨리 오세요. 여기 오불별에 괴물이 다시 나타났대요.
3: 어디?
2: 어디?
0: 어디? 어디?
3: 어디야?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2: 어? 이상하다. 분명 아차차맨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0: 함정 찰떡!
2: 뭐야?
4: 가시 에너지가.
1: 내가 왜?
5: 넌 어? 정의로운 아차차맨이니까.
1: 정의로운 아차차맨. 난 우주학 당 아차차맨인데.
2: 뭐요?
5: 그게 무슨 말이야? 아차차맨 왜 그래?
0: 아직도 모르겠어? 아차차가 기억을 되찾았거든.
1: 맞아. 자, 아차차 파워.

0: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1: 번개맨이 함정을 빠져나왔어.
2: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아차차맨이잖아.
1: 아차차맨?
2: 아차차 주먹. 그 정도 속도에. 화가 난다. 아차차 지진.
0: 아차차는 멈춰라. 번개. 정의는 승리한다. 번개 파워!
2: 바닥에 누워 있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차차 파워! 아차차 파워!
1: 아차차 정신 차려. 너 장갑 뺏겼어.
3: 내 장갑에 손을 댔지.

0: 다들 괜찮아?
1: 네.
2: 정이?
1: 어? 이건 정이?
0: 그래. 정의로운 마음이야말로 영웅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란다.
1: 와, 동굴벨

친구들! 번개맨은 앞으로도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 친구들 곁에 있을 거예요. 친구들, 번개맨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큰 목소리로 번개맨을 불러줘요. 알았죠? 좋아요. 그럼 이 모두 씩씩하게 버텨줘 함께해요. 자, 모두 신나게 준비!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해도 용령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진수. 안피인더레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퇴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퇴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산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1: 안녕, 또 만났네.
2: 하이, 오늘은 또 어떤 미션을 할까?
0: 오늘의 미션, 우리 가족의 최애 요리 소개하기. 장보기와 요리하기에 꼭 참여해줘.
1: 그럼 누나인 내가 먼저 해볼게.
2: 오늘은 수육 전골을 만들어 먹을 건데요. 그 다 먹고 나서 고기와 야채가 우려 나오는 그 국물로 죽과 칼국수를 해먹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재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야채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부추예요, 부추. 부추 없으면 안 먹어요. 부추. 버섯도 넣으면 식감 좋아요, 버섯. 이렇게 네 가지를 살 거거든요. 그러면 장바구니를 챙겨서 한번 봐볼게요. 출발.
3: 누나 벌써 출발했네? 내가 소개하는 음식도 듣고 가.
4: 안녕. 오늘 내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해 줄 건데 어떤 걸 해줄지 모르겠어. 샤브샤브, 스시. 아! 라클렛. 치즈를 녹여서 다양한 재료 위에 부어 먹는 요리야. 라클렛 하면 뭐가 필요할까? 어니언? 빕? 이름이 뭐지? 아사. 잘 모르겠다.
5: 아스파라거스?
4: 아, 치즈. 당연히.

0: 여기 파프리카 있나? 아, 여기 있지. 빨간 색이 조금 맵게 생길 것 같아서 오렌지로 그런 거. 여기 봐. 재미있는 물품 소개 코너가 많아. 약간 놀이동산 온 것 같지? 아, 버튼!
1: 진짜 재밌다. 구경하느라 장을 못 보겠어.
0: 언니는 이제 이만큼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보자. 린디 머쉬움 아스파라거스 내가 좋아하는 간식이다. 이거 바퀴를 막 쓱 가면 안에 튜브가 나와. 젤리 같은 게. 드디어 에그다. 이걸 샀다. 달걀은 조심조심 넣어야 돼. 치즈가 어디 있을까? 이거. 다 했다 드디어.
2: 잘 샀나요?
0: 네. 우리 차가 어디지?
1: 주찬이 진짜 많이 샀다.
0: 응, 조금 무거웠어. 누나는 어디로 갔어요?

0: 까베기. 어? 까베기 여섯 개랑 핫도그 하나랑 핫도그 두 개랑 햄, 야채 햄빵 하나요.
1: 그래요.
0: 인생 뭐 있나? 없어요.
1: 넣어드릴까요?
2: 네.
1: 짠. 수야, 마트에 오면 기분이 어때?
0: 엄청 좋아.
1: 왜?
0: 내가 먹고 싶은 게 다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해녀다. 해녀다. 강릉. 부추랑 버섯 사러 가볼게요.
2: 부추.
0: 부추. 아, 부추, 부추. 부추. 부추 이게 제일 많아. 이게 제일 많아. 미나리, 한가 미나리. 청양채. 왜 그렇게 오래 골랐어? 어, 이게 제일 많은데? 이거랑, 뭐였지? 이거 사요, 이거. 이거. 파리상품. 한우꼬리도 샀어요. 이거 쪄서 불닭소스 해 먹으면 맛있는데, 불닭소스 사면 안 돼? 불닭소스. 맞아. 어, 불닭 소스 찾았다. 은근 많이 샀다, 맞지?
2: 가벼운 거.
0: 이제 가벼운 거.
3: 짜잔. 이제 내가 다 장봉 거야.
4: 라클렛은 엄청 쉬워서 그냥 이걸 조심하게 자르면 돼. 왜 내 가족이 라클렛을 좋아하냐면 이렇게 너무 건강한 것들이 다 있잖아. 이거, 이것도 있고 그린빈도 있고 스파라거스도 있고 건강해서 내 가족이 좋아해. 그다음 또 맛있어. 맛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어, 너가 라클렛 하면 이 재료들 꼭 할 필요 없고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재료는 치즈. 이거 없으면 라클렛이 아니야. 왜냐면 라클렛은 치즈가 있어야지 라클렛이야. 끝났다. 와, 이제 먹자. 너무 맛있겠다.
0: 수육 전골 때문에 이렇게 장을 봤는데 부추를 샀고요. 부추 맛있어요. 배추, 알배추 귀엽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5: 수육 전골 재료인 버섯, 청양채, 배추 등 냄비에 예쁘게 올려줘요.
0: 감사합니다.
2: 너무 크다.
5: 잘 삶은 고기는 10개 썰어요. 위험하니까 엄마가 하셨어요.
0: 불닭소스 한번 먹어볼게요. 불닭소스. 이 참소스랑 연겨자 이거는 기본 소스여서 세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2: 잠시만.
0: 연겨자. 이게 킥이에요. 됐다. 예쁘다.
4: 우와, 어떤 맛이야?
0: 재밌습니다.
5: 양배추랑 참소스랑 이렇게. 야채가 맛있는 건 처음이야. 배추. 불닭소스 진짜 잘 어울려.
6: 이다, 이다. 우와. 팍. 됐다.
5: 오리파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
6: 나야 또 뭐해? 어?
7: 복숭아가 한 거 있지?
6: 나리야 방금 밥 먹었는데.
8: 누나 빨리 와.
9: 우와 맛있겠다.
10: 엄청 잘했네.
8: 고마워.
6: 이거 이름 뭐지?
11: 라클렛.
12: 나는 먼저 어떤 치즈를 할까?
13: 나는
12: 난 매운 거 좋아해서 매운 치즈를 먼저 해볼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넣으면 구워져. 기다려.
6: 엄마 보여주고.
13: 짜잔.
6: 녹았어?
13: 응.
12: 우와. 이거랑 계란도 같이. 치즈. 근데 내가 여기 라클렛에서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0: 이걸 구운 동안 이것도 구울 수 있잖아.
1: 나는 치즈를 뺄 때 엄청 재밌어.
0: 맞아.
1: 그냥 쑥 내려오니까.
0: 언니는 자꾸 먹어주네? 봤어?
1: 치즈 비가 오네?
0: 와, 이거 조금 많이 재료를 넣긴 했어.
1: 너무 맛있다. 다음에 또 해줘.
0: 뭐 하네? 알려줘.
1: 뭐, 수시? 아니면 떡볶이?
0: 좋아해줘서 고마워.
1: 너가 잘하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 것 같아? 할머니 거 만들어봐.
0: 엄청 좋은, 엄청 맛있는 막 밥이야.
2: 새해 요리 소개하기 미션 성공! 서로 장바구니를 보고 먹어보고 싶었던 것은?
0: 치즈! 매운 소스!
2: 나도! 다음 미션까지 6일 23시간 59분 59초 58초 57 6단계 우리 가족 최애 요리 소개하기 성공! 다음 미션 이제는 기다려지지? 후후후.

0: 친구들.
1: 자기들 안녕.
0: 오빠가 무슨 일 있어?
1: 나 오늘 사실 고민 상담할 기분 아니야. 내 고민 심각하잖니?
0: 아니 왜? 무슨 문제야? 누가 또 호빵이 힘들게 하는 거야?
1: 들어봐. 내 친구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애가 글쎄 나를 좋아한다는 거 있지. 근데 나도 막 그게 싫은 건 아니야. 너무 곤란하다.
0: 그게 뭐가 문제야?
1: 뭐가 문제냐니?
0: 아니 너도 그 애를 좋아하면 오히려 좋아. 아니야?
1: 내가 그 애랑 잘 되면 내 친구는 내 친구 얼굴을 어떻게 봐?
0: 허허 눈으로 보면 되지. 어차피 사랑은 쟁취하는 거잖니.
1: 호미씨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이런 의리 없는 애한테 상담한 내가 바보지. 잠깐만 기다려봐. 의리 있는 친구들 내가 데려올 테니까.
2: 뭐야 뭐야?
1: 어머 얘들아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와줄 수 있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다가 넣고 앉아. 나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의리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상담할 수 없는 고민이야. 내 얘기 좀 들어봐.
0: 잠깐만 얘는 누군데?
1: 아차차 우리 자기들한테 소개가 늦었네. 예진아 지우야 여기 보고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해볼까?
3: 안녕 나는 11살 김예진이야.
4: 안녕 나는 10살 마지우야.
0: 참나 너네들이 고민을 그렇게 잘 들어줘. 어디 한번 들여다보자.
1: 얘들아 있지 내 친구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글쎄 그 애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또 막

0: 시우야.
1: 안 돼!
0: 우리 그때 그 일로 우정이 깨질 뻔했었지.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
2: 나는 우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사랑보다 우정이 더 오래가니까.
0: 어머, 그거 진짜 멋진 말이다. 그러면 우정을 선택해야 하나?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이라면 우정을 선택할 거야?
2: 응.
0: 그래, 나도 내 친구를 선택하겠어. 호미야, 들었지?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날 상담을 잘해줘.
1: 나만 의견이 다른 거 보니까 이 친구들이 더 상담을 잘하는 것 같긴 하네. 근데 너희들은 고민이 없어? 너무 우리 얘기만 한 것 같아서.
2: 나 고민이 있는데. 나는 새로운 반에 새로운 친구가 너무 까칠해서 고민이야.
1: 응? 그 친구가 어떻게 까칠하게 했는데?
2: 아니, 내가 같은 줄이었거든? 응. 근데 책상이 살짝 삐져나왔어. 응.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치면서, 야, 이거 삐져나왔잖아, 다시 해! 이래갖고 깜짝 놀라고 무서웠어.
1: 너무 속상했겠다. 그리고 또 다른 까칠함은 없었어?
2: 아니, 내가 의자를 버릇처럼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거든? 응. 근데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소리 질러서 진짜 깜짝 놀라서 너무 까칠한 것 같아.
1: 아, 걔 왜 그러니? 의자 좀 덜컹거릴 수도 있지. 나도 그거 엄청 재밌어 하는데. 아, 나 같은 경우는 까칠한 친구한테는 다가가지 않거든. 그냥 멀리서 지켜보거든.
0: 나 까칠하지. 그러면 그 까칠한 친구랑은 잘 지내고 싶은 거야?
2: 응.
0: 왜?
2: 왜냐면 걔가 인기도 많고 자신감이 넘쳐서 친구가 되고 싶거든.
0: 어, 진짜? 응. 그러면은 우리 예진이의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를 한번 그 친구한테 보내보는 거 어떨까? 예를 들어 우리 예진이가 나는 이런 게 속상했다, 서운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친구로서 너무 사랑하고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1: 그리고 예진이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한테
0: 영상편지?
1: 영상편지를 한번 보내는 거 어떨까?
0: 좋아! 그 친구도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2: 안녕 친구야. 이제 말 예쁘게 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자. 예!
3: 고민 해결!
0: 지우는 고민이 뭐야?
4: 나는 내 방이 생겨서 거기서 자고 싶거든? 근데 거기서 잘 때마다 악몽을 꿔.
0: 어떤 악몽?
4: 밤에 귀신이 머리카락을 다 세고 간대.
0: 근데 머리카락은 너무 많아서 다 못 세지 않을까? 내 생각엔 하나, 둘, 셋 세다가 125 하고 머리카락을 떨어뜨려. 그러면 다시 하나, 둘, 셋. 몇 가지 샜더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 아무래도 다 못 셀 거야.
1: 귀신은 머리를 이렇게 해서 자기 머리도 앞에 있잖아? 그래서 네 머리를 세다가 자기 머리도 세면서 이게 내 거였나? 네 거였나? 헷갈릴 거야.
0: 맞아. 그냥 재밌게 생각하고 잊어버려.
1: 또 무서운 꿈 없어?
4: 저 승사자가 미션을 안 하면 자꾸 날 데려간대.
1: 무슨 미션이었는데?
4: 공중에서 1599바퀴 돌기.
1: 그건 아무도 못해.
4: 근데 안 하면 자꾸 나 데려간다.
1: 아니야, 그럼 저승사자가 데려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 차례가 너무 늦게 올 거야.
0: 어때? 고민 해결됐지?
4: 와!
3: 고민 해결!
1: 아니,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자세한 얘기는 떡볶이 집 가서 할까?
0: 너무 좋지. 웬일이니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1: 아우, 너무 잘 맞아. 그리고 내가 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집 완전 잘 알잖아. 가자, 가자. 가방 챙겨. 가방.
0: 가자구.
1: 가방 챙겨. 자, 오빠.
0: 고마워, 호미야. 호미 가방 귀엽다.
1: 안녕, 자기들아. 오늘은 또 무슨 고민이 있을까?
0: 안녕, 헬로, 고니쥬아, 니하오.
1: 어머, 이 똑똑한 사람 누구래?
0: 미안, 내가 너무 똑똑했지. 요새 내 치금이가

0: 지적인 사람이라 외국어 공부 좀 하는 중이야.
1: 역시 내 친구 호빵이. 호빵아, 그럼 우리 고민 상담도 외국어로 해주라. 응?
0: 한국인이라면 한국어를 사용해야지. 고민 상담소 시작하자. 뭘 읽지? 여름이라 그런가 이런 고민이 있네. 저는 150cm에 34kg인 12살이에요. 살이 쪄서 굶고 있는데 살이 안 빠져요. 저도 아이돌처럼 마르고 싶어요. 어떡하죠? 어머나. 어머나. 키 150cm에 30 몇 키로? 아니, 뭐가 살쪄? 뭐가 살쪄? 뭐가 살쪄?
1: 내가 내 살 때 35kg 했어.
0: 진정해, 호미야. 그런 비밀은 말하는 게 아니야.
1: 나도 한때는 자기 같은 고민으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어. 믿지 않겠지만.
0: 있었어?
1: 그때 내 별명이 뭔지 알아?
0: 뭐였는데?
1: 종이인형.
0: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1: 그때 건강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근데 여기 봐, 여기요. 그때 빠진 머리가 아직도 안 나. 어? 대빵 보이지, 대빵.
0: 호미야, 머리 언제 감았니? 잘 좀 씻어. 아무튼 키도 지금이 제일 잘 클 때야.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아이브 장원영 언니도 막 언니들 식권 받아서 밥 두 그릇씩 먹었다잖아.
1: 건강하기 위해 조절하는 건 좋지만 마르기 위해서 적게 먹는 거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지금 바로 알려줄게. 채소를 많이 먹는 거야. 와우!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채소를 먹으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밥도 적당히 많이 먹을 수 있어. 이게 바로 내 몸매의 비결이지.
0: 그런데 호미야, 코끼리도 이것보단 덜 먹겠다. 어머, 먹방 찍니? ASMR이다.
1: 다 먹었다.
0: 호미야, 너 똥 먹었니?
1: 든든하게 먹었다면 다음엔 운동을 해야겠지. 이 몸매가 괜히 나왔겠니? 쉬운 운동 방법을 알려줄게. 따라해봐. 키클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때는 이 줄넘기만한 게 없다.
0: 야!
1: 자, 줄넘기 시작.

0: 아, 맛있다. 어, 줄넘기 맛있다.
1: 아, 나 더는 못하겠어.
0: 힘을 낸다. 어, 줄넘기 맛있다.
2: 자기들아, 운동도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 다치면 큰일이니까 뭐든지 적당히.
0: 어, 줄넘기 맛있다. 어, 좋아.
2: 그리고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거. 인터넷, TV 속 모습에 너무 빠지지 말기. 자, 봐봐. 이게 누구게?
0: 우와, 이게 누구야?
2: 이게 누구냐면 나랑 호미야.
0: 이게 나?
2: TV나 인터넷 속에서 보는 채영이 진짜인 것도 아니야.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보고 나랑 비교하면서 건강을 해칠 순 없지.
0: 맞아, 맞아, 맞아. 제일 중요한 건
3: 나 자신을 사랑하자.
0: 아, 호미야, 넌 정말 최고야.
2: 오빠가, 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야.
3: 그리고 자기 대도. 그럼 오늘도 호미 해결.
0: 너도 고민 있다고?
2: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2: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2: 그럼

0: 오케이, 오더 업. 바바이 팬케이크.
1: 씨야. 오 쿠키 몬스터. I got this nice for you.
0: Oh, Gunner. Thank you.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Great!

It's me, Sunday! Oh, what a nice bed!

0: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0: Mr. Red changes the weather.
1: Sunday, I got a brand new board game.
2: Sunday와 보드 게임을 하려고 온 Red. 하지만 Sunday는 다른 친구와 약속이 있대요.
1: Sunday, it's windy.
2: Sunday랑 어떻게 하면 같이 놀 수 있을까요?
1: What a sunny day.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 Mr. Red.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4: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3: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nglish.
5: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6: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7: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8: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9: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6: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개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개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싶은 개변호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0: 모르는 거예요.
1: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이건 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번역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8년째 강아지들과 우리 보호자님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아,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그리고 강아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많은 수식어를 붙여주시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식어는 네, 개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개들의 행동이나 언어 그리고 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여러 영상과 미디어에서는 실제로 이들의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개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말을 못하는 이 동물들 대신에 내가 좀 목소리를 내서 알려주고 싶어서 네, 개변호사라는 말을 좋아하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결혼을 한 지가 올해로 딱 10년이 됐습니다. 연애를 11년 하고 그리고 결혼을 10년을 해서 지금 21살부터 42살까지 저의 딱 반을 제 와이프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처음부터 되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하고 결혼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강아지한테만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고 사람한테는 되게 이성적이에요. 우리 MBTI로 보면 T 중에 거의 막 90% 이상 T가 나오는 그리고 저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연애할 때는 정말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딱 좋아진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책 중에 약간 우리 이제 별로 비유를 해서 화성에서 온 사람 그리고 이제 금성에서 온 뭐 사람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같은 한국인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 그 안에 내포된 진짜 의미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그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점점 싸움이 줄어들었고 네, 실제로 지금은 거의 싸우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동물 행동학도 그런 게 아닐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게 아닐까. 그냥 이건 연애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또 서점에 갔더니 더 재밌는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리고 안드로메다에서 온 아이. 이렇게 우리는 사람끼리도 다 다른데 애들이 안드로메다에서 왔다라고 하면 개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먼 곳에서 왔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해봤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선 언어부터도 많이 다르죠. 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뭐 미국이나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라는 방법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개들은 그렇지 않아요. 개들은 대부분 뭐 몸짓,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몸짓이나 아니면 또 냄새도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뭔가 얘기할 때 말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개는 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분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는 개다라는 말을 아직까지도 개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보다 하등한 동물이니까 좀 강하게 억압하고 혼내고 막대해도 돼라는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랑 비슷한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 이해하고 그거대로 대해주는 게 개는 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을 존중해주고 이들의 능력과 감정, 언어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에게 올바르게 대하는 게 저는 개는 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저는 항상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한다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했을 때 조금은 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잘 지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예시가 개들의 문제 행동 중에 항상 탑3 안에 들어가는 분리불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강아지들이 배뇨 실수, 오줌을 아무데나 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리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줌을 아무데나 싼다라고 얘기를 할때 가장 먼저 여쭤보는 거는 언제 그러는지를 여쭤봅니다. 보호자가 있을 때도 실수를 한다면 다른 원인이겠지만 보호자가 없을 때만 아무 곳에나 실수를 한다면 이건 분리불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개들이 이렇게 자기 혼자 있을 때 오줌을 아무데나 싸면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혼자 두고 간 것에 대한 복수. 그런데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개들에게 그런 복수라는 고등적인 감정은 있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복수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할 거라는 거를 알아야지 복수인데 개들이 우리가 오줌 닦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아니면 이불 빨래하는 거를 싫어하는 걸 알아야지만 이게 복수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 내가 너무 불안해서 개들의 정상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인 마킹이나 배뇨작용이 불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호자들은 외출했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줌이 아무데나 쌓여져 있어요. 대부분 또 어떤 행동을 할까요? 개를 데리고 오줌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너 이거 뭐야? 하고 혼내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들이? 개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참 전에 일어난 일과 지금의 결과를 연결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보통 한 3초 이내에 알려줘야지 이해한다라고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데 한참 전에 싼 오줌과 지금의 혼남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개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우리 가족들은 외출했다 돌아오면 나를 이유 없이 혼내. 그러면서 보호자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보호자 눈치를 보고 식탁 밑이나 소파 밑 아니면 방 구석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 보호자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개에 대한 이해가 없는 보호자는. 쟤 봐, 지가 잘못한 줄은 알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친구는 불안해서 이 행동을 했지만 상대방에 대해 이해가 전혀 없는 보호자가 얘를 복수나 하는 나쁜 개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일만 나와서.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면 서열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개들이 서열 문제로 우리에게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 라고 얘기하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서열 이론을 연구한 사람은 나중에 되게 재밌는 일들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내 책을 절판시켜줘. 실험 자체가 잘못됐었습니다. 진짜 늑대들의 무리를 데리고 와서 관찰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늑대들을 잡아와서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관찰을 했고 자원이 모자르고 원래 가족이 아닌 친하지 않은 대상끼리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엄청난 싸움을 하고 거기서 힘이 제일 센 애가 자원을 독차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늑대는 서열이 아주 수직적이구나. 개는 늑대의 후손이기 때문에 개들도 그럴 거야. 억압하고 힘이 세야 돼.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늑대의 서열은 사실 아주 가족적이고 수직적인 서열이 아니라 수평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과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계속 서열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 개의 감정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나를

마치 낮은 대상으로 보고 나를 업신여기면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한다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쁜 애, 나를 우습게 보는 애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개들 사이에서도 달라요. 방금 말씀드린 건이 개라는 전체적인 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람도 그렇듯이 개들마다도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사람도 MBTI가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과학적으로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개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인지편향적으로 좀 긍정적인 개들. 이걸 좀 타고나거나 아니면 성향적으로, 환경적으로, 인지편향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새로운 걸 보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애견 운동장도 놀러 가고 산책로를 바꿔도 더 즐거워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개들은 인지편향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개들은 처음 만났고 처음 본 곳에 대해서는 즐거운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마음을 놓고 신뢰감이 생겨야지 즐거움을 느낀다거나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들마다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개들마다 솔루션도 다 달라져야 돼요. 이게 또 개들끼리도 다르지만 개와 사람이 아닌 개와 고양이도 좀 많이 다릅니다. 개들은 영역동물적인 게더 강한가요? 무리동물적인 게더 강한가요? 개들은 조금 더 무리적입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조금 더 영역적이에요. 그래서 개들은 산책을 꼭 시켜줘야 되지만 고양이는 영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역을 벗어났을 때 불안하는 게 많아지고 그래서 산책을 안 시키는 거죠. 또 반대로 개들은 무리적이기 때문에 혼자 두고 갔을 때 분리불안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고양이들도 요즘은 좀 있지만 혼자 두고 갔을 때내 영역에만 있으면 불안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분리불안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언어도 상당히 좀 다릅니다. 뭐 개들은 꼬리를 막 빨리 흔들고 흥분하는 게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고양이들은 그렇게 꼬리를 흔들고 흥분하는 모습을 정말 싫어해요. 고양이들은 정말 천천히 다가와서 눈금뻑뻑거리고 와서 그냥 비벼주고 이 정도면 자기의 사랑을 좀 많이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이 스킨십을 하면 아, 이 정도까지면 됐어 하고 물고 도망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근데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과 그 감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아쉬운 건 보호자분들이 내 반려견의 기질이나 성향,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다 내가 원하는 모습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질과 성향의 차이. 기질은 타고난 겁니다. 바꾸기 어려워요. 그냥 선조 때부터 내려온 DNA에 새겨져 있는 컴퓨터로 보면 프로그램 코딩되어 있는 게 기질이고 이 기질을 바탕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성향입니다. 개들은 우리 사람보다 기질이 더 중요해요. 학습하고 참는 능력이 우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보호자분들한테 얘가 어떤 아이인지, 즉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더콜리 아시죠? 목양견입니다. 저기 스코틀랜드에서 양 키우는 데서 보더콜리 딱 해놓으면 사람이 못하는 그 넓은 지역에서 얘가 뛰어서 양을 쫙 몰아서 이 보호자가 얘기하는 곳으로 데리고 와요. 이거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안 가르칩니다. 타고나요. 어느 정도 큰 보더콜리를 양 농장에 풀었을 때 양을 모는 아이들이 있고 양 무서워서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는 아이들 데리고 신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게 기질이에요.
이런 기질적인

면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지, 아, 얘가, 얘는 선조 때부터 내려온 이런 행동을 타고났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개들의 행동학을 하면서도 느낀 건, 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상대가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와 내가 쓰는 언어가 다르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그게 좋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청년분들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관계를 맺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 태어날 때부터 나만의 스케치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힘들고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스케치북 밖에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고장난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감정이다. 천천히 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게 가장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호호!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테니스 강사 하이라입니다. 벌써 3강까지 왔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테니스를 함께 배워볼 건데요. 테니스를 시작하면 가장 처음으로 배운 자세는 포핸드. 바로 포핸드를 지금 배워볼 건데요. 포핸드는 라켓을 쓰는 대부분 운동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기술인데요. 그럼 설명 전에 제가 먼저 포핸드 공 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인트를 공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되게 파워가 있어 보이시죠? 물론 저는 원래 파워가 있지만 팔에 힘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체중 그리고 온몸을 이용하여 스윙을 하면 공에 힘을 실어 보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테니스를 처음 배우실 때는 파워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확도를 중점으로 처음부터 배우시는 게 정말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약하게 공을 쳐서 정확도를 먼저 올린 뒤 그 다음에 공에 힘을 실어 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약하게 치는 게 좋을까요? 약하게 치는 방법은 바로 스윙을 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 약하게 치신다 하실 때 라켓을 약하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게 아니고 스윙을 느리게, 즉 천천히 잡거나 세게 잡아도 상관없이 스윙을 느리게 한다면 공이 약하게 가고요. 자, 스윙을 빠르게 한다면 그만큼 공이 세게 가겠죠? 그럼 이제 자세를 한번 배워볼까요? 저는 웬만하면 테니스를 처음 배우실 때는 꼭 코치 선생님을 구하여서 담당 선생님께 배우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물론 자세가 예쁘면 너무 좋지만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부상 방지입니다. 안 좋은 자세가 부상에 가장 밀접해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정확한 자세를 배우라고 강요드리고 싶은 이유는 바로 부상을 방지하여 즐겁게 오랫동안 테니스를 치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무리 즐거운 운동이라도 내가 계속 다친다면 즐겁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포핸드 그립 잡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가장 쉽게 잡는 방법은 바닥에 놓으시고 오른손을 펼쳐 그대로 잡는 방법이신데요. 이 방법이 조금 쉽지만 계속 잡아야 된다면 자, 라켓을 눕힌 뒤 세로 각을 보시고 가운데 기준 오른쪽 한 칸에 오른손을 펼쳐 그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포핸드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때 무릎이 어깨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바깥쪽으로 향하게 다리를 벌려주시고 무릎을 기마 자세 한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앉아주시면 돼요. 이때 라켓은 배꼽, 주먹이 배꼽 근처에 있을 때 어깨 거리가 서로 팔꿈치가 달라붙지 않게 살짝 벌려주신 뒤 무릎을 앞으로 앉아주세요. 그 다음 하나라고 제가 알려드리면 다리를 옆으로 동시에 틀 건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하나. 자, 이때 왼발과 오른발이 옆을 향하여서 몸을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라켓은 라켓 면과 손바닥 안쪽이 뒤에 벽을 본다 생각하시고 뒤쪽으로 펴주시면 됩니다. 왼손은 내가 앞을 향하게 팔을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때 둘 하면 오른발보다 왼발이 살짝 지나쳐서 다리를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다리 넓이도 똑같이 어깨보다 넓으셔야 되는데요. 어깨보다 넓어야지 무릎을 앉으실 때 큰 무리 없이 넓게 앉을 수 있습니다. 자, 둘 하시기 전에 이제 무릎을 한번 안고 공을 칠 건데요. 무릎을 앉을 때

같이 허리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셋 하면 정면을 보고 배꼽과 상체가 앞으로, 라켓은 등 뒤로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하나, 둘, 무릎 앉으시고 헤드 내리고 셋. 자세가 세 가지밖에 없어서 정말 쉽죠?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준비를 하실 때는 자, 센터를 보시고 라켓을 잡고 무릎을 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 알려드릴 때 준비라고 이야기 드리면 무릎을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항상 앞으로, 스쿼트 자세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게 아닌 기마 자세처럼 무릎을 앞으로 앉아달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포인트를 한번 배워보셨는데요. 어떠세요? 조금 어려우셨을까요? 자, 한 번 더 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라켓 한번 내려주시고 셋 하면서 정면. 자, 이때 손등이 귀 쪽으로 오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신데요. 우리는 포핸드를 쓰실 때 대부분 드라이브를 먼저 배우시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하실 때는 손등이 항상 내 귀 쪽으로 오셨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포핸드 자세를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제 자세를 봤다면 이번에는 초보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흔한 실수를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하실 때 흔한 실수를 제가 처음 알려드렸던 것처럼 다리를 아예 벌리지 않고 준비를 하시거나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는 행위예요.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린다면 러닝 스텝을 뛰어갈 때 다리를 다시 좁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스윙을 하셨을 때 제일 많이 하시는 행동, 준비하고 하나 했을 때 라켓을 머리 위로 드는 행동인데요. 라켓을 머리 위로 든다면 공을 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공을 칠 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다음 실수는 공이 맞을 때 맞는 부분을 꼭 보고 싶어 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눈이 공이 맞을 때를 향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 맞을 때 잠깐 멈춰버린다면 공을 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스윙을 하실 때는 항상 멈춤 없이 한 번에 스윙을 가져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실수는 겨드랑이에 사이를 주지 않고 바로 팔을 딱 붙여버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팔이 나올 때 스윙을 충분히 뻗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라켓을 빼고 준비 하나 자세가 되었을 때 겨드랑이 사이에 공 하나가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라켓을 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하시는 실수를 하나 더 알려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공을 너무 잘 맞췄는데 라켓이 주먹보다 앞에 있다면 손목에 부상이 너무 크겠죠. 자, 우리 무거운 거 밀 때 옆에서 이렇게 밀지 이렇게 밀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쪽인 대로 힘을 버텨주는 건데요. 테니스 치실 때도 상대방이 치시는 공을 내가 다시 쳐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맞으실 때 라켓보다 주먹이 살짝 앞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헤드가 너무 앞에 있다면 손목의 부상이 커서 오래 즐길 수 없겠죠, 테니스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자, 라켓을 빼실 때 처음부터 라켓이 내려가 있을 때 이 점이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드라이브 스윙을 하시면 좋기 때문에 라켓을 내려서 올라오는 게 맞으신데요. 처음부터 내려가 있다면 우리 펀치 기계를 치실 때 라켓을 주먹을 여기 앞에서 이렇게 조금 치는 게 아니고 스윙을 크게 빼서 쳐주시잖아요. 테니스도 똑같이 라켓이 나가는 자리가 있어야지 다시 밑에서 올라오실 수 있는 그런 자세까지 만들 수 있는데요. 헤드가 제일 먼저 그냥 바로 내려가 있다면 충분한 힘을 모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켓을 처음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앉으시면서 내렸다가 올라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처음 배우실 때 하나 하면 골반과 팔이 같이 옆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공이 정면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서 골반을 돌리시지 않고 시선과 상체는 정면에 고정해놓고 팔만 빼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자, 이럴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몸 전체 힘을 쓰지 못하고 팔의 힘만 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을 세게 줘도 공이 넘어가지 않겠죠.
테니스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몸 전체가 같이 옆으로 돌아갔다가 정면을 다시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까지 우리 초보자분들이 하시는 흔한 실수와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자, 제가 지금 공을 한번 치는 걸 보여드릴 텐데 공을 치시는 걸 보시고 한번 다시 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테니스를 쉽게 익히시길 바라시면서 다음 시간인 4강에서는 백핸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전까지 포핸드의 매력을 더 잘 느끼시길 바라고요. 백핸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양화가 최보윤입니다. 혹시 독일의 날씨에 대해 아시나요? 독일은 여름을 제외하면 봄, 가을, 겨울, 해를 보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해만 나면 공원에 나가서 미통을 먹고 누워있는 이유를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 바다도 덴마크 쪽에 이만큼 붙어 있어서 그 추운 겨울바다밖에 경험할 수 없어요. 저는 항상 이런 핑크빛 포근한 바다를 항상 꿈꾸면서 지냈거든요. 휴양지에 대한 갈망을 대신 채워주는 핑크빛 해변과 푸른 바다 그림 오늘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캔버스를 사용해 볼 건데요. 아크릴은 종이에도 캔버스에도 둘다 그릴 수 있어요. 캔버스는 이렇게 보통 두께 패는 거 시중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캔버스에 그리는 걸 원치 않는다 하면 종이에 그리셔도 됩니다. 종이는 대신 조금 흡수력이 좀더 좋아요. 대신 캔버스는 이게 천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르는 게 조금 느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너무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 필요한 색은 울트라 마린 색입니다. 위에부터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그릴 거기 때문에 처음 1강에서 제가 살짝 설명드렸던 납작붓을 사용할 거예요. 물 약간 묻혀서 붓 탱탱한 정도 느낌만 내게 해주시고, 울트라 마린 색 충분히 묻혀준 다음에 위에부터 칠해줍니다. 이렇게 칠해주면, 그 다음, 코발트 블루색이거든요. 조금 더 밝은 파란색이에요. 미리 하늘색 만들 수 있는 흰색도 먼저 짜놓을게요. 붓 빨지 마시고, 그대로 파랑색 겹쳐 칠해주세요. 가로 방향 이렇게 지키면서 칠해주세요. 흰색 조금 묻혀서 파란색이랑 섞어 살짝 하늘빛 나면 그대로 또 칠해줍니다. 물이 살짝 모자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칠해지면 경계가 보이잖아요? 경계 부분을 블렌딩을 해줍니다. 블렌딩이 많이 문질러주는 거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생성이 돼요. 점점 더 밝게 칠해주면 됩니다. 붓은 빨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흰색을 점점 더 이제 많이 칠해주면 돼요. 칠하고 경계 칠하고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됐어요. 보시면

캔버스가 약간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지? 투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마르면 다시 한번 덧칠을 해서 좀 두툼하게 만들어주면 더 좋아요. 우선은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마르는 데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넘어가고, 이따가 완전히 마르면 덧칠해 줄게요. 그 다음, 에메랄드빛 바다를 그릴 건데요. 에메랄드빛 바다를 위해서 아쿠아 그린색을 짰어요. 뭐 민트색 아무거나 짜으시면 됩니다. 민트색을 붓에 바르고, 아, 붓은 깨끗이 닦아주었습니다. 붓에 바르고, 아까처럼 칠하고, 수평선이 좀더 깔끔하게 떨어지기 바라신다면, 이렇게 가로 방향보다 세로 방향으로 해서 끝에를 깔끔히 잡아주시면

찾으셨으면 다음 흰색으로 밝게 점점 그라데이션 하실 때는 붓 빨지 마시고 바로 흰색 섞어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이제 핑크색 해변을 그릴 거여서 붓을 깨끗이 빨아주시고 흰색 아닌 하얀색 아주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칠해줬어요. 저는 보니까 조금 빈대가 보여서 다시 한번 칠해줄 건데, 시청자 여러분은 좀, 난한 번만 칠해도 괜찮았는데? 하시면 다시 한번 안 칠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칠해주셨으면, 이제 파도 거품이랑 하늘을 그릴 건데, 먼저 파도 거품을 그릴 거예요. 아크릴의 장점인 흰색을 사용해서 수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을 할수 있다는 얘기는 흰색으로 아래 그려진 색깔을 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 그려진 이 색깔 바탕에 흰색으로 구름 혹은 파도를 그려줄 수 있어요. 우선 흰색 물감을 많이 붓에 묻혀줍니다. 붓끝에 진짜 듬뿍듬뿍 묻혀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흐 그림 보면 위에 이렇게 질감이 표현되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저희도 그런 느낌으로 파도를 그릴 거거든요. 듬뿍 묻힌 다음에 이렇게 파도가 치는 방향을 따라서 그릴 건데 파도가 요렇게 치지만 이렇게 밀려오죠. 밀려오는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우선 방향을 잡아서 파도 그려줍니다. 밀려오는 방향을 맞춰서 그리고 앞쪽이 더 하얘니까 두껍게 한번더 칠해주세요. 붓을 많이 눌러서 칠하시면 안 되고 마치 생크림을 위해 얹듯이 살짝씩 얹어주셔야 돼요.

너무 일정하게 다 그리지 마시고, 좀 부분적으로는 진하고, 부분적으로는 조금 덜 나타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부시럽게. 그어진 방향에 따라서 지금 그리고자 하는 파도의 모양이 더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꼭 지켜주는 것도 유의하세요. 여기까지 하면 약간 파도 쪽에는 살짝 조그만 파도를 그릴게요. 뒤쪽을 조금 더 묘사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 어두운 색으로 파도 느낌을 낼 거라서 코와 그린 색과 코발트 블루색 살짝 섞어서 진하네요. 살짝만. 이 정도 파도가 다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남은 건 구름입니다. 구름을 그리려고 이번에 둥근 붓을 준비했어요. 둥근 붓도 붓끝에 물을 한번 묻혀주시고 끝에 흰색을 듬뿍 묻혀줍니다. 구름의 위에 이렇게 몽글몽글한 부분 있잖아요. 그 윗부분으로 대야지게 붓을 돌리면서 그려주세요. 한번 그리는 걸로는 힘들어서 표현이 잘안 돼서 여러 번 표시를 해줘야 돼요.

구름은 큰거두개 정도 그리신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작은 구름 여기저기 그리면서 채워주시면 돼요. 파도 그릴 때 고흐처럼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두껍게 질감을 표현하는 걸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기법을 사용해서 구름도 그려볼게요. 네, 시간을 두고 좀 흰색을 바짝 말리셨으면 그 다음에 다시 흰색을 위에다가 덮어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명해진 게 보이시나요? 근데 부분 부분 흰색이 생각보다 투명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위쪽에 터치를 거칠게 해서 이렇게 한 번씩만 더 덮어주고. 저희 그림 계속 그리시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평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항상 지켜주세요. 이렇게 완성입니다. 간단하지만 예쁜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었는데요. 이 그림은 흰색만으로 명암을 주기 때문에 되게 그라데이션 주기가 편해요. 그래서 연습해 보시면 다음에 다른 그림 그리실 때도 명암 주기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짜잔. 고급스러워 보이는 색으로 아름답게 그리는 수국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알려드린 그림 중에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림인데요. 다음 시간도 같이 그림 그리러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학자 강기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운이 좋아지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운이 좋아지는 비결을 한마디로 하면, 주역이 가르치는 그 비결을 한마디로 하면 하늘이 부여한 결대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주역은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 만물에는 결이 나 있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존재 법칙이 있다는 것은 세상 만물에는 그 나름의 결이 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 만물의 결을 제대로 타고 있는가, 그 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 이것이 운이 좋아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궁리한다고 할 때, 열심히 궁리한다, 궁리를 다한다고 할 때 리가 이치리인데 이치리. 이치리인데 이 이치리는 옥의 결입니다. 옥의 결. 이치를 밝힌다는 것은 만물의 결을 밝히는 것이고 궁리한다고 할 때 무엇을 궁리하는 것인가? 결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가를 열심히 궁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궁리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할 때, 이성적이라는 말 많이 쓰지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많이 쓰는데, 이도 바로 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라는 건 뭐냐? 결의 방향을 아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의 방향을 모르는 사람이 비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이 도끼로 우리가 장작을 펼 때 이 가방향으로 치면 결의 방향대로 치면 장작이 단번에 쪼개집니다. 그렇지만 결의 방향대로 치지 않고 옆으로 나방향으로 치면 장작이 쪼개지지 않습니다. 이때 결의 방향대로 가방향으로 내리치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고 나방향으로 결에 어긋나게 치는 사람이 비이성적인 사람이죠. 가끔 이 나방향으로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조심해야죠. 예. 그래서 이 주역은 그 세상 만물의 결을 타는 법, 이 도끼로 결방향대로 쳐서 장작을 단번에 쪼개듯이 세상 만물의 결을 어떻게 탈 것인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주역은 그 결을 타는 법을 64괴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크게 이 세상 만사는 64범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64범주로 나누어서 각각의 범주에서 결을 어떻게 탈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결을 타고 나가면 결방향대로 나아가면 운이 좋아지고 결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가면 운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 결을 타는 이 운이 좋아지도록 결을 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결을 타는 것입니다. 나의 결을 타는 것이 중요한데 나에게는 하늘이 부여한 결이 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강점과 약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원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잠재성은 이 원의 크기가 100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렇게 튀어나온 강점이 있고 강점이 튀어나오려면 반대 방향에는 단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간 단점이 생깁니다. 이 움푹 들어간 단점의 크기와 튀어나온 강점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체 크기는 100인데 사람마다 도드라진 강점이 있고 움푹 들어간 단점이 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방향성이 생기죠? 네. 주역은 사람마다 방향성이 있다.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할 일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마다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점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운이 좋아지겠죠. 반대로 단점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운이 좋을 수 없습니다. 이게 자신의 결을 타는 것입니다. 주역은 사람 역시 64괴로 나눌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다만 그러면 내가 64괴 중에 어느 거에 해당하는가 알기는 좀 많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죠.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상체질입니다. 우리 동무 이지마 선생님이 그 주역을 연구하셔서 주역에서는 성,
그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궁리하는 것이 주역인데, 그 주역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우리나라의 동무 이지마 선생님이 정립한 게 사상체질입니다. 사람에게는 태소음양인이 있다는 것이죠.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이게 바로 주역의 사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재마 선생님이 크게는 사람의 기질을 넷으로 나눴지만 한약을 처방하실 때 보면 사상인을 뭐 열소양인, 한소양인 이렇게 다시 둘로 나누세요.

네 갈래의 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이죠. 크게 네 갈래로 나눠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사상 체질은 64교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세상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어플 중에 사상 체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어플이 몇 종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상 체질 어플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비교적 쉽게 내가 어떤 체질인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을 타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는 나의 결을 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결을 타는 것입니다. 가령 내 아이, 내 남편에게도 결이 나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도 결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아이를 혼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내 아이의 결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가를 보고 그 결의 방향으로 타이르면 아이가 말을 잘 듣습니다. 알아듣고, 아,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뉘우칩니다. 그렇지만 결의 방향대로 꾸짖지 않고 결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꾸짖으면 맹렬히 반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칫 그 대들보가 될그 아이를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라면 내 아이의 결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가 좀잘 보시면 좋겠다. 대패질하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대패질을 할때그 나무의 결의 방향으로 대패질을 잘하면 아주 깨끗하게 그 제목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쓰이는 대들보로 쓰일 그 동량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의 방향에 어긋나서 반대 방향으로 대패질을 하면 그 대패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망쳐놓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 아이의 결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가? 내 남편의 결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가? 내 아내의 결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가를 잘 살펴주시면 운이 좋아진다. 왜냐? 그 사람들이 이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기 때문에 운이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게 상대방의 결을 살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 가족의 경우이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상대방의 결을 살펴야 됩니다. 주역은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대인, 소인, 비인입니다. 대인과 소인은 대충 감을 잡으시겠죠. 근데 비인이 또 있습니다. 비. 이 비자입니다. 안일 비자하고 조금 다른데요. 비인. 그렇지만 뜻은 역시 비인이 뭐냐?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 주역에 비인이 꽤 등장합니다. 주역이 파악한 이 세상에 비인이 꽤 등장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비인이 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사람도 아니다라고 할 법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대인이 있고 소인이 있고 비인이 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때 마주치는 사람은. 그러면 운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대인인가 소인인가 비인인가를 보고 그에 맞게 판단해서 대응하면 됩니다. 이게 상대방의 결을 보는 것이죠. 비인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주역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비인과는 말을 섞지 말아라. 말을 섞지 않는 거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다만, 비인과 말을 섞지 말라는 것은 나의 정성을 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에티켓은 지켜야 됩니다. 에티켓. 그게 의인데 예. 에티켓을 지켜서 비인과도 마찰을 빚지 않고 뭐잘 지내야지요. 다만 비인에게 내 본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내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런 말씀드리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아주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뭐냐? 그 사람이 예를 아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예를 아는 사람이면 나도 예로 대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를 모르는 사람이면 예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가르쳤고, 서양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죠. 서양은 기본적으로 법으로 움직이죠. 인간관계도 법으로 따지죠.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이 서양의 기본적인 태도, 개인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막연한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제시대에 형성된 태도입니다. 일제시대의 불령선인이라고 해서 이 고분고분하지 않은 조선 사람이면 무조건 체포했습니다. 고분고분해라.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 불령선인으로 체포했기 때문에 이 모호한 태도가 일제시대에 형성된 것이고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예를 아는가? 예를 아는 사람만 예로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과거를 바꿔야 팔자가 바뀐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팔자를 바꾼다고 할 때 미래를 바꾼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작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음 시간에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곤충은 심열대구에 서식하는 칼립토 케팔라 남생이 벌레라 부르죠. 이들은 비행할 때 가장 귀엽습니다. 위로 날아갑니다. 칼립토 케팔라는 코스타리카의 열대우림에 서식하죠. 이 중미 국가는 수십만 종의 곤충이 사는 세계 최고의 곤충

왕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죠. 그 결과 독특하고 놀라운 전략이 탄생했습니다. 이 곤충은 영화에 나오는 작은 로봇처럼 보이죠. 모든 부품이 딱 들어맞아 완벽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건 움직이는 새똥일까요? 아니면 똑똑한 자기 방어 전략일까요? 이건 외계 생물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지구의 생물이 아닌 것 같죠. 정글에 숨어있는 독특한 곤충, 그들의 놀라운 생존 기술을 찾으러 떠나봅시다. 이곳은 중미의 아름다운 나라 코스타리카입니다. 경이로운 자연팀은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이 열대 낙원을 찾았습니다.

0: 곤충의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린 곤충 탐사학자인 켄지 니시다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는 곤충의 매력을 느껴 이곳 코스타리카로 이주해 20년째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숲으로 모험을 떠났을 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1: 오, すごいな. 뭔데스카 고레와.
2: 고레모 신시데죠, 고레.
1: 우와, 마타야.
0: 니시다가 연이어 새로운 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2: 신시 3匹.
0: 날카로운 직관과 단연간의 경험으로 무장한 니시다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2천여 종의 곤충을 발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곤충의 신비한 생태를 밝혀낼 수 있었죠. 니시다는 곤충들의 우월한 생존 전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 この辺にもね隠れてる虫がいるんですけどね。
0: 정말요? 어디죠? 여러분은 찾았나요? 여기네요. 안 보이세요? 지금은 어때요?
2: 나나후시노이시ですね.
0: 그렇군요. 움직입니다. 이 끼를 닮은 곤충이 이곳에 숨어 있었군요. 자세히 봅시다. 여기가 머리고 여기엔 다리가 여섯 개 있는 걸 보니 곤충 같군요.
2: 코케가 하에테루 와케じゃないです.
0: 아니라고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표면이 이끼의 모습을 띄기 시작한 거죠. 정말 놀라운 전략입니다. 적의 눈에 띄지 않게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무언가를 흉내내는 것을 모방이라고 하죠. 이 곤충의 모방 수준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니시다가 발견한 몇 가지 곤충의 예를 살펴보죠. 좋아요. 지금부터 찾아볼까요?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죠. 곤충을 찾으세요. 여기입니다. 나뭇잎 여치의 일종이죠. 날개맥부터 광태까지 모든 것이 나뭇잎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곤충을 찾으세요. 나뭇가지에 집중해요. 여기에요. 이건 나뭇가지로 위장한 해벌레의 일종입니다. 색감과 질감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자, 이제 수준을 높여봅시다. 이걸 알아낸다면 여러분은 곤충 전문가죠. 자, 곤충을 찾으세요. 여기에요. 가까이서 살펴봐도 알아보기 힘듭니다. 이끼, 저의류, 색과 질감, 모든 게 완벽히 어우러졌죠. 코스타리카의 곤충은 모방 기술이 완벽합니다. 그 이유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때문이죠. 무성한 숲은 곤충을 먹이로 삼는 많은 종류의 동물에게는 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는 무서운 포식자죠. 도마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거의 없죠. 호리병 벌은 먹이를 공 모양으로 굴립니다. 곤충들에게는 꽤 무서운 존재죠.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는 숲에서 먹이사슬의 하위에 있는 생명체들은 모방 등의 생존 기술을 연마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니시다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 벌레를 찾고 있죠. 뭔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공처럼 생겼고 지름이 약 6mm 정도죠. 다리가 나옵니다. 이 로봇처럼 생긴 트랜스포머 곤충은 세라토켄타스 바가지 촉각 풍뎅입니다. 뒤로 돌려서 다시 볼까요? 신체의 각 부위가 하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이건 최고의 자기 방어법이죠. 하지만 이런 속임수는 작은 적을 속일 뿐이며 이 세계는 통하지 않죠. 그런데 저건 뭐죠?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굴러내려갑니다. 일단 낙엽 아래로 착지하면 새가 찾아낼 방법이 없죠. 거의 순간이동 수준입니다. 각 곤충은 자신만의 속임수를 갖고 있죠. 니시다는 자신의 연구시설에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라이켄과 나오미는 수도인 산호세에서 온 5학년 학생들입니다. 니시다는 이전에 이 학생들의 학교에서 수업을 했고 그 이후로 이 두 학생은 코스타리카의 곤충에 매료됐습니다. 니시다의 안내로 라이켄과 나오미는 모험을 시작하죠. 이들은 흥미로운 생존 전략을 가진 곤충을 찾으려 합니다.
3: 무시가 왔어.
0: 빨리 찾았군요.
2: 오, 조무시야네. 히메조무시. 이거는 운치에 기대하는. 이쪽이 토리의 운치인데, 이거가 조무시.
0: 왼쪽은 벌레고 오른쪽이 배설물이죠. 서로 너무 닮아서 놀랍습니다. 색도 배설물과 비슷하지만 라이켄은 또 다른 것도 알아챘죠.
3: 최초 고로 미츠케타 토키니 운치다 토 모테 요크 미타라 아나 노 마나카라 헨니 이타카라.
0: 그렇습니다. 바구미는 배설물과 닮기 위해 더욱 노력하죠. 변신하기 전 새똥 모방 바구미는 나뭇잎에 자신의 몸 크기만한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배설물처럼 보이도록 구멍 속으로 자신의 몸을 끼워 넣죠. 어때요?

0: 이 곤충은 방어를 위해 새 배설물을 완벽하게 모방한 겁니다. 배설물을 모방하는 건 안전하죠. 여러분이 새라면 자신의 배설물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테니까요. 사실 배설물 흉내의 가장 큰 장점은 배설물은 어디서나 발견될 수 있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배설물을 흉내내는 곤충은 꽤 많습니다. 이건 꽤 큰 배설물 같아 보이죠. 하지만 찔러보면 나방이었네요. 그리고 이 작은 배설물은 사라졌군요. 느린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이 곤충은 골보노타 뿔맴이죠. 이건 작은 곤충의 배설물을 흉내냅니다. 여기 놀라운 속임수를 가진 또 다른 벌레가 있죠. 이건 니시다가 4년 전에 발견한 새로운 종입니다. 특이한 점은 실제로 자신의 배설물을 운반한다는 거죠. 네,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배설물을 등에 쌓아두는데 그 효과는 놀랍죠. 게다가 경이로운 자연팀은 이 곤충이 변장하는 모습을 최초로 포착했습니다. 뒤쪽 끝에서 관을 뻗어 자신의 등에 배설물을 축적합니다. 우린 이 곤충이 배설물을 좌우에 번갈아 쌓는다는 것도 발견했는데 니시다는 이것이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 추측하죠. 해가 진 후 니시다와 아이들은 야행성 곤충을 찾기 위해 숲을 이동하고 있죠.
1: 그래도
2: 네고?
0: 죽은 나뭇잎 뒤에 숨겨져 있어서 낮에는 찾기 힘든 여치를 재빨리 찾았습니다. 저건 뭐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빛납니다. 이건 자동차의 상향등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체 발광하는 방아벌레의 한 종이죠. 이 불빛은 구애와 위협의 용도로 쓰입니다. 아, 코스타리칸 제브라 타란툴라군요. 이 독거미는 숲을 배회하며 곤충뿐만 아니라 쥐도 공격합니다. 니시다는 오늘 저녁 특별한 걸 준비했죠. 그건 곤충을 유인하기 위한 빛의 덫입니다.
1: 오, すごいね.
0: 곤충이 아주 많군요. 모두 불빛이 비치는 천에 매달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곤충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종의 수가 많을수록 숲은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라이케는 모방의 예를 발견했죠. 이 나방은 뛰어난 방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나무 조각일까요? 아니죠. 이것 또한 나방입니다. 기이한 모습이죠. 라이켄과 나오미는 작은 생물들이 사는 매혹적인 세계에서 곤충 탐사 전문가가 됐습니다. 코스타리카는 곤충의 왕국이죠. 좀 더 놀라운 곤충들을 찾아봅시다. 니시다는 지금 놀라운 비밀을 지닌 특별한 곤충을 연구하는 중이죠.
1: 왔다. 알았어. 고래です.
0: 아름다운 꽃이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존 전략과 무슨 관계가 있죠?
1: 植物の花じゃないので 中に部屋があって幼虫が住んでます。
0: 니시다는이꽃이가짜라고했죠곤충이만들어낸거랍니다단면을보면갈색의빈껍질이들어있는구멍이보이죠나방의유충이가짜꽃을만든겁니다진짜꽃은여기에있죠완전히다릅니다그렇다면곤충이어떻게가짜꽃을만들까요먼저다자란나방이식물위에알을낳습니다유충은줄기안으로들어가주변벽을먹으며자라죠그렇게하는동안식물을자극하는화학물질이방출됩니다그결과보통의꽃과는다른모양의꽃이만들어지는거죠
1: なんか注入してるんだと思いますけどね。そのホルモンなりアミノ酸なりその植物の成長をコントロールする。
0: 이러한비정상적인성장을충영이라부릅니다이것이비바람과포식자들로부터곤충을보호하죠정말놀라운생존전략입니다놀랍게도충영은자연에서흔하게존재하죠그모양은곤충의종에따라다릅니다곤충은방어를위해자신의몸만변형하는것이아니라살아있는다른유기체까지변하게하죠

코스타리카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생물들의 고향입니다. 최신 곤충 패션 유행을 선보이는 코스타리카 패션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검은 바탕에 흰색 물방울무늬입니다. 60년대 복고풍 스타일이죠. 큰 분홍색 칼라가 꽤 멋있습니다. 황금색의 내부가 비치는 이 의상은 신미래주의 우주복에서 영감을 받았죠. 전광판을 닮은 반짝이는 등이 테크노 감성을 더합니다. 이 의상은 문장 문양을 닮은 우아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갈색이 특징이죠. 가죽 질감이 시크한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의상은 화려함의 극치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밝은 색을 내세우는 건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선명한 색과 무늬가 있는 곤충들은 종종 독을 지니고 있죠. 포식자가 독이 있는 곤충을 공격하고 후회하면 그 포식자는 밝은 색과 위험을 연관짓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 밝은색 곤충을 만나게 되면 공격을 망설이는 겁니다. 밝은색이 포식자에게 경고의 표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독이 없는 몇몇 곤충들도 포식자들을 속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밝은색을 띠죠. 코스타리카의 곤충들은 눈에 잘 띌수록 생존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눈에 띄는 곤충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랑스러운 특별한 곤충이 하나 있죠. 코스타리카의 진정한 숲의 천사인 칼리토 케팔라입니다. 귀엽고 동그란 눈과 미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저 발 좀 보세요. 장화를 신는 걸까요? 칼립토 케팔라는 발을 구르고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발을 들어 올린 다음

0: 날아오릅니다. 칼립토 페팔라 유충은 귀여움의 순위로 따지자면 1위에 올라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유충을 만나러 가볼까요? 오, 이런. 이건 말도 안 돼요. 마치 외계인이나 괴물처럼 생겼잖아요. 가장 기이한 점은 성충에겐 없는 사슬 같은 구조죠. 촬영팀은 이걸 악마의 사슬이라 부릅니다. 이 유충은 악마의 사슬을 무엇에 사용하는 걸까요? 우리 카메라가 중요한 장면을 찍었죠. 쌍살벌이 유충에게 다가가자 악마의 사슬로 공격을 저지합니다. 이건 적을 놀라게 하는 전략이죠. 이것이 바로 악마의 사슬의 용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충마다 사슬의 길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이건 자연적인 구성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태어난 유충이죠.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탈피 중이죠. 몸을 꿈틀거리며 점차 허물을 벗습니다. 몸을 계속해서 아치형으로 구부리며 머리로 껍질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할 수 있죠. 결국 꼬리의 끝까지 다다릅니다. 악마의 사슬은 자연의 걸작 중 하나죠. 끊임없이 증가하는 헌 껍질로 이루어진 무시무시한 부착물입니다. 이 단계의 유충은 아직 연약하고 날개도 발달하지 않았죠. 방어를 위해 손에 잡히는 모든 걸 사용하는 게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얼마가 지난 후 드디어 칼립토 케팔라 남생이 입벌레가 성충으로 변신하는 순간이 왔죠. 위협적인 모습은 뒤로 하고 이 아름다운 생명체는 이제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코스타리카는 수십만 마리의 작은 생물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더 많은 생물의 고향이죠. 이들은 무서운 모습부터 화려한 모습까지 가혹한 숲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1: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2: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1: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3: 네, 히파우라스 정리는요.
4: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차량이 침수됐다면 이렇게 대피하세요. 주행 중 물이 차오른다면 멈추지 말고 저속으로 한 번에 통과하세요. 차량을 정차하거나 기어를 바꾸면 엔진이 멈출 수 있습니다. 수압으로 인해 차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창문을 열어 대피로를 확보하세요. 만약 창문으로 탈출이 어렵다면 당황하지 말고 물이 배까지 차도록 기다린 후 문을 여세요. 주행 중 시동이 꺼졌거나 주차한 곳이 침수된 경우 차량을 과감히 버리고 대피하세요. 특히 지하 주차장은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착한 대피를 위해 행동요령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어서 미니 특공대를 찾아야 해.
1: 다음 뉴스입니다. 어젯밤 유성 8개가 밤하늘에 나타나 블루시티 곳곳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유성이 한꺼번에 8개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라고.
2: 저 유성 좀 봐. 진짜 멋있어.
3: 그러게. 정말 예쁘다.
4: 유성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니 느낌이 좋지 않다.
5: 쌤이 뭐가 그렇게 심각해. 유성이 떨어졌을 땐 그냥 소원을 빌면 된다고. 별님, 맛있는 땅콩 많이 먹게 해주세요. 얘들아, 이거 봐봐.
2: 우와, 진짜 맛있겠다. 웬 땅콩 도넛이야?
5: 내가 제일 좋아하는 땅콩 도넛 위에 땅콩 버터랑 땅콩 가루까지 입혀져 있다니. 잘 먹을게.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이거 넣어줄 거 아니거든. 이따가 제시랑 먹으려고 준비한 거야.
6: 아 참, 이렇게 많은데 하나만 먹자.
5: 안 돼.
6: 저기 봐.
5: 어?
6: 야호!
5: 네가 그럼 그렇지. 도넛에 절대 손대지 마.
7: 회원들, 긴급 상황이다. 어젯밤 유성이 떨어진 장소에서 신상치 않은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다. 즉시 출동해 유성을 조사하도록.
8: 네, 사령관님.
9: 이걸 보십시오, 카르노님. 티라 녀석이 도망간 것 같습니다.
10: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티라. 어차피 그레이트 코인은 내 손에 들어올 운명이다. 카르노리, 제가 티라 녀석을 없애버리고 그레이트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좋다. 너에게 맡기마, 블랙 해머.
11: 목표 지점까지 5km 남았어.
12: 오케이.
10: 당장 나와라.
13: 저 괴물은 뭐지?
10: 어디 있어? 당장 나와. 정말 약한 행성이군.
12: 일단 잡아야겠어.
10: 이 조그만 녀석들이.

0: 군단. 드디어 나타났구나.
1: 저게 뭐지?
0: 미니트 공대, 너에게 힘을 주겠다.

0: 레버를 밀어.
1: 정말 대단한 파워군.
2: 조심해!
0: 이 녀석들!

0: 도망갔군.
1: 반갑다, 미니 특공대. 너희를 찾고 있었다.
2: 우와, 너 작아질 수도 있구나.
3: 넌 대체 누구야?
1: 난 다이노이드 행성에서 온 다이노이드 전사 티라라고 한다. 우리 행성은 카르노라는 우주의 대악당에게 침공을 받아 멸망했다. 카르노는 다름 아닌 이 그레이트 코인을 노리고 있었지. 나와 내 동료들은 그레이트 코인을 챙겨 이 행성까지 피신했지만 카르노 군단의 공격을 당해 불 시작하고 말았다.
2: 그럼 어제 그 유성들이 너의 동료들이었구나.
4: 카르노 군단을 막을 방법은 있나?
1: 그레이트 코인이 카르노 군단을 막을 열쇠입니다. 흩어진 나의 동료들을 찾아 그레이트 코인의 힘으로 합체하고 지구의 전사들과 함께 싸워야만 카르노를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를 찾아온 것이다. 나를 도와다오, 미니 특공대. 온 우주에 평화가 걸린 일이다.
5: 우주 멀리까지 나의 활약상이 전해진 모양이야. 잘 왔어. 카르노건 카레건 우리가 다 물리칠 테니까 걱정 말라고.
6: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 볼트. 아까 상대한 녀석도 쉽게 물리친 게 아니었어. 방심했다간...
5: 에헤이, 세미. 아깐 조종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고. 다음에 또 녀석들을 만나면 그때 제대로 혼내주면 되잖아.
3: 왜? 세미, 넌 자신이 없어?
6: 뭐? 뭐?
5: 아하! 혹시 겁나는 거야?
6: 누가 겁이 난다고 그래! 언제든지 상대해줄 수 있다!
1: 다들 믿음직스럽군.
4: 좋다. 지금부터 다이노이드와 미니 특공대는 카르노를 물리치기 위해 연합한다. 앞으로 디라는 M03G팀과 함께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하도록.
7: 네, 사령관님!
5: 수지야, 우리 왔어!
8: 내가 어디 간 거지?

0: 야, 마침 배고팠는데 정말 맛있었다.
1: 나도 먹어보고 싶었던 도넛인데. 그래, 이거 아주. 울트.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0: 뭐지 이 감정. 저 가냘픈 팔로 볼트를 한 번에 제압하다니 반해버릴 것 같아.
1: 야, 얜 뭐야?
0: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라니 정말 내란적이야.
2: 이상한 녀석이 들어왔군.
0: 어갔지. 죄송합니다. 신생명체들이 파괴를 하는 바람에 널 파괴한 놈들이 누구지? 미니 특공대라고. 미니 특공대, 날 파괴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0: 김장비 레인저스처럼 멋진 영웅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명예 구조대원이 되어보세요. 최근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로부터 함께 도시를 지켜줄 미래의 영웅을 찾고 있어요. 명예 구조대원 선발 대회!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나도 소방 구조대가 되고 싶다.
1: 북극 꿈을 안고 참가했던 구조대원 선발 대회. 하지만 도전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 알 수 없는 해커의 출현으로 모두가 위험에 빠지기도 했지. 그렇지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새 친구와 함께 힘을 합쳐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들을 모두 구해냈거든. 우리가 바로 새로운 구조대원 타이와 트윗이야. 사파리 탈출 대소동.
2: 구조대원이 된 타이와 트윗을 축하해주기 위해 친구들이 모였어요.
3: 어디 보자. 자, 다 됐어.
4: 타요, 트윗, 구조대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1: 감사합니다.
3: 너희의 첫 임무는 신의 순찰이야.
5: 오늘은 처음이니까 우리가 함께 다녀줄게.
0: 너무 긴장하지 말고
5: 모르는 게 생기면 언제든 물어봐.
1: 응, 고마워.
0: 신의 순찰을 할 땐 주변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해. 위험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없나 확인하는 거야.
1: 그렇구나. 헛!
6: 헛! 어, 저기 타요가!
7: 어? 타요! 오랜만이야.
1: 아, 킨다구나.
8: 타요, 왜 머리에 사이렌을 달았어?
5: 멋지다.
0: 에헴! 오늘부터 구조대 일을 시작했거든. 지금은 신의 순찰을 돌고 있어.
7: 그렇구나. 옆에 있는 친구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 아, 이 친구는 트윗이야. 나랑 같이 명예 구조대원이 됐어.
9: 만나서 반가워, 트윗.
10: 안녕. 그런데 너희는 어디 가는 길이야?
11: 우린 동물원에 가고 있어.
12: 귀여운 원숭이랑 커다란 코끼리도 볼 거다.
10: 우와, 정말? 동물원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13: 다음엔 함께 놀러 가자. 우리 먼저 가볼게.
1: 재밌게 놀고 와.
6: 안녕.
13: 도착했습니다.
2: 우와. 자, 한 명씩 천천히 내리세요.
13: 안녕.
14: 어서 와, 얘들아. 사파리에 온 걸 환영한다.
13: 그럼 다 같이 신나는 사파리 모험을 떠나볼까?
6: 좋아.
8: 동물들은 어딨지?
15: 여기!
8: 원숭이다!
15: 우와.
11: 꼭 우리 집 고양이 같다.
10: 내 손이 잡아요. 친한 친구 좀 환상해.
14: 모두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6: 네!
11: 좀 더 놀고 싶었는데.
12: 아쉬워요.
8: 어? 저기 봐.
11: 저건
12: 원숭이들이잖아.
8: 또 놀러 올 테니 그때까지 잘 지내.
6: 안녕.

0: 페리는 어땠어?
1: 엄청 재밌었어. 얼룩말들이랑 갈리기도 하고
2: 코끼리 가족이 목욕하는 것도 구경했어.
0: 우와, 재밌었겠다.

0: 다시 데리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니?
1: 물론이죠. 출동하자.
2: 얘들아 미안.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3: 자, 천천히.
1: 여기. 어이, 어이. 먹고 싶지? 어서 따라오라고. 어디?
3: 됐다.
1: 준비됐죠? 출발. 이제 한 마리만 남은 건가? 저렇게 큰 녀석을 어떻게 데리고 가?
4: 코끼리가 들어갈 수송차도 없는데
2: 어떡하면 좋지?
3: 간지러워.
2: 그만하라고.
1: 노아, 그대로 출발해봐.
4: 뭐?
1: 코끼리는 노아가 마음에 들었나 봐.
4: 왠지 부러운걸.
2: 뭐?
3: 이걸로 모두 끝난 건가?
1: 아니,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 사건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해.
4: 아무래도 이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
0: 여긴 보안이 철저해서 침입자가 있었다면 경보가 울렸을 텐데.
1: 혹시 동물들이 열었을 가능성은요?
5: 에이, 비밀번호까지 눌러야 하는데?
2: 이건
1: 출입문과 가장 가까이 사는 동물이 누구죠?
2: 원숭이들이야.
4: 우리 배웅해줘서 똑똑히 기억해.
2: 원숭이들이라.
1: 범인을 찾은 것 같아.
2: 뭐?
1: 사육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0: 타요, 네가 부탁한 대로 원숭이들을 모두 불렀어.
1: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됐지?
4: 그렇긴 한데.
1: 네, 타요 말을 한번 믿어보자.
4: 아, 알겠어. 그럼 갓. 자,
1: 모두 이리 와. 외출하고 왔으니 목욕은 해야겠지.
5: 우리 애들이 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0: 범인이랑은 무슨 상관인 거지? 저 녀석은 물이 싫은가 본데?
1: 찾았다! 저 원숭이를 따라 물을 뿌려줘!
4: 아, 알았어! 자,
6: 지울 수가!
0: 설마... 원숭이처럼 생긴 로봇이었어.
1: 역시. 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 그건
1: 나도 처음엔 범인은 외부에서 온 침입자일 거라 생각했어. 그러다 발자국들을 보게 됐지.
2: 이건
1: 그 발자국은 사육사님들의 것이 분명하고, 문제는 원숭이 발자국들인데, 원숭이 발자국 같지만 유난히 깊게 파인 수상한 발자국이 하나 보이더라고. 게다가 출입문의 숫자판도 이상했어.
4: 숫자판이?
1: 자세히 보면 비밀번호의 숫자만 깊게 패여 있어. 마치 단단한 쇠로 찍어 누른 것처럼 말이야.
4: 쇠라면 로봇이나 기계 같은?
2: 응.
1: 로봇은 기계니까 물이 닿으면 고장 날 테니 물을 뿌리자고 한 거야.
3: 타요, 추리 실력이 대단해.

0: 명탐정 같아.
1: 운이 좋았던 것 뿐이야.
0: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2: 저 녀석이 또 나를 방해했겠다. 듣고 보자.

0: 두루두루. 어?
1: 아저씨, 저 좀 태워주세요.
2: 안 돼, 이 녀석아. 버스는 정류장에서만 승하차하도록 되어 있어.
1: 아, 아저씨 제발 한 번만요.
3: 네?
2: 다음 기회에 이용해 주세요, 손님.
3: 아저씨!
4: 쟤는 뭐야?
5: 이연?
0: 응? 뭐야? 아이고, 저 어이없는 녀석.
3: 아저씨, 제발요!
1: 망했다.
0: 에휴, 그냥 뛰어가면 되겠구만.
6: 나갈래요! 문 열어줘요!
7: 얼른요!
8: 저도 나갈래요! 열어주세요! 괜찮아요?
0: 아, 안 돼요!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8: 아, 어떡해!
3: 큰일 났어요! 여기 버스가 추락할 것 같아요!
9: 그렇잖아도 보고 있어.
10: 서둘러 다른 대원들도 출동시켜야겠군. 그때까지 버스가 버틸 수 있겠나?
9: 이 안이 있으니까 한번 믿어볼 수밖에요.
10: 알겠네. 제 위에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도와주세요.
1: 자, 빨리 잡자고.
0: 잡아. 아저씨, 절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시면 안 돼요.
2: 알았어.
0: 파이어 로봇가 곧 올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3: 이미 도착했어.
0: 어?
3: 허큘리스 액션.
4: 이카루스 액션.
3: 이제 저희에게 맡기세요.

0: 둘러쳐.
1: 걱정 마. 내가 받치고 있는 동안 어서 끌어올려!
2: 알았어! 손이 닿질 않아!
1: 이제 한계야! 서둘러!
0: 조금만 버텨! 내가 지원할게! 피닉스 액션!

0: 해냈다.
1: 아직 아니야. 어? 승객들을 무사히 나오게 해야지.
2: 물론이지.
3: 자, 다들 조심해서 내리세요.
4: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다리가 안 움직여.
5: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제가 도와줄게요.
4: 피닉스님.
5: 자. 아, 맞아. 이 느낌이야. 살아있는 느낌.
6: 아, 샘은
5: 내가 얼마나 바쁜지도 모르시면서. 내가 바로
6: 지각 대마왕. 맞아 맞아, 지각 대마왕이지.
0: 10연속 지각이라니. 학생이 맞나요?
6: 지각 대마왕.
5: 니들 정말.
1: 그만두래.
5: 어? 유리?
1: 이안은 지각 대마왕이 아니야. 오늘은 버스 사고 현장에서 파이어로브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들을 돕느라 늦은 거라고.
6: 그것도 지각인데.
1: 어머, 다쳤네.
5: 아, 이거 별거 아니야.
1: 내가 붕대 감아줄게. 나 응급 구조사가 되기로 했거든.
5: 아, 그래?
1: 그럼 몸 조심해.
0: 이게 뭐야?
6: 변봉이네, 변봉.
0: 변봉이네, 변봉.
5: 몸 조심해.
6: 울리?
5: 몸 조심.
0: 유리가 나한테 몸 조심하래.
7: 이번에도 전교 꼴찌 같은데.
5: 다녀왔습니다. 옷만 갈아입고 바로 본부로 갈 거예요.
7: 응? 본부? 너 이거!
5: 어? 아! 내 빛나는 성적표가.
7: 어? 뭐야? 너 머리 왜 이래?
5: 아, 별거 아니에요. 버스 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조금 다쳤어요.
7: 이게 조금이니? 완전히 미이라가 됐잖아.
5: 아, 이러다가 훈련 늦겠네. 저 다녀올게요.
7: 아, 이안아, 강이안. 아, 저 성적표. 이 녀석이 얼렁뚱땅 도망을 쳐.
8: 여보. 뭐? 우리 아들이 다쳤다고? 얼마나?
7: 몰라. 다친 데 보여주지도 않아. 나 걱정돼, 여보. 아직 중학생인데 저러다가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8: 큰일은 뭘. 아직 중학생이니까 저렇게 열정이 넘치는 거지.
7: 당신, 이안이 태어날 때 무슨 일 있었는지 잊었어?

0: 오늘은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를 가정해서 벌이는 구조 훈련이야. 모두 준비됐지?
1: 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1등을 해볼까?
2: 1등 한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이건 경쟁이 아니거든.
3: 뭐, 이안에게는 파이어 로보가 인생의 낙이니까.
0: 그럼 준비 시작!
4: 잠깐!
1: 아유, 갑자기 뭐예요?
4: 잠시 실례하겠네.
0: 박사님, 무슨 일이세요?
4: 긴급한 전달 사항이 하나 있네.
1: 에?
4: 이안은 지금부터 파이어 로보에서 제외한다.
5: 네?
1: 오늘의 안전 교육!
0: 오늘은 파이어 로보가 버스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조했지? 그러면 이번엔 안전하게 버스를 타는 방법부터 알아볼까?
1: 버스를 탈 때는 버스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인도에서 안전하게 기다려요.
2: 뭐야? 자기는 버스를 따라서 뛰어갔으면서?
1: 그건 내 잘못이야. 죄송합니다.
3: 또 창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면 안 돼요.
0: 맞아. 창밖으로 손을 내밀면 표지판이나 나무, 다른 차에 부딪힐 수 있어요.
2: 태우, 너! 그리고 내릴 때는 버스 뒤쪽을 먼저 확인하고 천천히 내려요.
0: 맞아. 뒤쪽을 확인하지 않으면 오토바이나 자전거, 다른 차와 부딪힐 수도 있거든. 그러니 항상 주위를 확인하고 내리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아빠!
1: 응? 네가 여기 웬일이냐?
0: 아빠가 절 출동 못하게 하셨어요?
1: 출동? 아, 그거? 우리 아들은 왜 그렇게 파이어로보가 하고 싶을까?
0: 왜긴요? 사람들 구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보람차고 막 슈퍼 영웅이 된 것 같다고요. 근데 공부 좀 안 했다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1: 엄마 아빠가 단지 성적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니?
0: 당연하죠. 공부만 빼면 저처럼 완벽한 아들이 어디 있다고요.
1: 이하나, 이게 뭔지 아니?
0: 몰라요. 근데 아빠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1: 이건 개인 인식표라는 건데 화재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밖에 있는 동료에게 맡겼다가 나올 때 돌려받는 거야. 하지만 아빠도 인식표만 남길 뻔한 적이 있었어. 아마 네가 막 태어났을 때였을 거야.
0: 네?
1: 엄만 그때 충격을 받아서 네가 태어났는데도 기뻐하지 못했어. 그래서 너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해 주자. 응?
0: 알겠어요.
2: 정말 이대로 이안을 포기하실 건가요?
3: 어쩔 수 없네. 가족을 잃은 마음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까.
2: 하지만 어렵게 찾은 피닉스의 주인이에요. 피닉스가 없으면 파이어로브는 완전해질 수 없다고요.
3: 그것도 알고 있네.
2: 이안의 어머니를 모셔서 설득해보는 건 어떨까요?

0: 안녕하세요.
1: 예.
0: 이걸로 할게요.
2: 출동을 안 하니까 할 게 없네.
0: 도와줘요, 페닉스님.
2: 유리야! 여기서 뭐해? 나 여기 있는 거 알고 온 거야?
0: 아닌데.
2: 아이, 설명 안 해도 돼. 우리 일단 회전 목마부터 탈까? 같이 타니까 신난다, 그치?
0: 그래.
3: 스카이타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32층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4: 소방관만으로는 역부족이겠군. 준비됐나?
5: 네!
4: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상황이 어떻죠?
1: 중간층까지는 진압했고 이제 전망대의 불길만 남았네. 다행히 사람들은 모두 대피시킨 상태네.
2: 대장님!
1: 무슨 일인가?
2: 강철팀장 인식표가 아직 남았습니다.
1: 강철팀장이?
3: 강철대원은 이 안의 아버지다.
4: 네?
5: 대장님! 42층 계단! 야!
1: 강철! 강철! 대답해!
6: 42층 바로 갑니다.
7: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0: 나라도 이안에게 알려야겠어.
8: 르르. 아, 참 아름다운 세상이야.
9: 이안아.
8: 응? 유리야?
9: 난 사실
8: 왜? 나 지금 바쁜데. 뭐? 아빠가?
9: 어?
8: 아빠! 아빠! 정 박사님, 피닉스 출동을 허가해주세요.
3: 안 된다. 넌 이제
10: 강이안! 너 거기 들어가기만 해봐.
8: 엄마? 엄마가 왜 거기 있어요?
11: 네 문제를 설득해보려고 모셨어.
10: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아빠가 위험한데 너까지 잘못되면 엄마 못 살아.
8: 엄마.
10: 엄마에겐 아빠와 네가 더 소중해. 불 속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구한들 엄마에겐 아무 의미도 없다고.
8: 엄마.
0: 저기 어머님.
12: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의미는 있어요.
0: 제가 바로 그 증거예요. 어릴 적 절 구해주신 소방관 아저씨 덕분에 저도 파이어로보가 될 수 있었어요. 제게는 정말 큰 의미예요.
8: 엄마, 들으셨죠? 아빠는 누군가에게 영웅과도 같은 존재예요. 저도 그런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요.
10: 이안아.
8: 엄마, 아빠를 꼭 구출해낼 거예요. 알았죠?

0: 이런. 내가 너무 늦었지?
1: 그런 소리 말고 넌 빨리 아버지를 찾아.
0: 알았어.
1: 그럼 부탁해.
0: 아빠 들리세요? 아빠 들리면 대답하세요.
2: 여기까지인가? 여보, 이안아, 엄마를 부탁한다.
3: 아빠, 아빠, 나는 아빠 같은 훌륭한 소방관이 될 거예요. 아빠, 대답해요.
0: 아빠, 아빠! 이안! 아빠, 괜찮아요?
4: 역시 파이어로봇! 정말 멋져요. 진짜 멋져요.
0: 엄마, 아빠는 괜찮아요. 다리만 좀 다치셨어요.
5: 여보, 이안아.
6: 자, 갑시다.
7: 역시 피닉스님.
0: 어? 유리야!
7: 어머, 피닉스님이 내 이름을?
0: 제가 도와줄게요.
7: 이안아, 미안해. 사실은 널 만나러 갔던 게 아니었어.
0: 오늘의 안전 교육.
8: 오늘 파이어로봇은 건물 화재에서 이안의 아빠를 구조했지? 만약 건물에서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
0: 불을 피해서 나와야 해요. 불은 우리 파이어로봇와 소방관이 끌 테니까 먼저 내 몸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6: 가스, 가스, 가스! 불이 났을 때 생기는 가스를 마시면 쓰러질 수 있어요. 응? 옷이나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서 대피해요.
9: 한 손으로 벽을 만지면서 움직이면 길을 잃지 않고 문을 찾을 수 있어요. 아, 참!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으니 확인하고 열어요.
8: 좋아요.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는 가스가 쉽게 차서 위험하죠? 꼭 계단으로 대피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10: 안전! 안전!

0: 만들었네.
1: 친구 만드는 건 재밌어. 후, 이번엔 삶을 만들어보자.
0: 거울아, 거울아, 내 소원을 들어줘. 나의 세계로 만들어줘. 당신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2: 우와,
0: 길이 3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3.
1: 호호, 내 차례. 이번엔 내 차례.

0: 날 두 개로 만들어줘. 2가 두 개. 2 더하기 2는 바로
1: 4. 나는 4야. 나는
0: 2 더하기 2는 무적의 쌍둥이.
2: 와, 마술가울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굉장하지 않아? 친구들한테도 보여줘야겠어. 내가 올 때까지 잘 지키고 있어. 괜한 장난 같은 거 하지 말고. 우와, 이제 내 차례.
0: 미리 하지 말랬잖아.
2: 아, 괜찮아, 먼저 해도 돼. 날 두 개로 만들어줘. 3이 두 개면
3: 바로 6. 숫자 6이 나섰다. 걱정 말고 더 만들어.
2: 좋은 생각이야. 날 세 개로 만들어줘. 3이 세 개면
4: 바로 9. 난 3이 세 개야. 봤지?
0: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아.
2: 하지만 봐, 이미 많이 만들어버려서 어쩔 수 없어. 일이 오기 전에 그냥 나머지 친구들까지 모두 만들어버리자. 좋았어. 그럼 지금 2, 3, 4, 6이 있네?
1: 이럴 수가. 5를 빠뜨렸어.
2: 5를 만들려면 누가 몇 개 필요하지? 그럼 어디?
0: 나부터?
2: 세 개로 만들어줘.
0: 2가 세 개면
3: 바로 6. 숫자 6이 나섰다. 잠깐, 좀 전에 했던 것 같은데.
2: 3이 두 개.
0: 2, 세 개와 같지.
2: 5를 만들고 싶었는데.
1: 그럼 내가 해볼게.
0: 안 돼.
1: 두 개로 만들어줘. 4가 두 개면 바로 8.
2: 아니야. 우리 누가 필요해. 7이랑 10도 없는데. 이번엔 누가 해볼래? 아마 깜짝 놀랄걸.
0: 2가 다섯 개면
5: 바로 10.
2: 드디어 10이 나왔네. 그럼 이제 5랑 7만 만들면 돼. 다음.
0: 안 돼.
2: 자, 다들 깜짝 놀랄 준비 하시지요?
0: 이리 왔어. 숨어.
2: 왜 오랑 치워 안 되는 거야? 짜잔, 서프라이즈.
6: 마술가 왜?
2: 놀랍긴 한데 말이야. 이 가을에서 넘버블록 친구들이 한꺼번에 와르르르 쏟아져 나온다면 어떨 것 같아?
5: 그렇게 된다면 정말이지.
2: 서프라이즈.
7: 그린 앤 슬라이스. 라이프 이즈 그린. 그린. Hello, little frog. I'm just doing some coloring. Want to join me? Come on, then. You should be green, and you should be green. Green! Green. And you should be red. Ha! Only kidding! Naturally, you should be green, too.

그그그그 아. 굿 그레이포. You've gone all green. 어어어어어. 고시.

It's glittering and golden. Let's go and see what it is.

0: glittery.
1: Lovely.
2: Dazzling.
0: Oh.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난 딜런이야. 자, 어서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야. 이랴, 이랴! 으아! 아이, 참.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이거야! 오늘은 커다랗고 빨간 모자를 쓸 거야. 그리고 특별한 트럭을 타는 거지. 삐뽀, 삐뽀, 삐뽀. 그리고 또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걸 불 끄는 옷으로 사용할 거야.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바로 소방관이 될 거거든! 친구들, 나랑 같이 소방관 놀이 하지 않을래? 좋다고? 신난다! 아우, 아우, 아우! 그럼 우리 소방관 놀이 해보자! 자, 모두 다 같이 출동 준비!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쓰면 돼! 이렇게 말이야. 자, 볼래? 너도 해봐. 엄마야. 이제 내 차례. 뭐야? 이거 왜 물이 안 나오지? 잘 나오네. 자, 가자. 밖에 나가서 해볼까? 소방관! 가자, 소방관 친구들! 사이렌을 울려라! 출동이다!

소방관 친구들, 저 소리 들려? 저건 내 친구 B씨 같은데? B씨가 구해달라는 것 같아. 소방관 친구들, 출동이다! 사이렌을 울려라!

0: 우리 소방관이야. 우리가 구해줄까? 응, 알았어. 기다려라, 소방관 질러니 나가신다. 그렇지. 우리 호스를 써서 B씨가 내려오게 도와주자. 그래, 자, 조금만 더. 잡았다! 괜찮아? 비씨? 아, 무사했구나. 날아갈 뻔한 비씨를 구했어. 아우! 어? 뭐라고 비씨? 아, 이번엔 나무에서 좀 구해달라고? 소방관 친구들 출동이다! 소방관 한 명으로는 안 되겠어. 금방 올게!
1: 좋아, 기사들! 드래곤을 깨우지 않고 저성까지 가야 한다! 그 전에 먼저 간식부터!
0: 안녕, 오지!
2: 우와, 드래곤이다!
0: 으악, 오지!
1: 아, 딜런이구나. 줄까?
0: 고마워. 아참! 나무 위에 있는 비씨를 구해줘야 해!
1: 왜? 잡아먹힐까봐?
0: 어? 아니, 우린 소방관인데 비씨가 나무에 갇혔거든. 좀 도와줄래?
1: 좋아! 그럼 소방차에 타면 되는 거지?
0: 응, 맞아.
1: 또 사이렌도 울리고 말이야.
0: 그렇지.
1: 아, 간식도 가져갈까?
0: 좋아. 간식은 많을수록 좋지. 그럼 비씨를 구하러 가보자.

0: 쪼 삐뽀 삐뽀 사다리 차.
1: 사다리! 난 사다리야. 날 타고 올라가. 그래, 바로 그거야. 아주 잘하고 있어. 그렇지, 오직 잘한다. 이제 거의 다 됐어.
2: 나 주는 거야. 내가 널 나뭇가지에서 구해줬어. 진짜. 여기 무지무지 높네. 나 좀 안아줘.
0: 어때, 구조는 잘 돼가?
2: 그게 둘이 같이 있어. 그리고 간식도 있고. 근데 우리 둘 다 나무 위에 갇힌 거 있지?
0: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제 구해야 할 친구가 더 많아졌으니까 소방관이 더 많이 필요하단 뜻이야. 손상안경을 만들어서 소방관이 더 있는지 찾아보자. 자, 이렇게. 비씨하고 오지를 구하는 걸 도와줄 친구가 보이니? 데이지야, 도와줄지도 몰라. 데이지!
3: 데이지! 우릴 도와줄 소방관이 필요해.
4: 하지만 난 소방관이 아닌걸. 난 부리거든.
0: 부리라고? 부리야. 근데 우리 소방관이잖아. 그러니까 불을 꺼야지. 바로 호스로.
4: 지글지글 타닥타닥. 난 불이다.
0: 그리고 난 소방관이고 말이야.
4: 못 맞췄지. 어? 쌩. 못 맞췄지. 못 맞췄지. 또 못 맞췄지롱.
0: 가자, 소방관 친구들. 저 불을 끌어 출동. 룽. 삐뽀 삐뽀 삐뽀. 오지 소방관, 비씨 소방관, 걱정 마. 지금 도와주러 갈게.
2: 우와, 우리 점점 더 가까워져.
0: 소방관들, 호스가 있잖아.
2: 호스?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쓰면 돼.
2: 호스, 호스, 호스.
4: 지글지글.
2: 호스다.
0: 불아, 이젠 도망가지 못할걸?
4: 난 불이다!
0: 소방관 친구들, 물 발사! 자, 뭐해? 너희도 해봐!
4: 불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물!
2: 우와, 불이 꺼졌어!
0: 완전 불고기 성공!
2: 딜런, 응, 뭐해? 근데 여긴 어떻게 내려가?
0: 소방관들이 전부 나무 위에 갇히다니, 이를 어쩌면 좋지? 서로서로 구해주자!
2: 하지만 어떻게?
0: 그건 아주 간단해. 무사히 착륙할 곳만 있으면 돼. 봐봐! 착륙판이야! 뛰어내릴 준비는 됐지?
4: 됐어.
2: 아니, 싫어. 난 안 할래. 정말 됐어.
0: 아이, 괜찮아, 오지. 같이 용기를 내보자.
4: 그래, 오지.
2: 알았어. 한번 해보자.
0: 하나, 둘, 셋!
4: 우와, 구조작전 성공이야.
0: 구조작전 성공? 예, 우리가 해냈어. 아우, 아우, 아우.
5: 우린 소방관, 서로서로 구해주죠.
0: 우리가 해.

0: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기침의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
1: 손이 좀 떨려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 손이 여기서까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종이화장 집을 힘도 없었어요.
2: 혹시 운동을 하면 발을 이렇게 질질 끌어들고 고개가 자꾸 숙여지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파킨슨인지 몰랐어요.
3: 매일 가는 길인데 갑자기 어느 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그대로 서버렸고 발을 한 발도 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었거든요.
0: 하지만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고 모두 다 같은 파킨슨병은 아니다.
4: 파킨슨 증후군하고 파킨슨은 완전히 다른 거.
5: 아, 파킨슨병에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파킨슨병과 비스무리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질환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게 그냥 일반적인 파킨슨시 병이 아니라 이 파킨슨 증후군.
6: 증후군이 더 나빠요?
5: 증후군이 파킨슨 병보다 조금 어렵죠.
7: 처음에는 파킨슨 증상인 줄 알았다, 그죠? 약을 먹어도 이게 별로 풀리지도 않은 거잖아요.
8: 약 반응이 아주 없죠, 없는 거를 봐야죠.
0: 파킨슨병 환자에게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파킨슨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0: 초창기에는 이제 파킨슨병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진단이 조금 어렵게 되고요.
1: 병의 진행 속도가 병리 소견이 도파민 세포 외에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2: 비슷한 얼굴을 한 두 병. 그 경계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과

0: 이은주 씨는 파킨슨병 환자다. 올해로 7년째 하루하루 굳어가는 몸과 싸우고 있다.
1: 연세는?
2: 몇 살이지?
1: 긴장하셨네 많이 지금. 어머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몇 년생인데요?
2: 몇 년생이던데요?
1: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세요? 네.
0: 최근 들어 또렷하던 기억마저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
1: 혹시 어머니 몇 년생이냐?
3: 72년생입니다.
1: 아, 72년생이세요. 어머니 그 제일 불편한 게 어떤 점이에요? 파킨슨병을 제일 불편하다. 나는 진짜 이게 불편하다 이거.
2: 제일 불편한 거는
0: 잃어가는 것들이 하나둘 늘어간다.
2: 걷는 거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리가 막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좀 불편해 그거 때문에.
4: 여기 다리 한번 내려보세요. 그래도
0: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하루 다섯 번이나 약을 먹는다. 하지만 약효는 두세 시간뿐. 답답한 마음에 신경과 윤정한 교수를 찾았다.
4: 아, 발걸음 잘 안 떼이시죠, 그죠?
2: 잠시만요.
0: 첫 발을 떼기가 힘들고 종종 걸음으로 겨우 걷는다.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이다.
4: 그다음에 돌 때도 좀 힘드시죠? 약간 이렇게 제일 힘들죠?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네,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문제가 있으시면.
0: 특히 방향을 바꿀 때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게 특징이다.
4: 한 번에 못 도시고.
0: 그렇다면 파킨슨병은 왜 생기는 걸까? 그 중심에는 뇌 속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있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인지와 감정에도 관여한다. 이 도파민은 뇌의 흑질이라는 부위에서 만들어지는데 파킨슨병은 이 부위의 신경세포가 소실돼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생긴다. 그 결과 뇌의 운동 회로에 문제가 생겨 동작이 느려지고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떨린다.
4: 보통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이 오게 되면 보통 떨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느려지고 다리가 끌리고 이런 증상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 증상들이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 저희 보통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도파민 영상을 좀 찍게 되면 보통 60에서 70% 정도 소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오는 이유는 보통 이제 도파민 세포가 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남은 세포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보상작용으로 남아있는 세포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게 지칩니다. 이제 점점 도파민 세포가 소실이 되면서 60, 70% 감소하게 되면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0: 그제야 나타나는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들. 도파민 세포가 절반 이상 파괴되고 나서야 몸은 비로소 신호를 보낸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다. 뇌에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약을 먹으면 운동 증상들이 호전된다. 먼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도파민의 전 단계 물질 레보도파를 복용한다. 레보도파는 몸속에서 흡수되고 이 중 일부는 뇌로 가서 도파민으로 변해 작용한다. 그 결과 부족했던 도파민이 채워지면 굳었던 몸은 다시 부드러워진다. 파킨슨병은 PET-CT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뇌 속 도파민 신경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 양을 확인한다. 검사 결과 도파민 신경 기능이 정상보다 확연히 줄어있다. 이은주 씨는 결국 수술을 결심했다. 오늘 수술은 신경외과 안영환 교수가 집도한다.
3: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킨슨 병이 생겨서 대개 한 5년에서 10년 그 사이가 지나면 이제 약의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초기에는 약이 굉장히 잘 됐다가 그 시기가 되면은 이제 약의 부작용도 생기고 효과도 떨어지고 그리고 환자는 증상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더 약을 늘릴 수 없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사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밖에는 대안이 없는 거죠.
0: 더 이상 약물로는 일상을 버틸 수 없게 된 이은주 씨. 아직까지 파킨슨병 자체를 완치하는 치료법은 없다. 오늘 그녀가 받는 수술은 뇌심부 자극술이다. 뇌 깊숙한 곳에 전기 자극을 보내 멈춰버린 약물 반응을 다시 끌어올리는 수술이다. 수술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걸까? 먼저 수술 전 환자의 머리에 특수 프레임을 씌운다. 뇌 속의 정확한 목표 지점을 찾기 위해서다. 좌표가 확인되면 가느다란 전극을 뇌 깊숙이 삽입한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몸의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시상하액이라는 부위가 그 타깃이다. 이곳에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환자의 운동 기능이나 언어 능력에 이상이 없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후 가슴 쪽에 배터리 역할을 하는 자극 발생기를 심고 뇌 쪽 전극과 연결한다. 이후 기계를 켜면 시상하액에 전기 자극이 전달되면서 파킨슨병의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 먼저 뇌에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이 진행된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뇌 안쪽의 미세한 지점을 찾아가야 하는 최고난도 수술이다. 전극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환자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수술을 받는다.
5: 떨어보세요.
6: 눈하고 떨어지겠어요.
7: 자, 그죠. 마이너스 9로.
0: 뇌세포가 보내는 전기 신호의 패턴과 소리에 집중해 정확한 목표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 환자의 운동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핀다.
6: 일어나게 돼요. 10분만 뛰게 돼요. 아셨죠? 잘 되고 있어요. 아셨죠?
8: 준비하세요.
9: 전기가 나 그런 건 없으세요?
10: 약간 좀 텁텁합니다.
6: 힘 빼세요.
0: 환자의 손과 발을 직접 움직여보며 마침내 강직과 떨림이 잦아든 것을 확인한다.
6: 수고하셨어요.
11: 네.
9: 자, 지금부터 오늘 날씨가 좋다.
0: 성공적인 첫 신호. 다행히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다.
6: 예, 고맙습니다.
4: 원래가 저희가 잡은 위치랑 실제로 잘 들어간지 확인한 건데 이게 이제 원래 수술 전에 이제 좌표를 잡아서 잡은 위치랑 실제로 들어간 위치랑 봤는데 거의 일치하죠,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뇌의 되게 깊은 곳에 자극을 한다고 해서 뇌 심부 자극술입니다.
0: 사흘 뒤 이은주 씨의 증상은 얼마나 호전됐을까?
12: 자, 수술한 지 3일 됐고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기계를 한번 좀 켜볼 거예요. 오전에 얘기 드렸죠. 그죠?
2: 네.
12: 그래서 여기 어머님 여기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2: 네.
12: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전압을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0: 외부 리모컨을 통해 가슴에 심은 자극 발생기를 켜고 최적의 전기 자극 값을 찾아낸다.
12: 조금씩 올려 보겠습니다.
0: 환자의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6: 힘들어요?
0: 수술 전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던 이은주 씨. 걸음은 늘 위태로웠다.
12: 이건 기계를 아직 안 켰고요. 자, 한번 스스로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냥 걸어보세요.
0: 걸음은 눈에 띄게 안정됐고 보폭도 넓어졌다. 뇌신부 자극수를 받으면 약물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 미리 알아챌 수는 없는 걸까?
4: 파킨슨 전구 증상이라고 있습니다. 램숨 행동 장애도 있고 변비도 있고 후각 저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파킨슨으로 갈 정도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이제 램숨 행동 장애로 그러면 꿈속의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밤에 자다가 이제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발길을 지른다거나 그게 있어서 그런 증상들이 병이 오기 전에 되게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30년 전에 있는 분도 있고 10년 전부터 있는 분들이 있고 변비는 워낙에 흔한 증상이라 제가 말하는 이은 변비는 좀 심한 변비입니다. 지금 3, 4일 지나도 굉장히 누구 힘들고 그다음에 변비가 있으니까 소화기내과에서 이제 대장내시경을 대기 해보는 경우도 있고 비운동 증상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면 상당히 파킨슨의 위험도가 빨리 온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비특이적으로 좀 심해진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한 번쯤 오셔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시고
0: 극심한 변비, 사라진 후각, 꿈속 행동이 튀어나오는 수면 장애까지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뒤늦게 병이 오고 나서야 몸의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올해 78세인 조동환 씨. 5년 전 신경과 신혜원 교수를 만나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5: 오늘은 몇 시에 약 드셨어요?
8: 아니, 8시.
5: 8시.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세요?
8: 지금은 아주 좋아요.
5: 아, 좋은 상태.
8: 좋은 상태.
5: 네.
8: 아주 좋아요.
0: 하지만 약을 꾸준히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증상이 있다.
5: 조동환님, 제일 불편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일상생활 하시는데.
8: 제일 불편한 것은 이 걸음 거리겠네요. 걸어다니는 것이.
5: 네, 네, 네.
8: 빨리 안 되니까.
5: 네. 이 첫 발 잘 안 떼지세요?
8: 그렇지. 이제 첫 발이.
5: 예.
8: 딱 해서 떨어지면 괜찮은데.
5: 네.
8: 안 가고 이렇게 딱 예. 서서.
5: 예.
8: 이렇게 맨치고 있다고 이렇게 나가요. 이것이 발이 안 떨어지니까 이러겠지.
5: 예.
0: 보행 동결 증상은 도파민 약이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8: 앉아보셔도 괜찮아요.
5: 우선은 이제 파킨슨병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하는 완치법은 없는 거는 알고 계시죠?
8: 예.
5: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치료가 약물 치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한정된 분들에 한해서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수술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조 치료로 저희가 경두계 뇌자기 자극술 임상 시험을 한 거였거든요.
0: 조동환 씨는 파킨슨병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임상 시험에 참여하기로 했다. 머리를 열지 않고 자기장으로 뇌를 자극하는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다. 먼저 뇌의 정확한 목표 지점에 널적한 코일을 고정하고 고주파 자기장을 반복적으로 조사한다. 이 자기장은 뇌의 운동 피질에 도달해 잠든 뇌세포를 깨운다. 자극이 계속되면 신경세포를 잇는 연결망, 즉 시냅스가 더 튼튼하게 자라난다. 이렇게 활력을 되찾은 운동 피질은 더 깊숙한 기저핵에 다시 정상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결과 환자를 괴롭히던 서동과 보행 동결 같은 증상들이 서서히 풀리게 됐다.
5: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반복 뇌자극 자극술을 통해서 약으로 완전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운동 완만 증상이라든가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보행 동결에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0: 이제 의미 있는 근거들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국내 진료 현장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일주일 후 조동환 씨의 발걸음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0: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실게요. 이제 오후 상태.
1: 바닥에 꼼짝하지 않던 첫 발이 편안하게 떨어진다. 한눈에 보기에도 발걸음이 가볍다.
0: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앉아보실게요. 네. 그래서.
2: 별로 그렇게 잘 느끼질 못했거든. 근데 이제 3일 되고 4일째 되니까 이제 몸이 그냥 아주 가벼워졌어요.
0: 다리가요?
2: 걸음도
0: 예.
2: 막 진짜 누구보다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0: 네.
2: 아주 가벼워져갖고.
0: 네.
2: 그래서 내가 저 교수님한테 저이 치료를 또 할까 그러고 내가 그래서 내가 하도 기분이
0: 그쵸.
2: 좋고.
0: 예. 그러면 요즘에는 그 보행 동결이라고 하죠. 걸으실 때 이렇게 앞으로 쏠리고 다리 안 떨어지고 이랬던 증상이 이전에 비해서 좀
2: 많이
0: 많이
2: 좋아졌어요. 그렇게 많이
0: 좋아지셨어요.
2: 좋아졌는데
1: 효과는 만족스러웠다.
2: 보이고 있나?
1: 파킨슨병 치료는 더디지만
2: 발이
1: 조금씩
2: 오히려
1: 앞으로
2: 있나?
1: 나아가고 있다.
2: 발걸음이.
1: 그런데 똑같은 파킨슨 증상인데도 유독 빠르게 진행되는 이들이 있다. 무엇이 다른 걸까? 하루가 다르게 몸이 나빠지고 있다. 최근엔 약도 잘 듣지 않아 큰 병원을 찾은 강순자 씨. 첫 증상이 나타난 건 2년 전쯤이었다.
3: 제가 이게 섬세한 직업이거든요. 애기 옷 만드는 직업을 하는데, 손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4: 아, 조금 이렇게 좀 어줍다고.
3: 해야 되나요? 네,
4: 이렇게
3: 손이
4: 좀.
3: 느려지, 제가 손이 좀 빠른
4: 좀
3: 편인데,
4: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고, 그죠?
3: 네.
4: 뭐 이런 게 나오시고요.
1: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증상들이 튀어나왔다.
5: 어머님 그런 아까.
3: 가끔가다 어지러워요.
4: 가끔이요?
3: 네. 어지럽고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유턴할 때좀 불편해요.
5: 소변을 많이 두세요?
3: 소변을 넣는데
5: 네.
3: 중간에 끊기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요.
5: 그러니까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3: 네.
5: 그게 최근에 변하세요?
3: 네.
5: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소변 잔류량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아주 전형적인 파킨슨은 아니고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유형인지 조금 저희가 볼 거고요.
1: 파킨슨 증상에 기립성 저혈압과 소변 장애까지 파킨슨을 닮았지만 전혀 다른 병. 파킨슨 증후군이 의심된다.
5: MR을 봤는데 MRI상에서는 좀 말라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아주 좀꽉차 있는 말라 있는 게 보이시고 여기가 보시면 원래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좀 하얗게 보입니다. 이렇게. 줄기가 이게 핫크로스번 사인이라고 십자가 사인이라고 보이는데 여기 좀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1: 손의 위축과 뇌 줄기에 나타난 선명한 십자가 모양.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다계통 위축 중의 결정적 단서다.
5: 근데 이 환자들이 보시면 진행이 조금 빠릅니다, 사실. 이 환자 보면 2년 만에 조금 비틀거리시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통 파킨슨 환자는 10년 지나도 넘어지진 않는데, 조금 빨리 진행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파킨슨 증후군의 하나인 다계통 위축증, 그 중에서 손해가, 주된 형태인, 그런 환자입니다.
1: 몸을 움직이는 여러 신경계통이 동시에 무너지는 다계통 위축증. 원인은 뇌 속에 쌓이는 단백질, 알파시누클레인이다. 이 단백질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수초를 손상시키고 결국 신경세포까지 파괴하면서 신경계의 정상적인 신호 전달을 끊어놓는다. 그 결과 몸이 굳고 느려지는 것은 물론 균형을 담당하는 손뇌가 망가지며 심하게 비틀거린다. 또한 자율신경이 무너지면서 몸이 알아서 조절하던 혈압과 대소변 기능까지 흔들린다. 파킨슨병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더 가혹한 병.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3: 정상인 사람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

0: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좀.
1: 당황스러웠죠. 걘, 좀,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요.

0: 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화장실도 가고 맘대로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맘대로 안 된다는 거. 그겁니다.
1: 파킨슨병에 가려진 낯선 질환, 파킨슨 증후군.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병을 마주하는 과정도 혼란스럽다.
2: 우리는 파킨슨병 있냐 아니냐 이것만 그거 알지. 뭐 일반 저희들이 뭐 무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파킨슨병 증후군도 같은 거는 전혀 뭐 듣지도 못했고.
3: 파킨슨병은 주위에 참 많아요. 근데 증후군은 그냥 듣기는 들어도 특별히 그게 와닿진 않았어요. 내 주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엄청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플러스 증후군이라는 게 이렇게 속도가 빨리 막 진행되고 겁이 덜컥 나는 거.
1: 그렇다면 파킨슨병과 증후군은 어떻게 다른 걸까? 파킨슨병은 뇌속 흑질 부위에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시작된다. 주로 몸이 떨리거나 행동이 느려지고 몸이 굳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단순히 도파민 세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균형을 잡는 소뇌, 그리고 생명 유지와 직결된 뇌관까지 뇌의 여러 영역이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손상되느냐에 따라 병의 이름도 나타나는 증상도 저마다 다르다. 증후군의 특이 증상으로는 시선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안구 운동 장애,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과 소변을 제대로 참지 못하는 배뇨 장애, 그리고 눈앞에 헛것이 보이는 생생한 환시까지. 몸이 굳는 파킨슨병의 기본 증상에 이런 특이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파킨슨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4: 말 그대로 이제 증후군이랑 비슷하다는 의미겠죠. 뭐 파킨슨 병이는 아니고 파킨슨 증상처럼 이제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병의 소견이 틀리고 그다음에 파킨슨 병은 도파민 세포만 선택적으로 줄어드는 건데 파킨슨 증후군은 도파민 세포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뇌가 망가지는 병입니다.
1: 하지만 발병 초기엔 두 질환을 완벽히 구분할 방법이 없다. 초기 증상은 물론 정밀 검사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4: 저는 환자를 볼 때 절대 처음에 증후군이다, 파킨슨병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좀 경과를 봐야 좀 더 확실할 수 있고 물론 3년 정도 지나면 되게 뚜렷합니다. 이게 차이가. 삼킴 장애가 있고 말이 굉장히 어눌해지고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파킨슨 증후군은 진행이 빠르다는 거죠. 1년, 2년 차이가 굉장히 커서 속도만 봐도 굉장히 좀 다른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1: 그렇다 보니 환자들 입장에선 어느 날 진단명이 뒤바뀌는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곤 한다.
5: 오늘 처음 증후군이라고?
3: 네. 지금까지는 그냥 파킨슨병이라고만 생각하고 뭐 자녀들한테나 지인들한테도 이제 파킨슨병이다 그 정도만 이제 알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처음 이제 진료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오늘 와서 이제 그 진료 소견을 듣고요 진짜 조금 놀랐어요.
1: 최근 3개월 사이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했다는 박인석 씨. 대체 그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3: 한 몇 달 전보다 증세가 너무 많이 나빠져요. 다리 하나 이렇게 침대에서 내리기도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들어서

0: 제가 이렇게 내려주는데 이 다리가요 그냥 이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데 엄청 무겁고
1: 네.
0: 이렇게 좀 보면 아 이게 돌덩어리를 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게 내려야 돼요.
1: 여기까지 오세요.
2: 아내의 도움
1: 예,
2: 없이는
1: 한번
2: 홀로
1: 더
2: 거동
1: 홀에
2: 조차 힘든
1: 갔다가
2: 상태다.
1: 요 앞에서
2: 하지만 가족을 더
1: 여섯,
2: 고통스럽게 하는
1: 홈쿵,
2: 문제는 따로 있다.
1: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주위를 저를 멍하게 하고
1: 예.
3: 징그럽게 하는 게
1: 예.
3: 벌레예요.
1: 벌레가 어디 있나요? 바닥에요?
0: 몸에.
1: 몸에. 예.
3: 집사람은 벌레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같이 뒤져보는데요.
1: 예.
3: 저는 있다고 그러고
1: 네.
3: 집사람은 없다고 그러고.
1: 네. 실제로 보이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를 아시나요? 아니면 우리 아버님 생각엔 진짜 있다고 느끼시는 거세요?
0: 손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음영이 지는 부분에 다 지렁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송충이가 있어서 자기가 잡아서 이렇게 이겼더니 진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1: 그러면은 그 낮에는 벌레랑 안 싸우세요?
3: 낮에는 안 나타났죠.
1: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제 댁에
0: 네.
1: 돌아오시면,
0: 그러니까 저녁 때좀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전에 특별히 더 하고요.
3: 이게
2: 3년 동안 파킨슨병 치료를 받아온 박인석 씨. 현재 헛것이 보이는 환시와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동반됐다. 도파민이 작용하는 뇌부위 신호가 뚜렷이 감소한 흔적. 분명 파킨슨병 소견이다. 그렇다면 진단명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1: 이제 레보도파를 복용을 하시고서는 보행장애라던가 경직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레보도파 전형약을 드시고 나면 굉장히 심한 환시가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용량을 충분히 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율신경 검사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현저하게 관찰이 돼서
2: 기립성 저혈압 기준인 20을 훌쩍 넘었다. 자율신경 이상이다.
1: 치매와 파킨슨 증상과 만약에 자율신경 장애까지 같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루이 소체 치매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
2: 박인석 씨의 진짜 병명은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루이 소체 치매다.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뇌 신경세포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뭉쳐지는데 이 덩어리, 즉 루이 소체가 뇌 신경을 파괴하는 질환이다. 파킨슨 병과는 원인 물질은 같지만 발병 부위가 다르다. 파킨슨 병은 루이 소체가 뇌의 흑질 부위에 쌓여 주로 운동 증상이 나타나지만 루이 소체 치매는 사고와 인지를 맞는 대뇌피질 전체에 이상 단백질이 퍼지면서 인지 기능 저하와 생생한 환시가 특징적으로 동반된다. 현재로선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파킨슨병과 치료 방향이 달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1: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레보도파를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처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면 환시랑 이런 게 너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녁약은 그대로 놔두고요. 딱 아침 점심만. 네. 지금 아직 낮에는 그런 증상이 없으시니까 아침 점심만 아주 아주 소량.
2: 루이 소체 치매는 약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헛것이 보이는 환시를 잡기 위해 약을 쓰면 몸이 굳는 파킨슨 증상이 심해진다. 반대로 굳은 몸을 풀기 위해 약을 쓰면 또다시 생생한 환시를 부르게 된다. 약의 미세한 조율이 치료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시 증상,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우선은 이제 감정을 먼저 받아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드럽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 이제 깜깜할 때 어떤 사람이 보였다라고 하면 이제 불을 켜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통해서 좀 안심을 시켜준다던가.

0: 환시를 촉발시키는 어떤 물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옷걸이가 있다거나 그런 게 계속 사람으로 보인다던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치워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파킨슨병보다 예후가 나쁜 병으로 알려진 파킨슨 증후군. 하지만 그 앞엔 뜻밖의 갈림길이 있다. 급격하게 악화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치료로 일상을 되찾은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김경아 씨. 최근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0: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일어나 보실게요.
2: 일어나서,
0: 일어나 보실게요.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자, 하나, 둘, 셋.
1: 스스로 중심을 잡고
0: 일어나보세요.
1: 일어날
0: 안
1: 수가
0: 돼요.
1: 없다.
0: 아, 그러면 잡고 일어나세요. 예.
2: 일어나.
0: 네. 그다음에 저기, 자, 쭉 걸어가 보실게요.
2: 출발. 걸어가. 쭉쭉 같이.
0: 네, 저기까지 한번 걸어가 보실게요. 네.
2: 빨리 걸어.
0: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1: 발이
0: 괜찮아요.
1: 지면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보폭도 좁다. 전형적인 파킨슨 증상이다.
2: 그럴 때는 넘어지려 보충해야 되고.
0: 중심 좀잘안 잡히시고 종종 걸음 하시고 그래서 파킨슨병 같다라고 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도파민 PET 영상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2: 파킨슨병은 아니다.
0: 네. 파킨슨병은 아닌 겁니다.
2: 예.
1: 김경아 씨의 PET-CT 검사 결과 도파민 신경세포의 말단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0: 근데 그러니까 뭐 파킨슨병이 아닌데 누가 봐도 전형적인 파킨슨 증상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고령,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이제 많은 경우에 우울증 약도 드셔야 되고 또 이제 수면 장애가 있어서 잘 주무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약들이 있는데 그 약들이 고령에서 드시는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유사 파킨슨병은 아닌데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약물 유도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증후군 중에 하나예요.
1: 그렇다면 어떤 약물이 원인일까? 김경아 씨가 먹는 약은 치매약과 항우울제, 심혈관 약까지 모두 8가지. 이중 원인이 된 약물은 바로 항우울제였다.
0: 드시던 약들을 조회를 해봤더니 도파민 수용체에 그 결합해서 우울증 증상을 개선시키는 도파민 수용체 기량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고령에서 특히 이런 퇴행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도파민 신경이 좀 취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아, 약물 유도성 이 약물 때문에 파킨슨 증상이 생겼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1: 어떻게 약물이 파킨슨 증상을 유발하는 걸까? 약을 복용하면 약성분이 몸에서 흡수돼 일부는 뇌까지 전달된다. 도파민은 정상 분비되지만 약성분이 수용체를 막는다. 그 결과 뇌가 도파민 부족 상태로 반응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약 36%가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했다. 이 가운데 약 18%는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다약제 사용자였다. 여러 만성질환을 앓는 노년기에는 약의 개수가 늘어나는 일이 흔하다. 그렇다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약물들을 조심해야 할까?
0: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질환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뭐 기분, 또 쾌락, 뭐 동기부여, 이런 중독,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을 해야 효과를 보는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제가 어쩔 수 없이 운동 기능에 해당하는 도파민 수용체까지 같이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파킨슨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정신과 약물 외에도 소화가 안될때 흔히 찾는 위장약과 소화제, 일부 어지럼증과 편두통에 쓰는 약도 장기간 복용 시 파킨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대부분 안전하게 처방되지만 의심 증상이 생겼다면 현재 복용 중인 약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김경아 씨는 의심되는 약을 바꾸고 증상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제때 병원을 찾는 것이다. 77세 이유준 씨. 그저 나이가 들어 몸이 둔해진 거라 여겼는데 딸의 등살에 못 이겨 검사를 받게 됐다.
3: 좀 딸이 있지만도 물론 걱정되겠지. 걸음 걷는 게 이제 뭐 조금 불편하다고 자꾸 옆에서 보고 그러는데 나이가 관계에서 뭐 그렇게 좀 싱싱하게는 못 걷지.
1: 한편 딸은 아버지의 증상이 파킨슨병의 신호라고 의심하고 있다.
4: 좀 의심이 났던 거는 같이 걸어갈 때마다 허리가 약간 굽은 채로 보폭이 총총총하면서 이렇게 살짝 속보처럼 걸으시면서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몸이 상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질 듯 약간 위태로운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혹시 인터넷 찾아봤죠? 그랬더니 뭐 파킨슨병 이런 게 의심이 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게 됐어요.
1: 이유준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5: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이제 2019년도에도 약간의 뇌에, 요 뇌실에, 뇌실이 좀 확장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이 되는데, 작년에 찍었던 영상에서는 이렇게 뇌실 확장 소견이 좀 진행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킨슨 증상이 이 뇌실 확장이 된, 그러니까 정상압 뇌수두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1: 6년 전과 비교해 뇌실이 뚜렷하게 부풀어 있다. 이 확장된 공간이 그의 파킨슨 증상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병명은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정상압 뇌수두증이다. 우리 뇌에는 외부 충격을 막아주는 뇌척수액이 흐른다. 그런데 이 물이 제때 빠지지 못하고 뇌실에 고일 경우 점점 부풀어 올라 주변 뇌조직을 압박하게 된다. 그 결과 보행장애와 요실금,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정상압 뇌수두증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0: 오늘 하는 거는 무슨 뭐 치료적인 시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검사입니다. 검사. 예. 검사를 해서 뇌에 물이 찬 게 우리 아버님의 이 휘청거리시고 이제 평소에 걸으실 때 좀 중심이 안 잡히고 이런 거에 원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마음 편히 받으세요.
1: 겁니다. 원인만 찾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0: 오늘은 좋아지더라도 잠깐 좋아질 거예요.
1: 오늘 진행할 시술은 뇌척수액 대검사.
6: 허접하는 거예요.
1: 시술은 신경외과 이영석 교수가 맡았다.
6: 시험 들어오세요.
1: 뇌척수액을 일시적으로 빼낸 뒤 증상이 호전되는지 보는 것이다. 먼저 뇌와 연결된 허리뼈 사이 요추에 가는 바늘을 넣어 뇌조직을 누르고 있던 뇌척수액을 일정량 빼낸다. 부풀었던 뇌실이 점차 줄어들며 뇌조직을 누르던 압박도 잠시 완화된다. 이후 환자의 걷는 모습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면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요추 사이에 바늘이 삽입됐다.
6: 9.5 정도 돼요. 압력을 대는 겁니다. 뇌척수액에 압력을 대고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1: 정상 범위의 압력인지 확인한 뒤 뇌실에 고여있던 뇌척수액을 천천히 밖으로 빼낸다.

0: 세척액을 충분히 제거하고 나서 한 30cc에서 한 40cc 정도 제거할 예정입니다.
1: 이유준 씨의 뇌를 압박했을 뇌척수액이다. 이제 배액 검사가 끝났다. 오늘 검사에서 증상이 호전된다면 지속적으로 뇌척수액을 복부로 흘려보내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시술 후 이유준 씨의 걸음걸이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2: 아버님 어떠세요? 다리가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하게 효과는 안 나는데 그런데 약간 가벼워진 것 같긴 하세요?
3: 가벼워진 것 같아 하기는.
1: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 비틀거리던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한 순간이다. 굳어가던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었다.
4: 걸으시고 나서 바로 느낌이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야 라고 바로 말씀하신 거 보니 만약에 수술을 통해서는 더 이전보다는 뭐 걸음걸이랄지 운동하는 활동량이랄지 이런 거에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일상생활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1: 파킨슨병 환자는 국내에만 약 13만 명.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다. 하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그 그늘에 가려 이름조차 낯설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앓고 있는지 그 규모조차 온전히 파악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난 환자들은 저마다 다른 병을 앓고 있었다. 뇌병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환자들에게 두려움을 마주할 첫 용기였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찾는 것이 곧 치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5: 그 병에 대해서 정확히 분류를 하셔가지고 그 병에 대해서 진행되고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가능한 합병증, 여러 가지 힘든 증상들에 대한 좋은 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와셔서 적극 치료 받았으면 좋겠고요.
6: 다계통이축증 같은 경우에 알파시누클레인의 항체를 이제 표적으로 하는 그런 임상 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발 과정은 좀 느리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계속해서 의학은 발전한다는 거고요. 이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7: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석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박았습니다.
8: 죽었으니까 앞에가 보면
9: 저등 치고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10: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란내는 거야?
7: 담석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예요.

해도 용룡이 나라시라.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0: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진수 안 피인 달래.

0: 제재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바다의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는 한명숙의 일석이조 굴밥상. 여기 밥 한 공기 추가요. 밥 두 그릇 뚝딱 해치울 시원한 국밥 레시피. 굴을 듬뿍 넣어 국물 맛이 끝내주는 겨울 보양식 굴국밥부터 한 입 먹자마자 온 가족이 극찬하는 매콤새콤 반찬 레시피. 보쌈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굴 생채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단짝 광희고요.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국밥 한 숟가락 먹는 순간 시원하다 소리가 절로 나는데요. 특히 여기에 맛과 영양이 뛰어난 제철 굴이 들어가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굴국밥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이제 제철 굴이고요. 네. 이제 여기에다가 미역을 이제 더하면은 약간 바다의 시원한 느낌, 네. 그런 느낌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밥,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무, 예. 그리고 부추, 홍고추, 예. 이렇게 이제 필요하고, 이제 양념으로는 이제 마늘하고 새우젓 국물, 그리고 이제 부족한 간 소금으로 좀 해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들깨가루 이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이 국밥 한 그릇 뚝딱하게 만드는 굴의 매력 이제 바로 느껴볼 텐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굴 국밥 네.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굴 좋아하시고 네. 이 겨울철에 이 굴이 신선하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굴을 준비했는데 네. 이 굴 손질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2: 네, 그래서 이제 굴을 네. 요즘은 이제 세척굴이 나와서 워낙 깨끗하긴 한데 그래도 보면은 약간 검은 이물질들이나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씻을 거냐면 겨울이라 이제 무 많이들 이제 드시기 때문에 네? 집에 보시면 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물을 강판에다 이렇게 이제 가르세요.
1: 잠깐만요, 선생님. 네. 지금 이 굴을 네. 세척하고 네. 굴의 비린 향을 좀 날리는 방법으로 이 네. 물을 사용하신 네. 거예요?
2: 물가 들어가면 예. 이제 그 굴이 깨끗하게 세척해지는 효과도 보고 예. 그다음에 약간 굴 특유의 굴이 뭐 풍미가 좋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굴 특유의 향이나 약간 비릿한 느낌 싫어요. 그때 이게 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식감도 좋아집니다. 약간의 단백질을

0: 이제
1: 네, 이렇게 비결로. 해서 이제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0: 합쳐볼게요.
1: 네, 합쳐서.
0: 근데 진짜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굴을 접할 때 조금 좋지 못한 굴을 상태가 좋지 못한 굴을 접했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굴을 먹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1: 맞아요.
0: 또 이렇게 굴을 이렇게 손질하다 보면 그 중간 중간에 손질이 안 된 부분도 그쵸. 있고 이물질이 들어가서 비릿한 향이 더할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같이 무 갈은 거를 네. 넣어주세요.
0: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손을 사용하시지 않고 숟가락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좀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0: 무즙으로 지금 무 간 것을 활용해서 이 굴을 세척하고 계신데요. 네. 아까 들어갔을 때보다 이 무즙.
1: 네.
0: 무즙이 조금 색이 어두워지고 그쵸? 있어요.
1: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무즙에 거뭇거뭇 이렇게 이제 이물질들이 붙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가 우리 집에 없다, 내지는 딱 사다 놓은 게 요리할 만큼밖에 없어요. 그러시면 연한 소금물 만드셔서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어서 한 두 번 정도 헹궈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거뭇거뭇 저는 좀 이제 세척을 해놓은 굴이라 많이 이제 나오지 않긴 했는데
0: 이거 물로 한번 세척하나요?
1: 네, 물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 깔끔하게
1: 이렇게 해서 이제 무즙을 보시면 여기 이제 약간 거뭇거뭇
0: 여기요?
1: 예, 그렇죠. 이물질들이 조금 이렇게 빠져나온 거 보일 거예요.
0: 네, 보이시나요? 네네.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예, 보입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저로 이렇게 이제 저으셔서 요거 이제 살랑살랑 이제 흔들어서 이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0: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던 이 무에 건더기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건지 같은 것들이 이 불순물들을 같이 이렇게 끌고 나온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하게 완벽 세척. 그래서 만약에 생굴 무침이나 이렇게 좀 굴 생걸로 먹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무즙 이용해서 이제 세척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거를 맑은 물에 한번 넣었다가 이렇게 이제 건져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0: 자, 이렇게 깔끔하게 굴 세척까지 해봤습니다. 여기 앞에 같이 들어갈 재료들을 한번 볼 텐데요. 부추가 준비되어 있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겨울철, 보통 이제 그 부추가 약간 열을 올리는 그런 식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드시면 또 이제 좋고요. 오늘 이제 굴국밥 좀 약간 이렇게 식감이나 약간 색감도 살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무부터 한번 썰어보고 부추 썰을게요. 그래서
0: 정말 겨울무는 빠지지 않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굵지 않은 채, 너무 굵게 쓸면은 또 우리 오래 끓이셔야 되니까
0: 확실히 겨울에는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는 국밥.
1: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국으로 드셔도 되고 오늘은 제가 이제 국밥으로 그러면 김치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놓고 드실 수 있죠.
0: 다른 뭐 반찬 필요 없죠.
1: 네. 그래서 채를 가늘게.
0: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무도 같이 구입하셔 가지고 굴도 세척하시고 같이 또 이렇게 채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국물에 또 무가 들어가야죠.
1: 그렇죠.
0: 썰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1: 네, 해서 빨리 익으라고 가늘게 이제 채를 썰었고요. 그리고 부추 이제 겨울철에 열을 올리는
0: 또 조합이 좋은.
1: 네, 그래서 이것도 길이 너무 길지 않게 한 3-4cm 정도 길이 되도록.
0: 네, 부추도 뭐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맛도 좋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또 부추도 한 단 사면 요리 한 가지 다 하는 게. 뭐 부추김치 말고는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남겨 놓으셨다가 이렇게 이제 국밥 같은 거 하실 때 조금 고명처럼 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홍고추. 요거는 이제 뭐 좀 나는 먹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반 갈라서 쓰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쓰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반 가르지 않고 썰겠다 그러면은 좀 작고 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가르지 않고 해도 드실 때 부담이 없는데 안 그러면은 다 건져내시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아예 갈라서 얇게 쓰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0: 예.
1: 오늘 고추가 커서 저는 한 요 정도. 한 개 정도.
0: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들어가는 재료가 또 미역이 준비되어 있어요.
1: 네, 그래서 미역 들어가면 바다의 풍미가 또 굉장히 좋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제 미역 불려가지고 물에 헹궈서 물기 꽉 짰고.
0: 몇 분 정도 불린 건가요?
1: 이거 한 30분 정도 담가 놓으면 충분히 불거든요. 그게 뭐 크기가 너무 크지 않다 그런 자른 미역 같은 경우는 그냥 쓰셔도 되고, 그래도 좀 크다 그러시면은 한 번 정도.
0: 네.
1: 두 번 정도 가볍게, 너무 크지 않게. 왜냐 이거 국밥이라 수저에 딱 올라오는 좋은 정도 크기, 그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났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굴 국밥, 이 국이 국물이 또 중요하잖아요. 오늘 어떤 국물로 맛을 낼지.
1: 그래서 오늘은 이제

0: 제가 멸치 국물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굴이 또 끓이면 감칠맛도 있고 있어서 네. 뭐 집에 뭐 멸치 국물, 뭐 황태 국물, 뭐 다시마 국물 아무거나 네. 밑국물 있으시면 밑국물 넣으면 좀 더 맛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맛있게 한번 굴국밥 끓여볼까요? 네. 네. 이동해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뜨끈한 네, 국밥 너무 기대됩니다.
0: 냄비 준비를 했어요. 네. 이거 이렇게 뭐 볶아서 끓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하시는데 네. 저는 그냥 끓이는 게 오히려 담백하고 깔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멸치 국물 이제 부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냄비에 이제 멸치 국물을 이렇게 해서 이제 붓고
1: 멸치 국물 많이들 사용하시죠?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무 넣으시고 무 시원하게 네.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무 썰은 거 넣고 예. 그리고 이제 미역도
1: 넣고 예.
0: 이렇게 넣고 예. 이제 뚜껑 덮어갖고 이제 끓이시는 거예요.
1: 그래서 끓여줄까요?
0: 끓기 시작해서 중불에서 10분 네. 그래서 무가 익으면 거의 뭐 굴국밥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 무만 익으면
0: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분간 네. 끓여보겠습니다.
1: 자, 선생님. 네. 지금 아주 한 소끔 부르륵 끓고 네. 있는데 지금 뭔가가 네. 시원한 향이 그쵸. 바다 향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제 미역도 들어가서 예. 이제 시원한 바다 향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뚜껑 열어보면 예. 무가 이제 투명하게 다 익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도 이렇게 중불에서 깼더니 이제 무도 부들부들하게 예. 이렇게 익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홍고추. 네. 네, 좀 홍고추 넣어서 칼칼하고 이제 좀 깔끔한 맛 네.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굴 넣으시는 거예요. 네. 세척해 놓으신 깨끗하게 씻어 놓으신 이제 굴.
1: 자, 굴 넣고요. 선생님, 네. 굴 들어간 후에는 네. 얼마 정도 끓여줘야 되나요?
0: 보통 이제 굴 들어가고 나서는 네. 한 2, 3분 정도면 마무리 하셔야지 뭐 5분, 10분이 10분 이상 넘어가면 굴이 또 질겨지고 맛이 네. 없어요. 그래서 길어야 5분 이내로 끝내시는데 네. 어떻게 이제 시간 확인하시냐면 이렇게 차가운 굴이 들어가고 온도가 뚝 떨어졌다 끓던 게 네. 조금 지나야 끌어 올라와요.
1: 그쵸? 그래서
0: 그때 부글부글 끓어 오르면은 그때 이제 마늘 넣고 부족한 간 하면서 마무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굴의 식감 탱글탱글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1: 부르르 끓어오를 때, 자 이제 부르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어오르면 네. 이제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1: 아 마늘이 잘 어울리죠.
0: 네, 그래서 이제 마늘을 이렇게 조금 해서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간을 저는 새우젓 국물로 해요.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새우젓 국물 이렇게 간하시는데. 새우젓 국물로만 맞추셔도 되고 새우젓 국물만 했더니 너무 약간 젓갈 향같이 향이 좀 느껴진다 예. 그러시면은 부족한 간을 소금 간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새우젓 국물이랑 소금 간 같이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1: 살짝 맛 보시면서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거품이 뜨면 네. 마지막에 뜨는 거품은 한번 살짝 예, 건져내셔도 네. 좀 깔끔하게.
1: 근데 거품이 많이 뜨진 않네요.
0: 예, 많이 안 떠요. 우리 워낙 굴 세척 깨끗하게 하고 해서 네. 이제 다 된 거예요.
1: 마지막에 이 가루는 네. 언제 넣으면 좋을지.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시거나 예.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들깨가루를 넣거든요.
1: 예?
0: 근데 들깨가루를 넣고 오래 끓이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름지고 느끼해져요.
1: 그래서 것 같기도 하고요.
0: 예, 그래서 다 끓었고 이제 간을 이렇게 보셔서
1: 예?
0: 간이 싱거우면 안 돼요. 밥 말아 드실 거라.
1: 네.
0: 예, 그래서 짜지 않을 정도에 간이 충분히 됐다 싶으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들깨가루를 넣고 한번 저으시면서
1: 네.
0: 이제 불 끄시면서 네. 부추.
1: 마지막에 불 끄고요.
0: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들깨 넣으니까 그렇게 고소하고 구수하고 좋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들깨가루에 부추 넣고
1: 네.
0: 그리고 마지막에 들기름 또는 참기름을 살짝만 해서 풍미를 올려주시면 이렇게 맛있는
1: 네.
0: 우선 이제 국밥의 재료가 완성이 됐죠.
1: 벌써 이렇게 고소한
0: 네.
1: 향이 올라오는데요. 네.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한번 담아볼게요.
1: 자. 이 들깨가루랑 네. 이 들기름 들어가기 전까지는
0: 네.
1: 이 바다의 시원하고 네. 뭔가 개운한 향이 났는데 들깨가루 들어가고 네. 난 후에는
0: 네.
1: 고소한 향까지
0: 맞아요.
1: 고소한 향까지 더해졌어요.
0: 그렇죠. 그래서 들깨 들어가니까 고소하고 구수한 거에다가
1: 예?
0: 부추도랑 부추도 약간 풍미가 있고요.
1: 아,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1: 예?
0: 한 그릇 담아 주시고
1: 많은 분들이 국밥 정말
0: 네.
1: 요리해 놓으면 편하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1: 예.
0: 미역의 이제 약간 부들부들한 식감
1: 네.
0: 그리고 부추의 또 신선한 그런 맛이랑 잘 어우러지더라고.
1: 그리고 오늘
0: 씹히는 맛이 있고.
1: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이 또 굴이 너무
0: 네,
1: 맛있겠어요.
0: 맞아.
1: 탱글탱글하면서 안에는 부드럽고
0: 네.
1: 또 굉장히 또 제철일 때는 굴이 단맛도 난다고요.
0: 그렇죠. 예.

0: 여기서 굴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어우, 뭐, 막상 굴로 하면 굴국이랑 굴전밖에 없어요. 근데 예. 국밥 재료로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예. 여러 가지로 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 바다의 시원한 맛과 그 다음에 또 고소한 맛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굴국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굴국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물을 갈아 무즙을 만들어주세요. 굴에 무즙을 넣어 살살 섞고 찬물에 헹궈내줍니다. 이렇게 무즙으로 굴을 씻으면 굴의 불순물과 비린맛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식감이 좋아져요. 무는 채 썰고 부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어슷 썰고 불린 자른 미역은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냄비에 멸치 육수, 무, 미역을 넣고 뚜껑을 덮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홍고추와 굴을 넣고 끓어오르면 다진 마늘, 새우젓 국물, 소금을 넣어 끓여줍니다. 거품을 제거하며 끓이다가 들깨가루를 넣고 불을 끈 뒤 부추와 들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밥을 담고 국물을 부으면 굴국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겨울이 시작되면 싱싱한 굴을 먹는 재미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칼칼하게 입맛 살리는 굴 생채,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재료는 굴하고 네. 그다음에 미나리 네. 그리고 무 이렇게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참기름 네. 살짝 그리고 이제 양념에는 이제 고춧가루 그리고 멸치 액젓 네. 그리고 매실청 다진 마늘 생강 그리고 소금 통깨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1: 네, 자 굴국밥에 이어 네. 굴 생채 네. 만들어 볼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굴을 생채로 또 만들어 드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보통 저희 뭐 어리굴젓도 해서 드시고 네. 뭐 이렇게 굴 무침 반찬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정말 바로 무쳐서 네. 신선하게 드시는 말 그대로 생채예요. 그래서 네. 이제 굴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제 그 세척 깨끗하게 했잖아요. 오늘은 특히나 또 생걸로 드시는 거니까 네. 이렇게 소금물에 씻는 것보다는 무즙 이렇게 갈아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이제 물기를 뺐어요. 네. 근데 이제 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생걸 먹으니까 약간 비린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해서
1: 또 비결이 있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씻어서 물기를 빼놓은 굴인데요. 네. 요거를 그냥 이따 무칠 때 넣는 게 아니고 참기름에 살짝 버무려서 잠깐 숙성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네. 풍미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1: 자, 그러면 네. 일단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비결대로 한번 네. 해볼 텐데요.
0: 네. 저. 네, 그래서 이제 물기도 이렇게 완벽하게
1: 아주 탱글탱글하게
0: 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참기름 많은 양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1: 네?
0: 너무 또 많은 양을 쓰시게 되면 이거 지금 묻혀봤더니 예.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면 이게 기름이 들어갔나 모를 정도로 요 정도의 분량이지 이게 기울였더니 기름이 줄줄 흘러나와요.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나중에 양념을 넣었을 때 네. 양념이 묻어지지도 않아요.
1: 미끄러져서. 네,
0: 그래서 적당량의 소량의 네? 참기름 또는 들기름 쓰셔도 괜찮습니다.
1: 근데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현장에서 네. 이 향을 맡아봤잖아요. 정말 이 굴의 향이 배가 되고 네. 약간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에요.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굴 같은 경우는 또 날걸로 드실 건데 손으로 자꾸 만지면 체온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수저를 이용해서 뒤적뒤적 섞어서 네. 잠깐 이렇게 양념 만들고 예? 재료 준비하는 동안 한 1, 20분 정도 잠깐 두시면 좋습니다.
1: 너무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두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함께 곁들일 채소로
0: 네, 네.
1: 이렇게 네. 오늘 미나리와 무가 준비되어
0: 네,
1: 있습니다. 확실히 이 생채에는 네. 무가 들어가줘야 될 것
0: 네,
1: 같아요.
0: 네, 그렇죠. 오늘 이제 무를 제가 절이지 않고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두껍지 않게 그렇다고 또 너무 가늘면 맛이 없고 네. 5mm 정도, 5mm, 한 4mm, 5mm.
1: 네, 물론 굴만 먹어도 맛있지만
0: 그쵸.
1: 이 굴과는 또 다른 네. 다른 식감을 주는 오늘 무가 이렇게
0: 네,
1: 들어갑니다.
0: 그리고 이제 무가 단백질 소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같이 이제 단백질인 주재료인 굴 같은 거 같이 요리해서 드시면 비릿한 향도 제거를 해주지만 네. 오히려 소화 흡수도 도와주고 이제 좋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무가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맞아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를 써시는데 네. 물기 안 생기도록 오늘 제가 무를 써는 방향은 세로 길이 방향.
1: 세로로 썰게 되면 물기가 좀 덜 생기나요?
0: 네, 물기 좀 덜 생겨서 좋거든요. 그래서
1: 그리고 이 무도 아까 굴 국밥 때도 썼었고, 네. 그다음에 또 굴을 세척하는 데도 썼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굴과 또 무를 구입하시면 그냥 다 쓸 수 있겠죠.
0: 맞아요.
1: 저희가.
0: 그래서 무도 또 한 덩어리 사면 예. 요리를 몇 가지를 해서 드시잖아요.
1: 그쵸.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굴이랑 무랑 같이 해서 드시면 좋고 미나리 준비했는데요. 네. 잎사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잎사귀 때문에 약간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잔잔한 잎사귀는 쓰시고 네. 약간 끝 부분에 좀 약간
1: 지저분한
0: 네, 시들시들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네. 여기 밑에도 보고 조금 이렇게 신선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러시면 정리하셔도 되는데 네. 그렇다고 너무 완벽하게 다 잘라내진 않으셔도 돼요.
1: 예. 자, 크기는 어느 정도 하면
0: 네,
1: 될까요?
0: 이제 미나리도 끝에 이 부분은 쓰기 전에 살짝 네. 정리해 주시면 좀 깨끗하게 이제 요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길이는 네. 한 4cm?
1: 네,
0: 너무 길지 않게.
1: 점점 이런 나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0: 네.
1: 저는 그 혹시 참나물은 혹시 어울릴까요?
0: 그렇죠. 참나물 너무 좋아요. 참나물 괜찮고 예. 참나물이 원래는 봄나물인데 요즘에 사계절 다 드시고 예. 가격도 너무 좋잖아요. 참나물 괜찮고 달래도 괜찮습니다.
1: 달래도요.
0: 네. 그리고 뭐 쪽파 약간 넣으셔도 괜찮고 네. 뭐 이렇게 자색 양파, 정양파 같은 경우 좀 썰어 놓고 하셔도 네. 맵지 않아서도 괜찮고 좋더라고요.
1: 좋아하는 네. 식재료 준비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됐고요.
0: 양념.
1: 그렇죠. 네, 사실 양념이 정말 중요한데 자, 어떻게 만들면 될지 생각 안 됐어요.
0: 네. 이제 양념에 고춧가루.
1: 네.
0: 고추장보다는 이제 고춧가루 넣으셔야 생채가 더 신선한 느낌 맛이 있더라고요.
1: 칼칼한 맛도 나고요.
0: 예,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매실청을 넣었어요. 네. 매실청 넣으시면 단맛도 주지만 매실이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굴 날 걸로 먹으면 저는 조금 안 좋던데요. 네. 이런 분들은 이런 무침 요리하실 때 매실청 넣어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1: 딱 맞는 것 같네요.
0: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의 감칠맛으로 멸치 액젓.
1: 오.
0: 네, 많이 넣으시면 비려질 수 있어서 조금 넣었는데 요거는 네. 뭐 까나리 액젓 쓰셔도 되고 요즘 많이 드시는 참치 액젓.
1: 네, 네
0: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늘.
1: 네.
0: 이제 생채니까 다진 마늘 이렇게 넣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생강도
1: 생강 들어가고요. 네,
0: 생강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물을 절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는 물을 절여서 한다고 절여서 꼭 짜서 소금을 생략하시고
1: 네.
0: 저는 이제 오늘 안 절이고 하니까 오히려 여기 소금 간을 살짝 했습니다.
1: 네.
0: 네 해서 이제 이거를 잘 섞어주세요.
1: 물론 물을 절이는 것도 좋지만 또 절이지 않았을 때 그 식감도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소금이 좀 녹게끔 네. 이렇게 이제 잘 저어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물을 넣고 무치시는데
1: 네.
0: 요거는 장갑을 좀 끼고.
1: 네. 요 무칠 때 또 팁이 비결이 있을 것 같아서.
0: 네, 그래서 무 무칠 때는 손으로 꼭꼭꼭.
1: 꼭꼭꼭.
0: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쳐지면서 간도 배이고.
1: 네.
0: 약간 색도 좀 배이고
1: 네네.
0: 이렇게 이제 이게 고춧가루가 무치면 무칠수록 색이 진해져요.
1: 아~
0: 네, 그래서 이제 수분이랑 만나면 빨갛게 색깔이 변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너무 많이 안 하셔도 오히려 신선한 느낌 맛으로 먹을 수 있더라고요.
1: 네, 산뜻한 느낌으로.
0: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보통 집에서 드신 게 무생채가 됐어요.
1: 예, 예. 아주 먹음직스럽게 네, 색이 났는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1: 이 다음에 어떤 걸 넣어야 할지
0: 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1: 자, 굴을 한번 넣어볼게요.
0: 네네.
1: 저희가 참기름으로 살짝
0: 버무렸죠.
1: 예.
0: 무는 제가 아까 꽉꽉 주물르면서 했는데 이제 네. 굴을 넣고 나서는 손 대는 거를 되게 살살살.
1: 살살살 네. 그냥.
0: 자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그냥 뒤집어 주듯이
0: 네네.
1: 살짝 살짝.
0: 살짝 이제 건드리듯이.
1: 네, 건드리듯이.
0: 네, 이렇게 하시고
1: 네.
0: 이제 여기에다가 미나리.
1: 네. 네. 미나리 넣어볼게요.
0: 네.
1: 자.
0: 네.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손으로 만지는 거 최소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섞어졌으면 나머지 이제 수저랑 마무리하면서 제가
1: 네.
0: 네, 이렇게 이제 담아주시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약간 굴 들어간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섞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통깨.
1: 예, 통깨 넣어볼까요?
0: 네.
1: 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굴이 들어갔을 때 정말 굴 향이 아까 참기름과 만나서
0: 네.
1: 정말 아주 그냥 확 올라왔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무와 정말 잘 어울렸던 그쵸, 것 같아요, 지금.
0: 이렇게 이제 섞으신 다음에
1: 예.
0: 이제 그릇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1: 물론 굴만 있어도
0: 네.
1: 굴 하나만도 굉장히 맛있지만
0: 네.
1: 함께 들어간 무와 그다음에 미나리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쵸. 것 같아요, 식감이.
0: 요즘 딱 이렇게 있는 재료로 한번
1: 네.
0: 이렇게 만들어서 신선하게 상에 올려보시는 것도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산뜻한 느낌.

0: 들고요. 네. 또 굴은 또 진한 맛이 나고.
1: 네.
0: 자,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1: 네, 굴까지 이렇게 보이게 예. 완성을 했습니다.
0: 자, 시원하고 상큼한 맛이 최고인 굴생채가 완성됐습니다.
2: 굴생채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씻은 굴에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이렇게 굴에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면 특유의 비린내를 없앨 수 있어요. 무는 채 썰고 미나리는 시든 잎과 줄기 끝부분을 제거한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매실청, 멸치 액젓,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물을 넣어 묻히다가 굴과 미나리를 넣어 살살 묻힌 뒤 통깨를 넣고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굴생채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고사리와 생선의 조합은 생소하지만 맛은 끝내준다. 감칠맛 가득한 고사리 조기찌개부터 고사리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고소한 고사리 들깨찜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법사 주니 토니.
1: 자, 오늘은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 알아볼까요?
2: 네!

0: 요한. 어? 어?
1: 여러분! 다들 어디 갔죠? 여러분!
2: 에이? 지금은 아이들에게 마법보다 중요한.
3: 행복하네요. 그렇죠, 멜리나님? 좋아, 완벽해. 오늘도 평화로운 마법 유치원. 안 그런가요, 멜리나 님? 멜리나님, 멜리나님. 지진인가? 아이들이 위험해! 안돼!
4: 로블리, 괜찮아요?
3: 꿈이었군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4: 로블리,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이상해지셨어요.
3: 미술 선생님이요? 겉으론 이상이 없어요. 케네비 문제 같네요.
5: 와우! 판타스틱!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3: 미술 선생님, 잠깐 정신을 잃으셨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5: 제가 정신을 잃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3: 어떻게 된 거지? 주니토니, 저는 멜리나님을 찾아볼 테니 미술 선생님을 따라 교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알겠지요?
6: 네!
3: 멜리나님! 멜리나님! 응?
1: 아니, 여기가 어디야?
3: 아니, 선생님은 또 무슨 일이세요? 그나저나 멜리나님 못 보셨어요?
1: 며칠 전에 뵀었는데.
3: 지금 멜리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세요?
1: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3: 미술, 음악, 체육 선생님도 사서 선생님처럼 쓰러져 계셨어요. 사서 선생님과 미술 선생님은 정신을 차리셨지만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1: 다른 선생님들도 다 쓰러지셨다고요? 그럼 이게 다 멜리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3: 멜리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라지실 분이 아니신데... 아, 그래! 꿈에서 본 상자!
7: 멜리나님의 비밀 창고... 아이...

0: 있어.
1: 그래, 이 상자였어. 이건 마법템 설계도잖아. 그리고 편지까지. 그랬던 거였군요, 멜리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정말도 올라온 설계도를 남겨주셨어.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마법템이라니.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나? 아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주니토니를 불러와야 해.
1: 노블리가 우릴 왜 2층으로 부르셨지? 어?
0: 자, 이제 가볼까요?
1: 잠깐만요, 로블리. 여기 2층은 우리가 와선 절대로 안 되잖아요.
0: 이번만 특별히 엄청 엄청 중요한 일 때문이지요.
2: 중요한 일이야? 와, 멋지다.
1: 무슨 장인의 방 같아.
0: 마법템 장인 로블리입니다. 잠깐. 잘 들어요, 주니토니. 마법 유치원의 원장님이신 멜리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답니다.
2: 네? 뭐라고요?
0: 그리고 멜리나님의 마법으로 움직이던 이 유치원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요.
1: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0: 너무 걱정 말아요. 멜리나님께서 주니와 토니에게 유치원과 친구들을 지켜달라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답니다.
2: 그게 뭐예요?
3: 어떤 임무예요? 어떤 임무?
0: 그리고 이렇게 편지도 남겨주셨지요. 용감한 주니에겐 아클라봉을, 현명한 토니에겐 아클라째를 남긴...
3: 아클라봉이라고? 좋았어! 쭈쭈쭈쭈! 뾰로롱! 나서봐, 나와라!
0: 안 돼요! 별백지가 없으면... 자, 어서 이 배지를...

0: 조니!
1: 나도.
0: 와! 조니, 뭐야? 나도 해볼래.
2: 좋은 거 아니야, 좋다. 나 좀 도와줘.
0: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클라봉, 아클라봉은 어디로 갔지요? 주미, 토니는 아직 너무 어려서 마법형을 쓰려면 꼭
3: 이 별대치가 함께 있어야 하죠.
2: 별대치?
4: 로블리, 아클라치잖아요. 아클라치도 이상해지면 어떡해요?
0: 괜찮아요, 토니.

0: 자, 이제 마법 스캐닝을 써보지요. 마법 스캐닝은 보이지 않는 곳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클라치의 마법이에요. 그 버튼을 눌러보세요.
1: 알았어요, 로블리. 마법 스캐닝! 저기는 급식실 안쪽이에요.
0: 잘했어요. 자, 모두들 따라오세요.

0: 절대 절대 마법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알겠나요?
1: 네, 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1: 뭐요?
0: 바로 마법사로 변신하기.
2: 진짜요?
0: 자, 마법사로 변신하는 법 여길 보세요.
2: 와, 그렇게 하는 거구나.
0: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2: 한번 해볼게요.

0: 시작할까, 토니?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니! 토니! 변신!
1: 우와, 너무 멋져! 내가 꿈꾸던 마법사 복장이야!
2: 한 번의 변신에 성공하다니, 주니 토니 역시 대단한 잠재력을 가졌어.

버섯이 하나도 없어. 여기에도 없어. 없어 하나도. 고망, 버섯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구름에서 점점 비가 내리면, 아! 버섯이 생기는구나! 아하! 그럼 비가 내리게 해야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개구리들이 알고 있다고? 아니면 고슴도치가 알고 있을까? 그것도 아님 늑대들이? 고마 말해봐. 누가 알까? 어? 누구야? 아, 토끼가 아는구나?

부를 수 있어? 노래!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완전 애들같이 싸우잖아. 자, 이제 그만. 누가 더 강한 곰인지 경쟁을 통해 알아보는 게 어때? 자전거 경주로. 자전거 경주.

쉽게 해주지. 우리 꿈이 반드시 승리할 테니까. 분명히 약속해. 반칙은.

0: 여기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진흙 튀기기.
1: 비가 옵니다. 팔팔랑 조지는 집안에 있어야 했죠.
0: 아빠, 비가 그쳤어요.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하하, 그럼 되지. 어서 나가 놀아라.
1: 팔팔은 진흙 튀기기를 좋아하죠.
0: 난 진흙 튀기기가 좋아.

0: 팔팔은 남동생 조지랑 잘 놀아주죠.
1: 조지, 다른 웅덩이가 있나 찾아보자.
0: 팔파와 조지는 신나게 놀았어요. 팔파는 작은 웅덩이를 찾았죠. 조지는 큰 웅덩이를 찾았고요.

0: 조지가 먼저 뛰어들려고 하네요.
1: 조지, 잠깐만! 누나가 먼저 안전한 거 볼게. 안전해, 조지. 이제 들어와. 미안해, 조지. 그냥 진흙이야.
0: 파파와 조지는 재미있게 놀기 시작합니다.
1: 가자, 조지. 우리 아빠한테 가서 보여드리자.
2: 아이고, 이런.
1: 아빠, 아빠. 우리가 뭐 했는지 맞춰보세요.
2: 글쎄다. 텔레비전을 보고 놀았나?
1: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2: 그럼 목욕을 했니?
1: 그것도 아니에요.
2: 아, 알겠다. 진흙웅덩이에서 놀다 왔구나.
1: 네, 맞아요, 아빠. 신나게 진흙튀기기 하고 놀았어요.
2: 허허, 그래서 진흙투성이가 됐구나.
1: 오.
2: 걱정 마렴, 닦으면 되니까. 엄마가 보시기 전에 우리 빨리 씻자.
1: 아빠, 깨끗이 닦은 다음에 엄마랑 아빠랑 또 나가서 놀고 싶어요.
2: 그래, 마당에 나가 놀자구나.
0: 팔파와 조지는 장화를 신었어요. 엄마와 아빠도 장화를 신으셨죠. 팔파는 진흙튀기기를 아주 좋아해요. 팔파 가족 모두 진흙튀기기를 좋아하는군요.
3: 일 어떡하나. 아빠가 너무 더러워지셨네.
1: 그냥 진흙이에요. 공룡 인형이 없어졌어요.
0: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공룡입니다.
4: 공룡.
0: 조지는 공룡 선생을 좋아하죠. 공룡으로 팔팔을 놀리는 것도 좋아하죠.
1: 오, 무서워라.
0: 조지는 저녁을 먹을 때도 공룡 선생을 옆에 둡니다.
3: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조지가 낸 소린가, 공룡 선생이 낸 소린가?
4: 공룡.
0: 목욕할 때도 조지는 공룡 선생과 함께하죠.
3: 잘 자라, 페파.
1: 안녕히 주무세요.
3: 잘 자라, 조지. 공룡 선생도 잘 자고.
0: 잘 때도 조지는 공룡 선생과 함께 잡니다.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공룡 선생을 높이 던졌다가 떨어질 때 잡는 거죠.

0: 해파는 아빠하고 체스를 두고 있군요.
1: 내가 이겼어요, 아빠!
2: 오, 우리 페퍼 잘하는걸? 조지?
3: 조지, 왜 그러니?
1: 공룡.
2: 조지, 공룡 선생이 없어졌단 말이니?
0: 공룡 선생을 그만 잃어버렸어요.
3: 걱정 마, 조지. 엄마 아빠가 금방 찾아줄게.
2: 그런 건 탐정이 하는 일인데.
1: 아빠, 탐정, 그게 뭐예요?
2: 탐정은 없어진 물건 같은 걸 잘 찾아낸단다.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을 하지.
1: 제가 탐정할래요. 저 물건 아주 잘 찾아요.
2: 그럼 우리 페퍼가 탐정을 하렴.
1: 누나는 이제 탐정이야. 누나가 공룡 선생을 찾아줄게.
3: 탐정이라면 먼저 조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지.
1: 조지, 공룡 선생 어디다 뒀어?
0: 공룡 선생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나 봐요.
2: 공룡 선생이 어디 있을지 탐정이 생각을 해내야지.
1: 공룡 선생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조지는 매일 공룡 선생이랑 같이 목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욕조 안에 있을 거예요.
0: 공룡 선생은 욕조에 없습니다.
1: 없네. 알았다!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조지는 잘 때 항상 공룡 선생하고 같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침대에 있을 거예요.
0: 공룡 선생은 침대에도 없죠.
3: 마당에 나가서 찾아봐야겠구나.
1: 맞다! 마당! 저도 마당에 가려고 했어요. 공룡 선생아, 어디 있니?
0: 공룡 선생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 아무리 찾아도 공룡 선생이 없어요.
2: 조지, 공룡을 던졌다 잡는 놀이 좋아하지? 아까 공룡 잡기 놀이하다 너무 높이 던진 게 아닐까, 조지?
1: 저기 나무 위에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봤어요.
2: 잘 찾았다, 페퍼. 탐정 역할을 아주 잘하는구나.
1: 공룡. 으아.
0: 조지는 공룡 선생을 다시 찾아 기뻤습니다.
1: 유후!
2: 조지, 나무 옆에선 공룡 선생 던지기 놀이를 안 하는 게 좋겠는데.
1: 공룡.

0: 오늘은 무슨 이야기지?
1: 바로
2: 내 이야기!
0: 오늘도 이야기 대결인가?

0: 내 이야기는 소 이야기인데 무도 나오지.
1: 어? 내 이야기는 무 이야기인데 뭐 소도 나와.
2: 아무튼 둘 다 소랑 무가 나오는 이야기냐?
0: 내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을걸. 옛날 옛날에 칠성이라고 맨날 잠만 자는 게으르기로 소문난 아이가 있었어. 칠성이는 어찌나 게으른지 밥도 얼굴에 붙여놓고 자면서 먹었지.
3: 아유 덥다 또. 아이고 칠성아, 너 맨날 그렇게 잠만 자지 말고 좀 나와서 엄마 아빠 일도 좀 돕고 해야지.
4: 아 귀찮은데 아주 이따가요.
1: 너 그렇게 게으름 피우다가 소 된다 소.
4: 소 된다 소.
1: 소?
4: 그 소는 맨날 풀만 뜯어먹고 한가롭게 잠만 자던데.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듣게 나도 그냥 소 되면 좋겠다.
3: 아 일어나 당장 일어나.
4: 아 잠도 못 자게 하고.
3: 잠깐 잠깐 좀 그 어디 가는 겨?
4: 이러라고 엄마 아빠는. 우와 동물 털 많다.
5: 이 달은 그냥 달이 아니란다. 쓰면 실제로 그 동물로 변하는 마법의 달이야.
4: 마법의 달이요? 그럼 이 소 탈 쓰면 진짜 소로 변해요? 아 나 진짜 소 되고 싶은데.
5: 그럼 한번 써볼게요.
4: 그래도 돼요?
0: 칠성이가 소탈을 쓰자 진짜 소로 변했어.
4: 우와 내가 진짜 소가 되다니. 우와.
3: 아유 마늘이 잘 됐네.
4: 아빠 내가 진짜 소가 됐어요.
3: 아니 이 소가 왜 이래?
0: 칠성이가 아무리 말해도 다른 사람에겐 소 울음소리로만 들렸지.
5: 이 소가 자네를 따르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돈은 필요 없어.
3: 정말요?
5: 그래. 단, 무는 절대로 먹이지 말게. 이 소는 무를 먹으면 탈이 나거든.
3: 아이고, 예, 어르신. 아이고, 정말 감사하구만요. 자, 어서 가자. 이리야, 이리야.
4: 엄마, 나 칠성이야.
3: 아유, 소가 생겼네.
4: 엄마!
5: 아빠, 엄마, 열심히 도와드리거라.
0: 소가 된 칠성이는 매일매일 일을 해야 했어.
3: 이리야, 이리야! 자, 얼른 밭에 갈거라.
4: 아, 머리 아파. 아빠, 좀 힘들어요.
3: 아, 이 소가 도대체 왜 이래? 아, 그만 울고 얼른 일이나 혀. 일이나 혀. 얼른 일이 혀.
4: 소 되면 풀 먹고 잠만 잘 줄 알았는데. 아,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매일매일 일하고 또 일하고. 사람 살려. 아 힘들어. 다음에 나 쉴 거야.
3: 아 이 소가 왜 이리야. 아이 얼른 일어나.

0: 오늘은 인간적으로 좀 쉬면서 합시다.
1: 응. 아유, 이소도 그냥 칠성이를 닮았나? 아니, 이소도 참 게을러.
2: 아이, 그나저나 우리 칠성이는 며칠째 어딜 간 거야? 아유.
0: 나 여기 있는데. 엄마! 아빠!
1: 당신은 좀 쉬세요. 칠성이는 내가 찾아볼게요.
2: 아유, 우리 칠성이 좋아하는 콩 심으려면 빨리 갈아야죠.
1: 그래, 그 칠성이 콩 좋아하지. 예. 얼른 갑시다. 에이, 우리 칠성이. 응.
0: 나 좋아하는 콩밥 해주려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맨날 힘들게 일하신 거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게으름만 피웠어.
1: 자,
0: 아빠, 엄마.
3: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0: 엄마, 괜찮아? 내가 할게.
1: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조수가 왜 저런데?
2: 그러게요.
4: 그 후 칠성이는 엄마 아빠를 열심히 돕기 시작했지.
1: 아이고, 소야, 네 덕분에 올해는 더 풍년이로구나.
2: 고맙다.
5: 저도 고마워요, 엄마, 아빠.
1: 뭐라는 거야?
2: 아이, 몰라요.
4: 그렇게 칠성이는 영원히 소로 살았답니다.
1: 발음 같네.
0: 뭐?
4: 아이, 당연히 거짓말이지. 칠성이는 사실 이걸 먹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당근, 2번 무.
6: 글쎄. 아, 근데 아까 그 할아버지가
7: 단, 무는 절대로 먹이지 말게. 이소는 무를 먹으면 탈이 나거든.
6: 이랬잖아.
3: 혹시 무를 먹으면 사람으로 변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4: 딩동댕, 동동이 정답. 칠성이는 무를 먹었어.
3: 아.
0: 이야, 콩자루 옮기기도 완벽하게 끝!
2: 아유, 세상에, 이걸 금세 다 옮겼네?
0: 아, 이 정도쯤이야.
5: 아, 이랬더니 목마르네.
2: 어? 시원하게 무 먹을래?
0: 네!
1: 아유, 여보 나왔어요. 아유, 아유, 아, 이게 뭐야? 이거 뭐하냐? 아유, 그 어르신이 무는 먹이지 말랬는데.
0: 아이고 배야!
1: 아이고, 이게 누구야? 칠성아!
2: 칠성아!
0: 엄마, 아빠!
4: 이렇게 사람으로 돌아온 칠성이. 그 후론 엄마 아빠를 잘 도와드리며 살았대. 댕댕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
6: 와, 진짜 재밌다.
3: 댕댕이 이야기도 재밌지만 내 이야기는 훨씬 더 재밌지.
4: 오, 무 이야기라 그랬지?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볼까?
3: 옛날에 아주 착한 농부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해 밭에서 무가 엄청 크게 자란 거야.
8: 아이, 이렇게 큰 문은 태어나 처음 봐요.
3: 아유, 저도요. 이 정도면 무생채를 1년 내내 해먹을 수 있겠네.
8: 온 동네 사람들이 무국을 해먹어도 남겠어.
3: 그러게요. 아유, 그런데 이 물을 어떻게 해야 하지?
8: 아주 아주 귀한 문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원님에게 선물로 드립시다.
3: 아유, 좋아요, 좋아.
8: 이야, 엄청 크다.
9: 오라, 거참 신기한 무로다. 이렇게 커다란 무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잔치를 열면 참 좋겠구만.
3: 썰어서 말려 무말랭이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나눠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요. 와, 역시 두 분은 마을 사람들만 생각한다니까.
10: 아유, 자네들도 마을에 무슨 일 생기면 먼저 발벗고 나서질 않는가.
9: 그러게 말일세. 아, 내가 이렇게 귀한 물을 선물로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아, 나도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8: 예? 아유, 아니에요. 그러려고 드린 게 아닌데.
9: 아닐세, 아닐세, 아닐세. 아, 그래, 뭐가 좋을까?
10: 아, 마침 마을 관아에 이 무크기랑 비슷한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건 어떠실까요?
9: 소라?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3: 예?
9: 소를 죽어라.
3: 그렇게 소를 선물 받은 농부 부부 앞에 마을의 욕심쟁이 최대감이 나타났지.
11: 아, 이게 그 물을 선물해 받은 소인가?
8: 예.
11: 아, 잠깐. 자네들이 한 달 전에 우리 집에서 쌀 한 자루를 빌려갔지 아마? 아유, 그동안 이자가 붙었으니.
8: 아유,
11: 옳지. 이 소로 갚으면 되겠다.
3: 네?
11: 이 소는 이제 제 겁니다. 가자.
3: 쌀 한 자루를 소로 봤다니 난 역시 대단해.
11: 아유, 이뻐라. 이야. 아니, 근데 원님도 참 어리석지. 아무리 커봤자 그냥 무인데. 아, 더 비싼 소를 왜 선물해? 어리석다, 어리석어. 잠깐. 어리석은 원님을 이용해 돈 좀 벌어봐.
12: 물을 선물하고 더 귀한 소를 받았으니 만약에 소를 바치면 더 귀한 황금? 아니면 보석?
11: 엄청 더 귀한 걸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역시 난 똑똑해. 저희 집 소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서 원님께 선물하려고 가져왔습니다.
9: 정말 이 소가 최대감님 댁 소가 맞습니까?
11: 그럼요. 네.
9: 내가 모를 줄 알고. 아이고, 이렇게 귀한 소를 받았으니 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 이방, 그 관아에 최대감님 드릴 좋은 선물이 있겠는가?
11: 선물요?
9: 아, 그거 있잖아, 그거.
10: 하! 관아 창고에 얼마 전에 들어온 저 소만한...
3: 여기서 문제! 원님은 최대감에게 무엇을 선물했을까?
8: 우와, 설마 저 소만한 황금? 아니면 보석?
6: 에이, 원님이

0: 세대감 속셈을 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어.
1: 원님에게는 소와 비슷한 크기에 무가 있었지.
0: 무? 농부 부부한테 받은 그 무?
2: 진짜 이걸 주신다고요? 아니, 농담이시죠?
3: 아니, 농담이라뇨. 아, 이게 우리 마을 땅에 선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귀한 무랍니다.
1: 아, 이 귀한 무가 썩기 전에 각종 무요리를 해서 마을 무잔치를 여는 건 어떠실까요?
3: 오, 오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쵸, 최대감님?
0: 아, 이게 뭐야, 정말.
1: 원님은 욕심쟁이 최대감이 바친 소를 다시 농부에게 전해줬어.
4: 감사합니다, 언니.
3: 조만간 최대감님 댁에서 무 잔치를 연다고 하니 그때 또 보세나.
4: 네.
0: 커다란 무, 닭, 소가 된 대감뱅이. 두 이야기 중 더 재밌는 이야기는 친구들이 선택할래? 어, 난 그럼 이만.
5: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공기 소리만 나면 내가 밤새 울었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싫어하시는 건
1: 번개구나.
2: 응, 맞아.
3: 잘 돼가. 어? 우와. 뭐가 완성될지 정말 기대되는걸.
0: 태평아, 그럼 너 지금도 울어? 번개 치면?
2: 아니, 안 울어. 번개는 번개인이 나타나는 신호잖아.

0: 말씀은 드렸어? 지금도 걱정하시면 어떡해?
1: 말할 거야. 이렇게.
2: 또 수아니까 좀.
3: 멋지다.
4: 오, 태평아.
1: 홍범기 쌤?
4: 뭐가 그렇게 좋아? 번개맨이?
1: 번개맨도 좋은데 또...
4: 또?
1: 엄마가 주차장을 기다리세요. 안녕히 계세요.
4: 그래, 지구도 좋지?
5: 어제도 지구를 구한 번개맨. 그런 번개맨이 오늘 특별한 공연을 펼칩니다.
1: 나도 보러 간다. 이게.

0: 윤슬, 별빛, 그리고 반짝이는 번개도.
1: 우리 열차는 현재 구동장치 고장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차하면 하차 후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하차? 아, 늦겠네. 아, 뭐라고 하는 거지?
1: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구동장치 고장으로 현재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정차하면 하차 후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하차? 서울은 뭐지? 아, 어떡해.
3: 무슨 일이에요? 아, 여기 구동장치가 고장났다고 싹 다 내리래요. 아이고, 참.
2: 저기요!
3: 아이고, 엄마가 농인이시구나.
4: 야, 어린데 되게 기특하네.
5: 어, 잘한다.
3: 그저께 언제부터 배웠어? 이렇게.
6: 어? 아이고, 애기가 수어를 배우느라 고생이었겠네.
7: 태평이 맞구나! 너 지난번에 놀러 왔잖아. 어머니네 처음 뵙네요. 인사해야지.
8: 안녕하세요. 김태평. 어? 괜찮아?
7: 지구한테 들었어요? 번개네 공연 보러 가신다고. 방송 들으셨죠? 이번에 내려서 같이 택시 타고 가시죠. 아, 어째 시간이 아슬아슬하다. 괜찮으시죠?
8: 아파.
7: 왜 그래? 어머니 뭐라고?
8: 아니.
7: 아, 안 들려. 크게 말해봐.
8: 아니.

0: 야, 김태평. 어제 번개맹공이랑 재미있었어? 지구랑 데이트는 잘했냐?
1: 김태평, 이거.
2: 아, 그림책 두고 왔다.
1: 김태평!
3: 어제 왜 번개맹 보러 안 갔어?
1: 아니에요.
3: 왜? 무슨 일 있었어? 우리 태평이가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2: 저도 답답했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줘야 하는데 아직 모르는 단어도 많고요. 수어도 어렵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지구가 다 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과.

0: 혹시 이야기 소리 들리니?
1: 네? 아니요.
0: 선생님도 안 들려. 근데 봐봐. 저기 신호등이랑 자동차 깜빡이. 이렇게 소리 없이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 복잡한 단어가 아니어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
1: 엄마, 아빠도 가끔 불 깜빡이면서 부를 때 있어요.
0: 오, 그렇게도 대화하신다니. 멋진데?
1: 맞아요.
0: 아, 그리고 짠! 편지도 한 방법이지.
2: 태평아, 말로 하긴 어려워서 편지를 써. 다음 번개맨 공연은 꼭 내 옆에서 보고 싶어. 기린은 내 마음.
0: 어, 태평아, 저기.
1: 엄마! 엄마, 밥 먹지요.
0: 어, 그래?
3: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외출은 자제하시고 주변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엄마도 편지 보면 기뻐하겠지?

0: 구영웅 번개맨 번개맨 남원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1: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2: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0: 박사, 준비됐지?
3: 네, 조그마한. 자.

0: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한 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1: 당장 진행시키지.
0: 자. 암흑보석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좀 잡아줘.
1: 어디로 간 거지?
2: 이런 암흑보석의 주인.
3: 수아, 수아, 차, 수아, 수아, 차, 수아, 수아.

0: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1: 신기록이네.
2: 번개맨.
3: 더 강해져야 돼. 그래야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2: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3: 찾았어?
2: 드디어!
3: 어디? 찾았어? 어디?
1: 아니, 두쩐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3: 두쩐코?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0: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2: 야,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1: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2: 맛있어?
1: 보약도 언니만 주고.
0: 나도 먹을 거야. 맛있다.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0: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3: 아주 그냥 나
0: 언니도 먹어라.
3: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1: 어?
0: 어이가 없네. 뭐가?
1: 아니, 어차피 들킬 걸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놨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1: 내놔.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1: 좀 줘.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1: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2: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4: 아,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병 만들고.
4: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4: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당근 먹어야 돼.
5: 빨리 와. 아,
6: 같이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6: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꼭 드셔야겠어요?
6: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날 때 단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6: 어, 알았어, 너 먹어.
0: 얼마예요?
7: 어,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 어제 이사 왔거든요.
7: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6: 어, 예.
0: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7: 흥! 아니, 저.
6: 아, 계산해주세요.
7: 응.
0: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6: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너 먼저 먹어. 아.
0: 생각해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6: 그걸 왜 3초 지나고 알려줘?
0: 난 도랑이도 사과에서 코랭이랑 우상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8: 네, 좋습니다. 번개울촌에 서러운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번개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번개쌤.
6: 자, 친구들, 오늘은... 어? 저 친군? 어? 어제 그 두쫑쿠? 새로 전화 건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네네, 선생님.
6: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9: 번개요!
6: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10: 화장실이요.
6: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10: 똥이라서. 아.
1: 우와, 멋지다.
0: 근데 왜 반반 달라? 두 얼굴에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냐.
1: 아,
10: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0: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1: 응. 뭔데?

0: 아바타잖아. 몰라?
1: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2: 아, 나 괴물 싫은데.
0: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3: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2: 귀엽다. 나 이게 뭐야.
0: 좀 아쉬워. 붙여봐.
2: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0: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2: 네가?
4: 야! 이게 뭐야!
0: 뭐긴, 넌 무서워. 북극곰.
2: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0: 넌 10년 후에 네 모습.
2: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0: 다시 그려줄게. 누구 그려줄까? 너?
5: 자기가!
0: 너? 너? 이리 와봐.
5: 가만히 있으라고.
0: 사랑아, 북극곰은 무섭지 않아. 오히려 지켜줘야 돼.
5: 진짜 잘 그려줄게.
6: 어? 오! 자, 그만. 자, 뚝!
2: 선생님, 노사랑이 얼굴 망쳐놨어요.
0: 아니, 그게 아니다.
2: 뭐가 아니야? 너 아빠 미워해.
6: 아유,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자. 괜찮아.
2: 대박.
7: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8: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5: 나쁘게 운 거 아니야.
8: 노사랑!
5: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8: 아, 사랑아. 아, 노사랑!
9: 조그마왕님!
10: 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1: 지구? 왜지?
9: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10: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11: 시끄러! 암흑 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조그마왕이라고.
5: 미워. 다 미워.
6: 쩐크, 이제 안 먹어보네.
11: 암흑 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0: 나 먼저 간다.
1: 오태풍, 또 디저트 먹어?
0: 달콤한 게 최고라고.

0: 미안.
1: 얘들아, 이것 좀 봐. 뭔데, 뭔데?
0: 우리 삼촌이 생일 선물 보내줬어.
1: 로봇 과학자 삼촌?
0: 응, 맞아.
1: 오, 혹시 로봇 선물 아니야? 뭐야, 그냥 키롱이네.
0: 그래도 귀엽다.
1: 난 또 로봇 선물인 줄 알았네. 어? 삼촌?
2: 우주야, 선물 잘 받았지? 이건 아주 특별한 키링이야. 우주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거란다. 생일 축하해.
1: 도움을 준다고? 무슨 말이지? 아, 혹시 이거 램프의 요정인가?
0: 아, 그건 동화잖아.
1: 태풍아, 램프의 요정은 없어. 돌려줘.
3: 잠깐, 소원 하나만 빌고.
1: 잠깐만 더 볼게. 야, 우짝꿍! 야!

0: 그림책, 과학책, 동물책 전부 섞여버렸어. 아, 어떡해. 이거 다시 종류별로 나눠야 하는데. 어제 선생님하고 같이 힘들게 정리한 거란 말이야.
1: 미안.

0: 안녕, 난 A야. 난 I. 반가워.
1: 이게 어떻게 된 거지?
2: 특별한 키링 맞네.
3: 우와, 로봇이잖아? 반가워. 근데 너희는 어떤 로봇이야?
0: 난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로봇 A. 난 뭐든지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린 사람을 돕는 인공지능 로봇이야!
3: 인공지능 로봇? 아하! 그래서 AI구나!
4: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줄게!
3: 이 정도는 나도 금방 할 수 있어!
1: 잠깐, 뭐부터 해야 하지?
0: 내가 한번 볼게! 스캔 완료! 그림책, 과학책, 동물책으로 분류했어! 정리는 나한테 맡겨! 이건 공룡이니까 동물책!
3: 잠깐! 그건 동물책이 아니야. 공룡 이야기가 그려진 그림책이거든?
2: 어? 내 데이터에 없는데?
3: 우와! 인공지능도 틀리네!
1: 괜찮아.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우리도 처음 보는 건 모르잖아.
0: 고마워, 우주야! 새 데이터 저장 완료! 우린 사람이 알려주면 더 똑똑해질 수 있어!
4: 그리고 우린 분류만 잘하는 게 아니야.
5: 우와, 열렸다.
0: 얼굴을 알아보는 것도 인공지능.
1: 오늘 날씨 어때?
6: 반짝반짝 맑음.
0: 말을 알아듣는 것도 인공지능.
3: 우와, 내가 좋아하는 공룡 만화다.
0: 좋아하는 걸 추천하는 것도 인공지능이지.
3: 전부 인공지능이야? 그럼 저 시계도?
7: 그건 그냥 시계야.
0: 어때? 우리 제법 똑똑하지?
1: 점심시간이라서 배고프네. 너희도 그렇지?
3: 우리 집에서 간식 먹자!
8: 좋아!
5: 이거 진짜 맛있는 초코빵이야. 먹어봐.
3: 어? 왜 그래?
0: 인공지능은 배가 안 고파. 맛도 못 느낀다고.
5: 그럼 이 꽃향은 어때? 맡아봐.
0: 아무 냄새도 안 나. 우린 냄새를 맡을 수 없어.
3: 그럼 이건 어때? 왜 그래?
1: 어? 왜 안 놀라지? 고장 났나 봐?
0: 고장 아니야. 우린 놀라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 무섭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는 알아. 근데 감정을 느끼지는 못해.
5: 그럼 좀 심심하겠다.
0: 대신 너희가 웃는 건 알아볼 수 있어. 지금처럼.
3: 인공지능도 못하는 게 있구나.
0: 맞아!
3: 뭐야,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0: 우리도 잘하는 거 많거든. 원하는 그림도 만들 수 있어.
5: 그럼 하늘을 나는 노란 비행기 그려줘.

0: 그리고 우린 책도 엄청 빨리 읽을 수 있어.
1: 책? 나도 책 읽는 건 자신 있는데 나랑 대결해 볼래?
0: 좋아. 시작. 다 읽었어.
2: 뭐? 벌써?
3: 진짜 다 읽은 거 맞아?
0: 그럼. 주인공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고 가족 행복하게 사는 내용이야.
2: 맞아. 대단해.
4: 저기 내 수학 숙제도 대신해 줄 수 있을까?
2: 야, 숙제는 네가 해야지.
0: 숙제를 도와줄 순 있지만 대신할 순 없다고.
4: AI, 앞으로도 우리랑 함께 할 거지?
0: 물론이지.
2: 별이 생겼어? 방금 뭐였지?
5: 우주야, 방금 별을 봤지?
2: 삼촌, 이게 뭐예요?
5: 그 별은 너희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너희가 AI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저 별이 하나씩 생긴단다.
6: 마지막 별까지 채우는 날, 둘은 진짜 멋진 로봇이 될 거야.
0: 우리 별을 다 모으면 더 멋져지는 거야?
7: 그럼 우리가 잔뜩 만들어주면 되겠네?
2: 좋아! 우리가 완성시켜주자! A랑 I랑 파이팅!

0: 친구들 안녕.
1: 난 제니.
2: 난 민준이야.
1: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2: 다들 준비됐지?
0: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2: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붙이다. 이 말은 스티커를 붙이다처럼 어떤 것에 다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뜻을 배워볼 거예요. 붙이다의 또 다른 뜻은 뭘까요?
3: 붙이다의 또 다른 뜻은 부침개를 붙이다.
2: 아, 배고프네요. 네. 붙이다란 말에는 이름이나 제목 등을 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여보아요. 은방울꽃은 꽃 모양이 하얀색 방울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름이나 제목을 붙여본 경험이 있나요?
4: 학교에서 글짓기를 할 때 제목을 붙인 적이 있어요.
2: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직접 이름을 붙여보도록 해요. 대상의 특징을 잘 보아야 합니다. 자,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4: 점박이요.
2: 이 그림을 보고 점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나요?
4: 하얀 강아지에 검은 점들이 많아서 점박이라고 지어졌어요.
2: 그랬구나. 이번에는 뚜둥.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제니.
3: 청소기요.
2: 오, 왜 그런 이름을 붙이고 싶나요?
3: 청소를 할 때 먼지처럼 색이 비슷해서 청소를 하면은 깨끗해질까봐.
2: 그렇구나. 그럼 이 고양이 부를 때 청소기, 청소기 어디 있어, 청소기 이렇게 불러야겠네요.
3: 네.
2: 이번엔 짧은 글짓기를 하나 보여주려고요. 잘 듣고 어울리는 제목을 붙여봐요. 우르릉 쾅쾅. 아침부터 고함을 치며 화를 내더니 엄마에게 꾸중을 들었나 봐. 종일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 방긋 웃으며 무지개 약속해. 자, 이 시의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3: 그 비와 해로 하고 싶어요.
2: 이유는?
3: 왜냐면 처음에는 우르릉 쾅쾅이랑 주룩주룩이 비 같은 느낌이고 좀 슬프잖아요. 그런데 약속해야 할 때는 다음부터 그렇지 않겠다는 다짐이니까 햇님이 땡땡하는 거예요.
2: 그렇구나. 잘했어요. 붙이다라는 말을 배우면서 직접 제목과 이름을 붙이는 연습까지 해봤어요. 이제 붙이다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0: 붙이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붙이다. 붙이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1: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택배 같은 거나 아니면 그 누구한테 전달을 해서 주는 거예요.
0: 맞아요. 붙이다는 편지나 물건을 상대에게 보내다 란 뜻입니다. 전학 간 친구에게 편지를 붙였어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서 쌀을 붙여주셨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친구들도 무언가를 붙여본 적이 있나요? 민준이.
2: 저는 제가 양지에 살고 아빠가 대전에 사는데 아빠한테 편지를 붙였어요.
0: 맞아요. 편지를 보낼 때도 붙이다라고 사용할 수 있는 단어죠. 편지나 물건을 보내는 건 붙이다. 아까 배운 이름이나 제목을 정하는 건 티급 받침을 써서 하지만 발음은 똑같아요. 붙이다. 그러면 붙이다와 붙이다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붙이다와 붙이다 중 맞는 말을 빈칸에 채워보도록 해요.
1: 네.
2: 네.
0: 필통에 스티커를 붙였다. 엄마가 할머니께 택배를 붙였다.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이고 편지를 붙였다. 답을 다 썼으면 선생님에게 보여주세요. 모두 다 잘 썼어요.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려웠지요? 잘했어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붙이다, 붙이다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3: 꺼내고
0: 펼쳐서
3: 펼쳐서
0: 글짓기를 시작해 볼까요?
3: 네.

0: 붙이다. 이름이나 제목 등을 정하다. 붙이다. 편지나 물건을 상대에게 보내다.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부터 발표해 볼까요?
3: 색종이를 예쁘게 접어서 책에다 붙이다. 아빠에게 편지를 붙이다.
1: 우리 민준이가 이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네요.
4: 네.
1: 우리 제인이의 글도 발표해 볼까요?
4: 네. 예쁜 스티커를 일기장에 붙이다. 멀리 있는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붙이다.
1: 제니에게 누군가 생일 선물을 붙여준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
5: 저는 아이블 포토카드가 받고 싶어요.
1: 그렇구나. 그 선물 꼭 받길 바래요.
4: 네.
1: 오늘 선생님과 함께 붙이다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들을 쓸지 잘 알겠나요?
2: 네!
1: 좋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2: 안녕!
6: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7: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6: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7: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친구들 안녕. 그림을 생각으로 표현하는 우리는 그림남매.
1: 그림남매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알아봐요.
0: 오늘은 어떤 관용어를 만나볼까?
2: 나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2: 안녕.
3: 오늘의 관용어는 바로 라라 날리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4: 라라 알리다.
5: 아 뭐지? 아 뭘까?
4: 라라 알리다.
5: 날리다.
4: 아 날리다.
3: 힌트 필요해?
4: 응. 제발 힌트.
1: 어렵다.
3: 어렵지? 라라가 힌트를 줄게. 라라 날리다라는 관용어는 장사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한가할 때 쓰는 말이야.
1: 아, 나 알겠다.
5: 뭐?
1: 아, 뭐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장사가 안 될 때 슈 하면서 바람 불지 않아? 사람이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바람 날린다 아닐까?
4: 바람?
3: 괜찮은 생각인데? 윤슬이는 어떻게 생각해?
6: 나는 길가에 가다 보면 막 생선 팔고 막 과일 팔고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서 여기 과일 있습니다. 맛있는 과일 꿀사과입니다. 이렇게 막 말하고 그런 광고. 거 있잖아.
5: 광고.
6: 광고도 괜찮을 것 같아. 광고 날리다.
3: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광고를 날리는 거야?
6: 응.
3: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둘 다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
2: 그래.
1: 집 앞에 문구점이 있거든.
6: 나는 과일 가게를 그릴 거야.
1: 문구점을 보내주고 옆에 다른 건물도 있겠지? 자, 그러면은 문. 그래, 문도 그리자.
6: 나는 과일 가게 이름을 자연스러운이라 할 거야.
1: 자연스러운 과일 가게. 오, 장면 센스.
3: 우준이는 바람이 날리는 표현을 어디서 봤다고 했지?
1: 바람 날리는 표현을 만화에서 봤다고 했어.
3: 만화에서? 윤슬아. 윤슬이는 과일 가게에서 어떤 광고를 내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6: 나는 왠지 비싸면 깎아줍니다. 싸고 그리고 꿀맛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왠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 같고.
3: TV에 나오는 광고인 거야?
6: 아니, 나는 사람들이 막 여기에 서서 여기 막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1: 길거리 장터? 그런 것처럼? 실시간으로 광고하는 거구나.
6: 우와, 오빠도 잘 그린다.
1: 고마워.
3: 자, 그럼 그림남매가 생각한 오늘의 관용어는? 그림을 들고 설명해 볼까요?
4: 그래.
1: 이번엔 너 먼저 해.
4: 그래.
6: 나는 이렇게 그렸어. 짜잔. 나는 과일 가게, 자연스러운 과일 가게 막 이런데 사람들이 아직 없지만 과일 가게 사장이 이거 싸다고 과일 꿀

0: 싸듯이라고. 이렇게 싸다고 싸도 가격을 깎아준다고. 이렇게.
1: 광고를 하는 거야?
0: 응, 광고를 하는 거야.
2: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광고를 내는 것. 그래서 광고 난리다라는 거지?
0: 어, 맞았어.
2: 좋아. 그럼 우리 우준이도 한번 설명해볼까?
3: 오케이. 나는 이렇게 문구점을 하나 그렸어. 와. 문구점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
0: 잘 그린다.
3: 그런데 바람 날리는 문구점이라고 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이렇게 바람이 훨훨 날리는 거야. 사람도 없고 쓰레기도 날리고 좀 안타깝지. 그래서 이 뜻은 한도가 넘쳐서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바람 날린다가 아닐까?
2: 그렇구나. 좋아. 그럼 우리 둘 중에 정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
3: 좋아.
0: 좋아.
2: 오늘의 관용어가 무엇일지 라라가 알려줄게.
3: 그래.
2: 뾰로롱. 오늘의 관용어는 바로 파리 날리다. 파리는 전염성 병균을 옮기는 나쁜 곤충, 즉 해충이야. 음식의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파리를 발견하면 사람들은 손으로 휘휘 저어서 내쫓아버리지. 만약 식당에 갔는데 파리가 있다면 어떨까? 그곳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라면 파리는 잘 보이지도 않을 거야. 어쩌다가 파리가 음식으로 다가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손과 파리채를 사용해 파리를 내쫓거나 잡고 말겠지. 그런데 장사가 안 돼서 한가한 식당이라면 어떨까? 아마 그곳에선 윙윙 날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가 유독 두드러져 보일 거야. 이렇게 파리 날리다 라는 표현은 영업이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사람이 없을 때 쓰는 말이야. 식당의 아주머니가 요즘 손님이 뜸해져서 식당에 파리 날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곤충인 파리가 날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란 걸 꼭 기억해.
0: 오늘의 관용어는
4: 파리 날리다.
3: 장사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한가하다는 뜻.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4: 안녕.
2: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해도 육룡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서관은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8: 교도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기량.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9: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8: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머리가 짧게 잘리고 더 이상 학업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존경하는 정지훈 시인이 있고 또 송문규가 있는 이 교도로 학교를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뒤에 보이는 건물이 심호가모 경찰서인데요. 윤동주가 학교 다닐 때 매일 봤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1943년 치안유지법 혐의로 윤동주가 저 건물에 투옥이 되게 되거든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992년 2월 16일에 첫 번째 윷노즈 주무회로 했습니다. 그때 한 100명 좀 모였는데 처음에 그 반지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쿄, 후쿠오카 그 중심으로, 물론 교토도 그렇습니다만, 네, 윷노즈 씨는 있는 모임인지 그런 것이 그 각지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면서 동주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학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동주의 결정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요.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친구들과 이 우지강변에서 마지막으로 소풍을 오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이 강변가에서 밥도 해 먹고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낸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동주는 아마 그 즐거운 시간이 친구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0: 철학은 날카롭다.
1: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는
2: 패셔니스타다.
3: 은 브랜드다.
2: 내 신이다. 은희경은
4: 제 인물들이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특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5: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 이거는 저기구나. 내 책 표지구나. 아, 이걸 어떻게 찾아내셨을까? 이건 진짜 부끄럽지만 나다. 이게 저만을 위한 방이네요? 이런 거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해본 건데. 아, 굉장한데요? 다 작품이에요. 대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구현하셨을까요? 참.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지만 몹시 기쁩니다. 저 책을 썼을 때가 저의 최선의 순간이거든요, 내 인생. 여기에 제 인생의 최선의 순간이 다 한 자리에 모여있는 셈이에요.

0: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 책이 나와서 알리려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어서 이 기간이 끝나서 다시 책 읽고 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0: 신간 반응은 어때요?
1: 아, 일단 사세 찍었어요. 책을 같이 만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 시간의 감축 소설을 쓰면서 아, 나는 이렇게 이런 구성을 좋아하는구나.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다시 해석함으로써 지금 앞으로 올 미래를 다시 이렇게 기대해보는 거? 이런 구성을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 3부작으로 네, 이렇게 명명이 되었어요.

0: 제가 이제 15권의 책을 썼는데, 대표작이 첫 번째 책이에요. 새해 선물이에요.
1: 새해 선물을 가장 좋아.
2: 군대에서 새해 선물 읽고 너무 팬이 돼서.
3: 한국 현대문학사의 한 정점을 찍었던 작품이 새해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새해 선물 나올 때부터 좋아했어요.

1969년 겨울. 그때 나는 조그만 앉은뱅이 책상 앞에서 절대 믿어선 안 될 것들이라는 제목의 목록을 지우고 있었다. 나는 삶을 너무 빨리 완성했다. 절대 믿어선 안 될 것들의 목록을 다 지워버린 그때. 12살 이후 난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

0: 솔직히 말해서 올해 21살인 이모가 나와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결코 어른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상관없다. 무슨 일에 있어서건 어차피 이모는 어른스럽다는 것과 거리가 멀었으며,
1: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했을 때 어린 시절 얘기를 언젠간 써보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나 다 마음속에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나머지 삶을 끌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새 선물에서도 제 어떤 짓궂은 독자들이 선생님은 그러면은 세상을 다 안다고 그렇게 한 당돌한 소녀에 가까워요, 아니면은 스무 살인데도 여전히 철이 없는 이모에 가까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모든 소설에 다 저예요. 네. 근데 그냥 100% 제가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캐릭터, 어떤 그 성정들, 그런 거를 줄기로 세운 다음에 다른 사람의 디테일을 많이 붙이는 거죠.

그 시대에 사는 보통 사람으로서 저는 그 당시에 제 인생이 너무나 많이 왜곡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새해 선물 후기에도 썼지만, 저를 가장 싫어했던 시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싫어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는 모범생의 틀 속에서 살았고, 그래서 어쩌면 배운 대로, 교육받은 대로의 인생을 차곡차곡 이렇게 꾸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전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예.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 애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해야 되고, 남편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밤에 혼자 일기를 쓰면서 내가 노력할수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이런 질문이 결국 저를 소설을 쓰게 했거든요.

0: 장래 희망이 작가인 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 정작 작가가 된건 35살이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문예부, 또 대학은 당연히 국문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잘 썼어요. 글솜씨도 있고 작가가 되겠다는 의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들은 작가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저의 관점이 없었던 거죠. 소설이라는 것은 창작물이잖아요. 그런데 삶이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써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할 얘기가 없었던 건데 할 얘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새 선물을 꽤 전략적으로 썼어요. 저의 첫 소설인데요. 이제 저는 제도 교육을 받고 자랐고
1: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2: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3: 매일 오후 국기 하강식 시간. 거리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가던 길 멈추고 가까운 국기를 향해 서서 가슴에 손을 얹던 모습.
0: 국민학교 때는 일제 잔재의 어떤 교육제도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바로 군사정부 시절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획일적인 틀로 가두려는 이런 시스템의 어떤 폭력에 상당히 예민했어요. 제가 읽어온 그 한국 소설 속에서 너무나 강한 계몽주의적인 그런 전통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소설 싫고 정답을 암시하는 게 싫었어요. 사회 분위기가 가지는 그런 온정주의가 싫었어요. 따뜻하게 이렇게 덮어버린 게 싫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감상적인 거, 우는 거 이런 소설 안 쓰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략을 세운 거죠. 저는 처음에 그 냉소와 독설이라는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3: 그리 가파르지도 않은 비탈길을 내려오면서도 이모의 걸음은 비틀거린다. 이모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이 길이 이렇게 가파른지 이제야 알았다는 듯 가볍게 군복 소매를 잡는다. 군인과 그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긴 머리의 여자. 이영렬과 이모의 뒷모습은 어쩐지 상징적으로 보인다. 군복이 구속을 나타낸다면 긴 머리는 처녀성과 함께 자유로운 젊음을 나타낸다. 군복과 긴 머리의 여자의 뒷모습엔 배신의 뇌관이 들어있다.
4: 주인공 지니가 엄청 꼬인 애잖아요. 조그만 애가 자기가 뭘 한다고 막 세상 다 만사 다 산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그 어린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들이 자꾸 무시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대상화되어 있는 존재들에게 진이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주는지 모르죠.
5: 새해 선물이 등장하자마자 당대의 독자들한테도 엄청난 호응을 받고 아직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갖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정치적인 미션을 성공한 줄 알았는데 역사적으로 다음 단계로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변한 게 없구나 하는 그런 환멸, 좌절 같은 것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복잡한 그런 시대적인 역동에 호응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90년대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핫한 장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OTT나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그때는 문학이 그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그 등장했던 그 젊은 작가들, 그들의 책이 은희경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신경수, 공정 이런 작가분들의 신간이 나올 때마다 서점의 매대를 장악하고 수십만 부씩 팔려나갔거든요.

0: 김태훈 선생님의 등단 연도가 95년이죠. 예, 동아일보 신춘문의 중편소설로 등단하셨는데 그 등단한 고해의 새해 선물로 정말 95년을 화려하게 장식한 작가가 됐죠.
1: 세 분의 그 원로 김아영 선생님하고 오정희 선생님하고 윤흥길 선생님 세 분이 본심 심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신인일 수가 없다. 기성 작가가 응모를 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 세태를 묘사하는 그 능수능란함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웠다.

제가 책을 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새 선물만은 못해. 다 그거예요. 새로 책을 썼는데, 이제 15권의 책을 썼는데, 대표작이 첫 번째 책이에요. 맨날 처음 듣는 얘기가, 아, 이번 소설 어때? 괜찮은데, 새 선물만 못해. 그랬을 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점점 더잘 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개정판을 내면서 꼼꼼히 다시 읽어보면서, 아, 그때의 어떤 절실함? 이런 절박함이 상당히 강해요.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독자들을 불러들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 그거는 또 일반적으로 말해서 첫 작품의 어떤 축복이자 저주죠. 첫 작품, 작가의 첫 작품이라는 것은 자기가 작가가 되어야만 되는 어떤 그 이유와 목적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례를 없다 같아. 아파트가 속사에 솟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찍었는데 상공회를 앞에다 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밀집해 살면서 숲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거 좀 흥미롭잖아요. 저런 거 보고 한 번은 싸움 목격자를 찾습니다 한수막 보고 제 소설 속에 예. 그 칼싸움 벌이는 장면 하나 쓴 적 있어요. 뭔가 이쪽이 디테일? 예, 그리고 또 제가 기억해두고 싶은 어떤 순간? 인상적인 말씀은 좀 찍어두고 이런 새소리 녹음도 하고

0: 집에 너무 늦으셨죠?
1: 아, 네. 저희 집사람은요, 이 모든 술집이 다 12시면 문을 닫는다고 우겨서요. 네가 내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알아?
2: 나하고 살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3: 그래.
2: 왜요?
1: 너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0: 그럼 12년 전엔 사랑하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했던 거예요?
1: 물론 그때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결혼을 했겠지.
2: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

0: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의 교양을 함양해 준다고 선배들이 만든 교양 학교가 있었어요. 그 페미니즘 테마의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타인에게 말 걸기였어요.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온 그 어린 남자 대학생이었던 제가 읽기에는 약간 파격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고, 처음 읽었을 때는 왜 이런 사람이 소설의 주요 인물로 등장해야 되는지 얼른 파악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기도 했는데, 이 불편한 인간들에게 나는 왜 매력을 느낄까? 알고 싶다? 그런 생각하면서 은희경의 소설을 하나씩 읽어나갔던 것 같아요.
1: 저는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불편하다는 것은, 난 이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네? 그러면 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변화와 새로운 발견을 주는 것이야말로 저는 문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0: 우리한테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뭔가를 맞춰주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를 좀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양보해준다는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사실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은희경 작가는 즐겨 그리는 거죠.
2: 10대 시절에 은희경 선생님의 그 인물 속 그 불륜담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나머지 소설들도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마이너리그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10대 때 읽었는데, 제가 원래 불륜 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훌륭한 문학들은 다 불륜 얘기거든요. 안나 까렐이나 불륜이죠. 뭐 채털리 부인의 사람 불륜이죠. 다 불륜입니다. 아니에르노 작가 뭐 인생이 불륜이죠. 뭐 이게 농담이고, 아무튼 어른의 세상을 저에게 가르쳐주는 소설이었고,
1: 그때 제가 초기에 썼던 어떤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제도와의 어떤 그 야합? 사랑이라는 개념과 제도의 야합 같은 것을 제가 좀 야유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다른 이제 여성 작가들도 뭔지 일탈이라든지 그 궤도를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런 소설이 처음이 아니고, 오정희 선생님도 쓰셨고, 박완 선생님도 쓰셨고, 박경리 선생님도 쓰셨고, 다 쓰셨던 얘기인데, 이제 90년대에는 이런 걸 다룬 여성 작가들이 많아져서인지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고 그런 불륜 소설 이제 그만. 얼마나 큰 폭력이에요. 우리는 각자 여성의 내면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가부장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여성들은 지금 집을, 자기의 그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불륜인 거예요. 다 지금 나를 찾으려는 것 자체가 지금 집을 벗어나는 거라면 집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 왜 집을 벗어나려고 해? 이건 불륜이야. 이거는 비윤리적이야. 이렇게 보고서 뭉뚱그려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90년대 또 한 분위기였죠.
3: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은희경 씨가 선정됐습니다. 은희경 씨는 제22회 이상문학상 수상자로서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4: 무거운 이야기를 가볍게 쓰는 것뿐입니다. 이런 소설이 상을 받게 돼서 됐다는 것은 제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소함, 그런 가벼움으로 이 삶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이 동의가 되는 세상, 즉 90년대 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5: 지금 생각하면 오늘날 여성 문학의 새로운 또 저수지가 아니었나. 은희경, 전경린 등등의 작가가 있어서 오늘날 젊은 여성 작가들이 마음껏 섹슈얼리티라든가 젠더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0: 또 권력의 미묘한 그 차별의 문제들을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출구가 열렸다.
1: 그러면 작가님 개인에게 결혼은 어떤 경험이었나요?
2: 굉장히 졸업할 수 없는 학교죠.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결혼, 30대 생각했던 결혼, 40대 다 그 시기별로 결혼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못하는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결혼 생활이 끝났다면 나는 이 생각만 하겠지? 이때 끝났다면 이 생각만 하겠지? 그래서 지금의 결론은 긴 세월 동안 지속되는 관계라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많은 사유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1: 그게 그 학교의 가르침인가요?
2: 지금 다니는 입장에서 다니는 입장에서

0: 새 작품을 구상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노트를 사요. 예. 그게 저희 즐거움이기도 한데, 얇은 노트를 사서, 뭐, 인물을 다 이제 그리고, 인물의 나이나 성격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쓰거든요. 배경도 쓰고, 시대 배경, 장소, 이런 것도 자세히 써요. 이거를 시간 중심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사건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노트에 다 써놓거든요.

0: 이게 점점 이제 한 페이지에 적혀 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조그만 노트 한 개씩으로 다 나뉘어요. 그게 완성이 돼야지 소설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1: 단편도 그런가요?
0: 단편도 그래요.
2: 은희경 작가가 태어난 인생 이후 7년 만에 장편 소설 빛의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소설가인 주인공이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70년대 여대생 기숙사 생활을 다시 돌아보며 현실을 회피했던 자신을 발견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일부 학생들로 인해 소란해진 대학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명령을 시달했습니다. 일부 불순 학생들의 횡포에 강점된 학원을 정부는 이 이상 학원의 무질서를 도저히 방치할 수 없어 문을 닫았던 대학들도 다시 문을 활짝 열고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각 대학 학도 호국단에서는 자체 정기검열과 교련 실기 경진대회를 실시했습니다. 풍성한 가을철을 맞아

0: 영원한 맛으로 불리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증기전이 벌어졌습니다. 연세대학이 2승 2무승부 1패로 우세한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1: 특히 이제 이게 1977년이 그 배경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학생 데모가 많았고 또 그리고 그때 막 계속 학생들도 군사훈련을 받던 시기고 그래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또 좌절되고 막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남성의 언어로만 적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겪었단 말이야. 우리도 거기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도 좀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0: 전국 82개 대학이 졸업식을 갖고 7만 5천여 명의 학사와 8,500여 명의 석사 그리고 600여 명의 새 박사를 배출했습니다.
1: 저도 이렇게 한복 입고 졸업했어요. 이때 1977년에 이제 소설에도 나오지만은 처음으로 대학에서 페미니즘 이제 과목이 개설이 된 해거든요.

0: 그리고 저기 사진 찍힌 모델들도 꼭 제 모습 같아요. 예, 우리 방 풍경인 것 같아요. 제가 묘사한 대로 크림색 뭐 2층 침대 옷장이 있고
1: 기숙사 그중에서도 여대 기숙사를 소설의 배경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0: 작가들에게는 자기만의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소재다. 그런데 그 여자대학교, 1977년에 여자대학교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 소설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진짜 모든 준비를 다 했거든요. 에피소드며 이런 것들 뭔지 객관적인 자료, 제 기억의 자료 다 만들고 인물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야기를 왜 쓰는 거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소설에는. 너무 막막해서 진짜 막 울었어요. 예. 그 무렵에 강남역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예.
2: 서울 서초동에 있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로 제가 깨달았어요. 그 시대가 여성을 어디로 내몰았고 결국 그 여성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 그런 얘기로 좁혀졌죠. 그때 교육받은 여성으로서 내 몫을 했나?

0: 27번 은희경 소설은 답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거는 정답이 있죠. 질문. 은희경의 필살기 5. 두 글자. 가로 열쇠 두 글자. 필살기. 독설?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야.
1: 해외 선물로 처음 작품 활동 시작하셨을 때 오정희 선생님이 심사평에서 하셨던 가장 첫 문장이 일단 이 소설은 매우 재미있다. 그 재미를 유지시키는 동력 중에 하나는 그 유머인 것 같아요.
2: 은 선배가 얘기를 해야 재미있어요. 이야기꾼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마이크 점유율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0: 저는 재미없는 걸 좀 못 견뎌서 항상 소설도 재밌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저 개인으로도 실정을 빨리 느끼고요. 그래서 뭔가 나라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재밌어해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우연히 근처에 있다가 작가님 집을 알아서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4: 집을 어떻게 하셨어요?
3: 아, 잡지 부록에 실린 적이 있던데요.
4: 아, 그런 게 가끔 실리죠. 전 서울 살고요. 여긴 부모님 집이에요.
3: 선생님이 저한테 제일 중요한 작가이십니다.
4: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세요?
3: 네, 정미숙입니다.
4: 정미숙 씨, 반갑습니다.
5: 저는 네. 작가님 처음 뵀을 때 사실 여배우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첩첩산중이라는 홍상수 감독님 만드신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때 제가 프로듀서였어요.
4: 제 연기 어땠어요?
5: 아, 저 이 자리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카메라가 돌면 보통 일반인들은 잘 얼어서 연기를 잘 못하세요. 근데 뭐랄까 너무 새침하게 연기를 잘 하시는 거예요.
4: 네네. 일단 정유미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상황이 마치 정말로 그런 지망생이 그 집 앞에 있는 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줬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로서 역시 상대역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보고
6: 이런 말씀 선생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랑 그 두 살 차이밖에 안 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는 사실 세 마디 이상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근데 은희경 작가님이랑 대화를 하면은 3일 밤을 새도 대화거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선생님은 사실 저도 제 나이 또래 그 30대 후반에 비해서는 최신 트렌드나 뭐 지나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선생님은 항상 저보다 더 한 발짝 먼저 그 트렌드와 소식들을 알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뭐 아이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유행하는 드라마, 영화, 소설, 퍼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셔서 저에게는 항상 최신의 작가라는 그런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은희경입니다. 네.
1: 마침 작가님이 이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인간의 몸, 그리고 노년과 죽음을 다루는 작품인 시간의 감촉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0: 이야기를 구상을 한 것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나는 부모가 없으니까 이제 고아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쩐지 지금부터 제가 죽음의 순번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유가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은 나구나. 이제 10년 전에 써보려고 했을 때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노인이란 존재는 무력하고 퇴행적이고 뭔지 그런 이야기가 어두운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그 나이가 됐어요. 제가 65세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은 삶의 한 단계이고 모든 단계가 그렇듯이 이 단계에도 뭐 새로움이 있고 또 어떤 발견이 있고 또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1: 아마 좀 신작 작품을 아직 전혀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품의 한 대목 혹시 낭독 괜찮으실지.
0: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고 또 해결하면서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순간은 어딘가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사계절을 보내고 있다. 내가 생각한 진실과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지켜져서 훗날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그걸 믿는다면 죽음 또한 소멸이 아닌 시간의 계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가 어릴 때 동화를 읽으면 이제 공주와 왕자가 결국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그리고 끝나거든? 그러면 저는 아, 둘이서 잘 살았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좀 현실주의자인 면모인데 사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랑을 이제 해체되는 과정이 생활이 끼어들면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막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배신감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사랑했던 그 감정은 어딘가에서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나한테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을 어떤 광원처럼 나한테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3: 아, 65세가 된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 삶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미처 모르는 일들이 항상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게 단지 이상한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 때로 재미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게 은희경 작가가 살아있는 현재적인 젊은 작가가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작가가 아, 소설만 안 쓰면 소설가 참 좋은 직업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거를 관찰하고 질문을 갖고 생각을 오래 해보고 관찰하고 공부를 해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0: 누구를 만나고 싶나요?
1: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냥 인터뷰를 핑계 삼아 우리 엄마 아빠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0: 당신의 인생을 영화 또는 책으로 만든다면 제목은 무엇이라 하겠나요?
1: 제목은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의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 일을 하지 않았나.
6: 이해하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 또 내다본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아요?
7: 뭔가 글 쓸 때 이렇게 놓고 그지 그지 그지 왜 안 써줘? 왜 안 써줘? 응? 생각을 덜 한 거야? 안 풀리지? 누구 잘못일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하기도 해요. 사실 제가 겪어보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 사람한테 하면은 이거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어떤 자기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돌도 쥐고 있고 연필도 잘 쥐고 있고 이 아이를 앞에 놓고 내 마음 알지? 서로 불만과 또 하소연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책을 읽어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거.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개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개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싶은 개변호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이건 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번역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8년째 강아지들과 우리 보호자님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아,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그리고 강아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많은 수식어를 붙여주시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식어는 네, 개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개들의 행동이나 언어 그리고 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여러 영상과 미디어에서는 실제로 이들의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개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말을 못하는 이 동물들 대신에 내가 좀 목소리를 내서 알려주고 싶어서 네, 개변호사라는 말을 좋아하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결혼을 한 지가 올해로 딱 10년이 됐습니다. 연애를 11년 하고 그리고 결혼을 10년을 해서 지금 21살부터 42살까지 저의 딱 반을 제 와이프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처음부터 되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하고 결혼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강아지한테만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고 사람한테는 되게 이성적이에요. 우리 MBTI로 보면 T 중에 거의 막 90% 이상 T가 나오는 그리고 저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연애할 때는 정말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딱 좋아진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책 중에 약간 우리 이제 별로 비유를 해서 화성에서 온 사람 그리고 이제 금성에서 온 뭐 사람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같은 한국인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 그 안에 내포된 진짜 의미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그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점점 싸움이 줄어들었고 네, 실제로 지금은 거의 싸우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동물 행동학도 그런 게 아닐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게 아닐까? 그냥 이건 연애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또 서점에 갔더니 더 재밌는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리고 안드로메다에서 온 아이. 이렇게 우리는 사람끼리도 다 다른데 애들이 안드로메다에서 왔다라고 하면 개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먼 곳에서 왔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해 봤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선 언어부터도 많이 다르죠. 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뭐 미국이나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라는 방법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개들은 그렇지 않아요. 개들은 대부분 뭐 몸짓,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몸짓이나 아니면 또 냄새도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뭔가 얘기할 때 말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개는 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분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는 개다라는 말을 아직까지도 개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보다 하등한 동물이니까 좀 강하게 억압하고
혼내고 막대해도 돼라는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랑 비슷한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

가지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 이해하고 그거대로 대해주는 게 개는 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을 존중해주고 이들의 능력과 감정, 언어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에게 올바르게 대하는 게 저는 개는 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저는 항상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한다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했을 때 조금은 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잘 지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예시가 개들의 문제 행동 중에 항상 탑3 안에 들어가는 분리불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강아지들이 배뇨 실수, 오줌을 아무데나 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리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줌을 아무데나 싼다라고 얘기를 할때 가장 먼저 여쭤보는 거는 언제 그러는지를 여쭤봅니다. 보호자가 있을 때도 실수를 한다면 다른 원인이겠지만 보호자가 없을 때만 아무 곳에나 실수를 한다면 이건 분리불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개들이 이렇게 자기 혼자 있을 때 오줌을 아무데나 싸면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혼자 두고 간 것에 대한 복수. 그런데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개들에게 그런 복수라는 고등적인 감정은 있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복수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할 거라는 거를 알아야지 복수인데 개들이 우리가 오줌 닦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아니면 이불 빨래하는 거를 싫어하는 걸 알아야지만 이게 복수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 내가 너무 불안해서 개들의 정상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인 마킹이나 배뇨 작용이 불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호자들은 외출했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줌이 아무데나 쌓여져 있어요. 대부분 또 어떤 행동을 할까요? 개를 데리고 오줌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너 이거 뭐야? 하고 혼내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들이? 개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참 전에 일어난 일과 지금의 결과를 연결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보통 한 3초 이내에 알려줘야지 이해한다라고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데 한참 전에 싼 오줌과 지금의 혼남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개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우리 가족들은 외출했다 돌아오면 나를 이유 없이 혼내. 그러면서 보호자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보호자 눈치를 보고 식탁 밑이나 소파 밑 아니면 방 구석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 보호자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개에 대한 이해가 없는 보호자는. 제발, 지가 잘못한 줄은 알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친구는 불안해서 이 행동을 했지만 상대방에 대해 이해가 전혀 없는 보호자가 얘를 복수나 하는 나쁜 개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면 서열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개들이 서열 문제로 우리에게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 라고 얘기하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서열 이론을 연구한 사람은 나중에 되게 재밌는 일들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내 책을 절판시켜줘. 실험 자체가 잘못됐었습니다. 진짜 늑대들의 무리를 데리고 와서 관찰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늑대들을 잡아와서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관찰을 했고 자원이 모자르고 원래 가족이 아닌 친하지 않은 대상끼리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엄청난 싸움을 하고 거기서 힘이 제일 센 애가 자원을 독차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늑대는 서열이 아주 수직적이구나. 개는 늑대의 후손이기 때문에 개들도 그럴 거야. 억압하고 힘이 세야 돼.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늑대의 서열은 사실 아주 가족적이고 수직적인 서열이 아니라 수평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과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계속 서열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 개의 감정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나를 마치 낮은 대상으로 보고 나를 업신여기면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한다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쁜 애, 나를 우습게 보는 애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개들 사이에서도 달라요. 방금 말씀드린 건이 개라는 전체적인 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람도 그렇듯이 개들마다도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사람도 MBTI가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과학적으로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개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인지 편향적으로 좀 긍정적인 개들. 이걸 좀 타고나거나 아니면 성향적으로, 환경적으로, 인지 편향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새로운 걸 보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애견 운동장도 놀러 가고 산책로를 바꿔도 더 즐거워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개들은 인지 편향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개들은 처음 만났고 처음 본 곳에 대해서는 즐거운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마음을 놓고 신뢰감이 생겨야지 즐거움을 느낀다거나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들마다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개들마다 솔루션도 다 달라져야 돼요. 이게 또 개들끼리도 다르지만 개와 사람이 아닌 개와 고양이도 좀 많이 다릅니다. 개들은 영역동물적인 게더 강한가요? 무리동물적인 게더 강한가요? 개들은 조금 더 무리적입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조금 더 영역적이에요. 그래서 개들은 산책을 꼭 시켜줘야 되지만 고양이는 영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역을 벗어났을 때 불안하는 게 많아지고 그래서 산책을 안 시키는 거죠. 또 반대로 개들은 무리적이기 때문에 혼자 두고 갔을 때 분리불안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고양이들도 요즘은 좀 있지만 혼자 두고 갔을 때내 영역에만 있으면 불안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분리불안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언어도 상당히 좀 다릅니다. 뭐 개들은 꼬리를 막 빨리 흔들고 흥분하는 게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고양이들은 그렇게 꼬리를 흔들고 흥분하는 모습을 네, 정말 싫어해요. 고양이들은 정말 천천히 다가와서 눈금 뻑뻑거리고 와서 그냥 비벼주고 이 정도면 자기의 사랑을 좀 많이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이 스킨십을 하면 아, 이 정도까지면 됐어 하고 물고 도망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네, 자신만의 기준과 그 감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아쉬운 건 보호자분들이 내 반려견의 기질이나 성향,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다 내가 원하는 모습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질과 성향의 차이. 기질은 타고난 겁니다. 바꾸기 어려워요. 그냥 선조 때부터 내려온 DNA에 새겨져 있는 컴퓨터로 보면 프로그램 코딩되어 있는 게 기질이고 이 기질을 바탕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성향입니다. 개들은 우리 사람보다 기질이 더 중요해요. 학습하고 참는 능력이 우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보호자분들한테 얘가 어떤 아이인지, 즉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더콜리 아시죠? 목양견입니다. 저기 스코틀랜드에서 양 키우는 데서 보더콜리 딱 해놓으면 사람이 못하는 그 넓은 지역에서 얘가 뛰어서 양을 쫙 몰아서 이 보호자가 얘기하는 곳으로 데리고 와요. 이거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안 가르칩니다. 타고나요. 어느 정도 큰 보더콜리를 양 농장에 풀었을 때 양을 모는 아이들이 있고
양 무서워.

싸워서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는 아이들 데리고 신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게 기질이에요. 이런 기질적인 면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지, 아, 얘는 선조 때부터 내려온 이런 행동을 타고났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개들의 행동학을 하면서도 느낀 건, 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상대가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와 내가 쓰는 언어가 다르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그게 좋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청년분들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관계를 맺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 태어날 때부터 나만의 스케치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힘들고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스케치북 밖에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고장난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감정이다. 천천히 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게 가장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 2. 심리학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입니다. 제가 잘 아는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는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스트레스로 힘들게 살아가다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외로움을 직면한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에서 시작해서 외로움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겪는 것이 스트레스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느끼는 것이 외로움이기 때문이죠. 외로움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고통이 외로움이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는 뭘까요? 대부분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서 돌아버리는 고통이 스트레스죠. 그래서 지난 편에 다루었던 불안과 우울감은 우리 내면의 측면이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 이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스트레스와 외로움, 일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오늘은 한번 많이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화심리학 연구에서 한국은 스트레스성 사회다. 그리고 일본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회다. 즉, 심리적인 어려움이 한국은 주로 스트레스에 기반하고 일본은 주로 외로움에 기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문화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일본은 내부의 질서와 규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년 동안 누구도 침범하지 않은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엄청난 외부의 침략에 늘 시달리면서 우리 내부에서의 질서와 규율보다는 능동적이고 순간적인 적응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가 됐죠. 자, 그래서 내부의 질서와 규율이 굉장히 중요한 일본. 문화가 어떻게 나타나죠? 선을 안 넘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적응력이 중요한 사주경계해야 되는 한국의 문화, 선, 너무라고 있죠. 게다가 우리는 심지어 참견의 민족이라고 하는 재밌는 농담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존에는 한국과 일본, 스트레스와 외로움 이렇게 중요하게 구분되었지만 어찌 우리라고 외로움을 안 느끼겠습니까? 어찌 일본 문화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다만 정도의 차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스트레스보다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건 외로움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수명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도 놀라고 일본 연구자들도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서 일본은 대표적인 장수 국가라고 각인되어 있거든요. 한일 두 나라의 의학과 과학의 기술력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둘을 거의

낮다라고 봤을 때 양쪽 다 장수국가지만 한국의 수명 증가가 더 눈에 띄고 있다는 건 한번 눈여겨볼 만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한국이 스트레스성 사회, 일본이 외로운 사회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상당 부분 쉽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스트레스보다 무서운 게 외로운 거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대처하고 사회적 지원이 들어가면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 외롭다라고 하는 건요. 참으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 주변에 사람이 없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땐 줄일 수라도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늘리는 방법은 정말 어렵잖아요. 물론 물리적으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스트레스가 오고 물리적으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외로움이 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관계들의 양과 질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혹시 유럽에는 외로움과 관련된 정부 부처까지 생기고 있다는 거 아시는지요? 영국의 예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외로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사람들보다 더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고 이는 역학적으로 인과관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괴로운 것보단 외로운 게 더 나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거나 외로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를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왜 정말 많이 물어보실까요? 그만큼 사람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됐다는 분과 아니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분들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의 주량과 똑같습니다. 주량을 넘겨서 마시면 술의 모든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주량 내에서 마시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면 내가 한 달 혹은 일주일 몇 명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사람을 만나는 것을 다음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어떤 성격 검사를 해도 내향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사람을 싫어하고 낯가리며 만나는 걸 꺼린다? 이건 대단히 큰 오해이자 착각이죠. 저는 내향적이기 때문에 재미있고 즐겁고 생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동일 기간 내에 수가 좀 적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교류의 시간을 가지는 걸 1회 이상 하지 않습니다. 두 번만 돼도 버거워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죠? 한 번은 아주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에 첫 번째 저를 만나는 분은 저를 굉장히 많은 경우에 외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만남을 두 번째 금요일쯤 가지면 그 두 번째 저를 만나는 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경희 교수님, 어디 아프세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지? 저는 사회적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죠. 사회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 대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성은 기름 탱크의 용량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건 중년이 되면서 더욱더 중요하죠. 왜일까요? 청소년기나 청년기에는 그래도 내가 사회적으로 실수를 해도 어느 정도 용서받거나 이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하지만 나이가 꽤 들은 이제 성숙함이 당연히 요구되는 중년의 시기에 제가 월요일날 만난 사람에게 아주 잘 대했는데 금요일날 만난 사람에게는 뾰루퉁한 얼굴, 지친 얼굴, 그리고 계속해서 대꾸하지 않는 불친절함으로 대했다면 저는 저만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분께는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년

된다면 내 사회성의 욕망을 이제 대답하실 수 있고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인맥을 확장하고 네트워크를 다져가는 거. 그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 간신히 가능, 여섯 번 벌써 뭔가 그분에게 언짢은 느낌을 줄수 있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사회적으로 번아웃이 안 와서 외로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친구 몇 명만 있으면 외로움은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얘기를 너무 무작정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만 몇 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 중에 단한 사람을 잃어도 끊임없는 배신감이나 상실감으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그 무엇보다도 가깝고 깊은 관계 못지않게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 외로움을 꼭 극복해야 하는 걸까요? 외로움을 즐기는 방향으로 적응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사실 이런 질문들은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했던 스스로와 세상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 철학적 고민들의 대부분은 결국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죠. 고독은요, 나 혼자만의 시간에 생각을 계속 진행시키는 거고요. 외로움은 나 혼자 버려져 아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즉 멈춰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으로 고통받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고독은 즐긴다라고 하는 표현에 동의하죠. 그렇다면 고독을 즐긴다는 것, 어떤 뜻일까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더 나아가 어떻게 의미 있게 시간을 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독서, 취미, 문화, 레저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불리는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곳에도 돈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되냐고요?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하면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님의 말처럼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하는 최고의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나쁜 관계로 도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싸우고 이용당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죠. 그러면 다시 아무 관계없는 외로움으로 도피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악순환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온갖 취미 생활을 다 해도 외로워서 정말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문화심리학자들이 한국 사람은 인정투쟁적 삶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정투쟁. 청년 헤겔 철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자기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다른 사람이 뭔가 인정을 해줘야만 내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타인의 인정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주체성과 정체성, 즉 존재의 의미가 타인의 인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 삶이 한국인의 삶에 많이 녹아 있죠. 왜냐하면 한국인은 특히 남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인정투쟁적 삶은 비율을 잘 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인정투쟁이란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이 김정은 박사님은 훨씬 더 쉬운 말로 그러면서도 더 잘 이해가 되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사회. 그리고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 이렇게 쉬운 말로 바꾸니 해결책도 너무 잘 보이죠.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이 아닌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있는 삶. 즉, 취미 생활을 다 한다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아니라 그 취미와 문화와 여가와 레저를 통해서 오로지 남들을 감탄시킬 목적과 과정을 밟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한테 언제 감탄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투쟁적이고 경쟁적인 취미 생활이 아닌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고 새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이기는 의외의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수면, 잘 주무시는 거예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꽤 열심히 연구해왔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을 안 자면 외로울까? 외로운 사람이 잠을 못 잘까? 연구해 보면 잘 안 자는 사람이 외로운 경우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잘 주무셔야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잠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텐데요. 제대로 자는 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잔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자 역량입니다. 그저 누워서 잠이 안 와라고 얘기하는 건 그저 책을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면서 머리에 안 들어와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무책임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잘 수 있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과 그리고 경험을 쌓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다라고 하는 느낌을 조금 더 마음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잘 대처한다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답답하시죠? 저도 그런 말을 해드릴 때마다 참 막막하고 죄송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바로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마. 혹은 스스로에게도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말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정말 들을 때도 답이 없고 하면서도 대책이 없는 얘기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스트레스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양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내가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느끼는 부정적 감정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정적인 감정이란 게 아닙니다. 통제권이 없다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통제권이 있으면 꽤 힘든 일을 당해도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요. 그리고 통제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는 거죠. 자, 통제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저에게 스트레스 줍니다. 김경일 부장, 일 그거밖에 못하겠어? 그러다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어? 심지어 인간적인 모멸감 느낄 만한 말을 하죠. 김경일 부장, 머리는 큰데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간 거야? 저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약간 황당하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책상으로 돌아가서 인형을 하나 꺼내서 박상무라고 쓰여 있고 압종을 하나 가져와서 이 박상무라는 인형을 압종으로 한번 찌릅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그 박상무가 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두 번 쿡쿡 찔렀더니 그 박상무가 하면서 두 번 괴로워합니다. 황당한 얘기지만
이런 게 바로

전형적으로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거나 혹은 상처되는 말을 해도 통제권을 내가 완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래서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고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통제권을 가지란 말이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시적으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빨리 이동해. 이런 말은 그나마 좀 낫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작고 구체적인 길을 같이 가자는 제안을 저한테 합니다. 작고 구체적인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옆길, 뒷길, 안 가본 옆 동네의 골목길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그런 길을 가려야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큰 스트레스는 큰 변화로 풀어내자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갑자기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도 배낭 메고 혼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죠. 내가 표지판도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유럽의 어느 해안가를 걷다가 물밑듯이 올라오는 스트레스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변화, 통제권, 작고 구체적인 것, 이세 가지 삼위일체가 다 갖춰지고 있어야 됩니다. 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부터 벗어나는 거고, 그리고 작고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의 근거에서 스트레스 푸는 법들을 각자 자기만의 방식을 가져보는 것 의미가 있겠죠.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뭘까요? 만병통치는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게 어떤 유형의 스트레스일 때 나는 이런 방법으로 잘 빠져나오더라 라고 하는 자기만의 개인 데이터베이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신체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고통, 이두 고통을 별로 그렇게 다르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엠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 우리말로 전측 대상회 같은 물리적 상해로 인한 피 흘리고 뼈 부러졌을 때 느끼는 신체적 상해로 인한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영역과 사회적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하는 영역이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중첩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연구자들은 우리의 뇌는 뼈 부러지고 살점 떨어져 나간 고통과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을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몸 다쳤을 때 어떻게 하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혈액순환 잘 되게 몸을 잘 풀죠. 재밌게도 스트레스 역시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정신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 정신력으로만 이겨내려고 한다는 거, 이건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뇌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농담을 주위 사람들한테 합니다. 나 어저께 괴한한테 망치로 세대 맞았어. 심지어 좀큰 스트레스를 받을 땐, 나 어제 운전하고 있는데 덤프트럭에 들이받쳤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진짜? 그럼 몸 어때? 피난 데 없어? 다친 데 없어? 피 많이 났어. 어디? 여기. 뼈 괜찮아? 아니, 부러졌어. 어디? 여기. 우리의 뇌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중요한 거. 마찬가지죠. 몸을 다친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잘 푸는 겁니다. 스트레스 푸는 법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술로 풀지요. 물론 저도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다는 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술은 진정제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술을 마시면 우리는 흥분할까요? 술은 진정제인데요. 술은 두 가지 국면에서 두 번 다 진정제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국면에서 우리를 진정시키는 기제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국면에서 뭡니까? 이제 제대로 진정시켜서 일반적인 진정을 시켜서 그래서 사람이 이제 쓰러지죠. 내가 이 제어 장치를 풀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술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한다. 그리고 그건 그 방법은 유지한다면 어떻게 술을 드셔야 되는가? 바로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내 직장을 잘 모르는 사람과 일단 만나셔야 됩니다. 나의 분노 제어 기제, 원망 제어 기제를 풀어도 폭발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가끔 직장에서 겪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 제어 장치를 풀고 순간적으로 필요 이상의 혹은 너무 강하게 원망과 섭섭함과 심지어는 욕지기를 내뱉으면서 다음날 오히려 2차적인 스트레스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다른 곳에 하면 이건 큰일 날 텐데. 그래서 내 일을 잘 모르는 혹은 그 스트레스를 겪은 곳과 무관한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가볍게 술을 신변잡기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직장인 대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저는 수원시 인계동에서 스타카 센터를 하고 있는 김창석이라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대학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장님한테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장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 사이에 저는 한번 빵 터지죠. 그리고 학살점에 문제가 있으면 조절을 해야 되잖아 라고 하면 다시 물어봅니다. 학살점은 뭔디? 그럼 전또 학살점을 찬찬히 풀어나가면서 재밌게도 총장님과 학살점을 운영하는 대학 본부가 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겠구나. 아, 그래, 나도 일부 책임이 있네. 이러면서 제 감정을 잘 누그러뜨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양하고 느슨한 관계를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카센터를 하는 그 친구가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아주대학교에만 모든 관계가 있다면 그건 갈 사람이 없으니 안에서만 그 문제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서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측면들이 있죠. 바로 우리 중에 상당수가 스트레스를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하면서 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를 비롯한 수많은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이 정말이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제일 주위에 있는 착한 사람을 골라 그 사람이 만만하다는 무의식적 착각을 통해 그 사람한테 풀고 화풀이하고 괴롭히는 실수를 저지른다. 우리가 만만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을 만만하다 그러죠. 하지만 꽤 많은 경우에 바보가 아니고 영리한데도 선한 사람을 만만하다고 착각하는 결국은 본인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화내고 분풀이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건 꼭 고치셔야 하는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만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로 풀면 좋은 사람부터 나를 떠나기 때문이죠. 실제로 나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을 골라 화냈기 때문이고요.

0: 뇌에 스트레스를 나는 풀고 있어라는 신호는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는 큰 방법, 긴 시간으로 푸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얼마 있나 먼저 체크하시고 그 짧은 주어진 시간에 어떤 작은 방법으로 풀 수 있는지를 자주 고민하시고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없다? 저는 칼국수 먹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칼국수가 영혼을 맑게 하는 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 뇌가 칼국수를 먹을 때마다 무언가 이완감을 느끼고 있는 연합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5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제 신체를 주무릅니다. 1분밖에 없습니다. 심호흡을 최대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하죠. 그래서 저는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저는 그 짧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러면 우리의 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김경일, 너참 그래도 성의가 있다. 그래서 좋아, 나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 스트레스에 자포자기 하지 않을게. 자아와 그리고 뇌가 분리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서로 완전히 이별하지도 않는 최고의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법, 외로움을 다루는 또 다양한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께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는가? 사람을 얼마만큼 만나야 외로움을 덜 느끼나?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놓치지 않도록 메모하고 기록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성공에 가까워지는 심리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미리 차수판, 모래주머니 등을 비치해두고 집중호우 시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터널이나 지하차도로의 진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차량 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또한 금지입니다. 침수 대비 행동 요령을 기억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김종승이라고 합니다. 금융 IQ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주식과 펀드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펀드가 나타나기 전까지 투자란 개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직접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은행에 예금을 맡기거나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펀드는 이전의 방식과는 구분되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투자 수단이었습니다. 펀드를 통한 투자에서는 투자자는 투자금만 납입하고 그 밖의 일들을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공동으로 운용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나눠주기 위한 투자의 한 수단으로서 공동투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흔히 사모펀드로 불리는 PEF는 넓게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공동으로 운용하기 위한 투자 수단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일반 펀드와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도 지니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자금의 모집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공개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합니다. 자산이나 거래 경험 등 투자자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불특정 다수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반면 PEF는 자금력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투자 경험을 갖춘 소수의 투자자만을 비공개적으로 모집하는데 이런 방식을 사모라고 부릅니다. 국내 법상으로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의 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PEF의 기본적인 속성은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한 금융투자의 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목적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PEF를 활용한 투자 대상이 과거보다 훨씬 다채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벤처캐피털 펀드입니다. 스타트업 기업과 같이 다소 위험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모펀드는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투자를 실행합니다. 펀드를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기업 공개나 주식 매각을 통해 이익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실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잡는 펀드도 있습니다. 썩은 고기를 처리하는 대머리 독수리의 특성에 빗대서 흔히 벌처 펀드로 불리는 것들입니다. 파산 위기에 놓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은 부실 증권으로 분류되어 헐값에 거래되기 마련입니다. 벌처 펀드는 이런 증권들을 싸게 사들여서 초과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외에도 사무용 빌딩이나 호텔처럼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도 널리 활용됩니다. PEF 투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준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특성상 보다 자율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 문제입니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보호 의무 수준이 일반 펀드에 비해 경감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본래 개념은 공격적인 방식에 투자하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1949년 헤지펀드를 창안하며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투자 기법을 선보인 알프레드 윈슬로는 본래 투자하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존의 관행적인 투자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그는 새로운 운용 전략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화랑기에는 돈을 벌고 침체기에는 손실을 감수하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은 사실 도박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시장의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언제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윈슬로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매입 전략과 매도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하되 고평가된 주식은 공매도를 통해 미리 매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자금을 빌려 투자 규모를 늘리는 레버리지 전략도 함께 구사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 전략을 구사해 20년간 펀드를 운영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자그마치 4,80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이름과 투자 스타일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6년 그가 이룬 투자 성과가 포춘지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슷한 패턴을 따르는 펀드들이 잇따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련한 투자 전략은 이후 헤지펀드 운용의 기본 원리로도 물론 활용되었습니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공동으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사모펀드의 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PEF와 같이 기업에 대한 경영권 행사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상승장이나 하락장 같은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활용되는 헤지펀드의 대표적인 운용 전략으로는 롱숏 전략, 공매도, 레버리지와 같은 투자 기법을 들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가장 흔한 전략은 롱 전략입니다. 같이 상승이 예상되는 주식 같은 투자 대상을 사두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죠. 예상했던 대로 가격이 오른다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헤지펀드는 롱 전략과 함께 매도 전략인 숏 전략을 동시에 구사합니다. 같이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은 매수를 통해서, 같이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매도를 통해서 손실을 피하고 추가적인 이득을 얻고자 합니다. 이처럼 숏 전략을 실행할 때 주로 쓰이는 방식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란 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투자은행과 같은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이를 시장에 내다 파는 투자 방식입니다. 투자 과정에서 활용된 공매도나 레버리지 효과는 유례없는 성과를 올리게 해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이런 투자 기법들을 활용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이 헤지펀드가 추구하는 기본 전략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전략이 빗나갔을 때는 헤지펀드 역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한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시점에 리만 브러더스의 파산을 미리 짚어내서 스타덤에 올랐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아인혼이라고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하지만 그는 2018년 마이너스 34%라는 최악의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바로 미국의 혁신 성장을 주도했던 테슬라, 넷플릭스, 아마존 등의 종목이 하락하는 데 크게 베팅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만 헤지펀드 운용자산의 3분의 1을 달린 처참한 성과는 결국 대형 기술주, 혁신 성장주에 대한 공매도가 과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어하기 힘든 경제 상황의 변동 앞에서도 헤지펀드가 무력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994년 펀드계의 롤스로이스로 불린 만큼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사의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펀드에는 전 연준 부의장과 당대 최고의 트레이더들을 비롯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들까지 합류할 만큼 구성원들의 이력이 화려했습니다. 천재들이 모여 만든 LTCM은 설립과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첫 해에만 투자자들로부터 12.5억 달러를 모아 28%의 운용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1995년과 1996년에도 각각 40%가 넘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LTCM의 투자 원리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발행한 고평가된 채권을 빌려 이를 매각한 돈으로 저평가된 신흥 개발국들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 규모를 늘려 러시아 국채에 대량으로도 투자했습니다. LTCM이 마련한 정교한 수학적 원리와 위험 관리 방안에 따르면 계산상 이들이 망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번뜩이던 예측 모델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1998년 8월 계속된 경제 위기로 인해 러시아 정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불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자 LTCM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국채는 저평가 수준을 넘어 폭락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공매도 후 이들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같은 해 8월 21일, 단 하루 동안 입은 손실만 하더라도 5억 5천만 달러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LTCM은 1998년 9월 연방준비제도와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이 마련한 구제금융으로 급한 불을 끄고 펀드 운용 권한 일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천재들도 시장을 이긴 데는 실패한 셈이지요. 위험 관리보다 초과 수익 달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라면 반드시 되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펀드라는 투자 방식도 생소한 것이었지만 요즘의 펀드는 투자 대상과 운용 방식 역시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체 투자 수단이 등장하는 것과 더불어 최근에는 인간 펀드 매니저를 대신해 AI 펀드가 투자를 수행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AI 펀드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편은 아니지만 언젠가 인간 펀드 매니저를 완전히 대체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금융시장은 그 어떤 분야보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곳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펀드 투자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앞으로 주목받을 펀드 투자의 대상은 무엇일지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천재도 시장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지난번에 무화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잖아.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늘 해야 되는 게. 너무 사실은 힘든 부분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다 고민을 하다가 뭐 전공법이 뭐 제일 좋은 것 같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저 보이시죠? 눈 감아보세요. 눈 떠보시고. 그 눈동자에 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눈 감으면 사라지죠, 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게 우리 눈동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세상 보이잖아, 이렇게. 근데 안 그렇다? 잠자리가 보는 세계랑 박쥐가 보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 알잖아요. 프랑스 소설가 프루스트가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한 세계가 열리고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세계가 없어진다는 게 맞다고요. 저 안경 쓰고 있잖아요. 안경 쓰고 보는 세계가 진짜 세계예요. 벗고보는 세계가 진짜 세계예요. 안경 쓰고 보는 세계는요, 세계가 표준화되어 있는 세계에 불과해.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글씨 크기를 그렇게 썼는데 안경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나 자신, 마음을 다루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틀 동안 다뤘던 것 좀 외부였잖아요. 뭐 벚꽃이든 이슬이든. 오늘은 그걸 봤었던 나를 다루는 그 부분이니까 조금 힘들고. 이리 생각해도 돼요. 깨달은 자, 부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걸 엿보는 거니까 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이 고요할 정자, 고요하다라는 단어가 우리의 이제 키워드예요. 뭐 산사나 이런 데 가면 스님들이 참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다 그런 노력들이 이거와 사실 관련된 거고, 도대체 이게 뭔지. 나 따라서 흥분하는 게 아니라 흥분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는 어떤 사람이 좋은 선생이죠. 나 화나는 거가 한 50인데 그 인간을 만났더니 천으로 만들어. 뭐 이런 사람을 부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하잖아요. 너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럴 때 있죠.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 해야 된다고. 마음이 막 뜬 상태에서 바로 그 사람 욕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해요. 스트레스 푼 거야, 내가. 일단은 우리가 순서처럼 김선호 시인의 시 중에서 제일 짧은 시인데 지옥에서 보낸 새철이에요. 지옥에서 보낸 새철. 그렇습니까? 나는 있습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나에 대한 습관 아닙니까? 예, 이렇게 끝나요. 시가 너무 짧아, 사실. 아, 이런 시 접하면은 막 마음이 아프죠. 뭐 이거를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정보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보량이 있으면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맞추는데 똑똑해 보이려면 말을 많이 안 하면 돼요. 말을 많이 하니까 금방 상대방이 아는 거야. 침묵을 지키면 똑똑해 보여요. 그리고 이상한 말 하나 툭 던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 상대방이 물으면요, 웃고 웃으면 돼요. 그냥 이러는 거예요. 뭐. 직장 상사나 시어머니나 선배나 회사 CEO가 뭐라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어휴, 이 깔끔하다. 근데 사실 이런 시를 접할 때는 좀 힘들다고. 나는 있습니까? 그 처음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대화 상대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일반적인 얘기였을 거야. 그렇습니까? 라고 되물어 본 거야, 사실은. 그 사람은 분명히 얘기했었을 거예요. 자아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우리는 일관적이어야 돼. 그러냐고! 그렇습니까? 라고 대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상대방이 딱 뭐라고 그러고 우리 나라는 것은 자아 정체성을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막 그런 얘기 했겠죠. 그때 김선호 시인이 또 물어보는 것 같아. 그 당신이 말하는 나라는 건 있냐고. 여러분들 나 알죠? 나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나라는 말을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꼬맹이 때도 썼고 나이 들어서 계속 썼어요. 사실은 계속 써왔어. 그 나가 다 같냐? 같지 않아요. 그중에 뭐가 어떤 게 진짜 나예요? 제 경험으로도 옛날에 우리 음식 중에 전라도 음식 중에 홍어 삭힌 거 있잖아요. 제가 경상도라고요. 그거 못 먹어요. 처음 먹어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놀란 건 내가 다시는 내가 저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로 했는데 저 혼자 길을 가는데 홍어가게에서 홍어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입에 침이 돌더라고.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중독성 있잖아. 그냥 혼자 가서 먹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 뭐 뭐야 홍어 먹기 전에 그다음에 지금 내가 홍어가게에 들어갔어요. 삼합이든 뭐를 뭐 홍어코도 먹었어. 그게 연속적이지만 또 변화도 있죠. 홍어를 좋아하는 나는 된 거야. 나에 대한 일관성, 그런 것들은 진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려면 그러면 여행도 갔어도 안 돼요. 뭐 여행 왜 가? 그냥 일관적으로 집에만 있지, 그냥. 나는 있습니까? 라고 이제 되물어봤잖아. 상대방이 그래서 딱 그러겠죠. 그래서, 나라고 쓰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갑갑한 거죠. 예? 홍어 삭힌 걸못 먹었던 나와 홍어 삭힌 걸 먹는 나는 굉장히 다르잖아. 하지만 나머지 나들이라고 해도 되죠. 나 안에 복잡하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선호 주인도 비슷한 맥락에서 물어본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이냐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좀알수 있는 식구절을 하나 얘기를 하신 거죠. 나는 나에 대한 습관 아니냐. 나라고 말하는 습관.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데에서 진짜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나라는 개념 배우는 거야, 나. 잘 봐요. 이거 뭐야? 여기 어린아이예요. 칠판, 칠판, 칠판. 가르칠 수 있잖아요. 책, 책, 책, 책, 책. 반복해서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나는. 나라고 그래요? 이게 너잖아,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 못 가르쳐요. 다 가르치고 그게 아닌 게 나라고 가르쳐야 돼. 엄마가 나 그러면 애가 이럴 거 아니야. 엄마 보고 나 그게 나야 너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살 정도 돼서 나라고 쓸때 자의식이 생겼다고 그래요. 정신 분석학에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나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나 있고 뭐 서양에서는 아이라고 있고 뭐 기타 등등 별로 많이 안 쓰죠 사실은. 고유명사랑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강신주라는 이름을 내가 쓰면 굉장히 이상하다? 강신주 배고파? 내가 쓴다고 생각해봐요. 귀엽지? 약간 맛이 가 보이지? 우리 이름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요. 타인들을 위해서 존재해.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남이 내 이름 부르는 게 수천 배 많다. 나라는 용어도 사실은 거의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무아부분 할때 그랬잖아. 자꾸 나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건힘 있는 사람들이. 나 변덕 부리지 말라고. 너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냐고 억압할 때 정체성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에서 중요한 건 나는 나에 대한 습관 아닙니까? 나라는 거는 습관이에요. 맞아. 근데 여기서 습관이라는 게 포인트가 있어요. 습관의 과거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노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현재. 노! 싫어! 하는 것들은 과거 습관의 기준이야. 내가 홍어 삭힌 걸 먹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음식 들어오면 뭐라고 그러겠어? 오케이, 좋지. 어떤 사람이 노라고 그럴 때. 안 먹어봤으니까 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때 보면 과거가 습관이 우리를 지배한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제대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한 일주일은 기상시간에 맞춰 일어나요. 똑같아. 일어날 필요 없어. 그냥 자면 돼. 왜 일어나요? 습관.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대하고 한 15일 보름까지만 하면은 사복고시도 패스할 것 같아, 남자들은. 한달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대로. 낮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 일어나기 힘들고.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가 현재를 딱 맞이하더라도 과거적인 것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선호 시인이 나는 나에 대한 습관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걸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나라는 건 습관이다. 이것만 알아도 좋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판단 내리고 좋다고 하는 건 습관일 거야. 이 습관의 내용에 음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잘못된 교육. 일제시대 때 친일 교육 받았던 사람들, 가부장적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그 과거에 배운 거잖아. 그거대로 판단을 내리는 거야. 이거 자체가. 기억의 싸움 아니에요. 이 기억을 장악하고 싶은 거지. 왜 역사 문제가 항상 중요하겠어요? 그 역사를 장악하는 자, 현대를 장악하고, 현재 판단력을 장악하고, 미래도 장악한다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꺼놨죠? 스마트폰을 저한테 주세요. 이거 울리지 않죠? 이거 소중한 거잖아요. 제 거예요? 제 거라고 합시다. 여기다 놨어요. 근데 내가 얘를 놔두고, 근데 여기에 둔 거를 모르고 내가 갔어.

소중한 거잖아. 소중하지 않은 거면은 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스마트폰 아시잖아, 여러분들. 바꿀 때쯤 되면 자꾸 떨어뜨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처음에는 막 애지중지 하잖아. 근데 진짜 소중한 거예요, 저거는. 돌아가서 여기에 있었는데 내가 와보는 거야. 짝짝짝짝짝짝짝. 와봤더니 이게 없어졌어요. 여기 없어졌어. 어떻게 됐는지 없어졌어. 누가 가져가든지 간에. 그러면 내 눈에는 뭐가 보여요? 여기 없는 스마트폰이 보이잖아. 그게 핵심인데, 여기 문 열고 지금 처음 들어오는 사람한테 내가 이거 딱 가르치면 스마트폰 얘기를 안 해요. 왜 테이블, 왜 단상을 가리키나 이런단 말이야. 제가 기억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 소중하냐면, 우리 머릿속에만 이게 없다, 스마트폰이 없다라는 형식으로 스마트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찾는단 말이야. 이걸 집착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건 없어. 다 있어요. 벚꽃을 이쁘게 보니까, 핀 걸 보니까 진 다음에 딱 보면은 벚꽃이 없네 이러지. 아예 그 벚꽃을 안 본 사람들한테 그냥 벚나무야. 우리 머릿속에만 있어요. 머릿속에만. 없다라는 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러죠. 이렇게 가리키죠. 근데 여기 없어진 그 가정을 몰랐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여기에 뭐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 이게 바로 기억이 가진 힘이에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소중한 거 없어졌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 다른 걸 안 보여요. 다른 거 신경도 못 써. 기억이 있는 한 우리는 뭐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야. 특히 소중해야 돼요. 근데 기본 전제는 소중한 거. 그리고 그것들이 애달죠. 스마트폰 얘기했어요. 그게 아이면 어떡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머니면 어떡할까? 아버지면 어떡할까?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집에 갔다 바깥에 갔다 문 딱 열면 자기도 모르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같이 지냈는데 없어진 거야. 없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이래서 밥을 두 공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은 죽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기억이라는 문제가. 그리고 이 기억이 세지면 딴 게 안 보인다라는 게 문제야. 이렇게 보면 단상이 보여야 되는데 없어진 스마트폰이 보인다. 이렇게 보면 그냥 벚나무가 보여야 되는데 그 없어진 벚꽃이 보이고 이렇게 보다 보면 거울을 보다 보면 있죠. 40, 50 먹으면 내 얼굴이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잃어버린 젊음이 보이면 답이 없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그날 딴 게 보이겠냐고. 다 안 보이지. 다 안 보이죠. 그냥 온머리에 스마트폰이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한참 지나면 스마트폰을 까먹게 돼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남편을 잊어버리게 될 거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머니를 잃어버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난 영원히 힘들 것 같고 이 집에 오면 부재를 느낄 것 같고 뭐 이럴 것 같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1년 지나면 또 사그러들어. 하지만 그 사이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많이. 기억이라는 문제. 기억한다라는 문제. 요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지금 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현재 불교에서도 옛날에 그랬잖아. 있는 그대로 본다. 제가 그럼 뭘 봐야 돼? 테이블을 봐야 돼요. 여기에 스마트폰이 보이면 여러분들 요 위에 뭐 못 갖다 놓는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딸이 죽었을 때 그 방이 있죠. 방에서 그게 보이면 그 방 못 친다. 아이가 앉았었던 그 자리에 아버지 어머니가 앉았던 그 자리에다 가재적으로 어떻게 놔요? 못 놓지.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의외로. 호주머니에 이렇게 돈 같은 거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우리 막 의지로 한다고 이렇게 호주머니 보고 돈 없어, 돈 없어. 어차피 빈주머니야.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하면 할수록 돈이 생각난다. 뭐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려야지. 이거 답 없다. 이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잖아. 잊혀진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많은 부분은 과거적이고 습관적으로 가는 거야. 요것들이 사실은 문제인 거죠. 집착. 거울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 뭘 보여요? 여기 나이 계신 분들은 주름이 늘었다. 나이가 들었다. 새치가 늘었다. 이런 거 보이잖아. 이렇게 돼야 되죠. 40 먹어도 예쁘고 30 먹어도 예쁘고 45세 돼도 예쁘고 다 예쁜 거야. 벚꽃이 처음에 조금 폈을 때도 예쁘고 3분의 1 폈을 때도 예쁘고 3분의 2 폈을 때도 예뻐야 되지. 3분의 3 폈을 때 다 폈을 때도 예쁘고 지기 시작했을 때

예뻐야 되죠. 근데 확진 거가 기준이면 3분의 1 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슬퍼진다. 딴 거를 본다.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대, 30대에 맞춰져서 우울하잖아. 몸이 뚱뚱해져도 거울 봐요, 그냥. 뚱뚱해지니 이쁘구나. 이리 보면 되는데 자꾸 그 안에 날씬한 나를 자꾸 보려고 그래. 답 없다. 그럼 현실 못 살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번뇌랑 집착이라는 것들이 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견제를 못 보게 할때 문제가 되는 거야. 번뇌와 집착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이 비유를 많이 쓰죠. 이거 거울이거든요. 거울. 거울에 때가 묻었어. 여기에 사람이 하나 있어. 이건 언제 묻었냐면 이 때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억과 습관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 기억이 오래 남아있으면 그 사람 기준으로 새로운 사람을 다 재단하게 돼 있단 말이야. 요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못 만나잖아. 불교에서는 당연히 뭐라 그래, 이거? 요거 제거해야 되잖아. 요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 거울이 지금 현재 비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옛날에 묻은 때잖아. 요게 이 사람의 모습을 바로 안 비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거울의 비유를 계속 쓰는 거예요. 저걸 닦아야 된다, 닦아야 된다라고. 조금 이제 힘들어. 힘들어지시죠? 예. 습까지 묻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기억으로 남는 거야. 번뇌와 망상이라는 거는요, 100% 뭐냐 하면 과거의 것들 사라졌는데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걸 어떻게 지울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워나갈까? 그 얘기를 조금만 좀 해보자고요. 바수반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식불교, 그러니까 마음을 다루는 불교 철학, 수행하는 전통이 있어.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게, 사람의 의식은요, 안이 비설신, 이게 안이 눈이고요, 이가 귀고요, 비가 코고요, 설이 혀고, 신이 몸이에요, 접촉하는 거. 그 다음에 의가 우리 무슨 단어 같은 거 생각하는 거 있잖아. 봄, 젊음, 마나스가 나에 대한 의식이야. 나는 나다라는 의식. 제일 바닥에 아래야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래야식이 뭐예요? 여기 아까 스마트폰 비유라면. 여기에 스마트폰을 두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 아이가 죽었다라는 걸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막 집착을 하고 번뇌를 하죠. 내가 현재에 사는데, 뭐를 봐도 지금 현재는 경험을 못 해. 지나가다가 꼬맹이를 봐도 내 죽은 아이 생각하고 남 스마트폰 봐도 내 스마트폰 떠오르고 그럼 인생을 못 살잖아. 그래서 불교에서 바수반두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 아래야식을 깨끗하게 제거하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제거해야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쓰는 게 거울의 비유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거울을 제가 그린 거야. 어머? 주름이 하나 생겼네라던가. 젊음이 사라졌네라는 이런 느낌으로 보일 때 있죠. 보일 때 뭐로 보는 거예요? 젊었을 때 기억으로 보는 거잖아.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까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이렇게 돼야 돼. 30대 때내 모습은 어땠지? 이러면 잘 사는 거야. 70 먹은 할머니가 30대 때내 모습은 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야. 내 젊음이 사라졌고, 내 건강함이 사라졌고, 내 탱탱한 피부가 사라졌다라고 보는 순간, 요 아래야식, 알라야식이 작동을 하는 거죠. 요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요. 60 먹은 내 모습 좋다. 70 먹은 내 모습 좋다. 80 먹은 내 모습 좋다. 이리 봐야 되잖아.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잘못 산 거지, 인생을요. 스마트폰 잃어버린 사람이 평생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살겠냐고. 예,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안이 비설신 뭐 계속 내려가도 요거를 닦아야 된다, 요거를. 요 기억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게 중요하다. 예? 요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럴 때 재밌는 게 명경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경자에 주목해야 돼요. 청동거울이에요. 세 금자가 들어있다라는 건. 밝은 겨울이라는 게뭘 얘기를 하는 게 아시겠죠? 그 녹슬어요, 저거에. 계속 닦아야 돼요. 계속 닦아야 돼. 마음을 그래서 이 비유로 쓰는 거예요. 녹이 쓴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닦아내야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청동 거울에 보면

그러면 때가 낀다? 때는 지금 현재 비추는 거 말고 그 이전에 때가 낀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우신 분들은 알 거야. 사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아이가 죽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해되죠? 그것이 현재를 부정하게 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기억까지 까먹는다라고 독해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의 기억이고 죽은 내 아이도 알아. 내 젊음이 사라진 것도 알아요. 아는데 거울을 볼때 나는 이렇게 젊었었어. 나 스마트폰 잃어버렸어. 어떡하지? 이걸로 없이 집착 있죠. 굳이 없는데 그걸 보려고 그러지 않는 마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진짜 명경에 노골처럼 다 지워서 우리 기억을 다 리셋시키는 게 가능할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기억은 나지만 그게 내 현재 삶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스마트폰 카페에 잃어버렸지. 무슨 말인지 알죠? 30대 때나 진짜 예뻤어. 그렇더니만 거울을 보면서도 지금 내 얼굴을 볼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한테 숙제인 거예요. 지금도 어느 대학원이나 이러거나 어떤 스님도 설법할 때 보면 이 알라야식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기억이라는 거를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이 기억의식이라는 거를 기억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헤아려야 될것 같아. 나한테 집착과 막 번뇌와 세계를 못 보게 하는, 그쵸? 아주 강력한 거. 스마트폰을 당장 잃어버린 한두 달은 비스무리한 스마트폰 안 봐도 저거 내 건가? 제가 훔쳐갔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한 3, 4개월 동안은 어머니가 어떻게 됐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어머니가 막 있는 것 같고, 문 열고, 엄마 갔다 왔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 영정만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 죽은 거 알죠? 그게 집착을 낳진 않잖아. 두 가지를 기억을 하자고요. 우리 머릿속에는. 알라야식을, 과거 기억을 지우자라는 건 지금 나를 지배해서 그런 건데, 그걸 완전히 다 없애가지고 나를 침해 상태로 만들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불교에서 부처의 마음을 만들 때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무 때가 없는 마음. 맑은 청동 거울 같은 마음이 부처의 마음일까? 내가 한달 전에 이 사찰에 올라왔는데 그것도 까먹으셨어. 그런 걸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게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했었던 것들은 까먹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가르쳐 볼게요. 보이죠? 없는 거 보이죠? 스마트폰. 우리는 알아요. 왜냐면 이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졌잖아. 근데 저기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 이렇게 가리키면 뭐라고 그래요? 단상이라고 그래. 여러분이 집착하는 거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딴 사람들한테는요, 세계는 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기억만이 문제예요. 돌아보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기억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는 전통으로 불교는 진행하고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동서양 할것 없이 가장 탁월한 불교 이론가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원효스님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원효스님이 얘기했었던 것이 마음이 고요하다라는 거 기억나요? 정, 그거를 강조했었어요. 내일 시간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그 기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내일 좀 실마리를 좀 볼게요. 예, 이걸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들만 지울 수만 있으면 깔끔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집착도 없잖아. 고통이 없어질까? 그게 부처의 마음인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근사한 풍경,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는 게 100배 낫다고. 확 밀어버려요, 바닷가에. 그럼 정신 차려. 리액션이 되잖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차량이 침수됐다면 이렇게 대피하세요. 주행 중 물이 차오른다면 멈추지 말고 저속으로 한 번에 통과하세요. 차량을 정차하거나 기어를 바꾸면 엔진이 멈출 수 있습니다. 수압으로 인해 차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창문을 열어 대피로를 확보하세요. 만약 창문으로 탈출이 어렵다면 당황하지 말고 물이 배까지 차도록 기다린 후 문을 여세요. 주행 중 시동이 꺼졌거나 주차한 곳이 침수된 경우 차량을 과감히 버리고 대피하세요. 특히 지하 주차장은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착한 대피를 위해 행동요령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오늘 그러면 스테이크 먹나요?
1: 어떤 놈이 훨씬 다르죠?
2: 우와! 우와! 우리 17,000원으로 이 맛을 낸 거야, 우리가.
0: 섬유 공장 알바생.
2: 근데 왜 모집이는 두 명밖에 안 돼?
3: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4: 아, 가자! 또 가자!
0: 아, 여기 좀 스파르탄데, 형님?
5: 진짜 뜨겁다, 여기.
6: 파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아,
2: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슬리핑 트레인 티켓 오피스. 직원분께서 모니터를 돌리시면 서버 다운.
7: 바이바이.
2: 땡큐.
7: 바이바이.
8: 여기야?
0: 둘이 갔어.
8: 아, 이거 2인이야?
5: 죽었다.
8: 이게 침대야?
0: 나름 세면대도 있네.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평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
8: 갈 수는 있겠지, 어떻게든.
0: 헬로.
9: Yes,
0: do you have
9: to rent that now? Yeah,
0: can you? Yes, yes, 지금 침대 만들어주나 봐요. 우와! 한 방에.
9: Good?
0: Yeah. 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ir. Thank you, sir.
4: 빨라진다.

0: 어때요? 가득해요?
1: 똑같아.
0: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서 딱 누워가지고 갈 일이 없겠죠 이제?
1: 앞으로?
0: 아, 그러니까 낭만이 엄청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1: 그렇지, 그렇지.
0: 셋이서 이렇게.
1: 아, 그렇지.
0: 열차 타고.
1: 아, 그렇지, 맞아.
2: 신혼 꿀팁 없어요, 형님?
3: 꿀팁?
2: 형님이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됐잖아요.
3: 어.
2: 근데 뭐, 유명한 부부니까, 어쨌든 인코 부부잖아요.
3: 없지. 사실 네가 좋아하는 거로 최고지.
4: 진짜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면 난 그게 사랑인 것 같아.
3: 같이 살고 있었어? 조금이라도?
0: 아니요, 아니요.
3: 한 번 더? 많이 싸운다.
0: 형님도 그랬어요?
3: 아니,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서 이게 미리 그 둘이서 살고 있었지. 그거 해야 진짜 성격이 나오거든. 애가 나면 같이? 사실은 여자는 좀 성격이 바꿔. 아. 바뀌어. 어쩔 수 없어. 그게 우리는 그 남자는 그게 몰라. 이해가 못해. 남자는 좀 버텨줘야 돼. 생각해줘야 돼. 근데
4: 생각해줘야 된대. 남자가 생각해줘야 된대.
0: 어떻게 이제 불 끌까요? 그럼 시침 소등할게요.

0: 집에 일어났나? 아, 어땠어 어제? 아,
1: 어 진짜 많이 흔들리긴 하네요.
0: 와 진짜 아,
1: 내가 타본 기차 중에 제일 많이 흔들린 거.
0: 와 진짜 많이 흔들고. 나는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모르겠더라. 아,
1: 힘들다 지금.
0: 그지? 네. 소리도 시끄럽고. 아, 나는 4시부터 일어나고 있었거든.
1: 난 이게 내가 지금 잤나 싶어 지금.
2: 와, 현지야, 일어났어? 일어났니?
1: 일어난 것 같아.
2: 우리 이제 20분 뒤에 도착이래.
0: 오케이.
1: Let's go. 오케이.
3: 오케이. Let's go.
1: 오케이. 도착했대.
0: 오케이. Thank you.
4: Thanks, sir. Bye.
3: Thank you.
1: Thank you. Welcome.

0: 입장에서 좀 잘 주무셨어요?
1: 아니요.
2: 너무 불편하죠.
3: 불편해요.
4: 와, 아니 근데 저도 진짜 침대 열차 여기가 세요, 유독.
1: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모르겠더라.
4: 오늘 내일 나눌까요? 아니면 오늘 한번 할까요?
5: 물론 이동인이긴 한데 원래 저희가 일을 하루에 하나씩 했잖아요. 돌아서 하고 하루 쉬고 싶지 않으세요? 매일 가셔서 일을 두 탕을
1: 하면 두
4: 번? 그게, 아니, 그럼 그게 쉬는 게 아니잖아.
1: 지금 결정하기가 솔직히 이게 우리도 처음에 타본 거라서 만약에 그런데 괜찮으면 두 번 할게요.
0: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럼.
1: 예예 그렇게 하자.
3: 내일.
1: 너는 어떻게 생각해?
4: 한 번에 하고 내일 푹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너는?
3: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1: 하루 푹 쉬자고.
3: 야, 오케이.
4: 투잡은 처음이네요.
1: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가겠습니다. 예예. 예.
3: Let's go.
1: 가자. 와, 야. 나 여기 육수는 더 높다. 아니, 아니 이때급이야, 이때급. 와, 와, 이게 몇대급. 오, 지금 몇 도야? 이게 알 수 있나?
3: 와, 지금.
6: 식이금 여기 몇 도니? 지금 39도.
3: 39도.
1: 39도. 와, 근데 뭐 40이네.
3: 야, 이 정도면은.
1: 근데 여기, 와, 큰 배가 있고.
4: 헬로.
3: 헬로.
1: 아, 우리가 감사합니다. 물건 파는 거잖아, 이거.
3: 물건 파는 거. 와우.
4: 저 크루즈에다 파나 보다.

0: 와우. 아, 나이스.
1: 할라말라이코.
0: 할라말라이코.
1: 할라말라이코.
0: 와우. 네가 저쪽 가고 나는 저쪽 갈게.
2: 네. 오케이. 로저.
0: 너는 저쪽.
2: 네. 오케이.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트라이앵글. 야, 트라이앵글.
1: 그대로 있으라고 했어요.
0: 오케이. 야, 여기서 연습하자.
2: 우! 쏘리 쏘리. I'm sorry. 아, 어려운데?

0: 소리. 야, 우리 똑바로 하자.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이게?
1: 연기를 좀 빼고서. 돌돌 말아서. 어? 야구처럼, 야구처럼. 내가 오빠한테 던져볼게요.
0: 어, 조심, 조심. 은지 형, 멀리, 멀리. 멀리. 멀리.

0: 여기 너무 가깝잖아. 저 멀리 떨어져.
1: 와,
0: 확실히 다르다.
2: 와, 확실히 이게 이렇게 하니까.
1: 오케이!
0: 카메라!
3: 크로싱!
1: 와!
0: 아!
3: 미안!
1: 아깝다.
2: 브랍스.
1: 역시!
3: 아, 내가
1: 미쳤어.
3: 너무 시원하다.
0: 오늘 다 파실 것 같은데, 형님이?
3: 그제?
2: 네. 아니, 너무 더워서.
4: 야발.
1: 오, 잘 어울려. 오, 잘 어울린다. 오, 오빠 잘 어울리는데요?
2: 아따, 렐레니아.
0: 어, 근데 이게 하니까 훨씬, 와, 좋다.
1: 확실히 두피
2: 보호. 나오게.
4: 아이돌 왔다, 아이돌.
1: 그래.
5: Good. I am a
1: Thank you, my teacher.
5: My God, that's an animal.
1: Thank you, my teacher.
3: Here. Yeah.
0: Hello, Doc. 찍고 있는 거야, 이거.
2: Okay, 가자.
1: Assalamualaikum.
2: Assalamualaikum. 우리가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1: 크루즈 따라가.
5: 야, 크루즈 따라가.
1: 크루즈를 따라가.
2: 여기서 이제 장사, 아, 여기 다 있구나, 이렇게. 아, 물건이 있는 거를 여기서 파는 거구나. 아, 예.

0: Junbin.
1: Junbin.
0: What's your name?
1: Sham.
0: Sham.
1: Si.
0: Nice to meet you.
1: Nice to meet you.
0: Can you get inside? I'm going to go inside. There's no one inside. There's no one inside. No guest. No guest.
1: Yes, come inside, guest.
0: No customer.
1: Yes. Hello. Hello.
2: Hello. Hello.
1: Hello.
2: Hello.
1: Hello.
2: Hello.
1: Come on. Woo! Everybody.
3: Hello.
2: Hola, ¿cómo estás?
3: Hola, ¿cómo estás? Hola, ¿cómo estás?
2: Ah, todo se bueno.
3: Todo se bueno.
2: Hasta la vista.
3: Hasta la vista.
2: Ah.
3: Ah.
2: عارف.
3: عارف.
2: Hola. Hello.
1: Bonjour. Oye.
0: Konnichiwa. Ni hao, ni hao. 안녕하세요. 아, 목 쉬겠는데? 벌써부터 힘든데.
1: 아니, 알았어. 비디오 왁싱 후에 아니.
0: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Come come. Guess guess.
2: Hello.
0: 와.
2: Hey.
1: Everybody. 들라 아슬람 해리.
0: 우리나라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지.
1: Forma. Local. Everybody. I throw.
0: 오. 오. 오. 오. 오.
3: 미라칠라, 미라칠라.
0: 브라보!
3: 브라보!
1: 브라보!
0: 와!
4: 근데 이거를 던지면 돈을 언제 어떻게 받는 거야? 이걸 던지고 돈을 어떻게 받는 거야?

0: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노, 노, 노. 아, 뭐야, 뭐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떨어졌어, 선배님? 선배님 떨어졌어. 저럴 때는 어떻게, 선배님?
1: No problem.
0: No problem.
1: No problem.
0: Why?
1: Let's take.
0: Let's take.
1: Yeah, let's take.
0: 아, 알아서 온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Be careful. Be careful.
0: Coming, coming, coming, coming. Coming, coming.
2: 뭐라 다음에 가면 저거 해봐야겠다. 물건을 팔아보려고 내가.
3: 막 라보카 만수. 와! 라파 만수, 라파 디아 만수. 라파. 도마.
4: Cannot, cannot.
3: Cannot.
4: I have no power.
3: No power.
4: No power.

0: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1: 마르도 마 마.
0: 아 씨.
1: 안 되네.
0: 와, 어렵다.
1: 깜짝이야, 그만 팬. 오케이.
0: 오케이.
1: 오케이.
0: 와, 이게 좀 쉽지가 않네.
2: Good dress.
3: 질라바, 질라바.
2: Very good dress. Hello, hello.
1: 할래 봐라, 그럼 안
2: 돌아 줄까요? Good dress.

0: Excuse me, for my friend, now is good.
1: 거의 빌었어, 사달라고. 제발 사달라고.
2: 가자, 가자, 팔아야 돼, 우리도.
3: 하나, 하나, 하나.
2: $5. $1? No, no, no. 아, 쉽지가 않다, 이거 진짜.
4: 아,
2: 아,
5: 노노, 스파니.
6: 코리아.
5: 다음 맥디에.
6: 차이나.
5: 차이나.
6: 재팬, 재팬.
5: 아.
6: 재팬.
5: 아.
6: 여기 일본 사람 있어요.
5: 나도 비슷해.
6: 여기 일본 분 계세요.
5: 아,
2: 일본 사람 있다고? 일본 친구 있어? 고고고고고고고. 브로.
6: 곤니치와, 곤니치와.
7: 야, 팬. 야.
6: 추. 야노시오, 호스벤.
2: 곤니치와. 니혼카라 데스카? 도고가라 고라레탄 데스카? 그래서 고유노 이리마센카? 이리마센카? 소까 소까 이집트에 살고 있네. 여기 답이요.
8: 바이바이.
2: 바이바이.
8: 야마 호알나.
2: 와, 엄청 덥네.
6: Amigo! Señor, hola, hola!
9: Hola, ¿cómo estás?
10: Hola,
9: es bon. Es bon. 아, 뭐 아파. 이제 막 못 들어, 너무. We just one, it's okay?
10: Not a problem.
9: Why no problem?
10: Why not a problem?
9: Big problem, big problem.
10: No, big problem.
9: I want to sell more.
10: I don't have inside for the people, no, I have money.
6: Yeah. Yeah. 우와, 겁나 무겁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2: 바보!
11: 아, 피쉬 하자, 맨날 푸쉬 앰루해.
6: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2: 근데 날씨가 아. 사실 엄청 덥더라고.
6: 어, 와. 아니더라고요.
1: 손님이 없어.
6: 손님이 없어.
2: 아.
1: 진짜 빌어서 팔았어요. 모은 게. 나 저는 하나 팔았어요.
6: 나도 하나 팔았어.
1: 저 3,000원 벌었어요.
6: 3,000원? 나는 확인을 못했어. 와. 근데 우리 저기 티처가 말하기를 20불 들어있다는데요?
2: 오.
1: 20파운드였겠지?
6: 20파운드인가?
1: 20불?
2: 20불이라면 우리 3만?
6: 20불? 20불이 들어있어.
2: 와, 진짜?
6: 응. 팀 느낌으로 주신 건가 봐?
1: 판 건 없는데, 크게 받았구나.
6: 그냥 장기자랑 하면 용돈 주는, 엄마, 아빠들이 용돈 주는 느낌이야.
1: 이것도 50불 처음 줘가지고, 빌어가지고 좀만 더 달라고 그래서 받은 건데. 와.
6: 그럼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해갖고, 사장님이 그래도 또 임금을 주시나요?
12: 네. 오. 아, 저희가 사장님 반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6: 아, 오늘의 일을. 네.
13: 아, 네. It's very good, the money.
6: Thank you, thank you.
1: Okay. Thank you very much.
6: Thank you, 슈크란.
13: That's one.
6: 어허. 오. 오. 오, 한 명씩.
2: 오, 나는 좀, 내거 많은데.
1: 아니, 성훈이 형 판 게 없는데?
13: That's for you.
1: 아,
6: 오빠는.
1: 너 저은감. 너 제일 많이 적어서 좀 많이 받았는데?
6: 좋다, 좋다. 오케이, 땡큐, 슈크란.
1: 나로
6: 좀 제일 많이 받았다.
1: 슈크란.
2: 와, 너무 많이 받았다.
6: 우리 오늘 일 두 개 하기로 했으니까 그치. 다음 일은 뭐 들은 거 있으세요?
2: 나도 안 들었어.
6: 나 못 들었어.
12: 푸소르가 이게 농사로도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1: 아, 우리 지금 뭔지 알죠? 기차 타고 내리자마자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다시 농사로 간다고요.
2: 야, 내일 딱 하루 쉴 수 있잖아.
1: 내일 안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2: 그러니까 그래도 나도 아니, 생각 했는데.
1: 이거 이렇게 힘들 그러니까 너무 더워 진짜.
6: 가보자.
2: 가자. 그러면 알았어. 가자.

0: 아, 네. 오.
1: 사장님이신가 봐요.
0: 아이고, 네. 공청 사장님이세요. 아.
1: 아, 살라말라이코. 코리아 맞아요.
2: 아, 전도 마셔라.
0: 이거 그거 또. 아, 여기 마을을 찾는
2: 저기. 나 이거 예. 전도. 아,
0: 이거. 이거 타고 실어서 농장 가나 보다.
2: 한 어디 우리 떨어진다 저기.
1: 옷가게?
2: 옷가게? 옷가게? 아샨 التغيير عشان الفلاحة هنا والزراعة هنا ما تحتاج الهدوم دي مش الهدوم دي.
1: 아, 오 사장님 최고다.
2: 네, 씨는 샤비야.
0: 오케이.
1: 오, 사장님 최고. 작업복도 사 주신대. 우와. 입장도 주셔도 되는데 우리는 또 새 걸로 주신다네.
0: 작업복을 사줄 정도면 얼마나 빡센 걸 시키려고.
2: 아, 맞아요. 저거 가는 우리 가디바.
1: 너가 운전하는 거 아니지?
0: 키즈 너.
2: 내가 너한테 내가 잘 살릴 테니까.
3: 아니야, 이게 앞에 가는 거. 애기 어떻게 해?
0: 걱정돼가지고. 오,
2: 가자. 예물 한번 먹고 우리.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국말 잘하신다.
2: 예, 자자. 그러니까 듣니깐 코리아 운전하면 음악 들으면 오.
4: 거짓말.
2: 우리 라이브 골룸 좋은 게 아니지. 내가 이수 아직 모르죠.
3: 아직 모니.
0: 와, 여기 진짜 시골이네.
3: 완전 시골이다. 아.
0: 와.
4: 리얼 동키.
0: 어, 리얼 동키다.
3: 야, 완전 시골이다. 아.
1: 아. 와.
3: 아.
0: 아, 여기에요?
2: 네.
3: 예?
2: 예.
1: 여자 옷가게인가 봐요.
3: 와, 여기 옷가게야?
1: 어, 헬로.
3: 와.
1: 괜찮아요, 저 사주셔도?
2: 내가 그치 마시아클리 아닐 하나 사드 아니 못하겠어.
0: 감사합니다.
2: 예, 저희가 비슷하네. 아, 뭐지? 아니, 하나도 아니, 하나.
1: 중상층이시라고 본인이 직접.
2: 만 뚫을 수
1: 있어. 자기 중상층이시라고.
0: 분홍, 본인이 분홍이라고 직접.
2: 오갔다. 오갔다.
1: 아, 나 가난하다고. 아.
0: 옷 좀 비워 입지 그랬어.
1: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2: 아, 좀 잘 하셨는데?
1: 이거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이것도 이쁜데, 화려하니?
2: 이거 자메이카 같지?
1: 어, 자메이카 느낌 난다. 어, 이것도 이쁘고요, 사장님. 사장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2: 야, 아니, 근데 재미있는데. 예쁘다.
1: 예쁘다. 예쁘다. 오! 이거 신상인가 봐요, 근데 신상.
3: 그거 원단도 좋은 것 같아. 이거 내 엄마. 오! 야, 이거 봐봐.
1: 한번 입고 가봐, 입어볼까요? 헬로.
3: 여기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2: 나.
3: 어. 지금 몇 살이세요?
2: 안디 감사시 띵산.
3: 오, 저 멜리야? 멜리야? 와, 너무 젊으네.
2: 빨리 앞고 고프.
3: 와.
1: 추.
2: 빨리 앞고 고프.
1: 추, 나 나갈게요.
3: 오, 좋은데? 좋은데? 오, 근데 색깔은 딱 맞는데?
1: 괜찮아요?
0: 여기 마을 사람들이 이제 뭐 할로 할로 안 하겠다.
3: 오, 괜찮은데?
1: 괜찮아요, 사장님?
2: 예. 마을 사람들.
1: 이걸로 살까요?
2: 아, 셔리.
1: 알겠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3: 잘 어울려.
2: 뭐 하고요? 활보 가리요.
1: 사장님이 사오셨으니까 이거 입고 열심히 일해볼게요.
2: 아, 다만.
3: 네, 이거 얼마예요? 하나에 얼마예요?
2: 250.
3: 250파운드.
0: 8,000원 정도.
3: 8,000원. 우와. 그래도 조금 여기 마을에서 좀 센 거 같아.
1: 비싼 거 같아.
3: 어, 비싼 거 같아. 너무 비싼데 괜찮으세요, 선물?
2: 알함둘라. 와나 파하, 와나 하지파라. 와, 감사합니다.
0: 슈크란.
2: 안토포드 야프티.
3: 와.
1: 여기 남자 옷판이야.
3: 오, 남자가 여기에.
1: 와, 장인이시다. 딱 봐도 장인이시다. 들어가 볼까? 와, 대박이다.
3: 여기는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야?
0: 여기 가게가 아닌데?
3: 물건 없고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1: 남자 옷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요?
0: 이런 사이즈 보신 적 있으세요?

0: 사이즈?
1: 아, okay. B, B, B. 잉글테라, 잉글리스, 프랑스.
0: 프랑스, 잉글랜드 많이 왔대요.
1: 아원 마라.
2: 저는 이거.
3: 오케이. Okay. 어, 예쁘다.
2: 이게 더 얇은 것 같아.
3: 나는 이거. 오늘 부탁하겠습니다.
4: 잘 부탁합니다.
0: 우리도 옷이 빨리 나오면 좋을 텐데. 한 시간만 걸리니까.
3: 그러니까. 나는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냄새 나는데. 나일 냄새가 나.
0: 아, 나일 냄새.
4: 나일 스멜, 나일 스멜.
0: 아, 가져가면 되게 나중에 추억 할 수 있겠다.
3: 추억, 그러니까.
0: 마을이 근데 진짜 정겹네요. 제 옛날 집 같다. 뭐야, 이거 언제 얘기를 다 붙어.
3: 다 따라왔어.
0: 다 따라왔어. 여기 외국인들 잘 안 오죠, 사장님?
1: 라, 라이 카르스야. 아시안, 바, 야테플루 비쿵, 바, 한인 비쿵.
3: 그랬겠지. 어떻게 와, 여기.
4: 외국인들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엄청 신기해 하시는 것 같아.
3: 이런 얼굴 어딨어, 우리.
4: 그러니까. 지금 이 행색이.
1: 오늘 개미를 때 할마가 사.
4: 제일 중요한 사람. 아, 사장님이 이 마을의 이장님이세요? 제일 높으신 분이세요?
1: 아, 제주 아저씨 마시 많이 하. 무시 아이 핫 멈추면 하네.
0: 기본적으로 자와다 터졌다.
1: 무시 멈추면 아이 핫다네. 나가셔는 또야 안멘. 아이고, 무시 멈추면 아이 핫다네. 나가셔는 또야 안멘.
4: 나보고 가난하다 그러셨잖아.
3: 아, 그러니까.
0: 사장님, 이제 일하러 가요, 우리?
1: 아, 알아, 핸드드 시작.
4: 아, 여기가 네. 사장님의 농장인가요?
1: 예스.
4: 연다! 오!
0: 야, 여기 아마존 같은데?
4: 엄청 큰데?
3: 오!

0: 어이구, 어이구,
1: 어이구. 이거 완전 두바이인데?
2: 두바이야.
1: 아, 여기가 동사무소네.
2: 어, 그러네.
3: 와하다 피콤 하트루 الجمع الليمون عشان نبيعه. 2 هيروحوا للزريبه.
1: والزريبه؟
2: اوكي. والزريبه. 한번 가보시죠.
1: 오케이. 가자. 고고고. 자리바.
2: 오. 더 조심해. 땡큐 사장님. 우와, 짜짜짜. 바나나 뭐 이런 거 다 파시네. 아우. 와! 와! 이게 옥수수구나. 와! 와!
3: 우와! 내가 또 우리.
2: 아, 사장님이 지금 보여 주시나 보다. 예. 네. 아. 오!
3: 안 그래.
2: 해서 여기다 투. 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거.
3: 예스. 예스. 햄새끼디.
2: 오케이. 이거 사장님이 이거 들, 사장님이 이거 들어요.
1: 예스.
2: 나 찍어요. 이걸로 나 찍어요. 어, 와, 그렇지, 그렇지.
3: 햄새끼디. 햄새끼디 크다.
2: 어? 햄새끼디. 나 찍어요?
3: 어.
2: 나 찍고 있어요?
1: 예스.
2: 오케이.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3: 아, 이거?
1: 아, 예스.
2: 아, 이렇게.
1: 예스.
2: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차. 차. 나 이쁘게 나와요?
3: 재밌네. 맞게 되게 맞게 넣다.
2: 사장님 나 찍으라고요.
3: 사고라. 오면 할 경우가 좀 있네요, 씨.
2: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3: 야면. 에이, 브라보.
2: 나는 왜 사장님처럼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3: 나는 그때 일상을 잘 넘뛰지 않으면 하다가 이사나 오드네는 많이 해놔야 돼, 달라며, 그럼
2: 1년 동안 저 여기서 일하라는 거예요?
3: 아유, 저거 되는 하죠. 저 사람 자신 지탄이 고려지는 왜 하러?
2: 이스트 분이란 거 아니야?
3: 아, 아들아, 그만 좀 해야지.
2: 고마워요. 고마워요.
3: 야, 아멘. 에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0: What's your name?
1: My name is Muhammad.
2: Muhammad.
1: 아이고.
0: 추.
3: 박.
4: 오, 소 진짜 크다.
5: 이게는 물소야, 물소.
4: 말소리 저렇게 처음 들어봐.
1: 아자, 아자, 한번. 비키시 나서 다투.
0: 뭐지?
2: 똥. 이게 다 똥이야, 똥.
0: 소똥이야?
2: 독똥 안에 뭐가 있는 거 찾는 거 같은데?
0: 아, 우리 또 분류하는 거야?

0: 우리 밥 주는 거 아니야? 소밥?
1: 아,
0: 사장님 우리 뭐 하면 돼요?
1: 사장님 우리 버거
0: 그래, 똥 먹으라고?
1: 네. 이게 소 똥인데?
0: 장갑을 왜 줄까요?
2: 그럼 안 돼요. 장갑을 주고 옷이랑 장갑을 왜 줄까요?
0: 똥 아니야?
3: 아니 똥 맞아. 이거 똥인가?
4: 아 왜 밖에다?
3: 어? 어? 아.
0: 뭐야? 설마? 지금 벽에 똥 칠하라고요 지금?
1: 이거는 뭐고 뭘 하는 거예요?
4: 아시안 내밀비아 레이쉬 아 우연샵 운행이 훈파름
0: 그럼 이거 진짜 그냥 생소똥 생똥이에요 이거?
4: 아 노란 땅다
0: 방금 싼 똥이에요?
4: 아 요레쉬 레이쉬
0: 따뜻하겠네요
4: 요로 그냥
0: 따뜻해
3: 야 진짜 별거 더 이거 하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겠다. 자, 하자.
4: 야, 이거 아시다겠.
3: 아, 물 집어넣으니까 또 이게 냄새가.
4: 야!
0: 아, 냄새.
4: 아.
0: 야, 진짜 너무하잖아.
4: 와. 야.
0: 어, 씨. 이래서 옷 준다고 한 거구나. 이래서 옷 준다고 했구나. 나 이거 옷 새로 산 건데.
3: 우와. 아, 오케이. 오, 잘 붙여야 돼. 떨어진다.
0: 아, 진짜 나 씨.
4: 야.
3: 어, 또 나왔어. 아, 씨. 야, 이게 역대급이야. 또. 야,
0: 어떻게 뭐 맨날 역대급이야.
3: 그렇지. 자, 우리도 도와주자. 오케이. 우리 할게요. 오케이, 아우씨. 나, 오케이.
0: 와, 팔.
4: 하나, 둘, 셋, 하마니. 미마니.
3: 어, 그렇지. 오랜만에 했어.
0: 야, 발 찍어.
3: 알겠어.
0: 오히려 들어오서 안 보시지 않을까요?
4: 아, 예.
3: 그럴 수 있겠다.
0: 진짜 하지 마요. 아, 좀 떠들지 마요.
3: 자, 가자. 빨리 가.
0: 아, 똥이 계속 생겨. 똥 무한리필이에요?
4: 에이. 아, 우지야, 어디야, 가라.
3: 우와, 냄새 죽인다, 진짜.
4: 오케이.
0: 똥아, 잘 붙어라.
1: 오케이. 자, 오.
3: 야, 우리 마지막.
0: 와, 벌써 나왔어.
4: 야, 이거 니 가져가.
0: 아주, 오해가 굉장하네,
4: 형. 아우, 씨.
0: 내가 TV에서 보던 추성훈 선수랑 똥 말고 싶지 내가 몰랐네.
3: 아, 나도.
0: 진짜.
1: 마지막 그거 붙여버려. 조심해, 떨어진다.
4: 잘났어.
1: 오케이, 오.
4: 오케이.
1: 오케이. 메이야.
3: 후.
1: 와, 대박이다.
0: 진짜 힘드네요, 이거.
3: 진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는 웃겨.
0: 밥값은
3: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0: 중국이 제일 쉬웠구나.
3: 아, 엄청 쉬웠어.
0: 중국 때 나 막 올라가서 무섭다 그랬던 게 아예 생각도 안 나요. 그 냉장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3: 아무것도 아니야.
0: 똥 치울 줄은 몰랐어, 나 진짜로. 결혼할 때 어르신들이 그러거든요. 벽에 똥칠 할 때까지 열심히 살라고.
3: 아, 그래?
0: 결혼 전에 벌써 해버렸어요.
3: 와, 그럼 잘 되는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0: 좀 요령이 좀 생긴다. 옥수수 하나 딸 뿐인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요. 와우 와우 스트롱 스트롱 스트롱. 와 에이 나 옥수수 하나 따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구경하고 있어?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약간 옛날에 우리 소독차 지나가면 막 뒤따라가던 거 기억나요? 우리 출연진들이 약간 소독차가 된 느낌? 근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너무 낯선 이방인이 내가 맨날 있는 마을에 놀러 온 거잖아요. 계속 사진 찍자 그래갖고 사진도 찍고 코리아 하트 많이 알려줬어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 촉감이 잊혀지지 않는다.
0: 어휴! 다녀왔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3: 잘했어?
0: 예, 고생하셨습니다.
1: 우리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
0: 왜?
1: 똥 냄새 나거든.
0: 어? 뭐 했어?
1: 소가 싼 똥, 따끈따끈한 똥을 그대로 손으로 잡아서 벽에 칠했어.
3: 그거 벽에다가 붙여서
1: 말려 똥을.
3: 말려.
1: 뜨끈함을.
0: 아우, 너무 고생했다.
3: 그래, 뭐 우리 그래도 많이 주겠지.
0: 그러니까.
3: 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0: 그러니까.
1: 그렇지 않은데. 어.
0: 사장님!
2: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3: 근데 처음에 하는 일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옛날에부터 있는 역사니까 이게 저는 좋은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옷은 어떻게 할까요? 옷
2: 아까 만든 거.
3: 그게 만든 거.
2: 하이 칼로서 모라지로 하지 보면 그 손도 그거 낙해.
3: 식사요. 식사.
1: 아 식사는
3: 식사라도. 와. 그래도 근데 우리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게 옷을 기대하고 기다리자. 가자. 감사합니다.
0: 축하.
3: 축하.
4: 냄새 장난 아니다.
5: Come on. Come on. Come on again.
4: Okay.
5: Come
4: on.
0: 다이미슈 마이 맘.
6: You are fired. And you also fired.
0: No fire.
7: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8: 아, 이 분위기.
9: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8: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0: 뭐야 이거?
8: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

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장애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비용지역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일상에서 이렇게 동참을 합니까? 그렇지만 재활용률이 아직도 턱없이 낮다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 20%의 플라스틱밖에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좀 올려야겠죠? 재활용률을 좀 올려야 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활용 기술, 즉 플라스틱을 만드는, 뭐 재활용하는 것 자체를 이제 분해시키는 어떤 뭐 그런 신기술을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또 가야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재활용에 좀 집중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폐기하는 더 좋은 방법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죠? 이제 폐기라는 단어를 오늘 좀 배울 건데요. 지난 시간엔 분해가 메인 팀이었다면 오늘은 폐기, 버리는 쪽의 얘기입니다. 이 dispose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이 친구가 좀 특이한 게 of가 같이 붙어요. dispose of plastics. 그러면 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빼면 안 돼요. 넣어서 써야 됩니다. dispose of plastics. 그러면 버리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S가 왜 붙었습니까? 앞엔 다 단수였는데. 맞아요. 플라스틱 자체는 물질로 보기 때문에 복수형을 잘안 붙입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의 다양한 종류를 지칭할 땐 S를 또 붙여서 용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걸로 플라스틱에서 S를 계속 붙여서 연습을 해볼게요.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우리가 플라스틱을 폐기하는 더 좋은 방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얘네들끼리 모아서 녹여서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분리수거를 더 잘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배워나가야겠죠. 들어볼게요.
1: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0: 자, 그러면 이두 가지 보세요. 플라스틱 재활용, 재활용 플라스틱. 이게 뭐예요? 이게 순서만 바뀐 겁니까? 이게 아니라, 플라스틱 재활용은 이건 행위입니다. 행위.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건 행위니까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자,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이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는 그 프로세스라든가 과정 자체를 부르는 말이니까 어순이 이렇게 돼야겠죠? 리사이클링에서 이게 행위니까 뒤에 와야 되고. 들어보세요.
1: Plastic recycling. Plastic recycling.
0: 재활용이 된 플라스틱은 뭐라고 할까요? Recycled plastics. 여기 S를 붙여볼게요. 응? 다양한 플라스틱들인데 recycled. 즉 이미 한 차례 썼던 플라스틱인데 이걸 이제 잘 분리수거해서 걔네들끼리 모아서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썼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은 재활용이 된 플라스틱들이죠. 그래서 recycled plastics. 요거는 이게 중심입니다. 플라스틱이 명사예요. 이건 형용사로 꾸며주는 거죠. Recycled plastics. 그래서 붙여서 종류 다양하게 만들어봤어요. 들어볼게요.
1: Recycled plastics. Recycled plastics.
0: 구분되시죠? 자, 우리는 플라스틱을 폐기하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아까 썼던 표현, dispose of 꼭 기억하시고, We need to find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Better ways를 찾아야 된다. Dispose of plastics. 이 문장 그대로 외울게요. 너무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그대로 외우세요. We need to find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pause하고 외우고 넘어가세요. 자,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find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We need to find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0: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이 주제 관련된 좋은 문장들을 영작도 해보고 입에 붙여보고 그러는 겁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데 그걸 덜 소요되게 만들어주죠. 특히 그냥 원료를 갖고 만들면 만드는데 시간과 여러 가지 에너지가 더 들어가지만 재활용을 하면 그냥 녹여서 곧장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덜 소요된다. Less죠. Take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재활용을 하면 it takes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플라스틱 만드는데 시간이 훨씬 덜 걸리겠죠. 자, 들어보세요.
1: Take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Take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0: 훨씬 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훨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을 그만큼 잘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자, 이게 여러 직업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종류별로 분류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재활용 산업이란 것도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커져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면 create jobs. 그렇죠? 직업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죠? create jobs. 들어보세요.
1: Create jobs. Create jobs.
0: 재활용 산업, 이것이. 종류별로 분류하다. 자, 이건 우리 집에서 분리수거할 때도 쓸수 있는데요. 이게 여러 직업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게 일단 플라스틱이 수거되면 종류별로 분류하는 sort out 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해야 됩니다. 기계가 잘 못하죠? Sort out. 뒤에다 주시고 종류별로 분류하다라는 뜻입니다. 들어보세요.
1: Sort out. Sort out.
0: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이번에는요. 이걸 갖고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재활용을 우리가 잘하게 되면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덜 소요된다. 도가 아니죠. 덜 소요된다. 그러면 재활용하면 if we

0: If we recycle, 덜 들어간다. It takes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그래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덜 들어간다. If we recycle, it takes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들어보세요.
1: If we recycle, it takes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If we recycle, it takes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0: Wonderful. 자, 마지막 문장에 넣어야 되는 콜로케이션 몇개더 만들어 볼게요. 안타까운 것은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20%만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Only, 오로지 20% of plastics thrown away. 자, 이건 뭐 중간에서 생략이 된 거죠. That are thrown away.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 생략변경 구조고요.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20%만이 is recycled. 재활용되고 있다. 들어보세요.
1: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0: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좀 늘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0%만 돼도, 이게 50%만 돼도 훨씬 더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덜 양산을 하겠죠. Ramp up the amount of plastics being recycled. Ramp up은 올린다, 증가시키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램프가 경사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사가 있는 어떤 도로면 고속도로 가다가 말이죠. 빠지는 길을 램프라고 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약간 경사로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명사로 쓸땐 그런 뜻인데 동사로 쓰면 앞에다가 ramp up 이렇게 붙입니다. ramp up 그럼 올린다라는 얘기야. 알아두시면 좋아요. ramp up the amount 양을 늘리다 of plastics being recycled. 자, 그래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늘려야 된다. 들어보세요.
1: Ramp up the amount of plastics being recycled. Ramp up the amount of plastics being recycled.
0: 친환경적인 소비 습관을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된다. 플라스틱을 덜 쓰는 것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재활용을 더 잘한다든가 하는 등의 green consumer habits. 자, green이라는 단어는 환경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단어인데 친환경 색상이 무슨 색상입니까? 녹색이죠? 그래서 green은 무조건 친환경이란 뜻으로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green consumer habits. green consumer habits. 소비자로서 환경에 좋은 그런 습관을 우리가 몸에 배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들어보세요.
1: Green consumer habits. Green consumer habits.
0: 묶어서 문장 만듭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20%만 재활용된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 아까 첫 번째 표현이었죠? 안타깝다. 요 문처리 어떻게 할까요? 안타깝다. 자, 뭐 sad은 약간 좀 슬픈 쪽이고 좀 안타깝다는 unfortunate. 이런 거 괜찮죠? unfortunate. 발음 좀 어렵네요. unfortunate. 안타깝다. That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20%만 재활용된다는 건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걸 좀 늘려야겠죠? 자, unfortunate. It is unfortunate that.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 자, 들어보고 따라해보세요.
1: It is unfortunate that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It is unfortunate that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에 관련된 오늘 주제, 아주 중요한 주제였는데요. 몇 가지 콜로케이션 연습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정리해볼게요. 플라스틱을 폐기하는 더 좋은 방법, dispose라는 단어 나와야 되죠?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Dispose of plastics. 강세 세 군데 주시고 들어보세요.
1: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Better ways to dispose of plastics.
0: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덜 소요 된다. Take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강세 두 군데 들어보세요.
1: Take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Take less energy to make plastics.
0: 마지막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20%만이 재활용된다.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들어보세요.
1: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Only 20% of plastics thrown away is recycled.
0: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하실 수 있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매일 10분 영어 오픈 단톡방에 검색해 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거기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천사 놓고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질문들 실시간 답변 잘 드리고 있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words. Save versus rescue. Save versus rescue.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ave 그리고 rescue입니다. 매우 비슷한데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는요, save. 네, 사전에서 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V 발음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save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V 발음은 이렇게요. save. Okay, save. 네, 이가 밑에 입술을 닿아야 됩니다. 해볼게요. Save, save. Very good. Okay, save의 뉘앙스 차이는 위험에 처하기 전에 뭐를 구할 때 save를 사용합니다. Okay, 이게 핵심입니다. 위험에 처하기 전에. Okay, so we often use the word save when we are trying to save someone or something before the risk of danger, before something happens.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You saved my day. Seatbelts save lives. The doctors saved her life. Save, 구하다, save. 첫 번째 문장입니다. You saved my day. 너가 날 구해줬어.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좀 하루에 뭔가 큰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너 나 구해줬어. 나 도와줬어. 이런 말로 You saved my day. 내 하루를 구해줬다고 영어로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뭔가 위험을 처하기 전에 구해준 거라서 You saved my day. 아주 자연스럽고 좋아요. 네, 이런 문장들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써요. You saved my day. Thank you. You saved me 라고도 많이 표현해요. You saved me. You saved my day. 한번 사용해 보세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Seatbelts save lives. 이거는 안전벨트는 생명을 지켜줘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seatbelts save lives. Lives. 네, seatbelt는 저희가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고 나기 전에 미리 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ave가 적합합니다. Seatbelts save lives.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eatbelts save lives. Seatbelts save live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doctors saved her life. 의사들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어. 네, 여기서도 어감이 뭔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뭔가 구해준 거라서 The doctors saved her life. 네,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doctors saved her life. The doctors saved her life. 다음은 rescue로 넘어갈게요. 네, rescue는 구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R 발음. rescue. rescue. 오케이? 연결하셔야 돼요. rescue. rescue. Very good. 오케이. 어감 차이는요. 위험한 상황에서 뭔가 구조할 때 rescue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구하다보다 구조하다 이 의미가 더 강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위험한 상황

상황에서 뭐를 구조할 때 주로 rescue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몇 가지 문장들 먼저 볼게요.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The man rescued the drowning boy. The police rescues the hostages. Rescue, 구조하다. Rescu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네, 소방관들이 그 가족을 구조했다. 구조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소방관들이 나오니까 rescue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고요. 거기에다가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를 하니까 rescue가 더 어울립니다.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man rescued the drowning boy. 그 남자는 물에 빠진 소년을 구조했어. Okay. 여기서도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를 하니까 rescue가 맞겠죠? 자, 큰 목소리를 따라해 볼게요. The man rescued the drowning boy. The man rescued the drowning bo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경찰이 인질들을 구출했어. 네, 인질들을 뭐라고 할까요? Hostages. Hostages. 그리고 단수 형태로 hostage. Okay? So the police rescued the hostages. The police rescued the hostages. Very good.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police rescued the hostages. The police rescued the hostage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save는 구하다. 근데 특히 뭔가 위험한 상황 전에 뭐를 구할 때는 save. 그리고 rescue 같은 경우는 구하다보다는 구조하다에 더 가깝고요. 그리고 또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뭐를 구조할 때 rescue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Okay, save, rescue. 혼동하지 마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You saved my day. You saved my day. You saved my day. You saved my day. You saved my day.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The firefighters rescued the family. Great work,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and you can review everything for free. All 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Welcome back once again.
1: You didn't say hello to me.
0: Hi, Megan.
1: Hey, Hannah.
0: By the way. 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guilty pleasure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 Yes, we're talking about guilty pleasures this week.
0: 네, 즐거움이고 즐거운 활동인데 mm-hmm. 남들에게 말하기엔 좀 창피함이 느껴지는, 죄의식이 느껴지는, 죄책감이 yes. 느껴지는 그런 활동, 그런 즐거움을 guilty pleasure라고 합니다.
1: That's 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often.
0: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delivery를 order 자주 하는 거다. 그러니까 mm-hmm.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는 거예요.
1: Yes.
0: 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Mm-hmm. 집에서 그냥 요리하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고 건강에 좋을 수도 있는데 매일 시켜 먹는다 그러면 yeah. 아, 좀 줄여야 되는데.
1: Because it's easy and simple.
0: 네, 줄여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guilty고 그런데 너무 편하고 맛있잖아. 그게 이제 pleasure 쪽이죠.
1: Pleasure, yeah.
0: All righ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often. 이 내용이었고요. Mm-hmm. 이와 비슷하지만 또 실제로 이야기해 주실 케일라 씨가 직접 말하는 요약 문장도 들어볼까요?
1: Okay, let's take a look at Kayla's speaking summary. Kayla 씨,
0: 나와주세요.
2: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0: 네, 마지막 부분에 a lot.
1: A lot.
0: 네, 강조를 하면서 약간 웃고 있어요.
1: That's right.
0: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1: Yeah. So she said,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0: 네. Ordering delivery. 사실 delivery는 배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꼭 uh-huh. 음식 배달만을 가리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1: Yeah. So when you see it like this, we already know it's food delivery.
0: 맞아요.
1: Right?
0: 네. Delivery 자체에는 배달이란 뜻밖에 없지만 mm-hmm. 문맥상 ordering delivery, let's order delivery 이렇게 말하면은
1: yeah.
0: 항상 음식을 배달시켜 먹자.
1: Always gonna
0: 네.
1: be food.
0: 네, 그런 문맥에서 주로 쓰이니까요. Mm-hmm. 그래서 my guilty pleasure,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1: A lot.
0: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많이 시켜 먹는 거예요.
1: A lot.
0: All right.
1: Grea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서비스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Next she says, I love those apps. I have about 10 of them on my phone. It's a problem.
0: 저는 those apps, 아직 어떤 앱인지 말을 하기 전에 I love those apps. 그냥 상대방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I love those 뭐뭐뭐 이렇게 명사를 뒤에 붙일 때 저는 그 앱들 있잖아요. 그거 좋아해요. I have about 10 of them on my phone. 제 폰에 10개 정도 앱이 있어요. 배달 앱을 말하는 거죠.
1: Yeah, she's talking about food delivery apps or delivery apps.
0: It's a problem. 문제입니다. 네, 문제예요 yeah. 하고 있고요.
1: If you got 10, girl, come on. I'm just joking.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I'm from the United States where we do have delivery. You can get your groceries delivered, I think, on a certain app now. There are pizza places or maybe some restaurants that also do delivery for you via different apps.
1: I'm from the United States where we do have delivery.
0: I'm from the United States where we do have delivery. Mm-hmm. 저는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도 배달 서비스가 we do have that kind of service.
1: Yeah, we
0: 배달
1: do.
0: 배달 서비스가 있긴 있어요라는 mm-hmm. 이 어감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do고요. Mm-hmm. 자 그럼 다음 문장 바로 볼까요?
1: You can get your groceries delivered, I think, on a certain app now.
0: 식료품.
1: Grocery.
0: 네.
1: Grocery.
0: 그리고 grocery store라고 하면 그 보통 슈퍼마켓 같은 걸
1: yeah.
0: 가리키고 장 보러
1: store.
0: 가는 거를 grocery shopping 하러 간다고 하는데 groceries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1: Yeah, I need to go get groceries.
0: 네, groceries. Yeah. 그냥 뭐 뭐가 있을까요? 쌀,
1: yeah. 야, rice,
0: 뭐, 네,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1: flour,
0: 네,
1: fruits.
0: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러 갈 때 아무튼 식료품을 사러 갈 때 I need to go get my groceries라고 복수형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now가 들어갔고 이제 어떤 on a certain app, 어떤 앱 쓰면 지금 케일라 씨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를 수도 있지만 You can get your groceries delivered, I think. 이 부분이 확실히 모른다는 의미가 좀
1: yeah.
0: 담겨 있고요.
1: I think.
0: On a certain app now.
1: Yeah.
0: 지금 앱 이름도 잘 모를 수도 있고.
1: She doesn't.
0: 네, 그래서 어떤 앱을 이용하면 식료품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라고 했잖아요.
1: Mm-hmm.
0: 지금 식료품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케일라 씨가 한국에서의 배달을 말하면서 아까는 패스트푸드라고 했는데
1: yeah.
0: 패스트푸드 말고도 다른 음식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 Yeah, of course.
0: 근데 아까 발음할 때 약간 fast food delivery service라고 했다면 빠른 음식 배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1: yeah.
0: 발음이 분명하게 fast food delivery
1: yeah.
0: service라고 했거든요.
1: Fast food delivery, so we're like, oh, okay. So like fast food delivery.
0: 네, fast food. 그래서 아까는 fast food라고 했지만 나머지 문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food delivery service. That
1: yes.
0: is fast.
1: Yeah, that's fast.
0: 이런 의미로 나머지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1: Mm-hmm.
0: 다음 문장 볼까요?
1: She's still talking about America. She says, there are pizza places or maybe some restaurants that will also do delivery for you via different apps.
0: Via different apps.
1: Mm-hmm.
0: Via, via. 발음이
1: via,
0: 두 가지가
1: via.
0: 있는데 네. 이게 만약 어색하다 그러면 through 쓰시면 됩니다. Through
1: yes.
0: different apps.
1: Very good.
0: 네, 뭐뭐를 통해서,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1: Yeah.
0: 다양한 앱들을 통해서 배달도 해주는 피자 가게나 식당들이 있어요. There are pizza places,
1: mm-hmm.
0: maybe some restaurants.
1: Mm-hmm.
0: 그래서 피자 가게, 여기 지금 pizza stores, pizza restaurant보다
1: no.
0: 그냥 place.
1: place. 네. We use that a lot, like tacos, a taco place, a pizza place.
0: Ice cream place.
1: Ice cream place, yeah. A Korean food place, a
0: 네.
1: Korean place.
0: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커피 플레이스라고는 저는 많이 안 해봤어요.
1: No, we wouldn't use
0: 네.
1: that. Unless they sold like bagels or something. So technically, like a bagel place
0: 네.
1: that sells coffee.
0: 네.
1: Right?
0: 나머지 음식들은 place를 많이 붙이는 것
1: yeah,
0: 같고
1: just use place.
0: 커피는
1: steak
0: 그냥
1: place.
0: 네, steak place. 커피는 커피숍
1: mm-hmm.
0: 아니면 카페. Okay.
1: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t's nothing compared to Korea. Korea, you can get any food delivered at any time, anywhere.
1: But it's nothing compared to Korea.
0: 미국 이야기를 했잖아요.
1: Mm-hmm.
0: 어떤 일부 식당들은 어떤 앱들을 통해서 mm-hmm. 배달을 해주긴 해요. 그리고
1: mm-hmm.
0: 미국에서도 where we do have delivery라고 했는데
1: mm-hmm.
0: but 그런데 방금 말한 내용이 it's mm-hm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1: Nothing.
0: Compared to Korea.
1: That's right.
0: 한국에
1: baby.
0: 비하면.
1: That's right.
0: Yeah. All right.
1: She says.

0: Korea, you can get any food delivered at any time, anywhere.
1: 이 문장이 Korea로 시작하잖아요.
0: Yes.
1: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문장, 이 부분을 들었을 때 Korea has라든지 어떤 다른 동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0: No.
1: 그냥 컴마하고 부사처럼 쓰였습니다.
0: Yeah.
1: 즉, in Korea를 줄인 거죠, 그냥.
0: She means, yeah, she just took out the in Korea. But we say that a lot, especially when we're comparing things. It's like in Korea or with this. We just say the thing and tell you what it has.
1: 네, 그냥 주제죠. It's a topic.
0: Just a topic.
1: 네, 그래서
0: yeah.
1: Korea, 그래서 여기서는 in Kore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you can get any food delivered at any time, anywhere.
0: Anywhere.
1: 어떤 음식이든 언제 어디서든 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That's right.
1: 여기서 말하는 거는 any food니까 fast food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0: yeah.
1: 한번 설명드리자면 앞에서 fast food라고 할 때는 fast food delivery service라고 했기
0: yes.
1: 때문에 fast food였습니다.
0: Mm-hmm.
1: Okay.
0: Let's move on.
2: I've seen people getting delivery in parks, over by the Han River, at a subway station, at work. Like, it is, it's amazing. I absolutely love it.
0: I've seen people getting delivery in parks, over by the Han River, at a subway station, at work.
1: 중간에 나오는 subway station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안에서는 아닐 것 같고 지하철 몇 번 출구로 와주세요.
0: Yeah,
1: 이거죠?
0: for sure. They're 네. not going to come click their card and come inside, right?
1: Yeah, and people are not going to eat the delivery food
0: there
1: in the train, on the train.
0: Right.
1: I've seen people, 사람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Getting delivery in parks, 공원에서 배달받는 거 본 적 있고 over by the Han River, 여기서 말하는 그냥 by the Han River 해도 되는데 over를 하는 이유는 보통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Over there.
0: Yeah. yeah. It 저기, feels a bit like farther away.
1: 네, 저기
0: right?
1: 한강에서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0: Yes.
1: 그다음에 at a subway station. Mm-hmm.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받을 수도 있죠.
0: Mm-hmm.
1: At work. Mm-hmm. 사무실로도 배달 받는 거 본 적 있대요.
0: Mm-hmm. And how does she feel about that? Like it is, it's amazing. I absolutely love it. Yeah.
1: 네, 앞에 like it is 이 부분은 문장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uh-huh. 완전하게 뭐 다 채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it's amazing, uh-huh. 놀라워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0: Uh-huh.
1: I absolutely love it.
0: Uh-huh.
1: 너무 좋아요.
0: Yeah, and let's look at the last part.
2: So now when I'm having a lazy day at home and I don't want to leave my house or get out of my pajamas, I order delivery. Please don't tell anyone. It's my guilty pleasure.
0: So now when I'm having a lazy day at home.
1: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이걸 develop 했잖아요.
0: Mm-hmm.
1: Guilty pleasure.
0: Yes.
1: 또는 이걸 사용하는 습관 같은 거를 지금 시간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만들어 왔어요.
0: Yes.
1: 그래서 이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now when I'm having a lazy day at home.
0: Mm-hmm.
1: Lazy day는 어떤 하루인가요?
0: A day where you don't want to put on, you know, outside
1: yeah.
0: clothes, makeup, nothing. You just sit down.
1: Yeah, you don't want to do anything, basically.
0: Yeah, you just sit down and binge 네. watch TV.
1: 그래서 그냥 모든 게 귀찮은 하루가 있다면, 귀찮은 기분이 드는 날 있잖아요. Lazy
0: mm-hmm.
1: day, maybe it's a Saturday, maybe it's a Sunday.
0: Yeah.
1: Maybe it's a day off.
0: A day off, yeah.
1: 네.
0: But you don't do any work at home, so no cleaning. You just sit down.
1: 네. 그래서 having a lazy day at home, 집에 있는데 집에서 그냥 귀찮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에는 and I don't want to 그래서 뭘 하고 싶지 않죠?
0: She says and I don't want to leave my house or get out of my pajamas. I order delivery.
1: 네, 그래서 lazy day를 보내고 있고 leave my house 하고 싶지 않아요.
0: Mm-hmm.
1: get out of the house 하고 싶지 않아요.
0: Mm-mm.
1: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싶고 get out of my pajamas.
0: pajamas
1: 잠옷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잠옷을 벗고 싶지 않을 때에는
0: yeah.
1: I order delivery. 그냥 mm-hmm. 배달을 시킵니다.
0: That's right. And lastly, she says, keep it a secret. She says, please don't tell anyone. It's my guilty pleasure.
1: Please don't tell anyone.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You've told everyone now.
0: Yeah, everyone knows now. Come
1: 네.
0: on, Kayla.
1: It's my guilty pleasure. 제 guilty pleasure. 제 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이니까요.
0: All right.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her clip once again?
2: So since moving to Korea, I have developed a new guilty pleasure that I am not proud of. And that would be the Korean fast food delivery service. I Love those apps. I have about 10 of them on my phone. It's a problem. I'm from the United States where we do have delivery. You can get your groceries delivered, I think, on a certain app now. There are pizza places or maybe some restaurants that'll also do delivery for you via different apps, but it's nothing compared to Korea. Korea, you can get any food delivered at any time, anywhere. I've seen people getting delivery in parks over by the Han River, at a subway station, at work. Like, it's amazing. I absolutely love it. So now, when I'm having a lazy day at home and I don't want to leave my house or get out of my pajamas, I order delivery. Please don't tell anyone. It's my guilty pleasure.
1: 네,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패턴들을 통해서 문장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via different 뭐뭐뭐 different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다양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뭐를 통해서 두 번째 b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compared to 뭐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두 패턴 이용해서 영어 문장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it. So now, when I'm having a lazy day at home and I don't want to leave my house or get out of my pajamas, I order delivery. Please don't tell anyone. It's my guilty pleasure.
1: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2: 오케이.
1: 네. 오늘 새로운 길티 플레저가 생겼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습관을 가리키면서 저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2: Then you can say, I've developed a new habit. I've developed a new habit.
1: I have developed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과 맞닿아 있기
2: Right.
1: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쭉 어떤 것이 생겼는데 지금도 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I have developed a new habit and that is 이렇게 쭉 이어갈 수 있겠죠?
2: I've developed a new habit. Grea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5단 목표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welcome to Yongho Storytime. I'm Kristen Cho. So, we are talking about brilliant bridges. 다리 대해서 책을 읽고 있잖아요. 저번에는 우리, we had the bridges and there were buildings on top of the bridges, right? Okay, and then wooden bridges in America. 나무 bridge. 네, 다리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bridge일까요? 네, 궁금하죠? Now first, we've got to look at our vocabulary words for today. Let's take a look. Okay, the first word is steel. Steel, 강철. 아, 친구들, 혹시 우리 steel bridges 대해서 배울까요? Maybe, all right. The second word is to stretch. To stretch, 늘어나다. And the third word is ideal. Idea가 아니라 ideal. Ideal, 이상적인, 완벽한, 네, 그런 뜻이에요. All right,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Let's begin. 아, 오늘 vocabulary word 중에서 steel가 들어가서 혹시 steel bridge 대해서 혹시 알아보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Let's read. Metal bridges. About 150 years ago, a new metal material called steel was invented, and this changed bridge design. Stone is strong under pressure, but steel is strong when it's stretched too. Steel is so strong that much less is needed, so steel bridges weigh less than stone bridges. Steel bridges could be longer, stronger, bigger and better than ever before. The Sydney Harbour Bridge in Australia is made of steel. Did you know? Even some metal bridges didn't last. The Tacoma Narrows Bridge in the USA was opened in 1940. During high winds in the same year, it wobbled and twisted so much that it snapped. 네, 오늘 배울 내용은 이 metal bridges, 네, 금속으로 만든 다리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어 steel가 나오는데 steel은 강철이죠. 자, steel is strong, 네, 강해요. 근데 자, 두 번째 단어 stretch, to stretch, 늘어나다. 이 steel가 늘어나도 여전히 강해요. 그러니까 좀 이 강철이 좀 덜 필요한 거죠. 양이.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 철로 만든 다리가 돌로 만든 다리보단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래서 steel bridges could be longer, stronger, bigger and better than ever before. 이 steel 때문에 더 길게 만들 수 있고 더 강하니까 그리고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건 호주에 있는 the Sydney Harbour Bridge이라고 합니다. 근데 친구들, 옆에 그림을 보면은 철로 만든 이런 다리는 다 그렇게 튼튼하지 않나 봐요. 여기를 만들었는데 이 1940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바람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바람 때문에 it wobbled and twisted so much that it snapped. 그래서 못 버텨가지고 막 흔들리고 막 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툭 끊어졌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Suspension bridges. In 1831, Isambard Kingdom Brunel designed one of the first suspension bridges. Suspension bridges are like arch bridges, but upside down. Suspension bridges can be longer than any

other kind of bridge. So they are ideal for bridging huge gaps, such as wide rivers. Two long cables run from one end of the bridge to the other over two towers. These cables are held in place by weights at both ends of the bridge. The deck hangs from wires attached to the cables. Many suspension bridges are built from steel and concrete. Weight. The weights help to support the bridge. The ground carries the weight of the traffic and the bridge. Tower. Deck. The weight of the traffic moves from the deck through the wires, cables, and towers and down to the ground. Long cables, smaller wires. 네, suspension bridge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한국말로는 현수교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suspension bridge 보면은 이게 뭐 그냥 오케이 그렇게 하지만 이게 뭐지? 네, 그렇게 궁금하기도 한데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친구들. 자, 여기에서 보면은 suspension bridges are like arch bridges but upside down. 네, 친구들 예전에 arch bridges 아치 저기 다리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게 suspension을 보면은 이 거꾸로 된 그런 bridge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러네요. 네, 친구들 이 아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네요. 이 케이블 통해서 이런 아치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 이 다리는 케이블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Suspension bridges can be longer than any other kind of bridge. 왜 suspension bridge를 만드냐면요. 굉장히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나 아니면 바다나 이렇게 건너갈 때는 길게 만들 수 있어서 이 suspension bridge는 탁월한 거예요. 여기에서 it is ideal for bridging huge gaps such as wide rivers. 자, here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idea가 아니라 ideal. ideal. 이상적이다. 완벽하다. 네, 간단하게 여기 보면은 two cables run from one end of the bridge to the other over two towers. 자, 여기 tower 두 개 보이죠? 그림 보이면 친구들. 그리고 자, 이 suspension bridge는 이 two cables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블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tower이 딱 이걸 받치죠. 해서 여기 끝에 보면은 weight가 보이죠? 이 weight는 추라고 해요. 그래서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친구들, 여기에서 deck라고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갑판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배에서 많이 쓰죠. 갑판, 네, deck를. 근데 또 여기는 또 이렇게 쓰나 봐요. 이게 바로 또 deck, 다리의 deck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many suspension bridges are built from steel and concrete. 자, 강철. 이 suspension bridge는 강철도 쓰지만 콘크리트도 쓴답니다. Alrighty, so we a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자, 이 steel, 강철 때문에 아주 훨씬 더 길게 다리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리고 튼튼하고 가볍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도시에 보면은 또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나 다리가 많아요. 정말 대단하죠? Alright, steel. Good, thank you, Steel. Okay.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please join me again next time. See you soon. Bye.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아요.
0: 자, 제목이 대표가 왜 그랬을까 Part 2인데요.
1: 예.
0: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 뭐였죠?
0: 친구가 예.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1: 네네.
0: 그거에 대해서 딴 친구한테 아, 나 너무 실망했다. 어떻게 베프인데 이럴 수가 있지?
1: 음흠.
0: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1: 맞아요.
0: 아, 뭔가 이게 아, 찝찝하잖아요.
1: 그죠. 가서 뭐 어허. 얘기해봐.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That's right. 자,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뭐 오늘 같이 트레이닝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1: 오.
0: 아, 그때 사실은 연락해 보라고 다른
1: 그때
0: 친구가
1: 얘기했죠.
0: 얘기했어. 그래서
1: 맞아.
0: 오늘
1: 예.
0: 자체가 직접 가서, 그래, 안 되겠다. 나 혼자 이렇게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1: 대면을 했군요.
0: 네, 가서 대면해서,
1: 네.
0: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이
1: 그래요.
0: 얘기를 한 거예요.
1: 왜냐면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끙끙
0: 아휴,
1: 앓고,
0: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1: 에.
0: 한 30년 지나서, 어? 그거 아니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1: 그쵸. 그때 가서 이자 받기엔 너무 늦어요. 에.
0: 이자까지.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잠깐. 미안. 널 완전 오해했네. 뭔가가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 왜 오해를 한 거죠?
0: 어떤 이야기일지.
1: 야, 이 드라마 너무
0: 와,
1: 재밌다.
0: 너무 좋아요. 이거
1: 너무
0: 영어로
1: 신나는데요?
0: 배워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돈 빌려간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영어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2: I don't understand Korean very well.
1: 아,
2: Sorry.
1: 그치.
2: Sorry.
1: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다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ou borrowed my money a few months ago. Yeah, you remembered?
2: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Next day에?
2: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잠깐만, 잠깐만. 어머, 어머, 미안. 너 완전 오해했다, 미안.
2: Sorry?
1: I'm sorry. I'm sorry. I think very wrong. Sorry, sorry. 그래도 이자는 안 갚았잖아.
2: What?
1: No. Sorry, I'm sorry. See you next time.
0: 아이고, 자, 내용을 보니까 뭔가 오해가 확실하게 있었던 것
1: 아,
0: 같고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제 물론 이제 대화하는 와중에 말이 안 통해가지고 좀 애매하긴 했지만 확실한 건 오해였다.
1: 오해예요.
0: 아, 그런 게 들어가
1: 예.
0: 있습니다.
1: 얘기하기 잘했지.
0: 그거 잘했죠.
1: 예,
0: 안 했으면 큰일 날
1: 맞아요.
0: 뻔했죠. 그렇죠. 자, 오늘 뭔가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 우리 영어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again, 저번에는 제 3자 친구와 대화였다면 이제 직접 마주 보고 얘기합니다. Annie,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Annie, you borrowed my money ago. And
0: 한번 끊어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쵸.

0: 내 돈을 빌렸어. 몇달 전에. 그쵸? 그러면은, 여기 너무 칸이 좁은데? 자,
1: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0: 몇
1: 그러면?
0: 달. 몇 달이 빠졌네요.
1: 오케이.
0: 자, 그러면은,
1: 정확하게 몇 달이라고 했을까요? 오케이.
0: a few months ago. 예. 네, 몇달 전이잖아요.
1: 오케이.
0: 왜,
1: 아니, a few months로 쓰는 거좀
0: 놀래서,
1: 놀래서.
0: 아, 잘해서.
1: 잘해서, 잘해서.
0: 에, 잘해서, 에, a few months, 이건가? 이거 복수로 써야
1: 제가 방금
0: 되는데?
1: 말한 거 약간 취소, 살짝 반 정도 취소할게요.
0: 복수인데? 이거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1: Alright. 복수로 쓰는데 E는 필요가 없죠, 그렇죠?
0: 아, 이 필요 없나요?
1: 그렇죠.
0: Good hint, thank you.
1: 네.
0: 예.
1: 오케이.
0: 예.
1: 자, Annie, you borrowed my money a few months ago, and 일단은 오늘은 그거보다 더 짧게 갖고 왔는데
0: 예.
1: 이것도 완벽히 맞습니다. 오케이. 자, 정답 그냥 아주 단순해요. 그냥 months ago.
0: 이렇게 돼요?
1: 네.
0: 몇 달이 없잖아요. 몇이 없는데요?
1: 그렇죠. 여기도 숫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서 몇달 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months일 필요가 없어요. days, weeks, years 이렇게 뭔가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앞에 정확하게 one, two, three, four, five 이런 게 없으면 뭐 수개월 전일 수도 있고요. 뭐한 2개월 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딱한달 되진 않았다. 그거보단 많아. 이런
0: 네.
1: 느낌을 강조하는
0: 아예 지난번에
1: 것뿐입니다.
0: 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1: Yeah?
0: 예,
1: Okay.
0: days ago. 그것도 괜찮다.
1: That's
0: 예.
1: right. Okay. So, month는 당연히 개월을 얘기를 하고요. 발음할 때 months라고 하지 않는 것만 주의해 주세요. Okay?
0: 네.
1: So, month에서 윗니,
0: month.
1: 아랫니 사이에 혀가 살짝 끼는 거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So,
0: 네.
1: month.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Month. Month.
0: month, month.
1: Alright.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수개월이라고 할 때는 months, 수년, 뭐 years
0: years.
1: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지금 또 그게 나왔어요. months 뒤에 뭐가 써 있어요?
0: ago.
1: ago가 뭐죠?
0: 뭐뭐 전에.
1: 전에예요.
0: 예.
1: 자, 그런데 이거는 과거의 한 시점보다 더 전에 이런 뜻이 아니죠.
0: 지금으로부터.
1: 그렇죠.
0: 네.
1: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0: 아.
1: ago는요, 현재 기준으로 지금부터 얼마 전에라는 뜻이
0: 예.
1: 되겠습니다. 그렇죠? So 시간, 뭐 기간을 쓰고 나서 언제 ago인데 여기서도 과거 기준에 또몇달전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go를 써주시고요,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말 엄청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슬기 어디 있어? 이렇게 했더니 방금 뭐야? 방금 있었는데 여기
0: 오.
1: 이런 얘기 많이 쓰죠?
0: 예.
1: 자, 그럼 이거 해볼게요. 그녀는 여기에 있었다 1분 전에. 이게 방금 그 친구 방금 여기 있었어 이런 얘기거든요. 저 그녀는 여기
0: 예.
1: 있었다 과거로
0: She was here.
1: she was here 1분 전에.
0: Minute ago.
1: a minute ago. she was here a minute ago. 이렇게
0: 오.
1: 써주면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0: Oh. 오호.
1: how about this? 그 버스 30분 전에 떠났어요. 아이고
0: 아이고.
1: 마법소사 뭐 예를 들어 뭐 휴게소 뭐 이런 데서. Alright. 야,
0: 네.
1: 자, 그 버스는 30분 전에 떠났다.
0: The bus left 30 minutes ago.
1: 그렇죠. The bus left 30 minutes ago. 지금 기준. 나쁘지 않죠, 그렇죠?
0: Yeah.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She was here a minute ago.
0: She was here a minute ago.
1: The bus left 30 minutes ago.
0: The bus left. The bus left 30 minutes ago.
1: 오케이. 30가 잘 발음이 안 돼요?
0: 예.
1: 오케이.
0: 갑자기 생각이.
1: 오케이. 자,
0: 예.
1: 그리고요. 여기 지금 borrow 나왔어요.
0: 예.
1: 뭐였죠? 이거 하는 borrow 하는 거?
0: 빌렸다.
1: 빌렸다.
0: 네.
1: So, 빌리다가 borrow가 있지만 또 하나 빌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0: rent.
1: rent라는 게 있죠.
0: Oh.
1: Right. 이 borrow랑 rent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뭔가 borrow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무상으로 빌릴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런데 이 rent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빌리면서 대가로 뭔가를
0: 지불해야 돼요.
1: 지불해야 된다는 게 보통
0: 네.
1: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0: Rent car.
1: 뭐 그렇죠?
0: 예.
1: 자동차도 돈을 주고
0: 맞아요.
1: 임시로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0: 네.
1: 연필 같은 걸 친구한테 빌릴 때는 rent를 쓰지 않겠죠?
0: 그쵸.
1: borrow를 쓰게 됩니다.
0: 네.
1: Alright.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약간 불편하게, 그쵸?
0: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1: 자, 이랬을 때 친구가 Oh, well, 이러면

0: 아, 이게 뭔가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구나.
1: 그치.
0: 느낄 텐데 갑자기 친구가 어?
1: 어?
0: 이러면서 어? 그 다음날 갚았는데?
1: 오.
0: 이러는 거예요.
1: 어? 네? I earn you back the next day. 오, I earn you back. 나는 돌려줬어. 다음 날에. 여기서 끊어도 되겠네요.
0: 오케이.
1: 예. 어, 그러면은 갚았다. 갚았다. 그러면은 근데 이걸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Paid.
0: Pay 하는 게 뭔데요?
1: 지불하는 거요.
0: 지불하는 거.
1: 아, 그러면 이건 대가를 지불하는.
0: 너에게 지불을 했다. 근데 뒤에 뭐가 또 추가적으로 있네요.
1: 다음 날에요.
0: No. Paid you back이 있네요.
1: 네.
0: 그렇죠? 맞는지 보겠습니다.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오, 맞네요.
0: 맞죠. 그럼요. 아. Pay는 정말 지불하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말로 지불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 예.
0: 이거는 무슨 뭐 물건 값을 낼 때만 쓰는 건가?
1: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0: 딱딱하게 느끼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
0: 네, 금전을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1: 저 솔직히 turn도 헷갈렸어요. Turn. Turn는 안 돼요.
0: Turn?
1: 예. 돌려주는 거. Turn back.
0: Turn back은 돌아서는 거죠.
1: 돌아서는
0: you mean
1: 거예요?
0: return 아니에요? Return?
1: 아, return.
0: Oh, return. Return your money?
1: 예.
0: 환불해 주는 거?
1: 예. 네.
0: Right. 그건 이제 보통 환불하다 이런
1: 환불할
0: 식으로
1: 때.
0: 이제 보통 쓰게 돼요.
1: 예, 이건 환불이 아니죠. 예.
0: 오케이. 뭐 환불을 뭐 그거는 이제 환불보다는 예를 들어 물건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러죠?
1: 돌려주는 거.
0: 어, 돌려주는 거.
1: 아. 반품.
0: 야.
1: 아,
0: 예. 오케이.
1: 예, 예.
0: Right. So pay 지불하다에서 과거형으로 paid를 쓴 것뿐이고요.
1: 네.
0: 어, 여기에 뒤에 단순하게 뭐 붙었다?
1: Back.
0: Back. Back이 뭐야? Back.
1: 백은 돌아오는 건데요.
0: 어, 도로예요. 도로.
1: 도로.
0: So 도로 페이 하는 거니까 당신이 먼저 나한테 페이했고 내가 페이백 하는 거예요.
1: 돌려줬네요.
0: So 그게 도로 지불하다가 의역이 되면서 돈을 갚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pay someone back. 그래서 someone이라고 하는 걸 중간에 넣어주시면 돼요.
1: 예.
0: Okay? So pay someone back.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0: 과거에 어떤 특정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날이 뭐냐면 내가 빌린 날인 거예요.
1: 예.
0: 그리고 그 다음 날에 the next day에 내가 갚았다.
1: 오.
0: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덩어리로 가져가셔야 돼요.
1: 예.
0: 어떤 특정한 날, 과거의 특정한 날, 꼭 과거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날 바로 다음 날이라고 할 때 the next day.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So 예를 들어서 너무 슬픈 문장 괜찮겠어요? 헤어지다가 뭐죠?
1: Break up.
0: Break up이에요.
1: 예.
0: 헤어지다. 헤어졌다는 뭐예요?
1: Broke up.
0: Broke up.
1: 예.
0: 걔네가 예를 들어 수요일에 사귀었어요.
1: 어?
0: 목요일에 헤어졌어요.
1: 어, 정말.
0: 그러면 그들은 헤어졌다 그 다음 날에.
1: They broke up the next day.
0: That's it.
1: 아이고.
0: 아이고. 자, 이번에는 지나가 그 다음 날 관뒀어. 그만뒀어.
1: 아.
0: 지나는 그만뒀다 그 다음 날에.
1: 지나 quit the next day.
0: 그렇죠.
1: 지나
0: quit the next day.
1: 이거는
0: the next day를 쓰려면 분명히 뭔가 스토리가 앞에 있어야 돼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날을 얘기하는 건데 라는 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Just like so.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They broke up the next day.
1: They broke up the next day.
0: Gina quit the next day.
1: Gina quit the next day.
0: 네. 그래서 그 well, last Christmas you
1: 예.
0: gave him my heart. 그죠? 뭐,
1: the very next day 네, you gave it away.
0: 그 다음 날
1: 알았어요.
0: 이걸 네. 다음날 헤어졌단 얘기예요. 네. 슬픈 노래입니다. 그거 사실은요.
1: 그쵸. 신나는데 사실.
0: 네. 자 그리고요. 참고로 어떤 해당 날이 있었을 때 그 다음날은 the next day였잖아요.
1: 예.
0: 근데 그 바로 전날은 the day before이라고 쓰게 됩니다.
1: 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약간 황당해하면서.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아?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어 트레이닝 할게요.
2: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하?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하?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0: 자 이랬을 때 그 친구가
1: 네.
0: 말을 딱 하면서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너 계좌 확인 안 했구나.
1: 아이고.
0: 아예 확인 안 했네. 이런 느낌인
1: 저도
0: 거예요.
1: 이런 적 있어요.
0: 아, 예. 아유 오해가 사기 딱 좋죠.
1: 맞아요. You didn't check your did you? 너 계좌 확인을 안 했지 맞지? 이거죠.

0: 여기 계좌 들어가야 되는데 2월 계좌가 그거잖아요. 우리 뱅크 어카운트 하잖아요. 어카운트. Yeah.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오케이.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응?
1: 정답 맞습니다.
0: 예.
1: account는 계정, 계좌를 얘기를 하겠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은행 계좌이기 때문에 앞에 은행이 뭐예요?
0: Bank.
1: bank. bank account가 맞지만 이거 맥락상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account라고 보통 쓰게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핵심이에요, 사실. 오늘은요.
0: 오.
1: 뭐냐면 제가 이걸 그대로 갖고 올게요.
0: 네.
1: 과거에 대해서 부정한 걸 했잖아요. 너는 너의 어카운트를 체크하지 않았어. 라고 일단 나왔어요. So you didn't do something.
0: Yes.
1: 그리고 did you가 나왔죠.
0: 네.
1: 자, 이거는 보세요. 억양에 따라, did you의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너 계좌 확인 안 했구나? 안 했네. 이거는 어떤 느낌? 이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얘
0: 그쵸.
1: 안 했네, 확인. 이렇게 내가 조금 확신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럴
0: 에.
1: 때는 did you가 아니라 did you,
0: Did you?
1: did you 이렇게
0: 아.
1: 내리게 됩니다. did you 이러면 했어?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아니라
0: 오.
1: 안 했네 하고 확신을 갖는다. 그럴
0: 예.
1: 때는 oh,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이런 느낌이요.
0: 아, 와.
1: 아시겠어요?
0: 한국말이 들리는 느낌이에요.
1: 그죠.
0: 예.
1: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
0: 예.
1: 머리 안 감았구나. 안 감았네.
0: 에.
1: 안 감았니? 혹시 감았어? 이게 아니고
0: 에.
1: 얘안 감았네. 아우 냄새. 얘안 감았어. 확신하잖아요.
0: 에.
1: 그러면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이게 되는
0: 오.
1: 거예요. Did you?
0: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 머리
1: 맞아.
0: 안 감았지, 맞지?
1: 맞네.
0: 맞지?
1: 이러면서 그쵸?
0: 에.
1: 감았어? 이러지 않잖아요.
0: 그쵸, 그쵸.
1: Right. So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여기가 다크서클들이 내려와 있어요.
0: 아이고, 아이고.
1: 너잠안 잤구나. 안 잤네. 얘안 잤어. 그러면 잠을 자다만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0: 그쵸. You didn't fall
1: 아, 그냥
0: asleep.
1: 자다.
0: You didn't sleep.
1: 어?
0: Did you? Did you?
1: Did you?
0: Did you?
1: You didn't sleep, did you?
0: You
1: 이렇게
0: didn't
1: 돼야
0: sleep,
1: 돼요.
0: did
1: 예.
0: you?
1: 그래서 이거는 연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0: 어.
1: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방금 한 거. 너 머리 안 감았구나. 얘안
0: 어.
1: 감았네. 안 감았어.
0: 야, you didn't wash your head,
1: hair.
0: hair, did you?
1: 해도 깜짝 놀랐습니다.
0: 에.
1: hair.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You didn't take a shower, did you? You didn't brush your teeth, did you? 이런 식으로
0: 아이고, 예. 디쥬.
1: 낮추는 게 굉장히 여기서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0: 네.
1: 여러분들도 연기하듯이 안 했구만 이 느낌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0: 네.
1: You didn't sleep, did you?
0: You didn't sleep, did
1: Did you?
0: you?
1: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0: You didn't wash your hair,
1: Did you?
0: did you?
1: Right. 자, 그리고 여기서 she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0: 오.
1: 그래서 친구가 되게 우울해 있는 거예요. 무슨
0: 예.
1: 소개팅을 나갔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녀가 안 왔구나. 안 왔네. 그녀가 안 왔어. 이렇게 확신해요.
0: 예.
1: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녀니까.
0: She
1: did.
0: doesn't. 아, she didn't. She didn't come.
1: Did you까요?
0: She didn't come, did you?
1: Did you?
0: Didn't you?
1: Did she?
0: did she?
1: 왜냐면 주어가 아예 바뀌었잖아요. 예,
0: 시였군요.
1: 그래서 Oh, she didn't come or she didn't show up, did she? 이렇게 되는
0: 예.
1: 겁니다. 오케이, so
0: 아하.
1: 거기까지가 너무 무리다 싶으면 방금 드린 did you 이 연습을 더
0: 예,
1: 많이
0: she
1: 하세요.
0: didn't come, did
1: 자,
0: she?
1: 한번 가보겠습니다.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잠깐 이거 본 거예요. 확인해 본 거예요.
0: 확인했어.
1: 그 날짜로 가봤어. 들어와 있어요. 아, 미안. 널 완전 오해했네.
0: 그러게요.
1: 아.
0: Wait, wait. Oh, I'm sorry. I got you wrong.
1: 네.
0: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너무 짧은데?
1: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0: 그래요?
1: 열어서 알려드려야 되긴 한데 힌트는 완전 뭐
0: 완전.
1: 아주라는 뜻을 가진 아주 짧은 단어가 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이 올.
1: 거의 오
0: 예, I got you all wrong.
1: 네
0: 모든
1: 자
0: 걸다 잘못 생각한 거니까.
1: 잘못했다
0: 예.
1: 자 최초입니다 최초 자
0: 맞았어요?
1: 가볼게요 wait oh I'm sorry 딱
0: 예.
1: 확인하고 I got you all wrong
0: 오.
1: 정답 맞습니다 이
0: 우와.
1: all이라고 하면 거의 99%는 그건 모든 아니

0: 아니에요? 라고 해요. 진짜 영어 고수들도 all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She's all sad. You know, he's all happy. 이렇게 원어민들이 말할 때 있어요. 그 얘기는 all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완전이라는 뜻으로도 엄청 많이 쓴다는 거예요. You know? Okay. So 여기서는 I got you wrong 해도 되는데 I got you all wrong. 내가 완전히 너를 오해했네. 강조를 해준 거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약간의 양념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거는 오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해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가 뭐예요?
1: Misunderstand.
0: 그렇죠? Misunderstand. 틀린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회화체에서는 오히려 덜 씁니다. 오히려 이 친구를 정말 많이 써요. 자, 이게 왜 오해하달까요? Wrong은
1: 잘못.
0: 잘못된 거예요. 뭔가 틀리게 된 거예요. Get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얻는 것도 있지만 머리로 get 하는 게 있어서
1: 그쵸.
0: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의역해서 오해하다. 자, 예를 들어서 넌 나를 오해했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1: You got wrong me.
0: 순서가 틀렸죠? You
1: You
0: got
1: got me wrong.
0: 넌 나를 이해했어. Wrong, 잘못. 이대로 가야 돼요.
1: You
0: You
1: got
0: got
1: me
0: me
1: wrong.
0: wrong 이러면 너나 오해한 거야.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는 아예 외워도 됩니다. 심지어 너무 많이 써서 야, 나 오해하지 마. 나 오해하지 마. 날 잘못 이해하지 마. 이거죠.
1: Don't get me wrong.
0: Hey,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1: Don't get
0: 이렇게
1: me
0: 되는
1: wrong.
0: 거예요. 자, 엄청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는 어색하면 안 돼요. 왜냐면 again 더 많이 쓰기 때문에. Alright?
1: Okay.
0: So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h, you got me wrong.
1: You got me wrong.
0: Alright. 근데 you got me all wrong 이럴 수도 있겠죠. 강조. Don't get me wrong.
1: Don't get me
0: 네,
1: wrong.
0: 이런 거는 보통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약간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 하기 일보 직전에 보통 많이 쓰죠. 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벌써 느낌 쎄하죠?
1: 그렇죠,
0: Correct?
1: 그렇죠.
0: Hey, don't get me wrong. But 이러면서 이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1: 일단 뭔가 그 우리가 약을 좀 약간 바른다.
0: 아,
1: 이렇게
0: 미리
1: 그러고
0: 미리.
1: 시작하는 거예요.
0: 내가 말할 게 아플 거야. 미리 약을 발라줄게. Alright.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너를 오해했어. 그러면 아까 여기서 엄만 빼고 그냥 I got you wrong이잖아요. I got you wrong. 이게 결국에는 뭐다? I misunderstood you. 의미는 같다. 근데 은근히 얘가 격식의 느낌이 강해서요. 이걸 많이 쓴다. 아시겠죠? 오케이,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Wait.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1: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0: 네,
1: wrong.
0: 완전 오해했어까지 해봤습니다.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1: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0: And,
1: and
0: 그죠? 두 번째는요? 잠깐. 미안. 널 완전 오해했네.
1: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2: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왜?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0: 좋은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언제 ago.
0: 예.
1: ago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현재 기준 전에예요.
0: 오케이.
1: 그 버스 30분 전에 떠났어.
0: The bus left 30 minutes ago.
1: 그렇죠. The bus left 30 minutes ago. 걔는 그녀는 여기 1분 전에 있었어.
0: She was here a minute ago.
1: 그렇죠. One 써도 되고 a 써도 됩니다. a가 예.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자, Annie, 너 몇 달 전에 내 돈 빌렸는데 너는 나의 돈을 빌렸다. 수개월 전에.
0: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1: 이런 식으로 이어졌죠.
0: Yes.
1: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 bus left 30 minutes ago. She was here a minute ago.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자, 다음요. Get someone wrong인 거죠. 누군가를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너 나를 오해한 거야. 너 나 오해했어.
0: Oh, you get me wrong.
1: 아, 과거죠, 과거?
0: You got me wrong.
1: 그렇죠. 명령어로 날 오해하지는 마.
0: Don't get me wrong.
1: 아하. 세 번째입니다. All 넣어보세요. All.
0: 예?
1: 널 완전 오해했네. 내가 널 완전히 오해했어.
0: I got you all wrong.
1: I got you all wrong. 오케이. 읽어볼게요. You got me wrong. Don't get me wrong. I got you all wrong.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Oh,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3: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0: Eh?
3: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Hmm? Oh. Wait. Huh? Oh, I'm sorry. Oh, I got you all wrong.
3: Yes, you did.
0: Sorry.
1: Great job, you guys.
0: 정말 매번 감탄합니다.
1: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scared to ask her.
1: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Get someone wro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는 우릴 오해했어.
0: 아.
1: 만들어주십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자, 여러분들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 교재가 이제 나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겟 하셔서 함께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또 그 시즌에는 더욱더 내용 자체가 알차고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0: 그렇죠.
1: 네,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물론 지금도 너무 잘하시지만 사실 이 영어라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1: 이거는 lifelong journey
0: 그쵸?
1: 보시면 됩니다.
0: 우리 마유쌤도 공부하세요.
1: 그렇습니다. 항상 공부해야죠.
0: 예. 우리 같이 가자고요.
1: 같이 하시죠.
0: 네.
1: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매주 목요일은요. 관계 영어를 해보게 되는데요.
1: 네.
0: 자, 쿠키 하나로 다툰 친구들. 자, 보통 이제 다툴 때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이 먹는 걸로 또 은근히 싸울 때 있거든요.
1: 그러면은 솔직히 한 일주일은 못 볼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 개를 먼저
1: 선점하는 게
0: 접수를 했다?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조금 어색해져요.
1: 그럼요. 왜냐면 먹는 걸로 토라지는 게 되게 서운해요.
0: 아,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오늘 뭔가 다투는 그런 이야기로 영어 다이얼로그 만들어봤습니다.
1: 벌써 흥미로운데요.
0: 오케이.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Josh라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유랑 Josh가 싸웠어. 아, 이거 한번
1: 아하.
0: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참고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Josh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말다툼이 좀
1: 아,
0: 있었거든요.
1: 그랬구나. 아유,
0: 기억해.
1: 예. 지금 연락 안 되나요?
0: 안 됩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문제가 뭐였길래?
1: 오.
0: 뭐, 왜 그랬던 거야? 문장 괜찮겠어요?
1: 괜찮은데요?
0: 네, 좀 짧죠?
1: 예, 짧은데,
0: 네.
1: 뭐, 괜찮은 거야? 뭐, 이 정도야, 뭐.
0: 한번 해봐야죠.
1: 그쵸, 그쵸.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한번 터져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Mayu랑 Josh가 싸웠어.
2: What happened with Mayu and
1: Mayu,
2: Josh?
1: you know? Mayu and Josh
2: Yeah.
1: fight.
2: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You was there?
2: I was
1: You were
2: there.
1: there?
2: I broke up the fight. I broke up the fight.
1: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 새우,
2: Pardon?
1: no. You break up?
2: Yeah, I broke up the
1: break
2: fight.
1: up. 오.
2: Yeah.
1: 아니, 그러면은 있었으면은, 문제가 뭐였길래?
2: Sorry?
1: 문제. 오, what
2: 문제?
1: happened? What happened?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cookie?
2: I want the cookie. I want the cookie. Just a cookie.
1: 쿠키. 아유, 그거 가지고.
2: Silly.
1: 잘 말렸네.
0: 네. 어떻게 보면 좀 공감일 수도 있어요. 학창
1: 네.
0: 시절에 다 이제 친구들끼리 다투기도
1: 아유,
0: 하고 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네.
1: 네.
0: 미국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없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그 와중에 또 오가는 내용 중에 생활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다 트레이닝 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3: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4: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3: What was the problem?
4: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미션 문장입니다. 들었어, 들었어. 막 이러면서 마유랑 자아씨가 싸웠어. 어휴,
1: 그쵸.
0: 네네.
1: 싸웠으면은 그냥 파이트 하면 끝나는데 뭐가 많네요. Got into.
0: 네.
1: 아, 뭐로 들어갔나 봐요.
0: 아,
1: 예, 서로 안
0: 오,
1: 좋은.
0: get into 한 거예요?
1: 그쵸. Get into. 싸운 거는 뭐예요? 약간의 전쟁이거든요. Got into a war. 전쟁으로 들어간 거죠.
0: 와, 근데 약간 느낌 멋지긴 해요.
1: 그죠?
0: 멋지지만 너무 강력한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 이거 말고, 사실 슬기 씨가 이미 대답을 한 단어입니다.
1: 그래요?
0: 뭐겠어요? 바로 싸움.
1: 아, fight!
0: Yes.
1: 아.
0: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1: fight.
0: 자,
1: 아.
0: fight은 싸우다라는 동사도 되고,
1: 네.
0: 이렇게 싸움이나 승부라는 명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fought, fight의 과거형 fought을
1: fought.
0: 써도 돼요. They fought. 이것도 가능한데, 새로운 표현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 네.
0: get into fight이라는 게 덩어리입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그 덩어리 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fight이라는 게 있고요. 싸움 중에.
1: 네.
0: argu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 네.
0: 아마 어휘 공부를 좀 많이

0: 하신 분들은 이거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1: argue의 명사형 아닌가요?
0: 어, 맞아요.
1: 네.
0: 뭐 하는 거죠,
1: 이거
0: 이거?
1: 저는 argue는 논쟁하다로 외웠어요.
0: 다들 물어보잖아요? 같은 사전을 쓴 느낌이에요.
1: 예.
0: 논쟁하다. 이렇게 되면.
1: 우리 때는 똑같은 사전이에요.
0: 맞아요.
1: 예.
0: 왠지 너무 이거는 뭐 진지한 내용에서만 쓸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말싸움하다예요.
1: 에이,
0: 말싸움하다. 그래서
1: 맞아.
0: 우리 왠지 논쟁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로도 나 어제 내 친구랑 논쟁했잖아. 좀 어색하죠?
1: 어, 너무 이상해요.
0: 진지한 논쟁도 가능한데 그냥
1: 네.
0: 말싸움했다도 가능한 겁니다. So
1: 귀여운 말싸움
0: that's right.
1: 정도도.
0: So argument는 말로 싸우는 것만 되지만 fight 같은 경우에는 말싸움이나 아니면 뭐 몸이 부딪히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싸움에 이렇게 들어갔다. 자, get into a fight이라는 것은 덩어리 표현입니다. get into가 뭐라고요?
1: Get into가 어디에
0: 어디에?
1: 들어가는 건데?
0: 맞아요.
1: 네.
0: 왜냐면 get은 움직임을 나타낼 때가 대부분이에요. So get into a fight. 이거는 fight에서 딱 들어갔다. 이거는 싸우기 시작하는 동작을 굉장히 강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싸우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싸우다도 되고 아니면 싸움에 휘말리다, 싸움을 시작한다는 느낌.
1: 네.
0: Get into a fight 했대. 그러니까 원래는 말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get into a fight 했대. 들어간 느낌 있죠?
1: 네.
0: Right? get의 과거
1: got.
0: 같이 알아두셔야죠. 자, 예를 들어서 다시는 싸움에 휘말리지 마, 싸움에 들어가지 마. 자, 싸움에 들어가지 마, 다시는
1: Don't get into a fight again.
0: don't get into a fight again. 자, 이번에는 과거형이요.
1: 네.
0: 나 어제 싸웠어, 싸움에 휘말렸어, 싸움 시작했어.
1: I got into a fight
0: 어제.
1: yesterday.
0: That's right. 과거형이니까 get 대신에 got.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제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요. 시제를 잘하면 아, 이 사람은 영어를 못한 사람이 아니구나. 꽤 하네.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난 어제 싸운다. 우리말로도 어색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시제 맞춰주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Don't get into a fight again.
1: Don't get into a fight again.
0: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1: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0: 본문 해볼게요.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어, 나 거기 있었어. 내가 싸움 말렸지. 어, 넌
1: Oh,
0: 몰랐지? 이러면서.
1: I was, I broke up the fight. 어, 완전 새우였어요. 예, 새우로서.
0: 나 새우였어.
1: 예, 자, 근데 말린 거를 지금 상대방이 몰랐으면 제대로 말린 거 아닌 거
0: 어, 제대로
1: 아니에요?
0: 말린 거예요. 아니면 그
1: 예.
0: 친구도 얘기만 들었을 수도 있죠. 방금 그
1: 아,
0: 친구도.
1: 그렇군요. I broke up the fight. 나는 깼어.
0: 어, 깼어.
1: 그 싸움을.
0: Yes.
1: 어, 그쵸. 그리고 나는 거기 있었으니까 I was there. 네.
0: That's it.
1: 그쵸?
0: Alright. 복잡할 필요 없어요.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Yes.
0: Perfect. So there, 명사로 거기도 되지만 거기에, 거기에서, 거기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So I was there. 나 거기 있었어. 그래서 I broke up the fight 했지라고 했는데요. 자, 싸움을 우리가 말린다라고 하면 말리다에서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
1: 네.
0: 이거 뭘 써야 되지? 이럴 수 있는데요.
1: 그쵸.
0: 정말 우리가 남녀 사이에 헤어진다라고 할 때도 break up을 쓰죠. 그게
1: 맞아요.
0: 직역을 하면 깨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쨍그랑하고,
1: 근데
0: right?
1: 우리도 나 마유랑 깨졌어.
0: 맞아요.
1: 쓰잖아요.
0: 그게 약간 비격식처럼 사용을 하죠. 그렇죠?
1: 귀엽게.
0: 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break up a fight이라고 하면 싸움을 깨다.
1: 깨다.
0: Right? 그래서 말리다라는 식으로 의역이 될 수가 있고요.
1: 오.
0: 이것으로 또 입영작을 하려면은 과거형도 알아야 되잖아요.
1: 그쵸?
0: So break의 과거 뭐예요?
1: Broke.
0: broke 같이 가야죠.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싸움을 말리자. 그 싸움을 말리자. 하자.
1: Let's break up a fight.
0: The fight.
1: Break up
0: 왜냐면
1: the fight.
0: 여기서는 이게 덩어리 표현은 맞지만
1: 네.
0: 이미 우리가 어떤 싸움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let's break up a fight 이러면 저기 아무 데나 가서 싸우고 있으면 그걸 말리자. 그냥 일반적인 싸움을 말리자가
1: 난
0: 되겠죠.
1: 평화주의자니까.
0: 그렇죠. Let's break up any fight. 이런
1: 아,
0: 느낌이 되는
1: 그렇게
0: 거죠.
1: 돼버릴 수
0: 그래서
1: 있군요.
0: 우리가 아는 그 fight이니까 the
1: The
0: fight이라고 하는
1: fight.
0: 게 맞겠죠.
1: 네.
0: 그래서 이건 기본형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어, 그 싸움 누가 말렸어? 누가
1: 오.
0: 그 싸움 말렸어? 그럼 일단 누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1: Who.
0: Who? 자, 근데 누가가 주어의 역할 느낌이기 때문에 동사로 이어가줘야 돼요. 누가 그 싸움 말렸지?
1: Who did?
0: 아, 아, 아. 동사 바로 who?
1: Who break?

0: break up.
1: Uh-huh.
0: Who break up the fight?
1: 심지어 과거니까 who break가 아니라 who?
0: Who broke up the fight?
1: 그렇죠. 자, who가 주어의 느낌이에요. 누가입니다.
0: 아,
1: 누구를.
0: 그렇구나.
1: 이럴 때는 who 뒤에 동사로 이어가는
0: 네.
1: 거예요. 그래서 who did you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0: 예.
1: who broke up the fight 이렇게 동사부터 이어가 줍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0: 네.
1: Just like this, 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s break up the fight.
0: Let's break up the fight.
1: Who broke up the fight?
0: Who broke up the fight?
1: Alright.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싸움을 거는 거 있잖아요.
0: 네.
1: Alright. 싸움을 이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0: 네.
1: 그러면 단순하게 뭘 쓰면 싸움을 걸다, 싸움을 시작하다가 될까요?
0: Get.
1: I said 시작하다.
0: Start. 아, start the a fight. Start a fight. 오.
1: Yeah. No, she started the fight.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0: yeah.
1: 거. So, 나 거기 있었고, 내가 그 fight broke up 이렇게 했고,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0: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1: 네, 다음 미션 문장 한번 볼게요.
0: 네.
1: 아니, 문제가 뭐였길래? 아니,
0: 그쵸?
1: 왜 싸운 거야? 이러면서.
0: 싸운 이유 제일 궁금해요.
1: 아, 저도 궁금하죠.
0: 뭐 때문에 싸웠고,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걸 답습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1: 아, 그러니까요.
0: 어, 우린 피하자. 약간 요런.
1: 네,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저도 네.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막 싸우고 있으면 다 그게 궁금하니까 다들.
0: 그치.
1: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됐죠.
0: 너 때문에 그랬대. 아. 이렇게 조용히 말해야 돼요. What was the problem? 문제는 problem이니까요.
1: 오.
0: What was the problem?
1: What was the problem?
0: Yes.
1: 오케이. 정답 맞는지 보겠습니다.
0: Mm-hmm. Perfect. Yes.
1: Problem. Obviously, 문제라는 뜻이 되겠죠.
0: 네.
1: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가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What is?
0: 네.
1: 이런 식으로 쓰죠. What is? So,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0: 과거 was로
1: 그렇습니다.
0: 왔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야? What is the problem도 가능해요.
0: 네.
1: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 hey, what is the problem? Right? 근데 이미 싸웠죠?
0: 네.
1: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가 아니라 문제가 뭐?
0: 였어.
1: 였어. 과거의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0: 네.
1: So, what was the problem?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what is 뭐뭐, 뭐 예를 들어 what is this, what is that? 여기서 이제 what was로 한번 트레이닝 해보는 거죠.
0: 네.
1: So, what was or 명사에 따라 were가 될 수도 있겠죠. So, 예를 들어서 명사가 복수라면 was에요, were에요?
0: Were.
1: Were 써야 되는 겁니다.
0: 네.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질문이 뭐였죠?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어떤 인터뷰 중에 누가 물어봤는데
0: 그쵸.
1: 지금 다른 거에 집중하느라 못 들은 거예요.
0: 어, 어
1: 자,
0: 맞아요.
1: 그랬을 때 아, 그 질문이 뭐였죠?
0: What was the question?
1: Exactly. What was the question? I'm sorry. 이러면서. Okay?
0: 어, 자. 그런 질문 실제로 되게 많이 하세요.
1: 아, 아, 아.
0: 다른 이야기 하다가 잠깐만 질문이 뭐였죠?
1: 아 맞아요. 에. 슬기 씨는 오히려 인터뷰를 이렇게
0: 저는 질문을 남을... 하는 사람이니까
1: 맞아요. 아, 배우분들 많이 해봤으니까
0: 네,
1: 그분이
0: 맞습니다.
1: 못 알아들었을 수 있거든요.
0: 네네.
1: 자, how about this? 이번엔 복수로 써볼게요. 뭔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그 이유들이 뭐였지? 그 이유들은 뭐였지?
0: What was what were the reasons?
1: 그렇죠. What were the reasons?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있잖아요.
0: 네.
1: 영어할 때 단수에는 그나마 좀 익숙해요.
0: 맞아요.
1: 근데 복수가 되는 순간 허! 이렇게 됩니다.
0: 정말.
1: 네.
0: 왜냐면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0: 더 그래요.
1: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해서 이병작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을 영어로 최대한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단수 복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영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 생각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보장할게요.
0: 네.
1: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중에 그게 딱 꽂히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0: 완전히 내 거가 되는 순간.
1: Of course.
0: 네.
1: Alright. So, just like this. See? So, 첫 번째는 단수니까 was였고요. 그리고 뒤에는 reasons, 복수니까 were. Okay, you guys, 같이 낭독해 볼게요. What was the question?
0: What was the question?
1: What were the reasons?
0: What were the reasons?
1: 네, 자, 그러면 what 말고 다른 걸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 질문을 할 때, right?
0: 오, right? 그렇겠네요.
1: 예를 들어서 무엇이 아니라

0: 누구를 써볼게요. 누구.
1: 오.
0: 그 남자 누구였니? 나 어저께 어제 그 사람 있잖아. 그래서 그
1: 오.
0: 남자 누구였어? 슬기 씨가 예를 들어 엄청 잘생긴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제 친구 같았던 거예요.
1: 그쵸.
0: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1: 나는 결혼은 했지만,
0: 궁금할 수 있잖아요.
1: 궁금은 하니까.
0: Right.
1: Who was that, the man?
0: The man, the guy.
1: The guy.
0: That was my friend.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수 있겠죠?
1: 왠지 소개시켜줘.
0: 그렇죠? 좀 많이 늦었어.
1: 많이 늦지. Too late.
0: Yes.
1: Yeah.
0: So, who was that
1: That
0: guy?
1: guy.
0: 이렇게 과거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Okay.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So, what was the problem?
1: What was the problem?
0: Al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순수하네요, 느낌이.
1: 왜요, 왜요?
0: 쿠키 하나 두고 싸우더라고.
1: 아, 그러니까 이 싸우는 게 굉장히 사소한 이유에서 출발을 하고요.
0: 맞습니다.
1: 나중에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도 못 해요.
0: 그게 진짜 좀 이게 특히나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1: 예.
0: 그래요.
1: 차.
0: 서로 네, 왜 싸웠지?
1: 야, 그것 때문이었냐? 야, 미안하다, 야.
0: 미안하다. 이거 우리 오버였다.
1: 그러면서
0: 이러면서.
1: 끝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0: Exactly.
1: 예. They were fighting over.
0: 자, 일단은 앞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들은
1: 그들은 싸우고 있었어.
0: 잘라도 될것 같아요.
1: 여기서 자를까요?
0: Okay.
1: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네. 쿠키를 하나를 두고 싸워요.
0: 이것도 별거 아닌 단어인데 은근히
1: 이거
0: 스펠링이 헷갈릴 때
1: 헷갈려요.
0: 있어요.
1: 지금 저 C랑 K랑 헷갈렸는데,
0: 그거는 상상도 못 했는데. 자,
1: 거침없이 가니까 나왔어요.
0: 느낌대로 가야 돼.
1: 네.
0: So they were fighting, right? 근데 뭐 때문에요? Over a
1: A cookie.
0: cookie. 맞습니다. 그렇죠?
1: 만약에 여기 over가 비어져 있었으면 저 고민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0: 뭐뭐를
1: 를 두고,
0: 두고라고 할
1: 뭐뭐를
0: 때.
1: 놓고,
0: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1: 예.
0: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싸우다를 지금 여기서는 명사로 쓴 거예요?
1: 싸우다요?
0: 명사예요, fight이.
1: Fight이요? 동명사.
0: 동사입니다. 동사.
1: 동사요?
0: 동사. 그렇죠. 왜냐면 ing 붙으니까. 그러니까 fight 말하는 거. fight 자체.
1: 네네네.
0: So, fight은 과거형 PP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면 교재에 쓰셔야 됩니다.
1: Fought. 예, fight fought.
0: 스펠링 기대해 볼게요.
1: 예, fight for fought. Fought이 또. 예.
0: 나오는 대로 그대로 빨리빨리.
1: 네네네. 이거 느낌대로 가야 돼요. 네.
0: 그렇죠. 느낌대로 안 가면은 스펠링 막 지금 O에서 A랑 헷갈렸죠.
1: 그죠?
0: 네.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Fight, fight, fought. 이거 왜 헷갈리냐면 teach 있죠, teach.
1: 네.
0: 그건 taught이란 말이에요.
1: 예.
0: 근데 걔는 tau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그건 헷갈려요.
1: 맞아요.
0: Right? 그래서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That's the only way.
1: 예.
0: Okay? 자, 우리 보세요. 뭔가를 두고 싸운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
1: 그쵸,
0: 그쵸?
1: 그쵸.
0: 예를 들어서, 나를 두고 싸우고 있어. 막 이래요. 그러면 나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1: 네.
0: So, over가 뭐뭐 위로, 위에서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1: 예.
0: 여기 쿠키가 여기 딱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1: 아.
0: 그 위에서 얘를 딱 두고 너랑 나랑 결투. 이렇게
1: 그래.
0: 되는 겁니다,
1: 아,
0: right?
1: 맞아요.
0: So,
1: 네.
0: over 목적어.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So, fight over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를 두고 싸우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싸우다라는
1: 그쵸,
0: 뜻입니다.
1: 그쵸.
0: Okay? 자, 제가 한 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날 두고 그만 싸워. 이걸 해볼 텐데요. 자, 그만이 뭐죠, 그만?
1: Stop.
0: 자, 힌트 드릴게요.
1: 네.
0: stop 뒤에는 ing 쓰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답니다.
1: 멈추다.
0: 자, 슬기 씨 연기하듯이 여러분들도, 야, 그렇게 좋아? 날 두고 그만 싸워.
1: 처음 해보는 말이라서 될지 모르겠는데. 자, stop fighting over me.
0: 지금.
1: Stop, stop. Oh, I'm so tired.
0: 한참 전에 갔잖아요.
1: 갔어?
0: 네, 그래요. So,
1: 운전 왔네.
0: stop fighting over me. Very, very nice. 자,
1: yeah.
0: how about this? 이번에는 과거 진행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처럼. 그들은. 장난감을 두고 싸우고 있었다. 걔네 있잖아. 장난감 하나 두고 싸우고 있더라고.
1: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0: 그렇죠.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1: A toy.
0: Just like this. 지금 이 문장에서도 사실 가져갈 게 너무나 많아요.
1: 네.
0: 물론 이제 fight over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stop, ing.
1: ING.
0: 얘는 제가 뼈대가 되는 패턴들. 패턴은 사실 많은데요.
1: 네.
0: 그중에 제가 사실 정해놓은 게160몇 개가 있어요. 정말 이것만 알아도 영어 웬만큼 다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뼈대 패턴이라 불러요. So, frame patterns라고 저는 부르는데
1: 네.
0: 그 중에 하나입니다. Stop ing 하는 것을

0: So, stop fighting over me. 이건 이미 싸우고 있을 때 그걸 그만두라는 얘기가 되겠죠.
1: 저는 그래서 정말 헷갈릴 때 stop fighting도 있지만 사실 stop 다음에 to가 올 때도 있잖아요.
0: 네.
1: stop
0: 좀
1: to는
0: 달라요.
1: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0: Stop to는 멈추는데 뭘 하기 위해 멈춘 거예요. Okay? So I stopped to 뭐가 있을까요? 멈춰서 뭘 하는 게 있을까요?
1: 배고파서.
0: 뭐, I was walking and I stopped to eat something.
1: 뭘 먹기 위해 멈췄는데.
0: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뭐 목적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거 의미가 없고요.
1: 해봐야
0: 대성이라고
1: 돼요.
0: 해봐요. 네. 아, 이거는 진짜 진리예요. 그냥 반복해서 쓰는 게 최고입니다. 네. 일단 하지만 기본 이론은 알아야겠죠.
1: 그쵸,
0: So stop
1: 그쵸.
0: fighting over me and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여기서도 또 하나 과거 진행형이에요.
1: 네.
0: Because 과거의 한 시점에 혹은 그 근처 때, 근처에 앞뒤로 한참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1: 싸우고 있었던 거네요.
0: That's correct.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Stop fighting over me.
1: Stop fighting over me.
0: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1: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0: Alright, 자, 본문도 갈게요.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Alright, 두 문장 또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problem?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마유랑 자시가 싸웠어.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아니, 문제가 뭐였길래?
1: What was the problem?
0: 그죠? 과거형을 썼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2: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0: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problem?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이 패턴 잊지 마유.
0: 아름다웠어요.
1: 왜냐면 제가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요때쯤 약간 졸렸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예.
0: 요때 다시 한번
1: 맞아요.
0: 에너지 끌어 올려야
1: 올려.
0: 됩니다.
1: 제가 좀 깨워드리려고 한번 노래를 넣어봤어요.
0: 다들 집중하셨을 거예요.
1: 집중.
0: Alright. 자, get into a fight. 오케이, 싸움에 휘말리거나 싸우다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1: 네.
0: 있었죠. 자,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1: 네.
0: 나 어제 싸움에 휘말렸어. 과거형이에요.
1: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0: 그렇죠. get이 아니라 got.
1: 음흠.
0: 자, 다시는 싸우지 마. 다시는 싸움에 들어가지 마.
1: Don't get into a fight.
0: 다시.
1: Don't
0: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는
1: get into
0: into
1: a
0: a
1: fight
0: fight
1: again.
0: again.
1: Oh,
0: 다시
1: yes.
0: 읽어야죠군요. 네.
1: 오케이, 오케이.
0: 세 번째입니다. 마유랑 자시가 싸웠어.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Don't get into a fight again.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자, 다음은요. What was or were
1: Yeah.
0: 명사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뭐였길래 뭐가 문제였니?
1: What was the problem?
0: 그죠? What was the problem? 자, how about this? 질문이 뭐였니? 저 질문이 뭐였죠?
1: Oh, what was the question?
0: 그렇죠. What was the question? Right. 세 번째. 이번에는 복수 같은데요.
1: 네.
0: 이유들이 뭐였어? 그 이유들이 뭐였니?
1: What were the reasons?
0: 그렇죠. What were the reasons? Ye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question? What were the reasons?

0: 오,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2: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What was the problem?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5: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4: Oh, what was the problem?
5: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4: Only cookie?
5: They love food. Yes.
0: 예.
5: Ah, you guys did.
3: 역시나 우리
5: Great
3: 시청자
5: job.
3: 여러분들 정말 너무 잘 따라와 주세요.
0: 너무 좋아요.
3: 네.
0: 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3: 나 제니 옆에 앉아 있어라는 문장이었죠? I am sitting next to Jenny.
0: There you go. Next to를 사용했습니다.
3: 네.
0: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바로 what was 아니면 what were 명사. 그렇게 사용을 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답이 뭐였어? 답이 뭐였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영작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그것을 낭독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진짜 내가 연기를 하듯이 가는 거 엄청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그쵸?
0: 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별로 겁이. 지진 통장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목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 얘기 금시초문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어떠한 것이 금시초문이다, 처음 들어보는 거다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어떤 것이 금시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What is news to me?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표현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어? 그거 금시초문인데요? 이런 얘기 할 때 바로 What is news to me?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What is news to me? 라는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뉴스라는 거는 그쵸,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외래어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뉴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What is new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무엇이라는 것이 새로운 사실이네요, 새로운 소식이네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을요? is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무엇으로 얘기를 하거나 다양하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새로운 소식이에요, 새로운 뉴스예요, 금시초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여기처럼 to 대상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금시초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to me로 얘기를 하면 그쵸? 그거 나한테 금시초문인데? 그거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엇 자리에 여러분이 다양한 얘기들

0: 를 넣어서 그거 저한테 금시초문인데요. 이런 표현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요? 그쵸? 바로 What is news to m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문장으로 가장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거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t, this, that이라는 대명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수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요, It is news to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그거 금시초문인데요? 여러분, It is news to me로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news to me.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ews to me. 혹은 그냥 to me를 빼고 그냥 It is news.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사실, 그거 금시초문인데?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금시초문이에요. It is news to me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다양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소문이요? 저그 소문 금시초문인데요. 해서 그 소문을 처음 들어봤을 때 여러분이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소문은 대개 rumor이라는 명사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the rumor is news to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그 소문, 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e rumor is news to me. 한 번만 더. 시작. The rumor is news to me. 이렇게 해서 그 소문이 금시초문입니다.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그 이슈는, 그 문제는요, 지금까지 다뤄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정말 금시초문인데요. 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이슈는, 그 문제 사항은요, 처음 이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금시초문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요, The issue is news to m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이슈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서 금시초문이에요. The issue is news to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e issue is news to me. 한 번만 더. 시작. The issue is news to me. 그 이슈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요. 금시초문이에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그 주제에 관련해서는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되게 주제는 topic 혹은 subject라는 명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 topic is news to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주제 관련해서는 한 번도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금시초문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The topic is news to me. 그 주제. 저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금시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The topic is news to me. 한 번만 더. 시작. The topic is news to me. 라고 해서 그 주제가 금시초문이다. 라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을 처음 들어봤을 때 우리가 금시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What is news to me? 라는 표현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It is news to me. It is news to me. The rumor is news to me. The rumor is news to me. The issue is news to me. The issue is news to me. The topic is news to me. The topic is news to m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해 보거나 조금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표현 배웠었어요. 그거 금시초문인데요. 바로 It is news to me. 이 표현을 오늘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금시초문이었어요. 해서 과거에 이제 여러분이 회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그거 그때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얘기에서 금시초문이었는데 과거로는 it is news to me 해서 뭘 바꿔주시면 될까요? 그쵸? It was news to me로 여러분이 was로 얘기를 하면 과거의 이야기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아, 그거 금시초문이었어요. It was news to m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 was news to me 라고 얘기를 해서 과거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to 대상에 항상 나한테만 금시초문일 순 없죠. 그 얘기 우리한테 정말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는 to me 대신에 그쵸? to us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소문이 금시초문입니다 라는 거를 the rumor is news to m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그거는 금시초문이었어요. 그거 금시초문이에요.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어봐요.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도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바로 what you are saying 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you're saying is news to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저 지금 처음 들어봐요. 금시초문이에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is로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you're saying is news to me. 한 번만 더. 시작! What you're saying is news to me.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내용, 그쵸? 바로 What is news to me? 라고 얘기를 해서 금시초문이다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as usual. We're gonna make ourselves really happy with just one sentence. 문장 하나로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 오늘 한번 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근철이고요. 첫 번째 준비한 코너는 알고 계시죠? 다들 함께 도전해 봅니다. Are you ready? Let's hit the road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게 나올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는 얘기는 나는 재미를 안 느끼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용은 이거잖아요. 내가 아는 한,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그는 말이 많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아니야. 어려울 것 같지만 적어도 두 부분입니다. 뭔말 하는 사람은 아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아는 한. 아니야라고 하는 건 he's not 쓰시면 되겠고요. 내가 아는 한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As far

are as I know. 이 표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견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겠죠. 자, 뒤에 어떻게 연결될지 한번 가서 확인해 봅니다. We're gonna practice more where in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가장 간단한 예문들을 통해서 아, 이렇게 구조가 돼 있구나. 그래서 바로 in order to understand the basic rules, we're gonna practice four different sentences.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쭉쭉쭉 이어지니까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 하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아는 한 그는 거짓말쟁이야. 내가 아는 한 공통되고 가진 게 없어. 보관해. 그걸 지불해. 좋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as far as I know 해서 he's a liar. far는 멀리란 뜻이죠. 내가 아는 한 그렇게 as far as 멀리까지 보자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보를 총 동원해 봤을 때 he's a liar. 그는 거짓말쟁이란 뜻이죠. 그래서 누가 이다 아니다 할땐 he's a, he's not a. 쉽죠? 내가 아는 한 우리는 가진 게 없어. 이런 식으로 할 때, as far as I know. 리듬만 타보세요. as far as I know. 이게 아니고, as far as I know. as far as I know.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we have nothing. 됐죠? 내가 아는 한 그녀가 그걸 보관하고 있어.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s far as I know, she keeps it. 그죠? she keeps it. 그래서, 바로 she keeps it. 예. she has it 하는 것은 자기 소유로 갖고 있는 거고, keep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현재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아는 한 그들이 그걸 지불해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는 거야. 본인들이 뭐 예를 들면 행사를 주최한다면. As far as I know, they pay. 거기까지만 쓰셔도 돼요. 근데 그 대상이 있다면 pay for i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As far as I know, they pay for it. 아시겠죠? 그래서 for 다음에는 그 지불되는 대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벤트 때문에, 비행기 티켓 때문에, 식당 뭐 예를 들면 식사값 때문에 이럴 때할 때는 they pay for lunch, they pay for dinner, they pay for plane tickets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는 한 그는 거짓말쟁이야. Your turn. 네, as far as I know, he's a liar.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게 그 가끔 영화나 아이들 그런 그 동요 같은 데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너 자꾸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에서 liar, liar, pants on fire. 이게 이제 라임을 맞춘 거죠.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네 바지에 불 붙는다. 이거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liar, liar, pants on fire.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내가 아는 한 우리는 가진 게 없어. Your turn? As far as I know, we have nothing. 내가 아는 한 그녀는 그것을 보관을 해라고 해서 바로 she 뭘까요? 그렇죠. Your turn. 네, as far as I know, she keeps it. 됐죠? 내가 아는 한 그들이 그거를 지불한다니까. Your turn. They pay for it.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살펴볼까요? 내가 아는 한 그는 말이 많지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야. 실천은 또 뭐지? 말은 뭐지? 발상을 바꿔보세요. 되게 쉽습니다. As far as I know, he is라고 한번 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He is a talker. 그쵸? 그다음에 행동하는 걸 뭐라고 그래? do라고 하죠. 그래서 he's not a doer. 맞습니다. not a doer. 그래서 이게 do가 뭐지? do 그다음에 or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he's a talker, not a doer. 아시겠죠? As far as I know.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믿지 말란 얘기죠. 내가 아는 우리는 이야기할 게 없어. Subject closed. 이런 얘기죠. 더 이상 논의 종결. 이런 얘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as far as I know, we have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뭐할게 없는 거예요. To talk about.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다 해서 as far as I know, we have nothing to talk about.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가 아는 한 그녀는 항상 자신이 한 말을 지켜라고 할 때는요. 누가 어떤 말을 지킨다는 얘기는 자기가 한 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s far as I know 됐고요. She keeps
그렇죠? 뭐 항상이니까 always 하나 붙여주고요. always 아니면 always.

두 가지 발음 다 좋고요. keeps her word예요. 그래서 keeps one's word 그러면은 약속을 지키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부담스러우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시고 맨 문장 처음 거 하나만 두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좋습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내가 아는 한 그 친구 말이 많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야, 그 친구 진짜 어떤 달변가야. 아니,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말빨이 정말 좋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도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As far as I know, he's a talker, not a do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와, 그 친구 정말 말빨이 좋아.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부드럽게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The smooth talker. 그래서 smooth 아니고요. smooth라고 하셔야 됩니다. smooth talker. 그런데 그렇게 강조이기 때문에 he's such a smooth talk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말에 속지 마시고요. 행동을 보시고 행동이 진정성이 있는 사람 이야기를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Alright? Check out our website and repeat this program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or family members.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go.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우 장은숙입니다. 여러분은 이미지를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 또 옷 입는 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 요즘은 나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서 메이크업이나 머리색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스타일은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요, 멋진 외모에 반했다가 입을 여는 순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거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외모일 수 있지만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내면에 반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본인의 말 스타일 마음에 드세요? 입을 열었더니 하는

상대가 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본인의 말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헤어스타일도 옷 입는 스타일도 아닌 말하는 스타일을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종종 저에게 사투리를 교정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투리 정말 좋아하거든요. 구수하고 인간적이고 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사투리 교정을 해드리지 않고요. 발성 교정을 해드립니다. 이 발성만 바꿔도요. 복식 발성으로 바꾸면 사투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더 구수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바뀌어요. 사투리는 왜 세련돼 보이지 않을까요? 바로 강한 억양과 독특한 말투 때문이에요. 세련되게 말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말에 힘이 있지만 어때요? 부드럽고 편안하죠? 이 세련된 말하기는요, 억양이 심하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말투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투리가 있거나 또는 뭐뭐하고 뭐뭐해서처럼 조사에 강세를 주어 말하는 아이 말투를 쓰는 경우에는요, 세련되지도 않고 신뢰도 가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느리거나 빠르거나 톤이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진 말들은 듣기에 편하지 않아요. 물론 전달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세련된 말하기를 배우려면요. 평소에 갖고 있던 이 밸런스가 무너진 말투를 없애는 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울 세련되게 말하는 방법은요.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선 이 세련된 말하기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면요. 마이너스 치료라는 걸 해요. 마이너스 치료, 0점 맞추기라고 이름 지어서 부르는 건데요. 개개인이 갖고 있던 어떤 강한 억양들을 다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억양을 정리하고 나서 평탄해진 억양에 새로이 강조 훈련으로 생명을 입히는 작업을 해요. 이 생명을 입히는 작업은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게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고 또 감정에 맞는 호흡, 예를 들어서 따뜻하게, 친절하게, 강경하게, 심각하게 이런 감정들을 입혀서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우선 평음 훈련을 통해서 갖고 있던 좋지 않은 억양을 정리해 볼까요? 좀 지루한 말하기인데요. 밑그림을 같은 톤으로 칠한다 생각하고 하면 좋아요. 네. 앞서 배운 옆방의 엄마께 책 읽어드리듯 소리를 밀면서 같은 음으로 하면 되는데요. 3m까지 굳이 안 보내도 되고요. 1m 정도까지 소리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m라도 보내면 보갑이 만들어져요. 한번 해볼까요?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은 으로 세련되게 말하기. 지겹죠? 뭐 어디 하나 강조하고 싶죠?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으로 세련되게 뭐 이렇게 뭐 넣고 싶죠? 꾹 참으셔야 됩니다. 평음 훈련과 이렇게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꾹 눌러서 같은 음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으로 세련되게 말하기. 이렇게 평음 훈련으로 발성이 안정되고 힘이 생겼다면요. 다음은 강조 훈련입니다. 말을 강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말하기, 톤을 높여서 말하기, 톤을 낮춰서 말하기, 천천히 말하기, 잠시 멈췄다가 말하기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평음 훈련과 강조 훈련으로 세련되게 말하기에서 강조할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평음, 강조, 세련 정도겠죠? 이 단어들을요, 크게, 톤을 높여, 톤을 낮춰서, 천천히, 잠시 멈췄다가 한번 말해보세요. 자, 크게 말하거나 톤을 높여서 말하면

신나고 활기찬 분위기가 돼요. 평음훈련과 강조훈련으로 세련되게 말하기. 어때요? 신나고 활기차졌나요? 이번에는 톤을 낮추거나 천천히 말하면은요, 분위기 있는 말하기가 됩니다. 평음훈련과 강조훈련으로 세련되게 말하기. 분위기가 있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잠시 멈췄다가 말하는 건데요. 이러면 듣는 사람들이 집중하게 돼서 강력한 강조가 됩니다. 평음훈련과 강조훈련으로 세련되게 말하기. 이렇게요. 네, 어떠세요? 이 강조훈련을 하기 전에 아까 알려드린 평음훈련을 우선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각자가 갖고 있던 안 좋은 억양을 그대로 둔 채, 뭐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올리는 조사를 내리게 한다든지, 뭐 우유가 맛있어 이러는데 갑자기 조사 내리세요. 우유가 맛있어. 이상하죠? 또 강조할 단어는 올리세요 하면 우유가 맛있어. 이상하죠? 점점 더 이상한 억양이 되곤 해요. 이 그림을 부분 부분 수정하다 보면 좀더 이상해지죠? 네. 새로 그리는 게 나아요. 네. 그러나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억양을 없애서 필요 없는 강조를 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흐름과 내용 전달에 적합한 단어들만 강조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세련된 말하기가 됩니다. 또 여기에 호흡으로 적절한 감정까지 입히면 목소리로 그림을 그리듯이 입체감 있는 화술이 돼요. 예를 들어, 우유가 맛있어인데 여기에 정말 맛있는 감정을 넣는 거죠. 우유가 맛있어. 이렇게요. 자, 오늘은 특별 부록으로 사투리 고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죠. 사투리를 꼭 고치셔야 하는 분들은 이 팁들을 활용해서 한번 고쳐보세요. 첫 번째는 이응소리의 힘을 빼서 낮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응이 있는 글자들이 뭐가 있죠? 네. 이력서, 인덕원, 이에 이승, 이방인, 이해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사투리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죠? 네. 이력서, 인덕원, 이에 이승, 이방인, 이해력. 이렇게 이를 강조해요.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합니다. 네. 그럴 때이 이자를 입술의 긴장을 풀고 음을 낮춰서 밑에서 올라오는 담담하고 짧은 이응 소리를 내보세요. 이력서 아니고 이력서. 인덕원 아니고 인덕원. 이에 이승 아니고 이에 이승. 이방인 아니고 이방인. 이해력이 없어 안 하시고 이해력 이렇게 합니다. 아, 처음 이걸 해보시면 아, 뭐 말을 안한것 같아요. 좀 답답해요. 저는 이에 이승 이게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유, 좀 담담하게 하셔야 돼요. 좀 심심하고 맛없게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연음을 하는 거예요.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종종 연음을 안 하세요. 왠지 거센 소리를 하기가 싫으신가 봐요. 그래서 도착해서 해서 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도착해서 또는 약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하다. 네. 급하게 가야 돼. 이럴 때 급하게. 그렇죠? 졸업하고 뭐 해라 할때 졸업하고 해야 되는데 졸업하고. 네. 어우, 약해 빠졌다 해야 되는데 약에 빠졌다. 이렇게 말해요. 또 충당을 못해 라고 태를 해야 되는데 충당을 못해 라고 하시죠. 또는 노력했어요 해야 되는데 노력했어요. 또는 국하고 밥하고 이렇게 해요. 국하고 밥하고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근데 국하고 밥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또 갑갑하다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아유 갑갑하다 갑갑하다 이렇게 발음하세요.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면 좋고요. 연음을 해서 갑갑하다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요. 음운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영인데 경영 이렇게 발음하거나 안양인데 안양 또는 영양사 촬영, 농약, 일요일. 이거 일요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안양, 영양사, 촬영, 농약, 일요일.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뒤에까지 강세를 주시면 안 되고,

0: 앞에 첫 음절에만 강세를 주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요. 어와 의의 명확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개그 프로를 봤는데요. 마음만은 특별시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마음만은 특별시다이죠. 네. 특별시의 의 발음을 어로 하는 사투리예요. 그래서 마음만은 턱별시다 아니고요. 마음만은 특별시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을 금모습, 걱정을 극정, 정부를 증부, 저기를 쯔기 이렇게 하시죠. 네, 의 아니고요. 겉모습, 걱정, 정부, 저기 이렇게 어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나친 된소리를 삼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오빠인데 누구야? 작은 오빠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작은 오빠야라고 하거나 뭐 먹을 거야? 나 볶음밥 먹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나 볶음밥이라고 하거나 말도 안 돼라는 말을 할때 말도 안돼 이렇게 세게 된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걸 좀 삼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광고 같은 데서 난 네가 싫어 하는데 상대가 막 달려와서 확 앉는 장면 본적 있으세요? 그래요. 아니 나는 네가 싫다는데 왜 와서 확 앉는 거죠? 맞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강력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말의 온도, 말의 정서, 어감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알게 되면요. 상대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너무 강력한 필살기라 신중히 사용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효과가 너무 치명적이거든요.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